0: 재부팅할 수 있겠어?
1: 미안.
2: 한번 해볼게. 밀렵꾼들이 모든 암호를 바꿔놨네. 제법인데. 하지만 방법이 있지. 됐어. 경납고 시스템에 연결됐어. 어, 잠깐. 뭔가 숨겨져 있는데?
0: 아주 잘했어, 제이민.
2: 박사님이 슈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하시긴 했었지만 실제로 만드셨을 줄이야. 오늘 현장 테스트를 해보자고.
0: 좋았어. 근데 나머지는 어디 있지?
3: 아직 이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슈트를 누가 입는 게 좋을까?
0: 박사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 맡아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야. 마침 네 슈트 색깔이네.
4: 정말? 신난다. 나 완전 자신 있어.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인데. 좋았어. 가자. 나 얼마나 멋있어졌어? 한 10배? 아니면 100배? 아니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
2: 퀀텀 에너지가 많지는 않은데 한번 출동할 만큼의 에너지는 있어.
0: 그거면 충분해. 해보자고.
5: 빅, 내 말을 믿어. 백스 헌터가 지구의 퀀텀 코어를 모두 손에 넣는다면 온 세상이 백스의 노예가 될 거야. 물론 너희들도.
6: 여기 내려놔. 그 얘긴 직접 하시지. 오랜만이야, 로라.
5: 백스?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 아주 특이해.
6: 이거 재밌군. 당장 열어. 그래, 좋았어. 이거라.
5: 백스, 뭐 하는 거야? 멈춰!
6: 블랙 티라노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군.
7: 하하, 대단해요, 백스. 이제 그 하이퍼 쪽으로 여는 거죠?
6: 한심하긴, 하이퍼 퀀텀 터널이라고 몇 번을 말해. 어쨌든 그건 마지막 코어 없인 열 수 없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군. 다이노스터가 아니면 이 코어들은 찾지 못했을 테니까.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마지막 코어 하나야. 우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안 그래?
5: 설마 남극기지 말이야? 백스, 그만둬. 이건 안 돼.
6: 코어를 이리 가져와. 우린 남극으로 떠난다. 당장.
7: 알겠습니다. 비행기를 준비하죠.
5: 백스, 그만 멈춰. 그 누구도 다중우주를 지배할 수는 없어. 하이퍼터널은 두 세계를 파괴시킬 뿐이라고.
6: 나한테 필요한 건 남극기지를 열어줄 당신 손뿐이야. 다른 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얌전히 따라오기나 하라고. 응? 무슨 일이지?
1: 힘이 너무 셌나? 아직 적응 중이라서 말이야.
5: 루시오!
0: 선생님!
6: 너흰 초대한 적이 없는데, 다이너스터.
1: 박사님을 풀어줘! 당장!
6: 슈트가 바뀌었군. 재밌네.
1: 마음에 들어? 슈퍼 다이노 슈트야! 아직 가명이긴 하지만! 모시고 나가!
0: 어서 가요, 박사님!
6: 어딜 감히!
1: 간지럽지도 않거든!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데? 이거밖에 안 돼?
6: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지.
1: 슈퍼 다이노 블래스트!

0: 제법이고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게. 좀 더 놀아주고 싶지만 더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말이야.
1: 가요 박사님, 여길 벗어나야 해요.
0: 요정 박대로.
2: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0: 이제 그만 항복해, 소용 없으니까.
2: 루시오!
3: 박사님! 구해드릴게요!
4: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3: 안 돼! 박사님!
1: 루시오! 박사님을 구하려면 다이너모빌이 필요해!
5: 나한테 맡겨! 래퍼킥이다! 이봐! 그건 내 기술이거든! 이 기술은 어때?
6: 안 돼! 떨어져! 너를 치란 거야! 스밀로 바이크 공기야!
5: 래퍼킥!
7: 얘들아, 곧 내 생일인 거 알지? 나도 저 슈트 갖고 싶은데.
1: 그런 농담이나 할 때가 아니잖아. 서둘러, 다이노모빌을 되찾아야 해. 응?
5: 슈트레밍은 완료.
1: 너무 빠르잖아.
5: 저블 펀치. 슈퍼래터킥.
8: 안킬로트럭 운영 시스템 정상화. 침입자 발견. 배출 시스템 작동.
1: 어떻게 된 거지? 따뜻하게 데워줘서 고마워. 잘했어, 루시오.
5: 이제 3대 3이네.
1: 공격!
9: 야, 저리 가! 가라고! 티빈!
5: 소준하고 발사! 성공이야!
6: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
9: 멜비!
1: 알았어! 오즈, 이 차례야!
7: 자, 받아!
5: 슈퍼 다이노 블래스트! 됐어! 이제 박사님을 구하러 가자!
1: 밀렵꾼들의 비행선이야.
3: 잠깐, 그렇다면 저 비행기 안에
9: 박사님이 타고 계셔.
1: 쫓아가 당장.
5: 나만 믿으라고.
0: 아쉽게도 다이노모빌은 너희들 손에 넘어갔지만 날 멈추기에 늦었어.
9: 아, 안 되겠어. 나 믿지 마. 추락하고 있어.
5: 같이 가요.
1: 우리도 내려가요. 제니, 이제 쫓아갈 방법이 없어.
5: 고객을 일로. 내가 해볼게.
3: 루시오, 슈트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무리해선 안 돼.
6: 남극을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
3: 노래노!
2: 루시오!
5: 곧 구해드릴게요! 당장 착륙시켜!
0: 정말

0: 이어서 자이언트 탱TV가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2: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1: 아들아.
3: 번개.
1: 기다려. 안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4: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5: 한 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4: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끄덕.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첩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티스트 왔습니다.
1: 아니, 오늘 컨디션 좀 어때요?
0: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또 전설을 써보시죠. 또 어떤 레전드가 써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2: 위 아래로 요정 취는 하루가
1: 하면서 앞으로 뉴 해봐봐요.
0: 내가 안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연을
1: 줘서 이 해만 갖다 붙여볼 수 있을 거예요.
0: 그년이 많이 오늘을 놓치자냐.
1: 완벽하다. 들어볼게요.
0: 놀이터처럼 미소질 수 있게. 펭!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바나나랑 토마토랑 아주 맛있습니다.
3: 혹시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먹어서?
0: 아, 근데 제가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 마라탕 먹고 왔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신곡 어떻게 들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홍보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같이 합주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선배님들을 제가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흐름 따라가! 안녕. 자, 여러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자, 나와! 조사! 조사!
4: 어?
0: 온다! 어? 이야, 저도 처음 보는데, 와.

0: 이렇게 신곡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에 와주셨는데요.
1: 아, 그럼요. 아, 저희가 이미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0: 이야.
1: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 펭수님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0: 어머!
1: 전시장 기다리세요.
0: 설마!
1: 자.
0: 설마!
1: 자.
0: 일심 동체!
1: 같은 저희 복장 입고 오늘 한번 신나게 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0: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같이 음악대가 돼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요, 저?
2: 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너무
0: 아,
2: 잘 어울려요.
0: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일심 동체의 마음으로 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여기 한번 타보세요.
0: 네. 이야, 내가 이거 얼마나 타고 싶었다고.
3: 몇 킬로?
2: 나이스, 나이스.
0: 아우, 오케이.
2: 됐다. 됐다.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0: 좋은데?
1: 가자!
0: 여러분, 저 신곡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0: 도가 왜 이렇게 안 나냐?
1: 미치겠네? 갑자기?
0: 도가 안 나, 소리가.
1: 쭈를 한 200번 했고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무거웠을 텐데. 아주 신곡 홍보가 완벽하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은 저는 우리 영스트리트 라디오 하기 전에 지금 선민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팽수님이요,
0: 팽수씨. 팽수죠? 그냥 제가 선민님보다 한참 후배인걸요.
1: 아, 너무 귀엽다.
0: 아니, 이게 꿈이야, 진지야. 야, 저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0: 그리고 선배님도 네. 신곡 나오시더라고요.
1: 어, 맞아요.
0: 8월 3일에?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서는 라이벌이네요.
1: 어, 라이벌이죠.
0: 어? 방금 이 저 그 사이 뭐죠? 제가 아무리 선배이지만 청춘 어람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화이팅.
1: 라이브도 화이팅.
0: 선생님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팽수입니다. 팽하.
1: 반갑습니다. 아니, 영세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됐네요.
1: 드디어요, 우리 팽수 씨.
0: 네, 네. 보고 싶었어요.
2: 저도요. 저도 이렇게 만나서 팽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노래 진짜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요.
0: 저도요.
2: 신곡 활동, 그 음방 있잖아요.
0: 네.
2: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본받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2: 꼭 들어주세요.
0: 선민님 갈게요.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음악 방송 출연을 위해서 미스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세계 역할.
1: 무슨 역할?
0: 세계 역할.
1: 사전 녹화.
0: 사전 녹화요. 야, 지금 다 저를 기다리시는 팬분들 같거든요. 역시 팬커야.

0: 안녕하세요, 펭수입니다. 팔로, 팔로. 자, 우선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리허설을 해야 돼요. 하지만 리허설 하기 전에 마사지를 짜야 됩니다. 카메라 마사지. 짜잔. 이러고, 좀 있으면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한쪽에 붙이면 한쪽이 뜨고. 머리 조절도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 옆에. 자, 구린나루도. 구린나루도 보이시죠? 구린나루. 구린나루 잘 만들어주세요. 구린나루.
1: 스케줄 엄청 많은데 안 피곤해요?
0: 피곤이 죽겠는데 피곤하다고 그러면 맛있게 좀 말아도 되냐?
1: 네.
0: 이제 마스크도 깨! 우! 샤방샤방! 외모 체크는 됐고요. 무대 의상입니다. 오늘 혹시 낚시 스케줄인가요? 다음 가! 코베스기 때문에 너무 EBS 느낌 나요. 다음! 오! 아, 이거 놀이터네요.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0: 감사의 영광이에요.
1: 저도요. 진짜 대박.
0: 형님 제 노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오! 어때요?
2: 아니,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0: 이야,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0: 자, 그럼 선배님 이따 뵙겠습니다. 어머,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구나. 와자! 이 하늘이 돕는다는 말 있죠? 제 첫 산옥에 무려 방지민 선배님께서 제 무대를 함께 해주시다니, 이거. 나는 재수가 좋아. 정말 재수가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우리 팬분들 응원법 엄청 열심히 연습하셨대요.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좋아. 어우.
1: 네, 감사합니다. 에이.
2: 자, 리허설 했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계속. 근데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원래 음악방송이 이렇게 좀 대기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또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챌린지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심심하니까. 자, 여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다들 대기하시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눈 마주치고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아이고 선배 축하드립니다.
3: 아, 선배 축하드립니다.
4: 내가 어리석잖아. 미성일수 이게
2: 저 챌린지 좀 도와주세요.
3: 오케이, 렛츠고.
0: 두 눈이
3: 에이
0: 마음이
3: 마음이
0: 오늘을 놓치지 않아.
3: 안어?
0: 그리고 뭐죠?
3: 괜찮아. 나 영상 봤거든?
0: 진짜로?
5: 오, 찍고
0: 오. 뭐야? 뭐야? 와, 이야.
3: 같이 한번 가보자고.
0: 좋아요, 좋아요.
3: 오케이.
0: 가자!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팀.
1: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팀 데이식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데이식스 시작할게요.

0: 잠 안 와도 좋아.
1: 팩스 우리 이제 들어가야 된대.
2: 오, 드디어.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영역표시 재미를 하고 계십니다.

0: 귀염둥이 펭수와 방행장이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1: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영케이 씨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0: 어서 어머 어디 어.
2: 펭하
0: 컴백 축하드립니다.
3: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이거 음악 방송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 오! 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식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당장 퇴근하면 안 될 것! 가질 수 있게. 다음 편!
4: 뺑하!
3: 원하!
4: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3: 다 담아!
4: 쓸어 담아!
3: 다 담아! 나도 멈춰줘!
4: 그만 담아!
3: 어, 그만 담아!
4: 모자를 파네? 야, 저, 모자도 귀엽지?
3: 야!
4: 우와, 안경!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좋다! 야, 펭수야!
3: 어, 지금 제가 펭청이 들리나요?
4: 아, 이건 좀 멋있어!
5: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6: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0: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2: 첫
1: 성교육. 네, 네, 오래갑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무려 세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 씨 나와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고3, 고1, 초3 키우고 있는
1: 많다, 네, 많다.
3: 다둥이 아빠,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다람쥐!
1: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3: 오랜만에 해서 죄송해요.
1: 웃겨. 그게 옛날 그 유행이 없고 나는 몰랐어. 어머나,
4: 아, 언니 또 몰랐었구나. 아, 그랬나 봐.
1: 그랬나 봐.
5: 저는 지금 무슨 대화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 아, 몰라요?
3: 아니, 우리 개콘 동료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
5: 유행어 없어서.
3: 아, 유행어.
1: 아, 질투 나서.
5: 질투 나서 그런, 네, 거예요. 나서.
1: 지금 첫째가 고3이고 고1이면은 이미 조금 성교육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3: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고3, 네, 일하다가 그냥 지나갔고.
1: 오.
3: 고1. 그냥 또 지나갔고, 이러고 초삼 우리 막내딸은 내가 제대로. 진짜 우리 부모의 첫 성교육 잘 배워가지고, 네네,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찾아왔습니다.
6: 아, 성교육을 해야지. 아, 조금 더 크기 전에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7: 성교육에는 결국 늦었다는 말은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3: 아, 네. 지금부터도 가능한가요?
7: 아, 그럼요.
1: 네, 맞아요. 네. 아. 지금 생각했으니까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3: 어, 만나고 와.
8: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6: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7: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1: 딥페이크나 AI로 막 재미로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5: 거예요. 지금 그 낯선 사람이 이게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1: 자, 오늘은 디지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 우리 아이 안전지대입니다. 쌤씨는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어요?
5: 저 혼자 있었을 때, 깜깜할 때 제일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 불 끄고 이렇게 자는 게 정말 못했어요.
1: 야, 진짜 의외다.
5: 그래서 주방에 불 켜고 문 살짝 열고 그렇게 잤어요.
1: 그렇구나.
3: 귀신이 무서웠던 거예요?
5: 아, 아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3: 혼자 있는 게? 귀신 안 무서워요?
5: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3: 어, 진짜로요?
5: 네.
3: 난 귀신이 무서운데?
5: 네. 내가 봤을 때 인규가 무서운 것 굉장히 많을 거예요.
3: 아, 그렇죠.
5: 그렇죠.
3: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네, 고1 사춘기.
1: 아,
3: 우리 둘째 제일 나도, 무서워요.
1: 그건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3: 방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9: 어릴 때 무서웠던 것보다 요즘에 이제 제가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1: 그쵸?
9: 그러니까 뭔가, 네, 조금 걱정의 레이더가 완전히 좀 달라진 느낌?
1: 달라지죠.
9: 또 그냥 길 갈 때도요, 신랑 제일 앞에 보내고, 새끼 오리들처럼 첫째, 둘째 보내고, 맨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줄 세워서 가거든요.
3: 저는 요새, 네, 막내딸이 이제 핸드폰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자꾸 하는데, 자꾸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하고
1: 시작했구나.
3: 그리고 좀 가리려고 하고 비밀 이제 비밀이 조금 생길라 아니라 궁금한데 이걸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밀을 지켜주고 존중해야 되는지.
6: 유행하는 OTT 이런 거를 보면 뭐 온라인 폭력이나 따돌림이나 온라인상의 도박,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게 요즘의 위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진짜 옛날보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5: 근데 솔직히 금지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같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같이 알아야,
1: 맞아요,
5: 되거든요.
1: 같이 알아야 됩니다.
7: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위험은 친절, 관심, 그리고 장난, 연애, 비밀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상대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내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1: 결국엔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사랑하는 세상을 부모도 함께 이해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8: 그냥 불법 촬영?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2: 얼마 전에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친구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어떤 사람한테 넘기고 널리 퍼뜨리고 그렇게 악용하는...
1: 제대로 알고 있어요.
6: 하루에...
1: 그러니까 어른들도 하루 종일
6: 한 시간
1: 있을 수 있으니까
6: 것 같은데.
1: 걱정이에요.
8: 한 시간? 그 정도? 하루에 세 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요.
10: 학교에 있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곤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하루 종일
8: 시간?
1: 대부분 어른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죠.
8: 트위터 이 세 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아, 인스타 뭐 쇼츠 이런 거 그쵸? 보면 몇 시간이 딱 지나가요.
8: 아이들 덕질할 때
2: 게임 아이템을 막 기부해주는 오픈 채팅방이 있었어요.
8: 학급 오픈 채팅방도 써봤고
1: 오픈 채팅방.
8: 동아리가 있어서 그 동아리에서도 써봤어요.
2: 5학년 애들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약간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다른 애들이 그 친구를 놀려요. 애들이랑 못 어울리냐고 이렇게 막 말해가지고 학폭위 같은 것도 열릴 뻔했고
8: 그 단톡방에다 제일 못생긴 사람, 뭐 제일 이상한 사람 이런 거 투표하게 시키고 그 단톡방에다가 손가락 욕 공유하면서 이게 욕이라고 가르쳐준 그런 적이 있어서 엄마가 단톡방 못하게 하세요.
1: 디지털로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잖아요.
2: 그쵸. 네.
8: 막상 그 상황 닥치면 말을 못 하겠어요.
10: 그러다가 그 대상이 저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네.
2: 사귈 수
1: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른들 중에서도 쉽지 않죠. 봐도.
8: 그냥 친해지자고 접근을 했어요. 처음에 DM으로 몇 살이에요? 이렇게 와서 제가 제 나이를 알려주고 나 14살이야? 이래서 제가 그래? 오빠구나? 이랬는데 전번도 교환하자 해서 그냥
1: 위험하다. 누구지
8: 모르셨는데 이게 위험한 건지는 몰랐어요.
1: 너무 위험한 거죠.
10: 콘서트 티켓 교환하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콘서트장엔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가서 교환했어요. 연락을 그만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에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막 어제 만났는데 마음에 든다, 뭐 좀 더 만나보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더 와가지고 좀 무서웠어요.
3: 아이고,
1: 야,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2: 진짜요.
8: 친구가 친구들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평소에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계속 연락해왔던 사람이 그 진짜로 찾아와가지고 자꾸 터치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일부러 여자인 척하는 남자 목소리였대요.
1: 성별도 속이는 거죠.
8: 듣고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 것 같아요.
11: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8: 일단 위로 먼저 해주고 그 게시물을 신고하고 어른분들께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1: 아, 근데 생각보다 정말 충격이었어. 아니 뭐 DM 받고 오픈 채팅하고 모르는 사람과 뭐 대화도 하고 이게
3: 저는 지금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네. 우리 막내딸 채윤이가 포토카드 준대 어떤 분이 그런 맞아요. 아이브를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흥분했던 얘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노출이 쉽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큰 또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1: 그렇죠. 우리도 인지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네. 인지해야 됩니다.
3: 어떻게 해야 돼요?
4: 진짜 영상 보면서 뭔가 남

0: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확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이렇게만 좀 했다면
1: 맞아.
0: 이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하지 마. 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세상이 진짜 그러네. 변한 것 같아요.
2: 애들은 게임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생기고 채팅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모르니까
3: 미치겠어.
2: 10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알았는데 40살 어릴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4: 아니, 뉴스에 나왔었어요. 나이를 속이고 10대인 척 또래인 척 하는데 정말 뭐 마흔 넘은 아저씨가 그루밍을 했다고.
3: 여자인 척 하는 경우도 많고.
5: 네. 요즘 정말 정말 흔하고요. 아이들한테 게임 채팅, 뭐 오픈 채팅방, 뭐 인스타 DM 뭐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요즘 거의 정말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둘만 따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거나 메신저도 더 비밀스러운 메신저들로 이제 옮겨 타자고 하거나 그래서 뭐 보통 그래도 뭐 오픈 채팅방은 사람들이 있기라도 하죠. 사적인 그런 둘만의 이제 메신저 앱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정말 온라인 그루밍이 정말 시작되기가 아주 쉬운 경우가 많아요.
0: 네, 인터뷰 보니까 애들도 위험하다는 걸 진짜 잘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는 거랑 실제로 안전한 거랑이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거는 알죠. 이제 많이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또래 아이들이 좀 낙관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요 시기의 아이들이 좀 그 착하게 해야 된다.
4: 맞아.
3: 어른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경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4: 자, 그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 안전온도를 몇 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0: 저는 24도, 5도 정도로 지중해성 기후로 좀 온화하고
4: 괜찮다고
0: 잔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짝 30도 정도로 편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저는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려서 하루에 딱 30분 TV를 보고 그것도 딱 제가 틀어주고 아직 키고 끄고 이런 것도 못해가지고 딱 그 정도라서 좀 내가 안전하게 좀 막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 키는 거 끄는 거 모른다고 했죠?
0: 네. 알아요?
2: 아니, 어느 순간엔 그냥 알아서 다 해요.
0: 진짜?
2: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거 비밀번호 있어도
3: 다 풀고 들어가요.
0: 정말
2: 알아서 다 파악해요.
4: 네. 아니, 저도 진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우 저희 딸은 핸드폰을 잘 안 봤는데 요즘에 쥐고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검색도 다 하고 아 이게 진짜 불과 한두 달, 뭐 세 달 차이에 아이들이 확확 변하니까 저도 이제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0: 진짜.
4: 그런 생각이 들어요.
6: 그래도 부러워요. 저는 지금 보니까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특이하다.
6: 더 빨리 가야 될까요?
4: 그러니까.
6: 저는 우리 딸이 포토카드 누가 준다 이럴 때 와, 넌 행운하다.
4: 행운하라.
6: 공짜로 얻는 거니까.
4: 저 가, 이렇게.
6: 빨리 가서 받아와. 내가 사줘야 되는데 공짜로. 이런 식의 좀 생각이 있었는데.
4: 아빠도 경각심 아예 갖고 계시진 않았네요.
6: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게임 막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 컴퓨터 봤는데 옆에 성인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게임하면 중간에 광고 막 뜨잖아요.
4: 맞아요.
6: 이거 애들 게임인데도 이런 게 뜬다고?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당황만 하고 또 당황하고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또 바로 안 돼서.
2: 저는 한 미열 상태 정도? 37, 38도 정도?
4: 미열?
2: 아니 뭐 위험은 누구나에게 뭐 언제나 올 수도 있겠지만 뺀치들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되게 좋아해요.
4: 남자들 되게 그렇죠.
2: 아니 그럼요. 그럼요. 근데 온라인 게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하는데 어느 날은 모르는 사람하고 하다가 약간 그 사람은 조금 선 넘은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난 자주러 왔는데 그냥 자 이럴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차단 버튼 뭔지 알려줬어요. 바로 여기 들어가서 차단 그리고 좀 마음 안 들었으면 신고까지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아예 그 게임기가 마루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 누구나 볼 수 있고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뭐 이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인들하고 하는 게 또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어떤 내용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헤드셋 끼는 순간부터 한쪽만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헤드셋 없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3: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부모님들이 시끄러우니까 헤드셋 쓰고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0: 그러면 누구랑 하는지 알수 없으니까, 예, 헤드셋 하지 말고 틀어놓고 하라고. 그래서 왜 이상한 얘기, 뭐 여성 혐오 얘기, 욕하는 사람들 이러면 저 아이디 쓰는 사람 들어오면 너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1: 그니까.
0: 네.
2: 완전 꿀팁 주셔가지고, 저도 만약에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좀 같이 하면서 같이 보면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언니, 저는 오픈 채팅은 절대 용납 못할 것 같아요.
1: 나도 무서워.
2: 지금
1: 제일
2: 아직도 마음이
1: 걱정돼.
2: 너무 불편해.
1: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그 오픈 채팅인 게, 아이들이 막 쉽게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게 진짜 위험할 것 같거든요.
3: 네, 맞아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 호기심이나 뭐 보상 이런 거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담당하는 어떤 전전두엽 기능 같은 거는 아직 한참 더 발달하려면 남았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 인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면서 충동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확 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너야 이런 것도 했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우와 이러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게 한순간에 이렇게 확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착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방심은 금물입니다. 게다가 착한 아이들일수록 부모한테
1: 맞아요.
3: 걱정을 끼칠까 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되게 문제가 아주 커졌을 때 그때서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좀 이렇게 안테나를 켜고 계시는 거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잠깐 아주 작은 실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이제 하나씩 올라갈 텐데 평범한 대화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우리 아이에게 이런 DM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4: 그냥
5: 그냥
4: 인사인가요?
1: 인사.
5: 네. 사실 제가 안 들던데요.
1: 이건 어때요?
6: 그냥 게임하면 무조건 나오는 말 아닌가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5: 이거 좋은 얘기인데요?
1: 몇 살이야?
2: 이거 아니죠.
1: 몇 살이야? 아니죠.
3: 몇 살이야?
1: 몇 살이야?
5: 아니,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한국에서.
3: 네, 맞아요. 한국에서.
5: 서열 정리하기 위해서.
1: 맞아. 친구. 거기까지 오케이.
2: 오케이, 오케이.
1: 우리 둘만 얘기할래?
6: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1: 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5: 어?
1: 야, 근데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요. 이거는 저도, 이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이제 딱 스톱시킬 것 같아요.
2: 아, 저 바로 데이터 아니야. 끊을 거예요.
1: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 왜? 왜? 영상통화 하지 않을래? 얼굴 보고 싶어.
7: 이거 좀 아니다. 이거
3: 이런 것들.
1: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비밀 친구 하자.
6: 이거 바로 차단해야 되는 게 애들이 비밀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 또 호기심 많거든요. 그럼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1: 처음에는 그냥 뭐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졌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이게 위험 신호가 시작이 된 걸까요?
0: 저는 처음부터 좀 위험했다고
1: 처음부터요?
0: 생각해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1: 네.
0: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이렇게 탁 오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그렇게 안녕 그러면 긴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럼 나이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어린이가 얘기했듯이 나이를 물어보더니 뭐 금방 내가 오빠네? 뭐 이러면서 이제
2: 14살이라고
0: 부르고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 남자들인 경우에는요. 나이 물어보고 나이가 이제 어린 그 소녀들인 경우에는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모님께 비밀이야, 뭐 나이, 학교, 집 이렇게 사적인 정보를 계속 묻는 게 위험 신호죠. 그래서 일단 게임 잘하는데 요게 이제 일단 낚시 같은 난 너 특별히 보고 있어. 뭐 요런 뜻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3: 실제로 저렇게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선물 그냥 먼저 이렇게 아이템이나 선물을 먼저 던져줘요.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진 다음에 이제 막 뭐 만나자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걸 철석같이 믿거든요. 아, 근데 오빠 남자 아니야. 나랑 나이 똑같다고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나간다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0: 네. 보통 이제 고민 많이 들어주고요. 네. 학교에서 힘든 일 같은 거 부모랑 얘기 안 하는 것들을 자기가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루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이제 나를 엄마한테 혼나면 이제 엄마 힘든 거 엄마가 힘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0: 네.
1: 텐데.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밀로 이제 점점 되는 거죠.
1: 큰일 났다. 자, 이번에는 실제 상황에 딱 대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쓰지 말고 본능적으로 예, 버저를 누르셔야 돼요. 3초 안에 해야 할 행동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이 말합니다.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321.
4: 아니, 안 돼,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 친한 사람인데요. 네.
1: 사진은 서로.
2: 괜찮아요?
0: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친한 사람이면.
2: 친한 사람이면. 네. 친한 사람이면. 이거 괜찮습니까, 세상에?
3: 절대.
2: 단단히 화가
0: 나겠어요.
2: 단단히 화가 나겠어요. 자, 일단 다음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며, 야, 단톡방에 올리자.
0: 몰래 찍은 건 안 돼. 몰래 찍은 건 안 돼.
2: 단톡방 올리는 것도 안 되잖아요.
4: 아, 네.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저거 좀 캡처를 해놓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0: 아, 그 방법이 있구나. 왜냐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4: 맞아요.
5: 그래서 아이한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디지털 경계에서는 불편하면 즉시 멈춘다. 그리고 부모한테 얘기한다. 캡처하고 차단한다. 나온다. 대화창에서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싫어요, 도망쳐, 말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계속 반복 교육을 싫어요, 도망쳐, 말해.
4: 그거를 네. 근데 직접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아이한테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개미만한 목소리로
2: 얘기해. 잘 못하더라고. 네,
0: 그렇죠.
4: 싫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싫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한 10번씩은 정말 시켜봐야지 이게 싫어요! 하고 뛰어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켜보거나 롤플레잉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켜보니까 저희 둘째 딸은 친구가 이제 때리니까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친구한테 너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연습할 때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3: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박자
2: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박자가 약간 이렇게 돼서.
3: 엄마가 그랬어.
2: 박자가 좀 친구가 볼 때는 위압감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5: 그렇게라도
2: 네, 그래도
3: 연습시키기
2: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부모님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인규 씨 고1 아들이 네.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저 나 게임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3, 2, 1.
0: 어 만나고 와.
2: 아 진짜요? 아 진짜? 아니 지금 홍인규 씨가 오늘 너무 걱정됐는데 괜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신랑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고
0: 다음에 얘기 안 해줄까 봐 그럼 제가 어디 가는 거라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릴까 봐 저는 그래서 갔다 와 근데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6: 안 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 안 돼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숨기려고요
2: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6: 네. 왜 안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거 다른 거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4: 아 맞아요 쌤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통제를 강화하면 아이가 숨고 부모가 정작 어떤 상황에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의 일탈 행동이나 성적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아느냐. 그게 그거를 방지해주는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고등학생 아이가 온라인상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하면 대화를 하면서 어디 놀러 가니,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니, 어디, 뭐 그 사람 연락처는 어떻게 되니, 그리고 가장 안전장치. 너 언제까지 연락이 안 되면 위치 확인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테니, 데려다 주고 기다릴 테니까 연락해. 이런 식으로 개입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고 보내는 게 저는 안전한 것 같아요.
0: 아이 핸드폰을 몇 살까지 봐도 되는 거예요?
5: 고등학생들인 경우에는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걸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때 뭐 문제가 만약 생긴다면 볼 수 있는 거죠.
2: 그럼 성인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5: 그런 게 좋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0: 네. 원래 패턴이 네. 요랬는데 네. 이렇게 바뀌면 이걸 네. 풀어야 되나요?
5: 근데 패턴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모가 자꾸 열어본다든지 네. 그러니까 점점 꽁꽁꽁꽁 숨기는 거죠.
2: 허를 찌르는 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3: 근데 우리는 뭐 성교육 언제부터 할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디지털 성교육은 뭐 언제부터 할까 이런 생각 우리 아예 못했잖아요.
6: 솔직히 저도 예전에 온라인은 현실과 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무섭기만 이야기하면 애들은 또 위축되잖아요.
0: 맞아 맞아.
6: 이 연량 맞게 이거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 디지털을 우리가 성하고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사실 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디지털만큼 왜 성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공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취약해요. 온라인 그루밍이 명백한데도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요새는 왜 카톡으로 막 커피도 보내주고 초콜릿도 보내주고

0: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백한 범죄다라고 네. 경고를 꼭 해야 된다라고
0: 조심하라고
1: 알려주셨습니다. 얘기해줘야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장난으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 과연 그들만의 장난이 정말 가벼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몰래 찍네요.
2: 진짜? 어머머, 완전 내 이상형.
1: 몰래 찍으면 안 될 텐데.
2: 잡지 않게 간직해야지. 영구 박제.

0: 점점 사악해지고 있어요.
1: 그럼 안 되는데.
2: 아,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이거 선생님들 지쳐요. 어,
0: 저거 많이 하죠.
2: 저거 진짜 범죄지.
3: 근데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고 좋아하는 내용들이라 그냥 뭐 좋아하니까 올리겠지, 허락 없이 그냥 막 올려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4: 그 외국에서 사진 찍기 전에 대부분 Can I 하고 먼저 물어보는 문화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괜찮은지 묻지 않고 이렇게 찍는 게 정말 안 되죠. 예, 우리 집도 예, 이제 사진 찍을 때 찍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아이들한테 보여주지만 아이들은 먼저 확인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있으면
2: 안 된다고
4: 이거 삭제.
1: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4: 이 얘기하더라고요.
5: 저도 이제 아이 사진 정말 많이 찍고 하는데 뭐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이런 것들로는 쓰는데 뭔가 제 개인 계정에 프로필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아? 예뻐? 이렇게 물어보고 못생겼어? 이런 거 지워주고
0: 지워요.
5: 하거든요.
4: 근데 솔직히 그거 되게 힘든 게 내가 봤을 때 정말 귀엽고
5: 엄청 귀여워.
4: 그리고 그냥 내가 개인으로 보내고 남고 싶은데 애들이 아니야 삭제해 삭제해.
1: 맞아. 우리가 볼 때 이게 넙죽하고 귀여운 게 있잖아요. 다 삭제해더라고. 왜? 근데 사실 우리도 어릴 때 아, 장난이야. 아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3: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면은 괴롭히고 형들이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따라하고 그게 나쁜지 몰랐는데 지금은 하면 큰일 나는.
1: 큰일 나. 범죄.
3: 범죄죠.
4: 아니, 호주도 비슷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뭐 밀고도 별명도 부르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대방 그거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4: 불편할 수도 있고.
0: 기준이 이제 나는 장단이었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재미로 개구리 보면 돌 던지고 이러지만 걔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았고 불쾌하거나 두려웠다고 하면 그건 장난의 경계를 넘어선 거죠.
1: 사실 저도 걱정됐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첫째 딸한테 막 남자애가 틀을 괴롭히니까 남자애들 원래 좋아하면 그렇게 표현해라고 아이한테 말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아이가 참고 표현하지 못하고 해서
6: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공감 능력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으로 인해서 서서히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사과하는 걸 아이들이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3: 그치.
6: 졌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너의 의도는 그렇지만 상대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여러 번 연습을 시켜야 점점점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는 겁니다.
1: 이제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끼리 막 웃으면서 장난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웃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웃었잖아. 근데 나중에 약간 뒤늦게 기분이 나쁘실 때 웃었으니까 말 못하는 것도 있는.
0: 생각해보면 우리가 웃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래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좀 불쾌하고 화가 나고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도 어색하게 웃어버리기도 해요.
1: 우리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다른 친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3: 근데 이걸 또 부모 걱정할까 봐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다가 또 일이 더 커지고 네. 저는 또 그걸 또 해결 못 해주니까 저도 속이 상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걱정입니다.
4: 뭐 저도 처음에 설마 우리 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 대부분 그렇죠.
4: 네. 하지만 혼내기보다 먼저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왜 또 딱 내 입장이

0: 되면 덮고 싶은 거예요.
1: 그치.
0: 아이고, 그냥 좀, 그리고 내 아이가 그런 거는 약간 축소해서 생각할 수
2: 인정하지
0: 있어요.
2: 않으려고 하잖아요.
3: 맞아, 맞아.
0: 예.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3: 맞아,
0: 이러고
3: 맞아.
0: 덮어버리면 이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죠.
3: 요즘 애들은 또 얼굴 막 합성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근데 그게 어플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재미로 나오고, 저희도 많이 하고, 또 컨텐츠에서도 그게 놀이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그냥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밌고 깔깔대고 웃는 게 좋은 건지, 아, 항상 헷갈려요.
4: 보통은 정말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어서 친구들도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뭐 AI 합성 이렇게 말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스마트폰에 다 얼굴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어플들이 다 있잖아요.
3: 그렇죠.
2: AI보다
4: 사실은
2: 변형시켜줘요.
4: 그거가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수준이지.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너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책임감까지도 좀 알려주시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2: 자,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이미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이것 봐, 재밌잖아.
3: 이러면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요?
2: 너도 이것 봐서 다른 곳에도 올려.
1: 이거 완전 부추기는 거잖아, 지금.
2: 그치?
5: 이거 안 나가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 때문에.
0: 맞아요.
2: 괜찮아.
3: 괜찮아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괜찮아. 에이, 다 아는 거야.
2: 너만 예민해. 싫으면 나가든지. 아, 이 단톡방에 있는 아이라면 과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5: 못 나가지, 차라리.
0: 못 나가지.
4: 굉장히 어렵죠.
3: 아, 근데 저희 막내딸도 나만 안 하면 이상해. 나 친구들이랑 왕따 당할까봐 좀
1: 맞아요. 애들 다 해. 막 이렇게.
3: 겁내하고 꼭그뭐 이렇게 누르는 거, 만지는 거 이거 다 유행 따라가려고 하고.
2: 맞아.
3: 왜냐면 왕따 당할까봐.
2: 아이들의 군중 심리가 진짜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5: 윌리엄도 유행 되게 예민해요. 다른 친구들은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4: 아이들은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런 단톡방이나 실제 친구 관계에서 이 주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주도를 하는 사람이면 혹은 친구 관계가 독립적이면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닌 아이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저기서 빠지면 집단에서 이렇게 소외되거나 탈락되는 거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 나오는 게 혹은 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2: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는 대체 어떤 첫마디를 건네야 될까요? 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모의 첫마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0: 그런데 말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1: 일. 거기 있어요.
2: 잘 지내.
0: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 절대 무서워 전화 올 때.
0: 네? 네?
4: 말 못하고 있구나.
5: 아유, 초조합니다, 아이들. 저런 상황 되면.
6: 야, 지금 네 얼굴 합성한 영상 돌아다닌다면서. 그거 사실이야? 혼냈지? 줘봐. 빨리 풀어.
7: 아, 아니야, 다 지웠어.
6: 그치? 너 이거 누가 그런 거야?
4: 지우면 안 되지.
6: 걔 봤지? 맨날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언니 있잖아.
7: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래. 그냥 재미로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러.
6: 재미? 진짜 망신이다 망신 진짜. 아빠 맨날 뭐라고 했어? 여자면 맨날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7: 이게 왜 내 잘못인데?
3: 아이고
4: 일이 벌어졌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자꾸.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해요. 부모의 마음도. 그 전부터 네. 분명히 잔소리 했을 텐데.
0: 그런데 말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모, 과연 괜찮은 걸까요?
4: 안 괜찮습니다.
0: 만약 내가 아이라면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8: 아빠가 오늘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7: 사실은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0: 아빠, 나 불안해. 애들이 벌써 다본 거면 어떡하지?
1: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일단 아빠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애들 못 보게 할게. 왜냐면 그거 보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일단 그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들은 잘 저장을 해두래. 그리고 경찰이나
2: 누가 저
1: 디지털
2: 얘기를
1: 성범죄 피해자
2: 꺼내는 것
1: 지원센터에
2: 자체가
1: 신고하면
2: 정말
1: 되네.
2: 힘듭니다.
1: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았지?
0: 아빠, 미안해. 일찍 말 못했어.
1: 아니야, 뭘 미안해. 이건 네탓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어?
3: 나도
1: 우리 잘
3: 저렇게
1: 한번
3: 해주고
1: 얘기해
3: 싶다.
1: 보자.
4: 아침을 시켜라.
1: 알았지?
5: 근데 부모도
4: 우선 해결
5: 놀라고
4: 방안을
5: 무서워서
4: 알려주고 아침을
5: 두려워서.
4: 시켜라.
6: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에게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만약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4: 가해자라면 이거 어렵네요.
7: 이래서
4: 이거
7: 잘한대.
4: 어렵네요.

0: 뭐가 그렇게 재밌대, 우리 아들?
1: 엄마 이거 봐봐.
2: 이게 뭐야?
1: 아니 이거 완전 이쁘잖아. 애들이 합성해서 준 건데 이거 완전 진짜 같지?
2: 정규야,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영상 싹다 지우고 너 단톡방에서 나와.
3: 뭔 소리야? 아이, 왜 그래?
0: 엄마 말 들어. 근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셨어요,
4: 숨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이의 가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인데 애들이 합성해서 줬어. 완전 재밌지?
0: 엄마는 네가 그냥 재미로 봤다는 말을 믿어. 근데 모르고 있거나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1: 엄마 이거 그냥 놀이야 놀이. 유행하는 놀이라고.
0: 정규야,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 하지만 다음부터 반성을 하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는 것부터가 책임지는 자세의 시작 아닐까? 엄마가 믿어도 되겠지?
4: 부모를 위한, 그리고 아이를 위한 성교육.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5: 아우, 정규 씨 연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예, 한 건을 또 하고 오셨습니다.
6: 네.
5: 자, 여러분, 진짜 만약에 저렇게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 속 주인공이 내 아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저거 보면서, 진짜로 막 너무 몰입이 돼서, 막 심장 내려앉고 막 눈물 날것 같아서, 좀 보기 어려웠어요.
6: 저도 약간 울컥하고 못 참을 것 같은데, 우선 올린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내려달라고 해야죠. 그 색출이 제일 중요할 것
5: 그렇죠. 유포자를
6: 같습니다.
5: 찾는 거.
6: 예.
3: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아이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그 먼저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게, 아,
5: 그러니까.
3: 그거 너무 마음이 아픈
5: 미안해. 왜
3: 거예요.
5: 미안해.
3: 그러니까 미안할 일이 아닌데.
5: 네. 그러니까.
7: 아니, 저는 그두 번째 사례처럼 그냥 우리 애가 가해자였을 때 그거를 제가 딱 알게 된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진짜 좀 화는 나는데 설마 약간 믿기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5: 피해자면 심각하게 대처하는데 가해자 부모였을 때는 아니 뭐 이게 그냥 뭐 가볍게
7: 네.
5: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까 봐 그것도
8: 맞아요.
5: 걱정입니다.
8: 맞습니다. 대체로는 저 단계에서 아이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학폭이나 경찰에 신고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단계에서도 부정을 했다가 배신감이 들었다가 화도 내 때가 내 탓인 것 같다가 정말 부모로서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부정하게 되면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에 대한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9: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이건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도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5: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낫다고 하죠. 출연자 휴대폰에 제작진이 이제 가상의 자녀가 되어서 톡을 보낼 겁니다. 자, 부모로서 첫 답장 한 줄을 바로 보내주시는 거고요. 수정이나 삭제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답장을 보냈을지 화면으로 한번 띄워봅니다. 자, 인규 씨, 뭐라고 쓰셨나요?
6: 누가 그랬어? 아, 이거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0: 시작 안 돼요?
1: 순간적으로 그거 안 돼요. 네. 아, 끝이라고.
0: 급하니까.
1: 수정이 안 돼요. 삭제금.
0: 아, 막상 이게 욱 하고 올라오니까 화부터 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답변할 걸 아쉽네요.
2: 네,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묻는데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조사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더 못할 수가 있어서요. 이때는 아이한테 좀 필요한 건 내가 네 편이고 너 네 편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라는 그런 그 안정감을 좀 주는 게 좋죠.
1: 자, 은지 씨는 뭐라고 쓰셨어요?
3: 저는 정말 엄마가 볼게 URL 한번 보내줘봐.
1: 링크를 보내달라고.
3: 네, 링크 보내달라고.
4: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못 썼어요. 약간 당황해가지고.
1: 아니, 울고 있다, 지금.
4: 약간
1: 화면에 눈물이 지금.
4: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왜냐면 제 감정이 순간적으로 하면 저 약간 머리가 하얘져서 당장을, 이렇게 답을 당장 못할 것 같긴 하고.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답 어떻게 해야 돼요? 네.
5: 저였다면 그 영상 더 이상 보지 말고 나름만 먹지 말고 아빠랑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자녀의 안전인 것 같습니다.
4: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5: 예,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자녀들은 마음이 정말 요동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반응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불안정해지거나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일단 괜찮아. 그 다음에 나한테 다 얘기해줘. 네. 일단 애가 입장은 괜찮은 건지 그거 우선인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아이 마음이 제일 걱정돼요.
6: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죠.
2: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엄마랑 같이 해결하자. 엄마랑 같이 문제 풀어보자. 걱정하지 마.
4: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가 부모인데 왜 아이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모한테 가장 먼저 말을 못할까요?
5: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의 충격 자체가 굉장히 강해서예요. 우리가 뭐 넘어지거나 다치고 나서 바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되게 통증이 많이 오는 것처럼 트라우마는 그 당시에는 무덤덤하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책감이에요. 이게 내가 물론 잘못을 가해자가 한 거지만 아이들 생각에 내가 물렁하게 거부를 했다.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다. 거기를 나간 게 잘못이다. 처음부터 채팅을 하는 게 아니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주변 사람의 비난, 특히 부모나 가까운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말을 못하고 조금씩 말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4: 그러면 이제 부모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안 되는 거네요.
2: 이거는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온라인에 일단 올라가면 그거는 부모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가해자를 내가 찾을 수도 없어요. 실제로 그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도 그거를 다 내리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URL이라든지 해당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 해갖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전문기관하고 같이 순서대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 네. 그러니까
2: 개인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4: 안 됩니다. 네. 아, 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안전지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인규 씨부터.
7: 언제나 네 편이야. 아빠한테 와.
3: 엄만 네 편이야.
4: 웃음이 많이 진짜 내 편 같아요. 같이 배운 것 같아요. 쌤 씨. 네.
6: 같이 해결하자.
5: 우리 딸 말해줘서 고마워.
4: 오, 따뜻해. 교수님.
2: 네 잘못이 아니야.
4: 오.
2: 성교육이 아이한테 뭐 세상은 너무 위험해 뭐 이런 그 사고치지 말라는 혹은 안전교육이라는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따뜻한 관심과 또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다. 내 편이 먼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모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믿음이 정말 어떤 특별한 하나의 이벤트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의 관계가 사소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시작되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자,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둔 카드도 하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8: 부모
5: 안전
8: 지대.
4: 아이들은 계속 자랍니다. 세상도 계속 변하죠. 하지만 아이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은 언제나 부모의 품입니다. 부모 안전 지대. 파이팅!
8: 파이팅!
4: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릴

0: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 던지고
1: 한국은 약간
2: 미국은 해외장애.
3: 왜? 뭐가?
4: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3: 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5: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6: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7: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8: 엄마, 한번 더 힘들었어.
9: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0: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세상 모든 부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사랑해주세요.
1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날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3: 네?
1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3: 와.
1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끼고 쓰는 거죠.
13: 어떻게?
1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날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8: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당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성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기까지 빨개졌어. 땡.
2: 아, 참.

0: 그 AI와 같이 지은 집?
1: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2: 나는 행복이 되세요.
3: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4: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3: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5: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선. 그 시선을 만들어가는 신진 창작자들.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코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46편의 작품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가 올해도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제작 지원에서는 기획 제작 단계의 55분 미만 중단편 다큐멘터리 세 작품에 총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8월 25일 서울영화센터에서 열리는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 다큐 창작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EIDF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물가 상승에 숨이 턱턱 막히는 요즘, 숨통 확 트이게 해주는 김선영의 알뜰살뜰 레시피. 영양만점 달걀로 푸짐한 일품 한상. 토마토와 달걀.

0: 달걀이 만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부들부들 토마토 오믈렛부터 달걀에 부추만 넣어도 훌륭함 그 자체. 남녀노소 모두의 인기 반찬. 치즈가 쭉 흘러나오는 달걀 마리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요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라서요. 네. 이 고기보다는 채소를 고르고 조금 더 가격대가 낮은 가성비 재료를 찾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했죠?
2: 네. 달걀이 올랐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격 대비 훌륭한 식재료인데요.
1: 맞아요.
2: 10개들이 달걀이 대형마트 기준으로 네? 한 5,000원 정도, 저는 4,800원 주고 구입해 왔습니다.
1: 네.
2: 자, 뛰는 물가도 잡고 입맛도 잡는 오늘의 달걀이 주인공 달걀입니다.
1: 맞습니다. 냉장고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게 달걀이잖아요. 저도 마땅히 재료가 없을 때는 이 달걀을 찾게 되는데 가성비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럼 토마토 오믈렛에 필요한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달걀 한 4개 정도 필요하고요.
1: 네.
2: 토마토, 완숙 토마토 하나, 그다음에 맛을 더해줄 김, 네. 슬라이스 체더치즈, 간이 될 양념, 소금과 버터가 필요합니다.
1: 네, 재료는 저렴하지만 맛은 보장되는 요리 같은데요. 무엇보다 김선영 선생님의 지혜로운 노하우가 기대가 됩니다.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마토 오믈렛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달걀이 준비됐어요. 아, 네.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선생님, 진짜로.
2: 그렇죠. 냉장고에 달걀 없으면 약간 저는 불안할 정도로 달걀을 정말 좋아합니다.
1: 저도 마찬가지예요.
2: 네, 오늘 요 달걀 한 4개 정도 해서 달걀 토마토 오믈렛을 시작할 네. 거고요. 자, 그러면 달걀이 이렇게 지금 제가 4개 준비를 해 놨고요.
1: 네.
2: 자, 이제 완숙 토마토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완숙 토마토.
2: 네. 요 끝은요. 예. 제가 좀 이따 먹을 거고요.
1: 네.
2: 자, 이렇게 한 0.7에서 한 1cm 정도
1: 네.
2: 이렇게 썰어주는데 오늘 저는 한 3토막만 쓸게요.
1: 네.
2: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수분이 많이 나왔죠. 완숙 토마토라
1: 네.
2: 네, 수분을 좀 빼줄게요.
1: 사실 선생님
2: 네.
1: 이 토마토는 달걀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 이 오믈렛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오믈렛이랑 같이 드시면은
1: 네.
2: 색감도 예쁘고 또 이 토마토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1: 네.
2: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고 또 달걀에 또 지방 성분이 약간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훨씬 더 소화 흡수가 잘 되죠.
1: 근데 지금 소금을 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 토마토에 소금을 약간 해서 간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1: 자,
2: 그런 다음에
1: 네.
2: 이거는 넣어두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1: 네.
2: 바로 김이에요.
1: 김이요?
2: 제가 그냥 토마토랑 이제 달걀만 해서 오믈렛을 해서 먹다가
1: 네.
2: 식탁에 김이 하나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김을 갖다 넣어서 먹어봤더니
1: 어울려요.
2: 간을 안 해도 되고 맛도 있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김을 넣은 토마토 오믈렛을 좀
1: 네.
2: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맞아요. 사실 선생님 이 김은요 남녀노소 네. 가릴 거 없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2: 밥 먹을 때
1: 예?
2: 이거 꼭 있으면은
1: 네.
2: 다른 반찬 먹더라도 이걸 꼭 먹잖아요.
1: 네.
2: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부셔줄게요.
1: 선생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해 주신
2: 네.
1: 음식들이 가성비 좋은 또 건강에 좋은 그런 요리들이잖아요.
2: 네, 제가 네? 이번 주에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뭐냐면
1: 네.
2: 우리 주부님들 마켓에 가보면은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1: 맞아요.
2: 네.
1: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많이 올라 있어요.
2: 저도 정말 너무 체감하거든요.
1: 그러게요,
2: 그래서 좀 더 조금 그 식재료에 충실하면서
1: 네?
2: 부재료들은 웬만하게 좀 지양하면서
1: 네?
2: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제가 맛의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1: 네. 이게 요 김일 것 같은데
2: 네.
1: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면 뭐 좋겠지만
2: 네.
1: 요 김가루만 들어가도
2: 훨씬 더
1: 네?
2: 예, 김이 주는 또 맛도 있고
1: 맞아요.
2: 이 김에서 간이 돼 있어가지고
1: 네.
2: 특별히 간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1: 그러게요.
2: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걀 풀어서 같이 섞어주도록 할게요.
1: 네.
2: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빨리 이제 녹이려고 하면은 이게 김에 달걀이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지금 바삭바삭한 상태라.
2: 네, 그래서 물을 요건 조그만해. 그래서 한 두 스푼 정도, 두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시 두면
1: 네.
2: 부드러워지거든요.
1: 자, 밥 숟갈로 두 스푼 정도.
2: 네, 두 스푼 정도.
1: 아,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2: 네, 약간 풀어줘야지 네. 달걀이랑 훨씬 잘 섞이더라고요.
1: 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짜내셨나 봐요?
2: 아니, 안 짜냈어요. 이거 아. 그냥 수분을 흡수한 거예요. 이렇게. 오. 그리고 물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1: 아, 이렇게 머금은 거예요?
2: 네, 이걸 머금은 거예요. 네.
1: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색도 진해지고.
2: 네, 맞아요. 지금 요거는 조미기.

0: 튀김이랑 네. 사실은 기름에서 소금해서 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뻣뻣한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1: 맞아.
0: 네, 이렇게.
1: 이렇게, 뭐 이렇게 바삭한 김도 맛있을 때가 있지만 네. 왜 우리가 떡국 먹을 때 김가루 올렸을 때 이 김이 살살 풀렸을 때 정말 맛있잖아요.
0: 맞아요. 네.
1: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0: 자 그리고 이제 네. 여기다가 달걀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 달걀을. 네. 자.
0: 달걀을 이렇게 넣고 자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저는 이때 간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기호대로.
1: 맞아요. 네.
0: 자 저는 오늘 안 넣을게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하고 김 불린 거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김 불린 거 저희가 네. 한 몇 장 저희가 불렸죠?
0: 한 장.
1: 한 장?
0: 전장 하나.
1: 전장 하나. 네.
0: 그리고 왜 이렇게 식탁김이라 그래가지고 잘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번.
1: 야 오늘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물론 뭐 우리가 뭐 재료가 없다고 해서 뭐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네.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그 섹션이 굉장히 네. 아주 그냥 그 컴팩트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여태까지 보던 거 많은 많이 컴팩트 했죠.
1: 맞아요. 그렇지만 네. 또 음식은 푸짐하다고 들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김가루를 풀었고요.
0: 네. 자 여기 이제 버터 있고요. 네. 슬라이스 체더 치즈는 이렇게 있다가 바로 놓을 거니까 요거는 이제 광희 씨가 까주고.
1: 네.
0: 자 저는 이제 불로 이동해서 네.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자 토마토 네. 오믈렛 달걀 토마토 오믈렛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자 불을 켜는데 네. 불을요 줄일게요. 왜냐하면 네. 달걀은 네. 67도에서부터 익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강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약한 불에 한 집에서 요 정도에는 중약불 정도
1: 예. 네,
0: 버터 둘러도 되고요.
1: 아니면 네.
0: 아니면 오일 두르셔도 돼요.
1: 근데 선생님 네. 저희가 평소에는 뭐 오일 두르거나 식용유 넣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버터를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0: 좀 더 풍미가 좋으라고 넣었는데
1: 네.
0: 사실은 요 정도 넣었는데 만약에 버터 없다 그러면은 그냥 오일로 해 먹을 때도 많아요.
1: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버터가 조금만 들어가도 그 다르더라고요.
0: 예, 버터의 풍미가 좀 있죠.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토마토를 넣고 예? 익혀주도록 할게요.
1: 근데 토마토를 또 따로 이렇게 익혀주시는 거예요? 구워서?
0: 아니에요. 살짝만 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자, 지글지글 하면은 제가 바로 뒤집고 네. 요 달걀물을 넣어줄 거예요.
1: 선생님, 또 궁금한 게 네. 이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랑 익혀서 먹을 때랑 뭐가 다른지.
0: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은데
1: 예.
0: 이 토마토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1: 예.
0: 그래서 기름에 한 번 기름이랑 같이 섭취하면은 네. 그 영양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볶아서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지글지글 했다르면은
1: 네.
0: 바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1: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0: 자리를 딱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 이게 완성으로 될 거거든요.
1: 달걀물이 올라갔을 때.
0: 네네. 자 달걀물이 올라갔을 때니까 이렇게 네. 놓고
1: 네.
0: 자 이제 달걀물 들어갈게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구워줄게요.
1: 되게 간단하네요, 선생님.
0: 예, 어렵지 않아요. 오믈렛 하면은,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때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1: 예?
0: 이게 달걀 4개라,
1: 예.
0: 4개가 익을 때까지 하게 되면 달걀이 탈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1: 아래면 탈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위에 안 익었는데.
0: 네, 그래서, 불은 약불로 해주시고,
1: 네?
0: 이렇게 저어서 해주시게 되면, 두꺼운 달걀을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렇게.
1: 이렇게 젓가락으로 중간중간 네.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0: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스 치즈를 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마토하고 달걀하고 쫙 달라붙는 효과가 있겠죠.
1: 흡착이 되겠는데요, 선생님?
0: 그쵸.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도 놔주고 이쪽도 이렇게 놔주고.
1: 집에서도 진짜로 분위기 낼 수 있겠어요, 이 오믈렛으로.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1: 예.
0: 하는 것도 시간 별로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1: 네.
0: 이제 이렇게 됐죠.
1: 네.
0: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1: 네.
0: 한 5분 정도 약불에
1: 네.
0: 그대로 둘게요. 그러면 이제 밑에가 꾸둑꾸둑하게 이제 익거든요.
1: 예.
0: 근데 이때 사실은 토마토가 약간 뭐 약간 꺼뭇꺼뭇하게
1: 네.
0: 좀 될 수가 있으니까.
1: 약간 그을릴 수 있으니까.
0: 네네. 불은 좀 약하게 하시는 네. 게 좋아요.
1: 약불로.
0: 네, 약불로. 네. 해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두면은
1: 네.
0: 위에가 좀 꾸둑꾸둑 할 거예요.
1: 네. 한번 맛있게 한번 익혀볼게요.
0: 네.
1: 자, 지금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아주 맛있는 향이 나요.
0: 네. 자, 그러면은
1: 네.
0: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1: 오,
0: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1: 예.
0: 접시에다가 덜어볼게요.
1: 자, 지금. 지금 아래쪽은 익은 것 같은데 위에가 지금 안 익었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덜어볼게요.
1: 네, 지금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됐어요.
1: 예.
0: 자, 그러면은 요거를 팬에다 이렇게 댈게요.
1: 예.
0: 팬에다 대고.

0: 되고 짠 이렇게 해서
1: 네.
0: 자 그럼 이렇게 됐죠.
1: 오~
0: 네. 네, 자 어, 좋아요.
1: 예,
0: 네.
1: 어,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네. 노릇노릇하게.
0: 네, 좋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한 뭐 1분만 더 익히시면은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위에 꾸덕꾸덕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1: 예?
0: 네, 자 1분만 살짝만 더 익혀줄게요.
1: 그리고 사실 이 오믈렛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놀러 갔을 때 뭔가 이렇게 호텔이나 뭐 리조트에서 뭔가 이렇게 그 아침 조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0: 네, 많이 드셨죠.
1: 예, 근데 지금 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분위기 날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제가 네. 밑에가 이제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자 불 네. 끌게요. 네, 자 네. 완성입니다.
1: 자 그럼 완성 좀 네. 옮겨 담아 볼까요?
0: 네.
1: 야, 너무 근사하게 우리가 브런치 카페에서 먹는 오믈렛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0: 네, 제가 이렇게 담아서 짠!
1: 아, 네. 또 이렇게 접시에 담아놓으니까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0: 네, 여기다가 네. 저는 이제 그냥 먹는 걸 추천드리는데 네? 저희 아들은 일단 칠리소스를 뿌려 먹는 걸 좋아해요.
1: 기호에 따라?
0: 네, 기호에 따라.
1: 자,
0: 네.
1: 오믈렛은 정말 즐겨 먹던 메뉴인데요.
0: 네.
1: 이 토마토 하나로 이렇게 품격 있게 바뀔 수가 있네요.
0: 네.
1: 자,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일품 요리 토마토 오믈렛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토마토 오믈렛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완숙 토마토를 1cm 두께로 슬라이스하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비닐봉지에 조미김을 넣어 부순 뒤 뜨거운 물을 넣어 불려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을 풀고 불린 김을 넣어 섞어주세요. 팬에 버터를 두르고 토마토를 올려 앞뒤로 굽다가 달걀물을 절반만 부어 저어가며 익혀줍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골고루 익혀줘야 바닥이 타지 않고 맛있게 익어요. 어느 정도 익으면 슬라이스 체더 치즈를 올린 뒤 남은 달걀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약불에 5분 정도 익혀주세요. 그런 다음 뒤집어 1분 정도 더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토마토 오믈렛이 완성됩니다.
1: 밥상 물가를 책임지는 두 번째 요리.
0: 네.
1: 자, 식어도 맛있고 도시락 반찬으로 제격인 달걀말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1: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재료만 있어도 맛은 충분한 달걀말이가 되는데요.
1: 네.
0: 달걀 5개,
1: 네.
0: 슬라이스 체더치즈, 부추나 쪽파 아니면은 대파도 괜찮아요.
1: 네.
0: 양념으로는 청주, 식초, 소금, 참기름이 필요하고요.
1: 네.
0: 이따가 토핑으로 고운 고춧가루하고 통깨가 필요합니다.
1: 네. 네. 가장 만만하면서도 든든하고 맛있는
0: 네.
1: 달걀말이
0: 네.
1: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일단은
1: 네.
0: 부추를 먼저 좀 썰을게요.
1: 볼까요?
0: 네.
1: 자, 선생님 사실 달걀말이 하면
0: 네.
1: 들어가는 채소들이 뭐 당근도 들어가고 쪽파도 들어가고
0: 저는 파프리카도 어떻게
1: 예, 맞아요, 넣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부추로.
0: 근데 부추 없다 그러면은
1: 네.
0: 저는 대파도 다져서 넣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1: 대파를 다져서 네. 넣는 것도.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쓸게요.
1: 그럴까요?
0: 네. 일단 넣을게요.
1: 네.
0: 이렇게 넣고. 네.
1: 부추가 정말 향이 좋아서.
0: 오, 네. 부추 향이
1: 달걀하고
0: 좋네요.
1: 잘 어울려요.
0: 네. 자, 그 정도만 쓸게요.
1: 네. 자, 이제 저희가 달걀을 또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저희가 아까 달걀 4개를 썼죠?
0: 4개 썼고
1: 예.
0: 지금 5개
1: 예?
0: 이제 하나 남았는데
1: 네.
0: 예, 자 일단 5개를 사용해서 달걀말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1: 자, 지금 달걀 10개 한 세트에 우리가 좀 두께가 나온 거예요.
0: 맞아요. 그렇죠? 예, 자 달걀 5개 넣고요.
1: 예.
0: 자 여기다가
1: 네.
0: 이제 소금을 약간 넣어줄게요.
1: 소금 넣고요.
0: 소금 약간 한 2분의 1 정도
1: 예.
0: 네, 그렇게 넣고 달걀은 사실은 그대로 놔두면 비린내가 안 나는데
1: 네.
0: 건들기 때문에 비린내가 난대요. 그래서
1: 오.
0: 비린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1: 예.
0: 그럼 최대한 비린내가 안 나게끔 해야 되니까
1: 네.
0: 여기다가 참기름
1: 네.
0: 약간 넣어주고
1: 오.
0: 여기다가 청주.
1: 청주를
0: 네, 청주 약간 넣어주고요.
1: 예.
0: 자, 여기 이게 뭐냐면 식초예요.
1: 식초요?
0: 네, 식초를 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달걀말이 할 때 자칫하면 조금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0: 그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1: 아, 식초가 그런 역할을 해주나요?
0: 네, 맞아요. 식초가 단백질을 좀 약간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금 넣어주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1: 야, 식초 몇 방울이 그런 효과를 해준다고요?
0: 맞아요. 네.
1: 사실은 저도 이제 요리 프로그램 오래 했지만, 달걀말이 만드는

0: 제대로 모르거든요. 왜냐면 네. 네. 어깨너머로 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드리려고요.
1: 네. 자, 이렇게 달걀 풀었으면은 요거 네. 이제 부추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부추 넣어. 오, 향이 너무 좋네요.
0: 그쵸? 부추. 네. 오늘 있잖아요. 이 부추도 네. 그냥 자투리로 넣었어요. 그냥 네. 있는 거 조금 해서.
1: 네. 자, 이렇게.
0: 집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죠?
1: 맞아요.
0: 잘 어울리는.
1: 네, 냉장고에 있는 채소 다 이용 가능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는 끝나고 네. 불로 이동해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달걀, 치즈 갖고 오시고.
0: 달걀말이 해볼게요. 네.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달걀말이는.
1: 자, 달걀말이는 예. 사실은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불을 줄이고. 성질도 줄이고 네. 저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 이 달걀말이 할 때는 제가 겸손해야게. 왜냐하면 불이요 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달걀 아까 얘기했잖아요. 67도 속도
0: 맞아요, 맞아요.
1: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불을 그러니까 여기 히팅할 때도 지금 네. 달걀말이 팬을 약간 예열을 하는데도 이때 강하게 해서 불 줄이고 해야 되지 하면 되지 않나 하시는데 안 돼요.
0: 아예 히팅할 때도
1: 네 처음부터 예열할 때부터 그냥 불을 온도를 네, 중약불 정도로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0: 네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때만큼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불 조절을 못 해가지고 분명히 내가 불 세게 이제 해서 예열을 하고 불을 줄이고 했는데 겉면이 타버려가지고
1: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달걀말이는 달걀 요리는 네. 불이 강한 불이 필요 없는 게 달걀말이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올랐나 안 올랐나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됐나 안 됐나 하려면 이렇게 하나를 딱 놓으면 지금 찌직하죠? 예. 네, 됐어요.
0: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광희 씨, 이게 네. 도톰한 게 잘 말릴까요? 얇은 게 잘 말릴까요?
0: 자, 얇은 게요.
1: 그렇죠. 예. 얇은 게 잘 말려요. 그래서 두껍지 않게 이렇게 네. 봐가면서 부족한 데는 내가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팬을 돌려가면서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얇아야지 빨리 익지 두꺼우면은 밑에서 익으면서 탈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꾸덕꾸덕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0: 맞아요. 사실은 이제 맛있게 만들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달걀말이 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 게 이 달걀말이는 들어가는 달걀 개수에 비해 이렇게 부피가 좀 퐁퐁하게 만들기를 많은 분들이 원해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노하우를.
1: 그래서 이거를 얇게 자주 돌려주셔야 돼요.
0: 얇게.
1: 네, 얇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네. 처음에가 여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옛날에 제가 한번 실수했던 거는 네. 여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네. 접으니까 나중에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예.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오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죠. 자, 괜찮아요. 예. 끌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 한 점을 말아봤어요 저희가.
1: 네. 자, 그럼 달걀을 또 이번에도 붓는데 어떻게 두껍게 얇게. 근데 이제 조절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얇게 해놓고 이렇게 풀려가면서 예? 부족한 데는 내가 숟가락으로 채워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0: 이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고 예. 마음이 편해지네요.
1: 예?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자, 이때 이제 저는 치즈를 좀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0: 이 타이밍에?
1: 네. 자. 왜냐하면 달걀말이도 맛있지만 치즈의 그 향과 그 풍미와 뭐 그런 그 짭조름한 맛이 네. 저는 좋아요.
0: 이 치즈 달걀말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1: 그래서 좀 넉넉하게 넣을게요.
0: 자, 이 달걀말이는 진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정말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반찬 아니겠습니까? 국민 요리, 국민
1: 맞아요.
0: 음식.
1: 네, 그리고 또 음식점 가더라도 요거, 요거는 서비스로 하나 그냥 시켜서 먹을까?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0: 맞아요. 네.
1: 자, 불을 조금 이제 줄이고, 네. 자, 이제 또 말아볼게요.
0: 네. 근데 선생님, 달걀물이 네. 금세 이렇게 조금 익는 이유가 네. 저희가 채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양파도 들어가고 그다음 당근도 들어가면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 부추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잘 익는 것 같아요.
1: 네. 저희 집보다도 불이 더 세서 금방 돼서 예? 기쁘네요. 네. 네. 자, 요 끝에도 만약에 요 끝에까지 왔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0: 이렇게 약간 붙여주네요. 그렇죠?
1: 네, 네, 네.
0: 선생님, 달걀말이는 저는 또 이게 뜨끈할 때 먹어도 맛있지만 이게 차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1: 예. 저 이거
0: 시원하게.
1: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어도 괜찮아요.
0: 맞아요. 예.
1: 그냥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은. 그리고 영양가도 풍부한데 네? 가격은 저렴한. 이 시기에 딱 맞는.

0: 있는 네? 식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꾸덕꾸덕할 때 말아주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야~
0: 네, 자 이제 불 끌게요.
1: 예~
0: 네,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요.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 끝에가 예. 접은 부분이 접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둘게요.
1: 살짝만.
0: 네, 그러면은 되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모나게 됐으면은
1: 네.
0: 달걀말이는 사실은 뜨거울 때는 조금 이렇게 썰은 것보다 한김 식은 다음에 써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살짝 한김 식은 다음에 예. 썰어보도록 할게요.
1: 요것만 이 달걀말이 하나만 있어도
0: 네.
1: 한 끼 식사 뚝딱이에요. 정말 이 달걀말 있잖아요. 그 어린 네. 친구들도 네. 반찬 투석 잘하네요. 그쵸?
0: 이거는 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거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 취향에 따라 네. 여러 가지. 저는 청양고추를 살짝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전 좋아하거든요.
0: 있죠, 구다이.
1: 괜찮았어요?
0: 네네.
1: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식은 것 같은데
0: 네.
1: 썰어볼까요?
0: 네, 지금 썰어야 되니까 썰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 이야~
0: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1: 네, 치즈가 그냥 아주 부드럽게
0: 네.
1: 살짝 녹아가지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여기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소스 있잖아요. 저는 케첩 좋아하니까 케첩 찍어 드셔도 되고
0: 뭐 좀 칠리소스 좋아하면 칠리소스 해서 드셔도 되고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마요네즈 들어간 거 요새 소스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1: 여러 가지가 많죠. 취향도 네. 다양하고
0: 네, 그런 소스 활용해가지고 드시면은 좀 더 새롭게 네. 드실 수가 있죠.
1: 자 오늘 뭐 달걀 요리 해봤는데 네. 달걀 가격이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퀄리티도 높은 반찬들이 많이 나왔어요.
0: 네.
1: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지금 뿌듯합니다.
0: 10개들이 샀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하나 남았죠.
1: 그쵸?
0: 네.
1: 그 하나는 달걀 프라이 해먹어보고
0: 예,
1: 달걀 프라이
0: 좋다. 예. 달걀 프라이 좋다. 네. 자 그럼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1: 네.
0: 할까요?
1: 네. 네.
0: 반찬 가게에서도 요 달걀말이는 손이 가서 그런지 좀 비싸게 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10개들이 사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게
1: 네.
0: 드리는 거로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격 대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1: 치즈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선생님.
0: 그렇죠. 이게 지금 완전히 식었으면 이렇게 세울 텐데
1: 네.
0: 조금 덜 식어서
1: 지금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네.
1: 치즈가 네. 이 정도가 제일 맛있는 정말
0: 여기까지만 나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요거 다 못 넣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1: 예.
0: 조금 뿌려볼게. 통깨 이렇게 뿌리고요.
1: 예.
0: 통깨 이렇게 뿌리고.
1: 고춧가루 이렇게 고명 올라갈지 몰랐어요.
0: 아, 그랬죠?
1: 예.
0: 보세요.
1: 살짝 간도 되고 맛있겠는데요?
0: 이렇게 뿌리면은 그 노란색에 빨간 색깔이 들어가서
1: 예.
0: 훨씬 더 어때요? 색스럽죠?
1: 예,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예, 요 정도까지만, 요렇게. 네.
1: 자,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가 완성됐습니다.
2: 달걀말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추를 잘게 다져주세요. 달걀에 소금, 참기름, 청주, 식초를 넣어 섞은 뒤,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중약불로 팬을 달군 뒤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물을 얇게 부어 익힌 뒤 돌돌 말아주세요. 다시 달걀물을 부은 뒤 슬라이스 체더 치즈를 올려 말아줍니다. 남은 달걀물도 붓고 말기를 반복해주세요. 다 익은 달걀말이는 한김 식힌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달걀말이를 담고 통깨와 고운 고춧가루를 뿌리면 달걀말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양배추의 달달한 풍미와 새우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양배추 새우 볶음밥부터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좋은 양배추 된장국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고객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0: 가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6: 진단비도요?
2: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변화의 시대. 당신의 삶은 안녕한가요? 격변의 한복판에서 다큐멘터리가 담아낸 시대의 얼굴. 시대의 초상.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GF.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28개국 64편의 빛나는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울림으로 문을 여는 개막작 요.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페스티벌 초이스부터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묻는 아트 앤 컬처. 세상 곳곳 타인의 삶을 비추는 월드포커스 시네마.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 커런츠.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짧지만 깊은 여운의 단편 화첩까지. 그리고 올해 EIDF가 던지는 특별한 질문.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물음. 다큐필.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총 9개의 다채로운 섹션에서 삶을 관통하는 깊은 시선들을 만나보세요. 스토리를 넘어 감동을 더할 다양한 만남의 장도 펼쳐집니다. 개막작 무료 상영부터 창작자, 평론가와 함께하는 포럼과 토크, 여름밤 옥상 상영회 썸머나이트 스크리닝과 호수공원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상영까지 올여름 EIDF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3: 저는 여행을 직업으로 하면서 스리랑카는 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 이 공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5: 저희가 드디어 갱도에 내려왔습니다.
6: 아 진짜.
5: 아 저렇게 꽃을 그냥 도로에서 다시 뛰면서 판매하시네요.
4: 발길 닿는 곳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7: 기차 타고 스리랑카 우지로 갑니다.
5: 기차 계속 휘청휘청하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7: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지상 낙원이 펼쳐집니다.
5: 태어나서 가장 많은 아시아 국기를 한눈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내려오는 거 봤어야 했는데 양치하러 가가지고.
7: 야생동물에게도 이곳이 천국이랍니다. 기차 여행으로 볼 수 있는 경이로운 풍경.
5: 빛을 못 보고 있다니까. 아, 좀 어렵네요.
8: 갈라! 와!
5: 여기가 바로 나이나치 브릿지입니다.
7: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스리랑카 우지로 기차 타고 떠나봅니다. 우리에겐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스리랑카. 남아시아에 있는 섬나라로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곳이죠. 약 8시간 30분 하늘길을 날아 행정수도인 콜롬보에 도착합니다.

0: 인도의 남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북토의 생김새가 눈물처럼 생겨 인도의 눈물로도 불립니다. 북토 면적이 남한의 약 3분의 2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해맑은 미소를 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기도 하죠. 이번 여정은 스리랑카 최대 도시이자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하는 콜롬보에서 시작합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인 콜롬보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1: 와, 콜롬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시계탑이 여기 이렇게 우뚝 빌딩 사이에 이렇게 솟아 있네요. 이 시계탑이 한 영연방 시대에 지어졌으니까 한 150년이 넘은 시계탑인데요. 지금도 시간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당시만 해도 콜롬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었던 콜롬보 포트 시계탑. 과거에는 바닷길을 밝혀주던 등대로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시계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와, 지금 여기 계단이 있는데 막혀있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시계탑에 올라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우와, 지금 안에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미안해, 비둘기들아. 좀만 올라갈게. 으아! 비둘기가 몇 마리야, 대체? 으아, 여기 비둘기. 비둘기 새끼.
0: 낯선 이방인의 급작스러운 방문에 비둘기들이 놀란 모양입니다.
1: 우와. 오, 깜짝이야. 미안해. 도시 깊습니다. 아, 진짜.
0: 스리랑카의 최대한

0: 친구 도시인 훌룸부 도심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 지금 이 훌룸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시계탑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영국이 지어놓은 시계탑들을 봤어요. 이곳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양 실크로드의 요충지에 있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0: 향료와 보석의 눈독을 들인 아랍 상인이 건너오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양 실크로드 거점 항구로 거듭나면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의 제국들이 번갈아 눈독을 들이며 점령했던 콜롬보. 항구 인근에는 자연스레 시장이 들어섰고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1: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여기 모든 물건들, 스리랑카 모든 물건들이 다 여기 모여있는 것 같아요.
2: 헬로.
0: 페타 시장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시장입니다. 콜롬보 사람들의 삶의 향기가 가장 짙게 풍기는 곳이기도 하죠.
1: 지금 여기 5만 가지 식재료가 있어가지고 이 냄새랑 향이 장난이 아닌데요. 여기 향신료 코너에서 가장 강력한 향이 나고 있습니다.
2: This is cinnamon.
3: 시나몬.
1: 아, 시나몬. 와, 지금 이게 계피인데 사실 이 계피 시나몬은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남부가 원산지거든요. 불교에서는 아무래도 양파라나 아니면은 뭐 마늘 같은 식재료들이 향이 강력하고 알싸하기 때문에 사람의 번뇌를 자극하고 또 정욕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 해가지고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늘 대신에 쓰던 향신료가 이 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행운의 상징 붉은 바나나를 발견했습니다.
4: 여기도 레드 바나나가 있구나. 이게 바나나가 빨간색 바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이 빨간 바나나 보면은 그날 운이 좋다고요.
0: 붉은 바나나는 약간 딸기향을 머금은 맛이 난다고들 하는데요.
5: 일반적인 바나나랑 비슷한데 그 특유의 좀 향이 있습니다. 좀 더 달짝지근한 향이 난다고 하잖아.
0: 붉은 바나나에 이어 붉은 껍질의 또 다른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1: 뭔가 망고처럼도 생겼고 파파야 같기도 한데 이건 처음 보는 거네요.
2: What's its name?
6: This king coconut.
2: King coconut.
6: Sri Lanka name Tamili.
0: 스리랑카에서 꼭 맛봐야 한다는 킹 코코넛.
1: 빨대 주셨는데 원래 코코넛은 빨대가 아니라 그냥 먹어야 돼요.
0: 무더위를 식히는 데는 코코넛즙이 최고입니다.
1: 보다콘달.
0: 코코넛 과육도 안 먹어볼 수 없죠.
1: 야,
6: 스리랑카 에너지.
1: 스리랑카 에너지. Only 스리랑카. 와,
6: 스리랑카.
1: You wanna eat?
6: Yeah, eat. Okay,
1: yeah. Okay, I will try.
0: 흰 코코넛으로 에너지를 가득 충전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리랑카를 여행하기엔 기차만큼 좋은 교통수단이 없답니다.
2: Hi. I wanna buy a ticket to Kandy.
7: Then second class.
1: 4,500원. 와, 여기서 캔디까지 가는 기차표가 2등석으로 샀는데도 500루피밖에 안 하네요.
0: 표값이 저렴해 배낭여행자들에겐 딱이죠.
6: Where are you going?
2: Candy?
6: Number 2.
2: Number 2?
6: This way.
2: I'll just see you.
0: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 같은 콜롬보포트 기차역의 풍경이 친근하면서도 신기합니다.
4: 이 스리랑카 이쪽 기차 지금 특징을 보니까 이 기차 문들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0: 매력 만점이라는 스리랑카의 기차 여행. 하지만 워낙 지연이 많은 탓에 기다림은 기본이라죠. 무제한 입석으로 인해 엄청난 탑승객 수를 자랑합니다.
8: Next. Hello. Next.
1: 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그 줄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붐비는데요.
1: 와.
9: 잠시만요. 2시간 반?

0: 불교를 믿는 싱할라죠,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기차입니다.
1: 이렇게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스리랑카 분들이 다들 이 연휴를 맞아가지고 다 같이 피크닉을 가는 모습이 되게 화목하게 느껴지네요.
0: 스리랑카 기차 노선은 콜롬보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노선은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열차, 그리고 구불구불 산길을 아찔하게 오르는 산악열차가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양의 낭만을 느끼며 여행하고 싶다면 해안열차를 이용하면 되고요.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차밭을 보고 싶다면 산악열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산악열차를 타고 안베푸사역에 내려 캔디로 가기 위해 환승을 합니다.
1: 여기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리가 널널한 것 같습니다.
0: 국적인은 도심을 벗어났으니 이제부터 진짜 기차 여행의 낭만을 누려볼 참입니다. 기차 안에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배가 좀 고파지는데요.
2: That's one mango. Oh, chili pepper?
3: Spicy.
2: Little more, little more.
3: Oh, okay, thank you.
2: China?
3: No, no, I'm a Korean candy.
2: Korean?
3: Yeah, it's the same.
2: 이게 기차인데도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혼동 속에서 저도 배고파가지고 몇 개 샀습니다. 내가 좀 나눠 먹어야겠네요.
4: 일본?
3: 일본.
2: 나는 코리안 캐나. Nice to meet you.
3: Thank you.
2: 이게 처음에는 맛이 굉장히 독특한데 먹다 보면 이게 또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오. 소금을 좀 너무 많이 뿌린 것 같네요.
3: My favorite thing is watching animals.
2: So is it easy to wild animal in Sri Lanka?
4: Any point in Korea, you are familiar with animals?
3: It's not very easy.
4: Ah, okay.
3: It's very hard.
4: Then there's an important opportunity in Rambukkara. So you can visit that too. That's a very good place.
3: Wow.
2: Okay, I have seen it. Take pictures. Yeah.
4: That's the place.
3: Okay, thank you.
2: Thank you. 자,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제 캔디로 가는 거였지만 또 이런 좋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거기 먼저 들려서 코끼리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여행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기차여행의 매력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계획이 없던 람부카나역에서 하차합니다.

0: 지금까지 계속 콜롬보에서 계속 빌딩숲 사이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또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1: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니 툭툭을 타야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I wanna see elephants.
3: Elephant.
2: Have you known elephant? Okay, let's go. Yeah, there. 하모미오 쌓았다.
3: Okay.
2: Okay, 하모미오 쌓았다.
3: Gonna
2: go to
3: the area.
2: Ah, really? Yeah, yeah.
1: 코끼리들은 마하 오야강 주변 코코넛 수목림 일대에 살고 있답니다.
2: So the so go and turn left and right. Right. Okay, thank you. This is it. Thank you so much.
1: 코끼리들을 볼 수 있는 호텔들이 강을 따라 들어서 있습니다.
0: 와, 코끼리 호텔이 여기 있네요. 진짜 이 밀림 같은 마을 속 안에 이렇게 근사한 호텔이 크게 지어져 있을지 몰랐습니다.
1: 저도 코끼리를 만나기 위해 하루 묵어가기로 합니다.

0: 합니다.
1: 아이고안. 아이고안.
2: 아이고유.
1: 아이스. 혼다이, 혼다이.
3: English 단어다.
2: Yeah, English 단어.
3: Can I see the elephant from this hotel?
2: Yeah, I can see the elephant from that side. They are coming this way.
3: Can you show me?
1: 와, 이게 호텔 안에 와 강을 아예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0: 호텔에서 편안하게 야생 코끼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가에 호텔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2: About 50 elephants and that's from here.
1: About 50 elephants. Yeah. Not 15.
2: Yeah.
1: 50.
2: 50.
1: Wow.
2: 50.
1: Wow.
2: 50. At about morning 10 to 12, yeah. They are in the river and 2 to 4 also they are in the river.
0: 과연 제가 묵을 방에서도 코끼리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4: It's very cozy.
1: Ah, this is balcony.
2: Yeah.
0: 발코니에서 코끼리들이 목욕하러 온다는 마하오야강이 내려다보입니다.
1: 와, 진짜 방에서 이 발코니로 딱 나오자마자 이 강이랑 야자나무랑 이 풍경이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네요. 코끼리가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한 4, 50마리는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코끼리를 못 볼 일은 절대 없겠네요. 와, it's really great.
2: Yeah. 와.
0: 이미 코끼리들은 돌아간 시간, 내일을 기약하며 서둘러 잠자리에 듭니다.

0: 코끼리를 본다는 설레임에 이른 아침을 맞았습니다.
1: 지금 아침 오전 7시 반.
2: 지금 벌써 아마도 야생 코끼리로 보이는 애들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와, 저기 보이시나요?
0: 참 부지런한 녀석들입니다. 핀나엘라 보육시설은 다치거나 무리해서 낙오된 코끼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에 두 번 코끼리 목욕도 시킬 겸 이곳으로 산책을 나오는 거죠.

0: 아, 지금 아침에 여기서 조식 먹고 잠깐 양치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내려오니까 이미 코끼리가 여기 한 3, 40마리가 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내려오는 거 봤어야 되는데 양치하러 가가지고. 아.
1: 가까이서 보니 더 귀엽습니다.
0: 제가 살면서 아시아 코끼리보다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훨씬 더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이 아시아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조금 작고요. 이마에 잘 보시면 혹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등도 잘 보시면 살짝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프리카 코끼리랑 아시아 코끼리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 스리랑카에선 코끼리를 가장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데요.
0: 네, 지금 코끼리가 이 거대한 코를 가지고 여기서 막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 하루에 약 150kg을 먹어치운다는 먹성 좋은 스리랑카 코끼리. 코끼리들이 노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러옵니다. 자연은 코끼리들을 치유하고 여행자들은 그런 코끼리를 보며 힐링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내렸던 람부카나역에서 다시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타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리는 것도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0: 네, 한국에서도 여러분 기차역 가면 항상 기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다고 얘기해주잖아요. 여기는 진짜 넓네요.
1: 반대편에서 내렸을 땐 이렇게 철로를 건너야만 한답니다. 무질서한 것 같지만 나름의 규칙이 있는 스리랑카 기차입니다. 남북하나역에서

0: 기차를 타고 약 7시간을 이동해 파티폴라역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파티폴라역에 내리는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대기후인 스리랑카에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1: 여기 지금 저희가 파티폴라라는 역에 내렸는데 여기가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은 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저기 있다가 지금 잠시 공기도 쐬고 경치도 즐길 겸 잠시 내렸습니다.
2: 아, nice to meet you. I won. Maganama Songho. I heard that this is the highest located railway station.
3: Oh, see, it's like hey, Samaning, me, then me, I do see it. Yeah. Yes, it's a sense of Pahato Gibahino. Wow.
1: Ah, that's why you have the far hat. Ah, 그래서 이렇게 털모자를 쓰고 계셨네요. So, I want some sightseeing here. I mean, there is some great viewpoint here.
3: Board deck here, ඕඩ් එක ඔහොම පයින් ගියා මේ මීටර 120ක් තුර වගේ පයින් ගියා එතන තියෙන ලස්සන ගස් වැටලා ෆොටෝ ගන්න ලස්සන දණක් තියෙනවා
1: ආ ලියලයි ඊගා ගා
3: 150
1: oh so we have 2 hours okay I want to go there thank you so much 이스티
0: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표지판이 있지만 저희는 더 멋진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2: 와 I'm on my way to Umbrella Farm.
4: Okay, right.
2: Is it near here?
4: Yeah.
2: Ah, can I hop in?
4: Yeah.
2: Ah, thank you.
0: 뚝뚝이를 타고 약 20분을 달리면 닿는다는 Umbrella 목장. 정말로 궁금합니다.
2: See the light.
4: See the light.
2: See the light.
4: Not see the light.
0: 무가 거치며 푸른 녹지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리랑카의 작은 뉴질랜드라 불리는 암바엘라 마을의 목장. 해발고도 1848m로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높고 넓은 초원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1: 확실히 스리랑카의 가장 높은 동네로 오니까 그 밑에서는 못 봤던 풍경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바람이 엄청 부는데 저기 풍력 발전기들도 잔뜩 보이고요. 그 밑에는 이 젖소들도 이렇게 뛰어놀고 있네요.
0: 스리랑카에서 유일하게 분유 공장이 있는 곳이랍니다. 암바엘라 마을은 고원의 자연 환경 덕에 낙농업으로 유명해지면서 현지인들이 꼭 오고 싶어하는 이색적인 여행지가 됐답니다.
5: 하이, how are you? Nice.
2: Map.
5: Han map.
2: Yeah. Ah. Wow, thank you. So this map is made by
6: this one.
2: This one?
6: Yes.
2: Wow. Here you go.
6: Thank you very much.
2: Thank you so much.
1: 아뜨거워, 큰일 날 뻔했다.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2: Hi, nice to meet you.
6: Hi, nice to meet you.
2: Can I have short talk with you?
5: Yeah, sure.
2: So how's the view of here? Is it good?
6: Yeah, it's very good. Beautiful. Are you guys enjoying too?
2: Yeah, I enjoy too.
6: You're from Korea?
2: Yeah, we are from Korea. And isn't it a little cold here?
6: Yeah, kind of cold.
5: Hometown, Gampa, Colombo.
2: Western.
5: Yeah.
2: Ah, you're from Colombo?
5: Yeah.
6: I enjoy the cold view and...
5: Different weather.
2: Because of that, you bring this one. Isn't it not cold here?
7: Cold, yes.
2: Strong guy.
7: No, I like this climate because we haven't that climate in Colombo, that area.
2: Now we just have 20 minutes, so we have to go now.
7: Okay. Nice to meet you.
2: Yeah, appreciate
7: okay.
2: it. Thank you so much.
7: Okay.
2: Have a nice trip.
7: Bye.
6: Bye. See you.
7: Bye. See you. Bye. Okay.
0: 기차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아 서둘러 인근 기차역으로 갑니다. 암브엘라역이 있어 다행입니다. 너무 기차 시간이

0: 임박해서 와서일까요? 그래도 타야 합니다.
1: 사랑해요.
0: 안베엘라역을 출발해 이제 나노우야역으로 갑니다. 기차에 매달려 스릴을 즐기는 청년들이 눈에 띕니다. 보기만 해도 모금이 저립니다.
2: 양쪽에 우리 지금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이게 기차 계속 휘청휘청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1: 진짜 안 됐어요.
2: 이 친구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요.
1: 그지 그지. 뉴스 기차. 기차 뉴스 왔어요.
3: So you are our same college student?
4: No. No. Train friends.
3: Train friends.
2: 아, 옛날에 우리나라 뭐 경춘선 같은 거 타면은 뭐 MT 가는 대학생들 잔뜩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0: 청춘 열차에 탑승한 기분인데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기차 밖 풍경은 어느새 드넓은 다운으로 변했습니다. 나노우야 마을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피두르 탈라갈라산 중턱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0: 기차를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이 처밭들이 쫙 더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1: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홍차 생산 양만 세계 2위로 세계 최대의 차 수출국인데요. 인도의 다르질링, 중국의 기문, 그리고 스리랑카의 우바. 이렇게 세계 3대 홍차로 손꼽힙니다.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다원을 찾았습니다.
2: 가탕구리, 메티켈로, 메티켈로. 야, 오, from. Yeah,
0: beautiful. Thank you so much. Hands up, hands up. Yeah, okay, sir. Okay, one by one.
1: 카메라들이 저를 찍고 있으니 한국의 유명인으로 알았나 봅니다.
0: 갑자기 슈퍼스타가 된 것 같아요.
1: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에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념사진도 남겼으니 이제 차를 마시러 가봅니다.
0: 와, 홍차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네요. 딸기 홍차도 있고 페퍼민트, 마살라 홍차.
1: 역시 홍차의 나라답게 종류도 참 많습니다.
3: Five varieties of black teas,
0: yeah.
3: from light to strong. So the bigger leaves.
0: I wanna try the special one. Okay, thank you.
1: 네덜란드 식민 시절엔 커피 생산지였으며 19세기엔 차 생산지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0: 사실 이 스리랑카가 나라 이름이 스리랑카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여기를 이제 실론이라고 불렀었죠. 예전 대영 제국 시대 때 이 영국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거대한 차 공장을 세우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1: 동양에서는 찬물이 붉어 홍차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찻잎이 검어 블랙티라고 부릅니다.
0: 와우. Yeah, not bitter.
3: Not bitter.
0: Yeah. I heard that in the past, people usually drink tea by this pipe. Is that true?
3: Yeah.
0: Oh, really?
3: Because to get the taste.
0: Uh-huh.
3: When you take it to the saucer, and you drink it, you get the real taste with the sound.
0: Not like.
3: Yeah.
0: Okay, can you just show me together?
1: 이렇게 컵받침에 조금씩 덜어 마시면 뜨거움도 식히고 맛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랍니다.
0: So,

0: 아까는 사실 이 뜨거운 걸 좀 신경 쓰면서 먹느라 이렇게 차 향을 그대로 즐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부은 것만으로도 뜨거운 게 확 날아가면서 차 향을 그대로 딱 즐길 수가 있겠는데요.
1: 눈으로는 다원의 풍경을 담고 입으로는 따뜻한 홍차 맛을 음미해봅니다.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다원을 걸어봅니다.
0: 와, 여기는 진짜 초록색 동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보이네요. 초록색이 이제 다 차나무인데 마음이 굉장히 좀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좋다.
1: 해발 1800m에 위치한 다원에는 여성들이 한창 찻잎을 따고 있었는데요.
2: Hello. Are you picking up tea? Ah, excuse me. How can I go there?
3: Yeah,
4: I don't
2: know. Ah, there? Ah, okay, okay.
0: 아,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데? 아, 이게 사이사이에 아주 좁은 틈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였네요.
1: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 Nice to meet you. 아, 와. What are you doing now?
5: 나를 가르나.
2: 아,
5: 나를
2: 가르나. 아, what is that? Tour? Is that?
5: Yes. Oh, just Qatar.
2: 아, Qatar. 어.
0: 되게 거침없이. 아,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뭐 쓰레받기처럼 해 담는 용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끝에 이렇게 날이 달려 있어요.
5: 이게 Qatar 단 레스. 이게 custom.
2: Yeah, so it's hard.
5: Ah,
2: yeah.
0: Ah,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질겨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거 몇 번만 하다 보면 여기 굳은 살이 잔뜩 배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칼을 쓰는 게 훨씬 쉬운 것 같네요.
1: 차나무에 생기를 더하는 비가 내립니다. 비까지 오니 손을 좀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마에다가 딱. 오케이.
2: It's good?
0: Do you think it's good? 아, 이게 다들 웃으시기만 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지금 턱을 전혀 아래를 보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밑을 어떻게 보려고 딸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들 웃으시니까 맞는 거겠죠?
1: 쉬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어렵습니다.
0: 아, 제가 지금 자꾸 밑을 못 보고 있으니까 좀 어렵네요.
2: I think if I using this scissor more, so I'm just picking up by hand.
0: 잠시만. 아, 진짜 이게 쉽지가 않네. 이거 그냥 어깨에 차고 이렇게 손으로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게. 네, 뭐 제가 따봤자 지금 얼마나 많이 따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깨에다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이분들 제일 도와드리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이분들이 잘 보면은 이 밑에 부분을 따는 게 아니라 위에만 따고 있거든요. 이 맨 끝부분은 이제 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금빛 솜털이 있으면은 골든 팁이라고 하고 이 밑에 거는 오렌지 패코, 그 다음 패코라고 하는데요. 보통 딱 여기까지를 최상의 품질의 맛을 내는 이제 찻잎이라고 합니다.
1: 알고 보니 빛의 속도로 찻잎을 따는 찻잎 따기의 달인들입니다. 반면 저는 식은 땀만 흐릅니다.

0: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서 마시는 향긋한 홍차에는 찻잎을 따는 아낙들의 땀과 노력이 진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손을 거들어준 저에게 집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1: 지금 저희가 계속 차를 따던 언덕 너머에 이렇게 또 작은 마을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사시는 것 같아요.
0: 배를 이어 여성들은 찻잎을 따고 남성들은 공장에서 차를 가공한다고 해요.
1: 아무래도 집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2: 오래요.
3: 오케이.
0: 이방인의 방문은 저희가 처음이랍니다.
1: 아, can I come in? Thank you. Oh, wow. Amazing. One day, one day. Yeah, you can sit here.
4: Sitting here, girl.
1: Sitting here, girl.
4: Take a look. Bye, sir. Take a look.
1: Hi. 괜찮아, 괜찮아.
0: 손님이 방문했으니 대접에 소홀할 수 없답니다. 마을 여성분들이 총출동해 음식을 만드는데요.
1: Usually your people, your friends cooking here together.
5: Yes, no, what do you try?
0: Milk가루로 만든 납작한 빵을 굽는데요.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즐겨 먹는 로띠라는 전통 음식입니다.
1: 오케이. 아, 이렇게 싸서 먹으라고. 이거.
0: 찻잎에 이어 로띠까지 눈높이 교육이 진행됩니다.
1: 맛있다. 스웨야르.
5: 스웨야르
1: 어쨌든 맛있습니다. 날름.
0: 열심히 일하고 함께 먹으니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기분입니다.
1: No, I have to time to go. Oi, Dada. Oi, Dada. Oi, Dada.
5: Bye.
0: 사람들로 북적이던 다원의 밤은 고요한 정막만이 감돕니다. 안개 낀 산자락과 푸른 들판, 천혜의 자연을 눈에 담기엔 기차 여행만한 게 없죠. 스리랑카 기차 여행의 백미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1: 아, 지금 여기가 이제 엘라역인데 이제 다음 역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제가 오늘 이 기차역의 최종 목적지로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나인 아치 브릿지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아치가 9개가 있는 그런 근사한 다리예요.
0: 울창한 숲과 깊은 골짜기가 어우러져 마치 영화의 배경지 같은 나인 아치 브릿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21년 고산지대에서 콜롬보까지 차와 커피를 실어 나르기 위해 영국이 건설한 다리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고산 풍경의 화룡점정이 돼 나인 아치 브릿지로 가고 있습니다.
6: 터널이 나오고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그 나인 아치 브릿지를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아름다운 기찻길을 달리는 기분 최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터널만 지나면 다리가 나옵니다.
6: 와, 지금 터널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와,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와. 하이. 하이. 하이. 헬로. 와. 나치 브릿지입니다. 아!
0: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답게 구경 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6: 와, 사람들이 다리 위에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0: 인생의 멋진 장면을 남기기 위해 위험도 불사한다는 마성의 기찻길 구간입니다. 인근 기차역에 멈추자마자 얼른 툭툭을 잡았습니다.
6: 자, 빨리 가자, 빨리.
0: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6: Can I go nine nights, please? 아, 오케이. 아까 기차를 타고 지나왔던 나이나치 브릿지를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그 기차에서 사람들한테 손을 흔드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다리 위에 서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를 해봐야겠어요.
0: 조급한 제 마음을 아시는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툭툭 기사님.
6: 와, best driver.
1: Thank you so much.
6: Best driver.
0: 하늘의 다리로도 불리는 나이나치 브릿지. 1차 세계대전 당시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족했자 벽돌과 시멘트만으로 지어진 다리입니다.
1: 지금 생각도 못했겠는데 여기가 바로 철로였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0: 여행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103년을 버텨온 나이나치 브릿지를 즐기고 있는데요.
7: Hi, friend.
8: Hi.
7: Are you mascari?
8: Wow.
1: Wow. 와, 이걸... Hey, be careful, be careful. No, no, no. 아, 여기 진짜 아파트 한 10층 높이는 돼 보이거든요. 저는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은데.
8: 이게 고락 앞에 local and foreigners 되게 패티마 고락 attractive 다는 또 말을 기하네. 이게 인다 이걸로 이네 crowd 같은 거 보이는 애티 고락 아예 메탄 다이라 메탄 라스나 발라. 야노.
0: 모두 한 마음으로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1: 아, 여기가 아마도 제일 이제 오, 벌써 이제 기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와,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저도 빨리 대피해야겠어요.
0: 드디어 기차가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이번엔 기차가 다리 위에 딱 멈춰섰습니다.
1: 와, 이게 이번에는 기차가 멈춰서 가네요.
0: 이때다 싶어 다들 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기관사의 서프라이즈 정차는 이 순간만을 기다린 많은 여행자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기차가 정차한 지 벌써 10분 정도 됐는데 호루라기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0: 떠나는 사람들의 아쉬움, 남겨진 여행자들의 설렘이 교차하는 이 순간. 기차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창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속도로 느리게 이렇게 스리랑카를 여행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리게 왔던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에 더 우리가 충실하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더 행복한 여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림의 미학을 배우며 숨겨진 낙원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기차 여행. 여기는 스리랑카입니다.
1: 여기에 드라큘라가 잠들어 있습니다. 소름 돋아요, 소름. 우와! 저한테 갈래요, 집에 이제.

0: 제대로 즐기러 가보시죠. 제가 드디어 이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1: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4: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5: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6: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7: 와, 이거 진짜야?
18: 에이, 설마. AI겠지?
17: 오, AI로 만든 거네.
1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교육계의 주요 현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최규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협의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일정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부처는 매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가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개편 이후에도 기존 수준의 교육 재정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

0: 다는 입장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교부금 규모를 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300개가 넘는 단체들이 간절하게 하고 계시는 그 취지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0: 최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직을 걸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의 핵심은 교부금 규모입니다. 올해 76조 원 수준인 교부금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현행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내년 10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부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 격차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입니다. 교육부는 초과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 대응 기금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정 감소분을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초중등 교육에 다시 재원을 투입하면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기금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동제 폐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교부금 보장 규모와 미래 대응 기금의 활용 범위를 놓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부금 개편은 정부 예산안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두 부처가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2: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처음 만나 대본도 없이 한 편의 연극을 완성했습니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아동 청소년들이 예술로 만나서 협력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꿈의 페스티벌이 경남 밀양에서 열렸는데요. 금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숲속과 물속, 우주,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욕심을 가득 담은 괴물 풍선이 등장하면서 무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4: 금풍선이다! 어, 금풍선!
5: 아, 괴물이야, 괴물! 괴물!
3: 괴물로 변해버린 친구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하던 아이들. 힘을 합쳐 욕심이 담긴 풍선을 하나씩 밀어내자 희망을 전하는 태극나비가 나타나 괴물 풍선을 저 멀리 날려보내고 아이들은 행복한 일상을 되찾습니다. 경기 구리와 경남 사천,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꿈의 극단 청소년 55명이 함께 만든 창작 연극 태극나비가 된 전설의 아이들입니다. 배우 오만석 씨가 총감독을 맡은 이번 작품은 정해진 대본 없이 구성부터 공연까지 즉흥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디바이징 방식으로 완성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의견을 나누고 도우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6: 선생님이 말해준 거는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면서 제가 모르는 말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친구나 언니들이 설명해줄 때는 제가 잘 아는 단어들이랑 쉽게 설명해주는 게 좋았어요.
3: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는 꿈의 예술단 합동 캠프, 꿈의 페스티벌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꿈의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로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7: 원래는 친화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거 하면서 다른 친구도 만나보고 다른 학교 애들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친화력도 생기고
3: 아이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갑니다.
8: 저런 숫기가 별로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제 꿈의 극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뭐 친구 앞에서 기타를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음을 이제 말을 할 수 있게끔 좀 긍정적으로 변.
3: 지난 2010년 꿈의 오케스트라로 시작한 꿈의 예술단은 무용과 연극, 조형, 디지털 매체 등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 전국 150개 거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만 4천여 명의 아동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2: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물소리, 바람소리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기억하는 특별한

0: 감각이 듭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일상에서 발견한 소리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이 됐는데요. 아이들과 가족들이 7주 동안 함께 듣고 기록한 감각의 여정을 황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나무 앞풀 사이로 물이 흐르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번집니다. 미술관의 계단과 분수, 주변 거리에서 아이들이 직접 발견하고 녹음한 소리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아이들과 가족들은 7주 동안 미술관 안팎을 탐색했습니다. 녹음기와 헤드셋을 들고 소리를 찾아다니고 그 순간의 감각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10가족이 쌓아 올린 감각의 기록은 한 권씩의 이미지북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채집한 소리와 그 순간의 느낌을 옮긴 그림과 콜라주가 함께 펼쳐집니다.
2: 소리도 녹음하고 작본도 뜨고 골짜기도 해보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주변 소리와 사물이 작품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평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겨졌던 아이들. 이곳에선 자신의 감각을 작품으로 펼쳐낸 작가이자 전시의 주인공입니다.
3: 물소리도 들었고 물레방아가 더 신기합니다. 요! 부드리는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4: 예술 미술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어요.
1: 어른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소음으로 여겼던 소리도 아이들에겐 세상을 발견하고 기억하는 소중한 감각이 됐습니다.
5: 미술관도 들어가서 하수구 변기에 막 대고 소리 녹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게 고스란히 모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소리인데
1: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세상의 작은 소리들. 잠시 걸음을 늦추고 귀를 기울이자 보이지 않던 아이들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0: 네, 이상으로 8월 17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문화예술을 일상에 더 가까이. 이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 앤 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0: 화면의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함,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이하는 작업장.
1: 엘사 전용으로 쓰는 가죽인데 아주 고가의 가죽이죠. 1,560만 원이요. 수선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죽이에요. 가죽만큼은 좋은 거를 써야 되기에.
0: 한 번의 실수가 고가의 명품을 망칠 수도 있는 정교한 작업.
1: 그래서 한 10년 이상은 경험을 쌓아야 수선을 할 수가 있어요.
0: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을 요하는 과정은 30년 경력의 전문가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2: 시골에서 어머니도 오려다 보면 막 허리 피고 막 손가락 비틀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계속 반쪽에 좀 눌리고 이러면 약간 좀 변형이 약간 됐더라고요.
1: 아유, 다 됐어.
0: 오래된 가방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명품으로 재탄생. 여름이면 더 바빠지는 곳이 있는데 바로 김치 공장.
3: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320억이었어요. 사 먹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김치는 계속해서 좀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대량 생산이지만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름 김치.
4: 배추 김치는 기계로 해도 되는데 여름 김치는 다 손작업으로 해야 돼요.
0: 여름철 김치 중 가장 많이 사랑받는 생산량 1위는 시원한 맛이 일품인 열무김치.
4: 아, 여름철 열무라 열무가 맛있었어.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열무.
0: 여름 김치 중 손이 가장 많이 가고 만들기 까다로운 김치는 바로 오이 소박입니다.
5: 열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열무 포장 1kg짜리 하다, 3kg짜리 포장하다. 또 오이가 나오면 오이 소박이 양념해서 오이 포장해야 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0: 더운 여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붉은 땀방울을 흘리는 작업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명품 가방 수선, 명품 가방 리폼을 하는 이경한입니다. 여기는 저희의 작업장이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은 우리 가게 실장님. 경력이 한 50년 되셨고요. 평생을 이 일만 하신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는 지갑을 평생 하신 분이시고요. 경력은 한 30년 되신 분이세요.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지만 아주 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7: 안녕하세요.
6: 네, 예. 여기 계신 분은 엘사 제품을 주로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6: 예. 여기 계신 분은 뭐 피사라든가 지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이즈 줄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으로 맡아주시는 우리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예, 예. 지금 이거 마무리 작업 하시는군요.
7: 네, 지금 마크 여기 좀 돌려받으셨네요.
6: 아, 예. 그리고 여기는 우리 가게 막내세요. 막내시고 경력은 한 7년 됐는데 우리 명품 수선의 미래세요. 일도 열심히 배우고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게 너무나 기특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서울시 강남구의 한 명품 수선업체.
1: 가죽 왔어요. 가죽 좀 들러 나가시죠.
7: 네.
1: 예, 예.
0: 명품 가방 수선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죽. 때마침 외국에서 주문한 가죽이 도착했습니다.
1: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가죽이에요.
9: 엘사 전용으로 쓰는 가죽인데 아주 고가의 가죽이죠.
10: 아니, 가격이 얼마인데요?
9: 믿으실랑가? 1,560만 원이요.
10: 1,560만 원이요?
9: 예.
0: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아, 진짜네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 장에 무려 5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9: 이거는 국내나 뭐 어디에서 제작된 게 아니라 엘사에서 쓰는 정품 카와이드 가죽이에요. 수선이나 뭐 이런

0: 두 개가 있다 그래도 하나는 1,000만 원이면 똑같은 가방이지만 악어로 만들었을 때는 3,000만 원이에요.
1: 토고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1,500만 원이라면 같은 디자인이지만 악어 가죽으로 만들면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명품 수선이기 때문에 명품 가방의 고유의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가죽을 쓰는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가죽으로.
2: 사장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여기를 뜯어서
1: 요즘은 온종일 수선을 맡기려는 손님들로 매장이 북적인다는데요.
2: 가방 같은 경우는 마모 같은 부분들을 완전 아주 깔끔하게 해주세요. 새 것처럼.
3: 옛날에 유행 지난 거큰 가방 이런 거는 잘안 쓰는데 그냥 두는 거보다는 이런 데서 활용도 높게 이렇게 작은 가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면 좋더라고요.
1: 멀리 있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손님들은 택배로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가죽 표면이 변색돼 수선을 의뢰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0: 이렇게 보시면은 물티슈로 닦아서 이렇게 가죽이 확 벗겨졌잖아요. 요새는 물티슈가 순수한 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세제도 들어가 있고 화공약품도 들어가 있어서 가끔 아주 램스킨이라든가 부드러운 가죽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죽이 훅 하고 벗겨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1: 본격적인 수선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표면을 뭐로 닦는 걸까요?
0: 소주예요, 소주.
4: 소주.
0: 소주가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
4: 네.
0: 그래서 이제 표면에 있는 이제 불순물이나 이런 거를 좀 일단 염색하기 전에 닦는 거예요.
1: 표면을 세척한 후에 1차 염색을 시작합니다.
0: 지금은 좀 약간 연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걸 이제 반복 작업하면은 이제 원래 색이 나옵니다.
1: 조금이라도 다른 색이 나오면 문제이기 때문에 염료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0: 본래의 색감을 내는 게 색깔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다 색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색감 만드는 게그 기술이고 그게
1: 세 번에 걸친 염색을 통해 완벽하게 같은 색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0: 새거가 될 수는 없지만 새거처럼 또 이걸 가져오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처럼 이렇게 저희가 수선을 하는 게 저희 직업이죠.
1: 또 다른 수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0: 이거는 요새 뜨거 이렇게 진짜 더운 날씨에 가방을 트렁크에다가 며칠 동안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죽이 그냥 녹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가죽 자체를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1: 망가진 가방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0: 이건 1,000만 원이 넘을걸요?
4: 얼마요?
0: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4: 천만 원이요?
0: 1,0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4: 야, 고객분 속상하시겠다.
0: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수선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선을 해서 드는 거죠.
1: 가방 가죽 전체를 교체하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 이곳의 최고참 작업자인 송춘영 씨가 맡았습니다.
5: 상한 부분 있죠? 이거 교체하고 안 까면 그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로고도 다 살려야 되니까.
1: 먼저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가죽 부분을 안감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죽 해체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5: 이걸 그대로 모양을, 패턴을 내가지고 재단을 해야 돼요.
1: 분리된 부분은 바로 패턴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엔 원래 가죽과 가장 비슷한 가죽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5: 이 가죽이 부드러운 호보 스타일 가방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이 가죽이 아주 적합한 가죽이에요.
1: 이번 가방 수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표 모양을 완벽하게 똑같이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5: 이제 이 원래 있던 마크를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1: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박음질을 시작합니다.

0: 국선이 많아서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더 다른 데로 가도 버려버리잖아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작업입니다.
1: 원래 뚫려있던 위치에 정확하게 다시 박음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힘든 작업입니다.
2: 기계처럼 일정하게 잘 박혔네요.
0: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손님들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냥 값어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1: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실수가 생기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전문가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 수선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제 가방 모양을 잡고 안감을 넣어 봉제해주면 수선이 끝이 납니다.
0: 아유, 다 됐어. 아유.
1: 가죽이 녹아 끈적끈적하던 가방이 처음 상태 그대로 깔끔하게 복원되어 새 것처럼 수선됐습니다. 분주한 작업자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평균 경력은 35년 정도 됩니다.
0: 옛날에는 뭐 이게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러 많이 다녔어요. 배우게 된 기술이 이게 핸드백 기술인데 나름 열심히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보려고 하다 보니까.
3: 아, 지금은 좋지요. 왜 그러면 제가 이제 기술자가 되고 이랬을 때 보면은 정년퇴직이 없잖아. 건강만 하면은 뭐 60이고 70이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4: 아, 힘들어. 막내야.
5: 예.
4: 칼 좀 갈아줄래?
2: 여기 막내세요?
5: 네, 그렇습니다.
2: 막내. 네. 막내는 주로 무슨 일해요?
5: 뭐 간단한 수선도 하고요. 그리고 부장님들이 도와달라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일을 한 지 벌써 7년째지만 이곳에선 막내랍니다. 처음 수선 일을 시작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5: 아, 이거 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직장생활 사무직 같은 것보다는 이게 좀 더 기술을 배우는 게 미래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 잘 갈아놨습니다.
4: 야, 고맙다 야. 그 칼 얼마 잘 가는지 한번 보자. 야, 잘 갈았네. 날이 딱 썼네요.
3: 요즘에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피형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참 기특하고 고맙지요. 예, 예.
6: 식사하세요.
3: 자, 식사합시다.
4: 안녕하세요.
1: 오늘 점심은 푸짐한 중식이네요. 그런데 늘 이렇게 작업장에서 드시는 걸까요?
7: 네, 대부분 점심은 나가서 드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속 날짜들이 다 밀려있는 물건들이 많아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먹고 곧바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이 밀려있어서.
1: 고객과의 약속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 오늘처럼 마감이 몰릴 때면 밥을 먹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0: 일이 좀 바쁘고 할 때는 식사 시간도 좀 놓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4: 아, 말을 바꿀 때는 뭐 눈꼴 뜰 새 없죠.
8: 어떨 때는 야간도 좀 할 때도 있고 아침에도 뭐 한 7시쯤에 나와서 할 때도 있고 그러죠.
1: 그래도 함께 고충을 나눌 동료들이 있어 든든할 것 같은데요.
9: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 좋으실 것 같아요.
3: 아, 항상 어째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뭐 좋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얼굴 보는데 싫을 수가 없어요.
1: 그날 오후.
10: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예.
10: 저희 부모님이 쓰시는 가방인데 저희 어머님이
11: 아버지가 선물해가지고 2년 전에 좀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수선을 좀 맡기고 싶은데
10: 한 2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쪽 모서리나
4: 많이 까졌네요. 네.
10: 예. 한 가지 좀 여쭤봐도.
4: 예, 예.
10: 저희 아버지가 워낙 좀 무대 보고 이래가지고 이 가방이 진짜인지 아닌지.
4: 예,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10: 아, 네.
4: 예.

0: 괜스레 긴장되는 순간 가방 구석구석을 살피는 작업자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 가짜인 것 같아요.
0: 난데없이 내려진 가품 진단.
1: 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네. 가짜예요. 네. 근데 보시면
0: 과연 어떤 점을 기준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걸까요?
1: 진짜면 이 체인이 이게 자석인데 네. 자석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붙으면 가짜고 안 붙으면 진짜죠. 이건 안 붙죠? 네.
0: 진품의 경우 주석 합금이라 자석에 붙지 않는답니다.
1: 이거는 이제 자석에 붙으면 이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썩 붙어버린 체인.
1: 너무 잘 붙어요.
0: 이렇게 수선을 맡기러 왔다가 뜻밖의 가품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 두 번째로는 이걸 안감이죠. 안감에서 쓰는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도 우리 전문가가 보면 이거는 아주 좋은 양가죽을 쓰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조가죽을 쓴 느낌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 네. 수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 그래요? 예, 예. 아, 뭐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방송만 안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1: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닌데 간혹 있어요. 간혹 있고 거의 대부분 고객님들은 이렇게 이제 가짜임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저 수선을 안 하시고 가시는데 가짜임에도 굳이 수선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가방에 사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0: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작업. 이번엔 어떤 의뢰인가요?
1: 아, 이 가방은 조그만 가방 두 개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키링도 만들 거예요. 리폼할 거예요.
0: 작업량이 만만치 않겠네요.
1: 실장님이 재단을 해서 네. 인터로킹은 우리 황 부장님 네. 주시고 키링은 동찬이 주셔서 예, 예. 나눠주세요. 예, 예.
0: 전체 디자인이 바뀌는 만큼 할 일이 많은데요.
4: 리폼하려면 이걸 이제 다 해체해가지고 그 가방 구조에 맞게 재단을 해야 돼요. 이 원단을 100%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손상 안 가게 잘 뜯어야지 됩니다. 예.
0: 리폼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해체 작업. 숙련된 경력자에게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4: 이 나머지로 저기 우리 황 부장님이 할 거예요.
0: 곧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다음 작업자.
5: 저는 이게 다 됐고 그 다음에 지갑이 좀 작잖아요. 쪼가리가. 그래갖고 이제 지갑 하는 분한테로 이게 넘어가는군요.
6: 자, 서 선생님 지갑 부탁합니다. 네.
7: 가방이 커가지고요. 핸드백 이제 재단하고 나머지로 이제 지갑을 이제 작은 원단으로 지갑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용 지갑이요.
0: 크기가 작은 지갑 재단에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7: 중량을 좌우가 원단이 무늬가 맞아야 되니까 여기도 이 그림이 지금 원판 이거 현재 원형이거든요. 두 개 똑같이 군인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 이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재단을 하는 겁니다. 안 틀어지게요.
0: 게다가 기존 가죽과 어울리는 새로운 가죽도 디자인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데요.
7: 이 지갑이 한 개분을 하려면 이만큼 이 조가리가 이거 다 조각조각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잘 자란 것까지 하면 한 13개에서 한 20쪽 들어갑니다.
0: 자그마한 조각 하나라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작업자.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7: 이건 냉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본드가 붙는 것도 세게 붙는 원리도 있고 이게 그러면 열이 가야 되고 열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이 들어가서 더 뜨끈뜨끈하면서 선도 예쁘게 해주고 하고 이거 원리를 세게 눌려주니까 딱딱 달라붙어요 이게 더 네 선이 있으면은 보기가 이쁘다고 보지 여자 그 쌍꺼풀한 거하고 똑같은 원리 이게
0: 드디어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7: 이게 이제 지갑 여자 거 한 개분 부속입니다. 이게.
0: 이제

0: 각각의 부속들을 합치는 봉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작업자의 손만 봐도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눈에 보인 것 같습니다.
1: 시골에서 어머니도 어려다 보면은 막 허리 휘고 막 손가락 비틀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안쪽에 눌리고 이러면 약간 좀 변형이 약간 되더라고요.
0: 그렇게 작업자의 수고를 거치며 이제 지갑의 형태가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 다른 작업자들 역시 각자 맡은 임무를 소화하느라 저마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2: 근데 이제 아직 겉감은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가방 안으로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될 거다.
0: 이번 작업에 걸린 시간만 무려 10시간이 넘는데요. 작업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시 찾아간 작업장에선 이제 리폼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3: 지갑도 지금 만드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 지갑은 하루 걸리는, 여성용 하나 만드는데 하루 걸려요.
4: 약칠하고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본도 말르지, 또 약칠해서 말리지,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0: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작업자들의 노고 끝에 탄생한 결과물인데요.
2: 완성됐습니다.
0: 요즘은 새 것을 사는 대신 옛 것을 고쳐 쓰려는 고객들이 늘면서 리폼 수요 또한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낡고 오래된 큰 가방이 요즘 유행인 작은 크로스백과 지갑, 열쇠고리로 다채롭게 변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이죠. 최소한 3, 40년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다들 저런 선생님들은 가방을 다 만드시고 수출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저 가방 찾으러 왔는데요.
7: 네, 네. 예.
6: 어, 새 거 같아요.
7: 잘 됐어요?
6: 네.
7: 감사합니다. 또 하나 호스피.
6: 그 가방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서.
7: 아유, 감사합니다.
6: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7: 네네.
6: 큰 쇼퍼백 이제 리폼 하는 거를 했었는데, 가방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8: 아니, 원래도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리폼을?
6: 네, 요즘에는 그 명품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리폼해서 좀 오래오래 더 쓰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큰 숄더백보다 더 예쁘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 네.
0: 명품의 가치는 살리고, 최신 디자인까지 반영. 정말 일석이조네요.
6: 이제 오래된 제품 가지고 완전 새제천처럼 또 새로운 기분을 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 네, 잘 쓰세요.
6: 네, 네,
7: 안녕하세요.
6: 감사합니다.
7: 네, 들어가십시오. 네.
0: 저마다 애착 가득한 고객들의 소중한 가방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온종일 바쁜 작업자들.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떤 작업인가요?
9: 이거 로션이에요. 바디 로션. 그 가죽도 사람 피부기 때문에 이게 로션이나 뭐 영양 크림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우리 피부도 거칠면 로션 바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8: 네.
9: 탄력도 생기고 똑같은 거예요.
0: 가죽은 태닝 과정을 통해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색도 자연스러워지고 유연성과 향균성도 높일 수 있다는군요.
9: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이 색감이 진해지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태닝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0: 마지막으로 오일을 더 발라줍니다. 오일은 더욱더 진한 색감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광택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요. 한 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업. 중간에 쉬지 않고 오일을 발라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9: 아우, 어려워.
0: 고생 끝에 가죽색이 바뀌었네요. 꼬박 3시간 정도 서서 해야 하는 태닝 작업. 작업이 끝나고 나면 체력도 바닥이 나곤 한답니다.
5: 아, 힘들죠. 근데 뭐 이거 제 직업인데요. 에, 이거 제, 이거.

0: 아니면 저밥못 먹고 살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1: 패닝한 가죽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또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0: 지금 태닝 작업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마르고 스밀 수 있도록 좀 재워놓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예. 부장님 요거 예. 가죽 교체고요. 예. 이 가죽은 내가 이거 태닝 색깔을 좀 해놨으니까 요 가죽 쓰시면 되고요. 가죽이 뭐 너무나 오래돼서 이렇게 사갔어요. 가죽이 이제 굉장히 오래 드셨던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상태를 보면 오래돼서 사가서 그냥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가죽 상태가 약해져 있어요. 테두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찢어지고. 지금 이 원단을 놔두고 이게 누런색 가죽 있죠? 이거를 지금까지 작업한 이 좋은 가죽으로 가죽 교체를 할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2: 네.
0: 예.
1: 언뜻 보기엔 복구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진짜 수선이 가능한 걸까요?
2: 비 같은 게 맞으면 금방 얼룩지는 이게 먹는 가죽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수명이 좀 짧아요.
1: 각 브랜드마다 가죽의 특징과 바느질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가방의 브랜드만 30년째 수선하고 있는 오병수 씨. 가죽의 바느질을 모두 분리해낸 후 똑같은 가죽을 똑같은 크기로 재단해 교체해줄 준비를 마칩니다.
2: 이게 속고판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해서 이제 만들 거예요.
1: 이제 가장 정교한 작업인 박음질에 들어갑니다.
2: 감기 이 땀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딱하다 박아버리면은 땀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게 보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발 한 발씩 찍어가면 돼요.
1: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명품의 차이.
2: 실밥 정리하고 이제 가락지 두 개만 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 거의 하루 만에 완전히 새 가방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야, 정말 손재주가 좋으십니다.
0: 완성됐어요?
2: 네.
0: 예. 가죽이 예쁘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예쁘네. 가죽 색감이 이쁘다. 태닝이 잘 된 것 같아.
2: 가죽 색감이.
1: 버리기 직전이었던 가방이었는데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더 쓰겠네요.
0: 아주 잘 됐어요. 일단 가죽이 너무 이쁘고요. 봉제 땀수라든가 이런 거 원래대로 다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오부장님이 뭐 엘사 거는 오래 하셔갖고 최고시네.
1: 퇴근을 훌쩍 넘긴 시간.
3: 뒤에도 불 다 껐지? 밑에 잠갔어요. 잠갔죠?
4: 네.
0: 자, 퇴근합시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좋지요. 사람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집에 또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또 집에 가야죠.
0: 이 가게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꾸려 나가는 거는 저 때문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덕분이죠. 뭐 저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분들이 연세가 다들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진짜 힘 닿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1: 여름이면 어느 때보다 바빠진다는 곳을 찾아 청주로 왔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작업을 이어가는 이곳은 매콤한 냄새가 가득한 김치 공장인데요. 김장철만큼이나 바쁜 시기가 여름입니다.
6: 아, 이건 맛김치라고요. 이거는 저기 헛조리 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1: 양념해서 바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막김치와 배추김치, 그리고 톡 쏘는 맛이 별미인 파김치까지. 이곳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만 무려 30가지나 됩니다.
7: 소비김치, 막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요.
1: 김치 종류가 많다 보니 작업자들만으론 감당 불가. 자동화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8: 여기는 자동화가 그건 한 80% 돼 있어요.
1: 자동화 덕분에 이곳의 하루 김치 생산량은 평균 5

0: 50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김치가 만들어지는데요.
1: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320억이었어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김치를 만드는 일들이 점점 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사 먹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예, 김치는 계속해서 좀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증가하는 판매량에 맞추려면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필수. 이를 위해 배추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장고를 운영할 정도라네요.
1: 여기가 창고가 동시 저장으로 5천 톤 정도 저장이 가능해요. 하루에 성수기에는 70톤에서 100톤까지 만듭니다.
0: 계절로 따지자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김치 공장의 최대 성수기. 하루 출하량을 맞출 수 있는 건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인데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공장 한켠, 자동화 시스템과는 뚝 떨어져 있는 작업대에 유독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2: 매초 김치는 기계로 해도 되는데 여름 김치는 다 손작업으로 해야 돼요.
0: 자동화 공정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 여름 김치. 대표적인 것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은 열무 김치인데요. 오이 소박이도 작업자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름 김치 중에서도 주문량이 많은 건 단연 열무 김치라는데요.
2: 아, 여름처럼 열무라 열무가 맛있었어.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열무.
3: 여름에 네. 잘 나가요?
2: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가요.
0: 여름 김치의 하루 출하량은 8톤가량. 그만큼 작업자들이 바빠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2: 이거 이제 열무 물김치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요거는 기본 육수에다가요. 여기다가 이제 무즙, 그러고 생강, 마늘, 이거는 단물 스테비아. 열무 물김치 같은 경우는 물기가 좀 있어야만 되니까 육수로 따로 만들어서 들어가요.
0: 각종 재료뿐 아니라 감칠맛을 위해 힘얼건 요 재료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2: 이거는 찹쌀풀이에요.
3: 찹쌀풀?
2: 네.
3: 왜 찹쌀풀이 들어가요?
2: 옛날에 저기 김치 담을 때도 엄마들이 찹쌀풀로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보리살도 해보고 뭐 밀도 해보고 풀도 해보고 했는데 맛이 없어요. 찹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물김치의 맛을 더욱 살려주는 육수에는 찹쌀풀을 비롯해 준비해둔 온갖 재료가 들어갑니다. 각 재료들은 비율에 맞춰 정확한 양을 계산해 넣어주는데요. 이 또한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2: 손으로 해야만이 되지 기계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포장 같은 건 이런 거는 기계가 안 되잖아요.
0: 육수를 푹 달이는 동안 손질해서 15분가량 절여둔 열무를 세척하는데요. 열무는 거칠게 씻으면 풋내가 날 수 있어서 공기방울 세척기에 넣어서 1차로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그런 다음 작업자들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세척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총 5번을 씻어냅니다.
2: 너무 많이 씻으면 맛이 없죠. 쌈물도 빠지고 염도가 다 빠지기 때문에 5번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0: 한 번 작업하는 열무의 양만 보통 5톤. 이걸 다 씻으려면 꼬박 3시간은 걸리는데요. 서서 해야만 하는 작업. 일에 열중하다 보면 허리 한번 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2: 아이고, 허리야. 네, 허리 많이 아파요.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김치 담그는 데는 원래가 이게 좀 힘이 드네요.
0: 작업자들의 노력과 섬세한 손길을 거쳐 열무 세척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양념을 준비하는데요. 그 전에 중요한 재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군요.
2: 아, 이거는 향수 젓갈, 요거는 멸치 젓갈이에요. 젓갈을 여기 솥에다가 끓여서 다림젓을 만들 거예요.
0: 구수한 뒷맛이 일품인 황사오 젓갈과 김치에 빠질 수 없는 멸치 젓갈까지 두 가지를 함께 달여서 만드는 젓갈이 이곳만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으깬 황사오와 멸치 젓갈은 각각 1:1 비율로 섞은 다음 푹 끓여내는데요.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감칠맛과 깔끔한 양념을 만들기 위해 젓갈을 직접 만듭니다.
3: 얼마나 끓이는 거예요?
2: 이렇게 해갖고 4시간이요.
0: 젓갈이 눌어 붓거나 타지 않도록 계속 젓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4시간을 다리면 비법 적

0: 역할이 된다는군요.
1: 멸치를 갖다가 공급해와가지고 여기서 나눴다가 또 한 1년 묵혀요. 냉장고에다가. 1년을 묵혀가지고 이제 맛이 들면은 가지고 와서 끓이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있는 거지. 달이니까는 냄새도 한겨 많이 나잖아요.
0: 푹 끓여낸 젓갈은 다시 냉장고에 1시간 정도 식혀주면 달인 젓갈이 완성됩니다. 이제는 양념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끓여서 식혀둔 육수부터 고춧가루에 각종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1: 고춧가루가 37kg, 그리고 육수가 40kg, 이제 액젓이 20kg.
2: 아, 비율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1: 네.
0: 비법 젓갈을 비롯해서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만 10여 가지. 동일한 맛을 위해서 모든 재료는 정확하게 양을 측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준비되면 모두 혼합기로 투입. 양념장의 양이 많아 사람 손으로 섞는 건 무리입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 골고루 섞어줍니다.
1: 한 쪽에 하나 넣은 게 200kg거든요. 200kg니까는 40번.
0: 이야,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요. 이제 준비된 양념장과 썰어둔 무채까지 넣고 무치기만 하면 열무김치가 완성됩니다. 워낙 대량이라 사람 손으로 작업은 무리. 이 역시 혼합기를 사용해 살살 버무리는데요.
1: 양념이 골고루 잘 묻혀졌어요.
0: 제맛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자.
1: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양념도 골고루 잘 됐네요.
0: 열무김치는 길이도 길고 뭉쳐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동 포장은 불가. 포장 역시 작업자가 직접 하는데요. 여름 김치 대부분이 수작업 포장을 한다는군요.
1: 열무 같은 경우 뭐 천 개 뭐 이렇게 해도 포장도 하고요.
2: 나 진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1: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팔이 엄청 아파요.
0: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 포장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데요. 반나절은 꼬박 소요됩니다.
3: 많이 힘들죠. 어떻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근데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고 맛있게 먹어주시면 그런 데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그런 데서 힘을 좀 얻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구내 식당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4: 아, 지금 직원 점심 식사 준비 중이에요. 오늘 꽁보리 열무 비빔밥이거든요.
0: 김치 공장답게 그날 만드는 김치가 밥상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열무김치가 들어간 여름철 별미 열무 비빔밥인데요. 여기에 참기름까지 넣고 비빌 생각을 하니 군침이 철로 도네요. 드디어 시작된 점심시간. 아침 일찍부터 일하느라 점심때가 다가오면 기운이 빠지는데요. 긴 노동 끝에 먹는 식사라 꿀맛이 아닐까요?
5: 우리가 직접 만든 걸 먹으니까 좋지요. 바로 무치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6: 저희도 집에서도 먹고 있고요. 또 다른 집으로도 보내주기도 하고요. 저희는 따로 사서 먹고 가고요.
0: 점심 식사와 휴식도 잠시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장 밖에서 뭔가 분주한데요.
1: 지금요 물건 들어온 거 냉장고 들어가고 있어요.
0: 입고된 재료는 다름 아닌 오이입니다.
1: 아, 오이 좋다. 오이가 여기 그러니까 초코라야 돼요. 이걸 완전 일자 초코르잖아요. 뭐 국보나 이러면 오이 수박이도 안 되고 맛도 없고. 씨도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야 돼야 돼요. 금방 따서 오는 거는 씨가 이랬는데 이것도 만약에 한 2, 3일 지나면 이거 씨가 안에서 굵어져요. 이건 오이 살이 있어야만이 오이 소박이가 맛있지. 아삭아삭하는 기.
0: 오이는 품질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세척하는데요. 소독수에 담그는 것을 시작으로 세척, 돌기 제거까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쉽게 물러지는 오이의 특성상 기계로는 세척 불가. 오직 사람 손으로 작업하는데요. 그래야 오이 소박이를 담았을 때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이거 닦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0: 농약 때문에.
1: 오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손질을 이용하는 작업자. 그런데 좀 특이한 도구가 눈에 띕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도구인가요?
0: 오이 소박인데 십자가로 내는 거예요. 양념, 요 속에 양념 열라고. 여기다가 빼면 십자가가 남아요.
1: 도구 덕분에 초보자들도 좀 더 수월하게 칼집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0: 옛날에는 손으로 할 때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하기가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요 기계로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엄청 빨라졌어요.
1: 그런데 편리한 도구를 두고 갑자기 칼로 오이를 자르십니다.
0: 오이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좀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치가 있고 중간치가 딱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오이가 좀 큰 게 한 개씩 나와요. 하다 보면은.
1: 이러니 기계로 작업은 불가. 오로지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데요. 날카로운 도구들을 다루다 보니 한눈 팔지 않아야 하는 작업. 오랜 시간 서서 집중하며 해야 하는 그야말로 고된 일입니다.
0: 아, 오이 소박이 양념 넣을 거예요.
2: 직접 사람이 다 넣어요?
0: 네. 직접 손수 여야 돼요, 오이는. 안에 씹어 여야 되기 때문에.
1: 오이에 넣을 속도 즉석에서 바로 만드는데요. 부추도 넉넉히 넣고 양파에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제 골고루 잘 섞고 속을 만듭니다. 야, 참 손이 많이 가네요.
3: 여름에 열무 오이 소박이 때문에 이런 여름 김치 때문에 많이 바쁘고요. 겨울에는 배추 김치 때문에 바쁘고 사계절 내내 바빠요.
1: 양념이 준비되면 오이 속 채우기에 돌입. 양념이 빠지지 않도록 눌러가며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3: 열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열무 포장 1kg짜리 하다 3kg짜리 포장하다 또 오이가 나오면 오이 소박이 양념해서 오이 포장해야 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1: 포장 역시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데요. 세척부터 포장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 김치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오이 소박이라네요.
4: 제품이 내려오면 포장이 전용이에요. 우리는 포장만 책임지는 거예요.
1: 전 과정이 수작업인 만큼 하루 생산량은 최대 1.5톤 정도입니다.
4: 이거 냉장고에 들어가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출하할 때 나갑니다.
1: 특히 여름에는 외부 온도가 높아 보관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5: 많이 나갈 때는 40톤에서 한 50톤 정도 적당히 나갔을 때는 평균적으로 뭐 30톤, 20톤, 30톤 정도 나갑니다.
1: 작업자들의 정성과 노고로 완성된 김치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이 시간이면 슬슬 업무도 마무리할 시간. 작업자들도 퇴근 준비를 하는데요.
0: 오늘 수고했어. 잘 가요. 일단 건강하니까 일이 한다는 걸 자체가 좋은 거 아닌가요?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지. 앞으로도 제가 한 70까지는 해야 하는데 제 몸이 허락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맛나게 더 맛있게 김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막내야 잠깐 이리 와봐.
7: 막내야 잠깐 이리 와봐. 이거 야채 좀 해줄래?
8: 아, 예, 알겠습니다.

0: 청정한 옷이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폭넓은 회전각도, 3단 풍속조절, 타이머 7시간까지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리모컨 파워핀 사은품 증정.
1: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2: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0: 그러니까 암 보험 들때암 진단금 몇번 주는지 꼭 확인하래잖아.
1: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암 진단금이 딱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2: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3: 좋은 소식이 뭔데요?
2: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3: 나쁜 건요?
2: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1: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번 걸리든 두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4: 우리 저 항보만으로 들자.
5: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이 필요하지 않을까?
4: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5: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1: 그래서 악사는 딱한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상담할 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리모컨으로 편리한 리모컨 파워팬 증정.
8: 저기 강식이가 또 암이래.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9: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0: 그러니까 암 보험 들때암 진단금 몇번 주는지 꼭 확인하래잖아.
1: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암 진단금이 딱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2: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3: 좋은 소식이 뭔데요?
2: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3: 나쁜 건요?
2: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1: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번 걸리든 두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4: 우리 저 항보만으로 들자.
5: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이 필요하지 않을까?
4: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5: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1: 그래서 악사는 딱한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7: 상담할 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리모컨으로 편리한 리모컨 파워팬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1: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12: 만년설이 쫙 녹아 내려가지고
13: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14: 이런 거 여기서 많죠.
11: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15: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보니까.
16: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11: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17: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 던지고
18: 한국은 약간
19: 미국은 이제
20: 왜? 뭐가?
21: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18: 요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19: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20: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21: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22: 엄마, 하고 너무 힘들었어.
23: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24: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25: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사랑해주세요.
26: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7: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8: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다도해 최남단에 있는 천혜의 섬 거문도.
2: 정말 걷는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야, 이렇게 좋은 길이 없어요.
1: 눈길 머무는 곳마다 풍경이 되고 발길 닿는 곳마다 설렘이 되는 곳. 그 끝에서 신비로운 섬 백도를 만났습니다.
3: 거문도 오면 여기는 무조건 오셔야 거문도 여행의 마무리다.
1: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곳만의 특별한 맛도 남아있다는데요.
4: 갈치 코스는 순살 갈치조림.
1: 오랜 세월 거문도 밥상을 책임져온 갈치 맛의 향연.
2: 거문도는 정말 맛있는 섬인 것 같습니다.

0: 여행 작가 정태겸 씨와 함께 맛있는 섬 거문도로 떠나봅니다. 번잡한 일상에서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 섬으로 향한다는 여행 작가 정태겸 씨.
1: 이 배 떠날 때 밑에 포망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보면은 진짜 마음이 되게 설레요.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거문도로 갑니다.
0: 섬의 도시 여수항에서 뱃길로 114km, 쪽빛 바다를 가로질러 달리다 보면 바다에 보석처럼 뿌려진 다양한 섬도 만나게 되는데요. 2026년 세계 최초로 열린다는 섬 박람회, 여수, 개도, 금오도에서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섬 풍경에 푹 빠져 달린 지 2시간, 다도해 끝섬 거문도에 도착했습니다. 거문도에 오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죠. 120년 전 처음 불을 밝힌 거문도 등대를 향해 가는 길.
1: 거문도에 오면 볼 게 꽤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빼놓지 말고 봐야 될 게 등대입니다.
0: 여객선 터미널에서 거문도 등대까지 이어지는 섬 둘레길. 그 길 따라 천천히 여행을 시작합니다.
1: 저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 머리 위에서 나는 저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발 아래 떨어진 이 빛들.
0: 작고 소중한 것들에 귀 기울여 걷다 보면 어느새 나타나는 거문도 등대. 한 세기를 넘긴 거문도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편히 내려놓게 하는 바다를 보며 다시 길을 걷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따라간 곳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2: 썰물 때도 다 되어 가네. 이야,
1: 이야. 아니, 노랫소리가 저게 처음 노래라서 제 옆에 듣고 있었는데 무슨 노래예요, 이 노래가?
3: 조상님들이 멸치를 잡을 때. 네.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4: 큰일 납니다, 노래소리에. 그럼 같이 맞춰 치고, 부르고, 따라하면 손이 자연히 가게 돼 있어요. 힘든 줄 모릅니다.
5: 옛날에는 이제 멸치도 많이 났지만은 삼치도 많이 나고 갈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부촌이었죠. 옛날에 네. 멍멍이도 네. 돈을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돈이 흔했던 동네입니다.
1: 아, 거문도도? 네. 그 저도 조금 배워볼 수 있나요?
5: 아, 배워보세요.
2: 에이야 디야
6: 에이야 디야
2: 어장터로 서들가세 에이야 디야.
0: 이 길 위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1: 거문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1885년에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해서 이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 관련된 흔적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0: 역사의 한 자락을 만나러 가는 길, 마을 분들이 계시네요.
1: 여기가 그 영국군 묘역 맞나요?
7: 예, 영국군 묘지입니다.
0: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서구 열강의 세력 다툼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던 곳. 영국군의 무단 점령 하에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문물은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인 섬입니다.
8: 영국군들이 일요일이나 오늘 공휴일날에는 다른 뭐 한 놀이기구가 없잖아요.
1: 네.
8: 근데 영국이 테니스의 원산지잖아.
1: 네네.
8: 그러니까 여기에 테니스장을 만들어가지고
1: 아.
8: 테니스를 치고 그 뭡냐 테니스장을 고르는 그 장면이 사진에 네. 있어요.
1: 아, 그래요?
8: 예. 일찍부터 저 우리 거문도가
1: 네.
8: 육지선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당구장
1: 테니스
8: 네, 테니스 전기 전화 이런 것이 일찍 상륙한 곳이죠.
0: 그렇게 말 한마디 나누며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8: 어디서 오셨어요?
7: 전 저기 북쪽에서 오죠.
8: 아, 북쪽에. 잘 오셨습니다.
7: 네. 너무 좋아요, 남쪽.
8: 때마침 우리 동네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7: 그래요?
8: 같이 가서 한번 맛봅시다.
7: 아, 좋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0: 거문도 어머니들의 솜씨 맛보러 가볼까요? 섬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품고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이맘때 특별한 여름 밥상을 차린답니다. 오랜 세월 거문도 밥상을 이어온 첫 번째 음식은 미역대 나물.
9: 우리 그 거문도에서는 네. 섬이잖아요. 네. 옛날부터 이렇게 배고픈 시절에 네.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미역대 나물 줄기 같은 거 이런 것을 네. 쌀가루를 넣고 그 나물을 만들어요. 이거를 참 거문도 사람들은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10: 해산물을 아무거나 이렇게 그때그때 네, 바다에서 걸로. 채취하면 어떤 사람 굴도 넣어서 먹고 당신들 그 있는 거 가지고.
0: 다진 해산물을 푹 끓인 물에 잘게 썬 미역줄기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11: 또 거문도에 와야 먹을 수 있는 거죠?
10: 그렇죠. 이따가 이제 작품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죽같이 이렇게 떠먹는 탕식이라 다른 데서 해먹은 데 없더라고요.
0: 끓었다 싶으면 참기름, 들기름 듬뿍 둘러 향을 더하고 쌀가루를 푼 물로 걸쭉하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넣어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10: 방아를
11: 넣어요?
10: 네, 방아를 넣습니다.
0: 방아잎까지 넣으면 미역대나물 완성. 여름이 제철인 거문도 갈치는 엉겅퀴를 만나 향토 음식이 됩니다.
12: 이렇게 뻗어요. 가시도 많고. 옛 어른들 말씀 보면 장아 신고 밟은다 그러시더라고요.
0: 푹 삶은 엉겅퀴는 된장, 마늘로 버무려 짭짤하게 밑간을 하고요. 풀치라 불리는 작은 갈치는 먹기 좋게 손질해 준비합니다. 엉겅퀴 국물에 갈치를 넣고 푹 끓이면 쌉싸름하고 향긋한 거문도 엉겅퀴 갈치국이 완성됩니다. 거문도 사람들의 소울푸드 미역대나물에 영양 만점 톳밥까지 거문도 여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먹을 게 귀한 섬이다 보니 갈치국 끓인 날에는 이웃끼리 둘러앉아 나누어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는군요. 그렇게 함께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맛으로 풀어냈던 사람들. 억척스럽게 살아도 고단했을 섬의 시간이 이 한 그릇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10: 이 사람 말도 아니라도
11: 당장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엉겅퀴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는 경우가 좀 없거든요.
13: 네, 그렇죠.
11: 향이 엉겅퀴 향이 굉장히 좋네요.
13: 채소는 귀하고 어렵다고? 봄철 되면 엉겅퀴는 야산에 엉겅퀴가 퍼져있대요. 이게 사람들이 엉겅퀴 꽃피기 전에 네. 그걸 채취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채소 대신해서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좋은 걸 섭취하셨다니.
0: 자연이 준 식재료로 최고의 맛을 낸 거문도 밥상.
14: 많이 약속하세요. 거문도 생각나는데.
11: 아유 그럼요.
14: 네, 많이 약속하세요.
0: 이름은 나물이지만 보기엔 죽 같은 미역대 나물도 맛봅니다.
15: 잘 드셔요. 기분 좋아요.
10: 그러니까 생면 이거 잡사보도 안 했을 거예요.
0: 이 여름 밥상 하나만으로도 거문도 찾을 이유 충분하겠죠?

0: 다음 날 아침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1: 가는 길 양쪽으로 바다가 쫙 펼쳐지고 정말 걷는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이렇게 좋은 길이 없어요.
0: 여객선 터미널에서 북쪽으로 녹산 등대까지 이어지는 섬 둘레길. 바다와 함께 걷는 이 길은 거문도가 품은 보석 같은 장소랍니다.

0: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뼈를 싫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이렇게 뼈를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뼈가 없죠. 이거를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 뭐야 장미꽃 같이 이렇게 나와요.
2: 갈치살만 두툼하게 발라낸 뒤 칼칼한 양념장 휘 얹어 끓여낸 순살 갈치조림은 기본 한상 잘 차려졌습니다.
0: 우와, 이거는 뭐예요?
1: 이거는요, 갈치 방건조거든요.
0: 아~
1: 갈치를 반으로 이렇게 네. 저, 나눠가지고 말려요. 그래가지고 쪄가지고 네. 이렇게 양념을 바릅니다.
0: 무슨 갈치 부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먹어보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한 방에 넣어볼까요, 한번?
2: 맛이 어때요?
3: 순살 치킨은 먹어봤는데 순살 갈치는 처음 먹어본다. 근데 갈치의 담백한 맛이 그대로 입안에서 왕창 씹히는데 어우 이거 진짜 매력적이에요.
2: 더위에 시들해진 입맛까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거문도 여름 갈치 맛.
0: 거문도니까 가능한 맛. 제 기억엔 저는 반건조로 같이 먹어본 적은 없어요.
2: 새로운 맛을 만나는 것이 섬 여행의 매력. 또 어떤 모습이 태겸 씨를 반겨줄까요?
0: 벌써 들어왔나? 저 뵌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어딜 가고 있냐면 거문도에 오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왜 울릉도 가면은 꼭 가야 되는 곳 있죠? 독도. 거문도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백도가 그렇게 예쁘대요.
2: 흥에 겨워 절로 어깨춤이 나오네요.
0: 이 춤을 안 출 수가 없네.
2: 사실 백도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섬은 아닙니다. 날씨, 파도, 안개, 모든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곳. 바다의 마음이 열릴 때만 그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죠.
4: 오늘 가면 우리가 오늘 날짜가 좋다네. 구경을 싹 다 할 수가 있다고. 좋은 날씨, 날짜에 왔다.
2: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 유람선을 타고 50여 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섬 백도.
0: 오, 저 앞쪽에 백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2: 국가 명승지 제7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백도는 지난 1979년부터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보호섬입니다. 40여 개의 무인 군도가 시시각각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며 100번은 보아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섬이라죠.
5: 예, 명상적으로 저렇게 섬이 생겼다는 것은 수술을 좋아하신 분들, 좋은 관심 있는 분들은 저렇게 생기면 아주 비싼 돈입니다.
2: 조각품 같은 절경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6: 백정이에요. 언제 제가 이 살아서 이 여기로 또 와볼 수 있겠어요.
2: 변화무쌍한 풍경이 백도의 진면모.
5: 이제 오른쪽을 보면 사람 얼굴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사이가 큰 바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석굴바위입니다. 석굴바위.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저를 보고 기도를 했답니다. 자식들, 손이 귀한 분들은. 지금 우리는 중국 남대 여공원이 보면 맨 끝에 맨 오른쪽에 보면 작은 동네에 보면 아가씨가 피아노를 한대 놓고 이제 예술하는 발견입니다. 예, 이걸 예술 발견입니다. 저희 보면은 저기
0: 하나 둘
7: 아주 멋져요.
2: 바닷길이 열리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0: 거문도 오면 여기는 무조건 오셔야 거문도 여행의 마무리다.
2: 여름의 맛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지금 거문도로 떠나보세요.
8: 이것이 판매자가 골목이랍니다.
9: 먹고 싶어요.

0: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첫날 상영작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튼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으라차차 씨름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상영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1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5: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16: 어? 이거 실화야?
17: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go!
1: go! 무엇이 궁금한가요?
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 정비 전문가 김선우라고 합니다. 요즘 부쩍 셀프 정비에 대한 수요가 무척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위에 보시면 셀프 정비소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부터 8강 동안 저와 함께 자동차 정비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셀프 정비를 하시기 전에 자동차 계기판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경고등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고등의 색은 총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서도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녹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계기판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계기판을 무시하는 순간 자동차에 아주 심각한 데미지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꼭 신경 써야 될 경고등, 그 경고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경고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빨간색 경고등은 위험하다는 표시입니다. 운전자 안전에도 위험할 수 있겠지만 차량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고등입니다. 빨간색 경고등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엔진오일 경고등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엔진 체크등과 그리고 엔진오일 경고등입니다.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오일 누유로 인해서 엔진오일이 없는 상황. 두 번째는 오일 교환 주기를 놓치셔가지고 엔진오일이 또 엔진 자체에 없는 상황. 세 번째로는 엔진오일 압력 스위치의 불량으로 인해서 경고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계기판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이 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운행을 한다면 엔진에 큰 데미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오일 경고등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경고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경고등입니다. 계기판에 배터리 모양으로 경고등이 발생합니다. 배터리 경고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바로 발전기에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어 구동벨트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발전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으로 판단하여 계기판에 배터리 경고등을 띄워줍니다. 만약 이 배터리 경고등이 뜬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운행한다면 점차 라이트가 흐려지고 계기판이 흐려지고 계기판이 깜빡거리고 그 다음에는 시동이 꺼지는 상태 그리고 다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기판에 배터리 경고등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빨간색 경고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대표적인 사례로 첫 번째는 브레이크액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액을 담아놓은 통이 있는데 그 통에 있는 브레이크액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브레이크 경고등을 계기판에서 띄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액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액 라인의 파손에 의해서 브레이크액이 새고 있다거나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로 인해서 브레이크액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나와 타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척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발생할 경우 똑같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브레이크 패드의 교환 주기를 놓치셔서 경고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은 운행을 멈추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노란색 경고등입니다. 운행은 가능하지만 가까운 시간 내에 빨리 조치를 하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대표적인 노란색 경고등으로는 엔진 체크 등, ABS 경고등, 그리고 TPMS 경고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엔진 경고등은 엔진에 장착된 많은 센서들의 문제로 인해서 엔진의 경고등을 표출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센서 교환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센서 고장을 발생하게 한 그 원인들을 또 찾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이 또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내 차 엔진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주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바로 TPMS 경고등입니다. 많은 자동차에 다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TPMS 경고등은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시켜주는 경고등입니다. 만약에 계기판에 TPMS 경고등이 발생을 했다면 이는 타이어 공기압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휠에 장착된 TPMS 센서에 고장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타이어 펑크로 인한 공기압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겨울철에 아주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TPMS 센서가 불량할 경우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휠과 타이어를 분리를 해서 그 센서만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타이어가 펑크났을 경우는 펑크 수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공기압을 맞추시면 되겠죠.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계절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B필러 부근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와 계절에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승차감 또는 연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란색 경고등의 대표적인 사례 세 번째는 바로 ABS 경고등입니다. 이 ABS 경고등도 브레이크 쪽에 연관이 되어 있지만 ABS 경고등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BS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계기판에 ABS 경고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S란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ABS는 급제동 시 브레이크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ABS 경고등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BS 센서의 이상. 자동차는 각 바퀴마다 휠 스피드 센서라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센서의 단품 불량일 경우 경고등을 발생을 하고요. 또는 그 ABS 센서가 작동을 하기 위한 휠 허브에 또 다른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바퀴 쪽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바퀴의 회전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은 대부분 다 휠 스피드 센서의 불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고등의 색깔 중에서 두 가지가 남았네요. 녹색과 파란색. 이 녹색과 파란색은 자동차의 이상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는 아닙니다. 차량의 방향 상태, 지시 상태, 그런 부분들을 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했을 때 깜빡임, 녹색이죠. 또는 상향등을 켰을 때 계기판에는 파란색 상향등 표시가 표출이 됩니다. 그 밖에도 계기판에는 많은 정보들이 다 표출이 되어 있는데요. 셀프 정비의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는 바로 내 차를 알고 가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차량 설명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하나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에서 모든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블랙박스를 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액세서리를 장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에 있는 전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전원을 가져오는 경우는 바로 실내에 있는 퓨즈박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합 중앙 컨트롤 유닛

0: 이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내 퓨즈박스라고도 합니다. 실내 퓨즈박스는 대부분 운전석 왼쪽 무릎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를 열기도 무척 간단하고요. 커버를 열어서 뒷쪽 면에 보시면 각각의 퓨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여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가 있겠네요. 액세서리 장착 이외에도 우리는 이 퓨즈박스를 잘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 그 퓨즈박스에 퓨즈에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 스티어링, 시동, 에어컨, 스마트 키 또는 안개 등 등등 차량에 관련된 퓨즈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언가 작동이 안될 경우 제일 첫 번째로는 퓨즈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계기판에 들어오는 네 가지 중요한 경고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퓨즈박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품격 있는 문장 수업 1편에 이어서 2편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어, 사랑, 관심이 여기까지 오게 한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 높임, 말하는 이의 태도 1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대방에게 단정적이거나 딱딱하게 말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이렇게 하실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이런 표현들을 들으실 때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이유,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이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조금 더 나은 표현은 어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할게요는 불편하지 않은데 들어가실게요, 하실게요는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종결음이 리을게의 성격 때문입니다. 리을게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는 약속이나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이렇게요. 다시 연락할게. 오늘은 나 먼저 갈게.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그러니까 상대방 행동을 높이는 시. 그러니까 이 시는 상대방의 행동을 높이는 거죠. 그 시가 쓰이는 것 자체가 종결음이 리을께와는 잘안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들어가실게요, 하실게요, 앉으실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들어갈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쪽에 누울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을께를 시를 붙여서 상대방의 행동에 쓰기 때문에 어색하고 좀 이상한 것이죠. 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세요, 하세요. 앉으세요. 원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또는 들어가십시오, 하십시오, 앉으십시오로 말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좀 명령조이죠. 그리고 좀 딱딱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딱딱한 명령조로 말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인해서 살짝 비켜서 저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이쪽에 앉으실게요.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쓰는 말을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고요. 상대방에게 단정적 명령조로 말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실상 나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리을께를 상대방 행동에다가도 쓸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하실게요, 가실게요 같은 말을 들으면 좀 나를 배려하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살짝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문법에 맞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가길 원하고 하길 원하고 앉길 원할 때 뭐뭐 하세요, 이렇게 세요. 뭐뭐 하십시오. 십시오를 쓰는 것이 나아요. 세요는 표현이 부드럽고 십시오는 격식적인 느낌을 줍니다.

세요는 셔요? 쉬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십시오를 좀더 부드럽게 하시지요. 이렇게 시지요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 저쪽으로 가실게요. 조금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바꿔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셔요. 저쪽으로 가시어요.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까요? 누가 나에게 운동 잘 다녀오셨을까요? 누가 나한테 준비물 가져오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떠세요? 약간 좀 갸우뚱? 지금 이게 무슨 질문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쩐지 내가 한 행동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의 행동이 궁금해서 묻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분이 운동 잘 다녀오셨을까요? 이렇게요. 그 어르신이 준비물을 가져오셨을까요? 처럼 말입니다. 사실상 을까는 그 사람이 지금 왔을까? 그 사람이 이 과자를 먹을까? 과연? 처럼 추측의 뜻을 지니면서 물어볼 때 쓰는 어미입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을 상대방에게 묻는 것인데 추측하는 뜻을 지닌 을까를 쓰기 때문에 약간 하고 어리둥절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예로 지금 통화되실까요?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지금 하신 얘기가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을 때는요, 약간 좀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왜 을까요? 이런 걸 써서 표현하는 것일까요? 운동 잘 다녀오셨어요? 준비물 가져오셨어요? 라고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이건 운동 잘 다녀오셨어요? 준비물 가져오셨어요?가 너무 직접적이라고 여겨서 이것도 역시 살짝 비켜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말한다면 공손하게 표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문법상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실게요처럼 의도는 좋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아서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물으려고 할 때, 부드럽게는 어떻게? 어요. 격식적으로는 습니까? 는지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화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신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요?처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표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그럼 물음표가 막 여러 개가 찍히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른바 사물높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사물높임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완곡하게, 그 완곡하게 뜻을 좀 말씀드릴게요. 말하는 투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이런 뜻입니다. 공손하게 말하려는 태도가 좀 과도하게 작용해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품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그 상품은 품절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음표가 딱 찍히잖아요. 네. 이건 얼마예요? 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건 5만 원이세요? 이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사물높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예. 불편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아, 시는 이제 높여야 될 대상한테 쓰는 건데 그 시가 쓰여야 할 자리가 아닌데 나타나서인 것 같습니다. 그 시는 행동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높일 때 써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높여야 할 대상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순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말을 이제 높여야 할 대상에게는 우수신이. 아프대, 이게 아니라 아프시대, 편찮으시대, 이렇게 쓸 때가 자연스럽잖아요? 품절되셨습니다. 5만원이세요는 사실상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찾으시는 그 상품이 품절되었습니다. 손님이 문의하신 그 상품은 가격이 5만원입니다가 되어야 알맞겠죠. 즉, 시는 높여야 할 대상의 행동인 찾다, 문의하다에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찾으시는, 문의하시는이라는 표현을 말로 노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에 어디에라도 이 시를 붙이려고 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가 지금 당신을 높이고 있어요. 이런 뜻을 표시하려고 하는 기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듣기 불편한 말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럼 표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산이 참 예쁘세요. 우산이 참 예쁘세요. 불편하시죠? 이럴 때는 이제 갖고 계신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산이 참 예뻐요. 우산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알았습니다가 아닌 get을 쓴 알겠습니다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문법적으로 적절한지 보겠습니다. 비가 오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처럼 추측하거나 의지를 나타낼 때 get이 많이 쓰입니다. 또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할 때도 get이 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잘 알았습니다 보다 말씀하신 거잘 알겠습니다가 모나지 않고 부드러울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보다요.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모나지 않고 부드럽죠? 이제 내가 말해도 되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니? 하는 것이 좀더 완곡합니다. 한편,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이건 조금 달라요. 알았어는 행동 완료를 나타내고요. 알겠어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1강 높임 말하는 이의 태도 1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즐겁게 공부 잘 해오셨죠? 다음 2강도 기대하시면서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칭 강사 김성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신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트레칭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스트레칭은 신체 부위의 근육, 힘줄, 인대 등의 조직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스트레칭 그냥 준비 운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눠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연성이 있고 가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유연성이랑 가동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가동성은 관절의 특정 범위를 얼마나 잘 움직여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유연성은 관절과 근육이 얼마나 잘 구부러지고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바로 그 준비 운동. 이 운동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관절과 근육 두 가지를 같이 잘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동성에서는 근육의 힘과 컨트롤 능력, 그리고 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유연성 같은 경우는 근육과 관절의 신축성, 즉 늘어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스트레칭을 계속 배워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파, 하지만 엑스레이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답은 스트레칭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들은 결과 원인을 모르는 근골격계 통증, 즉 허리 통증, 목 통증, 어깨 통증, 현대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통증들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굽어진 체형. 굽어진 체형은 우리가 현대인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죠. 그리고 또 출산 후에 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앞쪽 부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서 동시에 등쪽 강화 훈련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연성과 가동성 훈련이 꼭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 동작은 개인 취미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취미활동에서 뭐가 좋아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등산을 하시거나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 다양한 운동, 스포츠활동에서 우리는 관절과 근육이 굉장히 잘 움직여야지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마지막은 근긴장도. 긴장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가지면서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잘 안 나오죠.

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우리 신체는 더 굳게 되고 굳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더 회전이 잘안 되게 되면서 동시에 삶의 능률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칭을 꼭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스트레칭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10년 동안 하면서 스트레칭도 운동이다라고 계속 많은 사람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이번 강의에서 배워볼 스트레칭 동작은 많이들 아는 동작이실 거예요. 목부터 무릎, 발목까지 다 풀어 볼 건데 바로 동적 스트레칭을 배워 볼 겁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우리가 동작을 통해서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인데 이 동적 스트레칭을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스트레칭은 준비 운동이다. 운동 전에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동작만 돼도 우리는 스트레칭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작을 들어갈 건데 일단 목부터 풀 거예요. 목을 풀기 전에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깨는 바닥으로 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손을 바닥으로 눌러 놓을 건데, 눌러 놓은 상태에서 같이 해보실 거예요. 이때 손은 바닥으로 계속 눌러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목을 천천히 내려주실 거예요. 옆쪽으로. 자, 이쪽으로 내렸을 때 제가 손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인데, 절대 어깨가 뜨지 않도록 천천히 서클을 돌려주실 건데, 어깨부터 쇄골, 배꼽, 반대쪽 쇄골, 반대쪽 어깨, 그리고 하늘 쪽을 바라보시고 반복적으로 10번, 또 반대도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서클을 최대한 크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둘. 목의 전체적인 근육이 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늘도 제대로 봐주셔야 돼요. 셋. 호흡은 최대한 편하게 쉬면서 해주시고요. 어깨만. 넷. 다섯. 여섯.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다 왔어요. 천천히. 마지막까지 스피드는 계속 유지. 너무 잘하셨어요. 반대쪽으로 갈 건데 이거 할때 주의점이 있어요. 할때 내가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 너무 꺾지 마시고요. 그 전까지만 움직여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준비 운동이니까 다시 반대쪽도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선도 어깨 쪽을 바라보면서 돌려주시면 훨씬 더 근육이 잘 움직일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손은 계속 바닥을 눌러주세요. 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걸 할때 눈을 감는 거랑 눈을 뜬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눈을 감으면 내가 중심을 잃을 수 있고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눈을 뜨고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하다가 내가 좀잘 된다 하시면 눈을 감고 내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깨를 갈 건데 어깨 돌리기 우리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많이 돌리시는데 이 동작보다 어깨 관절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손은 어깨를 터치해 주시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팔은 모으실 거예요. 모은 상태에서 일단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즉 팔꿈치가 하늘을 볼수 있는 만큼이죠. 저는 여기까지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모아주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시 날개뼈를 모은 상태에서 눌러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어깨, 목 스트레칭 할 때처럼 어깨 바닥으로 눌러지는 힘이 나올 거고,

다시 앞으로 모아주시면서 날개뼈가 멀어져야 돼요. 포인트는 뒤로 갈 때는 날개뼈가 모아지고 앞으로 올 때는 날개뼈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할수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위에 손 모아주신 상태에서 어깨 스타트. 하나. 가슴 활짝 펴시고 날개뼈 조여주세요. 얼굴은 스마일 항상 유지해주시고요. 다시 둘. 크게 크게 다섯 번씩 해볼게요. 다시 셋. 크게 서클.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넷. 날개뼈 조여주시고 마지막 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뒤로 올 거예요. 뒤로 올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날개뼈가 조여지고 앞으로 오면서 들어주시고 다시 팔꿈치는 내가 시작 범위까지 돌아와서 내려주시면 되겠죠? 스타트. 하나. 뒤에서 앞이 어려워요. 둘. 다시 셋. 다시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어깨 털어주시고요. 지금 이두 가지 했는데 땀이 안 난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시고 더 내가 움직임, 근육을 사용하고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우리가 몸통 돌리기를 할 겁니다. 몸통에서 상체, 하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체, 하체죠. 근데 여기서 몸통에서는 얘가 상체고 얘가 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손은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옆으로 넘어가 주시고 다시 앞으로 다시 옆 방향 다시 뒤 방향까지 오시면 돼요. 이때 뒤로 꺾을 때 몸이 많이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허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 허리 보호하기 위해서 코어의 힘을 잡아놓으시고 몸통만 다섯 번씩 한번 좌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 둥글게 원을 그린다 생각해 주세요. 원은 다 아시죠? 둘. 둥글게.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셋. 오, 넷. 너무 잘하시는데요? 집중,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마지막 한번 더. 후. 오케이, 좋아요. 벌써 우리 상체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고관절 돌리기 갈 건데, 고관절 돌리기 같은 경우는 한 다리로 지지해야 돼요. 이한 다리로 지지할 때 많이 중심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벽을 잡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강사니까 벽이 없이 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손을 지지한 상태에서 한쪽 천천히 고관절 돌린다는 느낌 갈 거예요. 이때 하체 지지하고 있는 쪽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면 절대 안 되고요. 골반을 지지한 상태에서 그냥 고관절만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서클 천천히, 크게, 둘, 내 고관절이 너무 잘 돌아간다. 그리고 엉덩이 쪽 지지하는 쪽과 반대쪽 엉덩이가 되게 힘이 들어가네라는 느낌이 나시면 됩니다. 자, 넷, 저 잘하죠? 여러분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천천히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끝까지.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천천히 서클 하나. 너무 잘하셨어요. 평상시 때 내가 동적 스트레칭 어떻게 했지? 준비 운동 어떻게 했었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런 거보다 한번 할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동작은 우리 손목과 우리 발목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손목 발목 돌리기는 누구나 잘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많이 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시는데 그럼 어깨도 아니고 팔꿈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겟을 딱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손목을 할 거면 손목만 움직이고 발목만 할 거면 발목만 움직이셔야 돼요. 다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돌리시거든요. 그래서 깍지를 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주먹을 잡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서 한 발만 돌릴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절을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관절에서 우두우두 거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쓰다듬어 주세요. 왜냐?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한 손목, 고관절, 무릎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스트레칭에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스트레칭을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1강을 재미있게 마무리해서 좋고요. 다음 강의 때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2: 만연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3: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4: 이런 거 여기 많죠.
1: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아.
5: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보니까.
6: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1: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7: AI와 같이 지은 집?
8: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9: 나는 행복이 되려.
10: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11: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이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0: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12: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
13: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8,90만 평 정도.
12: 8,90만 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4: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15: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신났다!
14: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12: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14: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0: 변화의 시대, 당신의 삶은 안녕한가요? 격변의 한복판에서 다큐멘터리가 담아낸 시대의 얼굴, 시대의 초상, 제23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EIGF.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28개국 64편의 빛나는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울림으로 문을 여는 개막작 요.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페스티벌 초이스부터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묻는 아트 앤 컬처. 세상 곳곳 타인의 삶을 비추는 월드 포커스 시네마.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 커런츠.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짧지만 깊은 여운의 단편 어첩까지. 그리고 올해 EIDF가 던지는 특별한 질문.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물음. 다큐필.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총 9개의 다채로운 섹션에서 삶을 관통하는 깊은 시선들을 만나보세요. 스토리를 넘어 감동을 더할 다양한 만남의 장도 펼쳐집니다. 개막작 무료 상영부터 창작자 평론가와 함께하는 포럼과 토크, 여름밤 옥상 상영회 썸머나이트 스크리닝과 호수공원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상영까지 올여름 EIDF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가죽공예를 알려드리고 있는 김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선 강의에서 배우셨던 가죽 봉제 방법을 응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안경 케이스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케이스의 디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케이스는 슬리브, 즉 간단한 소프트 케이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안경을 넣어서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바로 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넣기도 쉬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 베지터블 가죽으로 만든 이 디자인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보는 것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해야 될 내용은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 상태가 필요하겠죠. 좌우 대칭 형태인 특징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패턴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턴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가죽 표면 위에 이렇게 일치를 시키고요. 올려놓고 무거운 이 문진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좋고요. 자, 테두리 라인을 따라서 둥근 송곳으로 모서리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제 테두리 따라서 표시된 선을 따라서 이제 재단을 하면 되겠는데요.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이 복합적으로 있는 재단물의 경우에 사실상 한 번에 그렇게 깔끔하게 재단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선 구간은 직선대로, 곡선 구간은 곡선대로 따로 재단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면적이 좀 넓은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재단을, 직선 구간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움직이지 않게 꽉 누르신 상태에서 천천히 직선 구간의 단면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모양과는 좀 다르게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제품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한쪽으로는 접어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주한 면이 양쪽에 펼쳐져 있는 이 모서리 끝이 서로 마주보게 되면서 접착이 되고 바느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단차를 어떻게 줄이면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는데요. 우선은 접합을 위해서 접착면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착을 하기 전에 사포를 이용을 해서 접착면에 접착제가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포질을 좀 미리 해 놓겠습니다. 접착제를 바르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접착제를 얇게 펴서 골고루 바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접착제가 다른 부분에 닿지 않게 하시는 게또 중요합니다. 접착제가 표면에 달라붙어서 띄게 되는 경우에 표면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처리가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접착제는 반드시 필요한 접착면에만 발라지는 걸로 잘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접착면을 도포할 때는 저는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면을 고르게 이제 펴 바르시면 되고요. 약간 건조가 되면 이렇게 하얗게 처음에 표시되어 있던 접착제가 건조가 되면서 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때 접착면을 서로 1대1로 잘 대칭이 되도록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손으로 누르면서 접착이 잘 되도록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부분에 와서는 끝부분은 조금 남겨야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완성된 물건에서 보시듯이 꼭지점 부분은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좀
파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개방이 된 이유가 이 부분의 두께가 물건이 들어갈 때 끝까지 밀어넣었을 때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런 의도로 이렇게 구멍을 좀 넓게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기를 많이 키우지 않고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도록 그런 의도로 이렇게 구멍을 낸 것이죠. 자, 이번에 곡선 부분을 자를 때 사용한 도구를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원호가 돌아가는 90도가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는 따로 만들어진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너 부분의 끝과 끝에 칼날의 끝과 끝이 모서리 부분과 일치하도록 정렬을 하시고 수직으로 세워서 망치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한 번에 단차가 없이 깔끔하게 재단이 될 겁니다. 지금 끝부분이 약간 이제 갈라진 부분이 있는 건 이렇게 사포질로 자연스럽게 곡선이 이어지도록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스티치 라인을 계속 이어서 끝까지 하신 다음에 스티치를 시작하시면 될 텐데요. 가죽에 이제 구멍이 다 뚫렸습니다. 스티치를 할 준비가 다 준비가 됐고요.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 바늘과 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실을 미리 끊어 놓고요. 실 끝에 바늘을 장착을 해서 스티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땀은 끝에 시작점에서 한번 들어가고 양쪽으로 이제 왕복해서 스티치가 시작되겠으니까요. 자, 첫 번째 땀은 보강을 위해서 한번 제자리에서 돌려서 나와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한번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치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서부터 한 땀, 오른쪽에 있던 거 왼쪽으로 또 한 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 땀 한 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늘이 잘 안 빠진다고 해서 손을 막 교차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시게 되면 이 꼬임이 막 발생할 수도 있고 막 이 스티치가 이제 헷갈리는 스텝이 꼬이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왼손은 왼쪽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오른손은 오른쪽 영역에서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티치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스티치 막바지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한 두 땀 정도 남았을 때 보강을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스티치의 끝부분이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게 끝 매짐을 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드리자면 실 끝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즉 가죽 제품의 윗면과 뒷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윗면보다는 뒷면으로 실 끝이 다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매듭을 짓고 거기서 마감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마감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땀이 남았을 때 표면으로 올라와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실을 뒷면으로 보내고 난 뒤에 한 번 더 제자리 받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표면으로 올라왔다가 마지막 땀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또 한번 이 왕복을 한 두 번 이상 반복을 하시면 그 마무리 작업이 되는 겁니다. 즉 끝부분이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자 끝부분이 이제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 뒷면으로 실 끝이 다 올라와 있겠죠. 남은 실을 바짝 끊으시고 불끝으로 살짝 마감을 해 주신 다음에 끝이 둥근 송곳으로 튀어나와 있는 매듭 부분을 스티치 구멍 안으로 살짝 밀어 넣어서 마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경 케이스를 제작을 해 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안경 케이스와 비교해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안경 케이스는 뭐 새 것 같은 느낌은 물론 멋지지만 오래 사용할수록 에이징이 되는 이런 느낌도 앞으로 기대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죽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련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 변화의 과정도 하나의 가죽 제품을 즐기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는 벨트 제작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족치료 전문가 이나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대화,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가족치료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단위, 한 체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의 단위가 될 때는 서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은 다 의사소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체계의 특징을 아주 고스란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보면, 야,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해서 풀자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마디에서 두 마디 넘어가기가 힘들죠. 두 마디 넘어가면 벌써 싸움이 되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거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이제 그 사례가 있는데, 평생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불행하게 살던 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황혼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 소장에 이제 도장을 찍고 법정에서 다 처리를 하고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데, 아, 남편이 좀 식사 때가 지났으니까 그래도 뭐 좀 먹고 가라 그러면서 치킨을 사주었대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서로 대면대면하게 먹는데, 남편이 날개를 하나 쭉 찢어가지고 아내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게 또 정말 마지막인데도 너무 서운했대요. 그 퍽퍽한 거를 나를 준다니 너무 서운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사실은 자기가 보기엔 날개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준 거라는 거죠. 저 이 사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잘 전달되지 않아서 만들어진 사단이잖아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잘 전달하고 전달받는 거죠. 의사소통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말을 잘 하고 또 말을 잘 알아들으면 이것이 잘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말을 잘 하지도 못하거니와 또 동시에 알아듣지도 못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는 이유는 이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제 명확하게 제대로 주고받지 못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저녁에 TV를 보다가 여보 여기 맥주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맥주 떨어졌어 하는 이야기는 여기 맥주 더 갖다 줄래?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여기에서 보면 내용 메시지와 관계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동시에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요청하는, 아니면 부탁하는, 아니면 명령하는 관계 메시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독 관계 메시지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독 내용 메시지, 팩트가 그거잖아 하면서 내용에만 아주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말을 할 때 사람이 사실은 관계 메시지를 알아들었으면 하고 전달했는데, 내용 메시지만 알아들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냥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팩트를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예민하게 너무 관계 메시지도 들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내용 메시지와 관계 메시지가 서로 매칭이 안 됐을 때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대화의 기능을 보자면,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측면과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마음을 주고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나 시댁에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래도 의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서적인 유대감, 정서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문제 해결 대화만 하더라도 서운한 거고, 그 남편은 생각하기에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계속 뭐 마음만 얘기하고 있다면 답답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좀잘그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문제 해결 대화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대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인지적으로, 응? 이 생각, 사고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잘못된 것 같아.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은 그거는 좀 이치에 안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이치에 안 맞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 아니면 서운했어. 화가 났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논리의 이야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드는 거죠. 내가 뭘 이상하게 했어? 뭐가 이치에 안 맞아? 이치에 안 맞다라는 것이 이유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답답해져요. 정서적인 대화,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직접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말하기 기술에 필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서 내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이 아까 부모님 앞에서 나에 대한 흉을 봤을 때내 마음이 많이 서운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상대방이 듣게 되어 있어요. 잘 들려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당신 아까 부모님 계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치에 맞아?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행동이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방어합리화가 되죠. 왜? 이런 게 아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좋은 말하는 기술을 잘 활용한 그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대화에서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해요. 잘 듣는 거. 듣는 거는 정말 자기를 비우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고 끄덕이면서 듣는 거예요. 사람들, 네, 다 들려. 그냥 얘기해. 신문 보면서 아니면 뭐 핸드폰 보면서 이건 듣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얘기 듣자마자, 그런데 그건 내 생각에는 이런 거. 이거는 말한 사람이 자기 말했을 때이 사람이 진짜 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없겠죠. 오히려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보고 끄덕이면서 듣지만 동시에, 당신 말은, 그래서 상대방이 한 이야기 그대로 반복해주는 거예요. 저녁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당신이 서운했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쪽에서, 내 얘기를 알아들었구나. 라고 접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특히 가족 중에서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는 내 이야기가 전달됐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끄덕이면서 수용받아본 경험을 한다면 그 이야기는 정말 사라질 수 있어요. 네. 듣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만 말만 하다면 각자가 말만 하다가 그냥 그 말이 다 허공에서 사라지는 거죠. 대화 기술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기술과 듣는 기술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걸꼭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제가 이제 가족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대화가 있어요. 이건 이중 속박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군데로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맞아요 해도 틀린 게 돼요. 아니요, 아닌데요 해도 틀린 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 늦게 귀가를 했어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들어온 아이한테 다짜고짜 한 얘기가, 너 나가! 그랬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도 틀린 거죠. 안 나가도 틀린 거죠. 나가라니까 너왜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해도 틀리고, 저거를 해도 틀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넌좀 스스로 알아서 해. 예.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한 거는 엄마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딱 엄마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입장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엄마 눈치 보면서 엄마에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중 속박 구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유 이건 좀
좀 문제가 되는, 정말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랑 저런 대화를 하지, 그럴 것 같은데.

0: 네, 의외로 우리가 이런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중 속박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발렛을 다니는데 발렛 다닐 때한 3개월 다니더니 안 다닌대요. 그랬더니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엄만 절대로 강요 안 해. 그러나 뭐든 한번 하면 오래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건 중요해. 엄마는 그렇지만 강요 안 할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로 이중 속박 대화예요. 사람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대화예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엄마가 지금 나한테 강요하고 있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엄마는 네가 그 발레 그만두는 게참 많이 좀 걱정이 돼. 아니면 속상해. 나는 네가 조금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으면 솔직한 대화인 거죠. 그럼 아이도 솔직하게 아 그렇지만 난 하기 싫어. 오케이. 그럼 네가 하기 싫다면 할수 없는 거지. 이렇게 끝났어야 됐어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아,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러나 노력은 해봐. 예, 어쩌라고요. 이런 대화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대화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자면, 대화는 항상 진정성과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 안에서의 대화는 마음, 정서, 감정을 얘기하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집안 안에 온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 신나, 아, 기뻐, 아, 화가 나, 아, 속상해. 예. 이런 대화들이 많이 있는 게 오히려 가족 안에 정서를 조금 더 이렇게 맑게 만드는 그런 대화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대화,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가족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요가와 명상을 수행하는 이동환입니다. 이번에는 요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것은 요가의 종류를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수행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법과 수행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요가를 좀더 폭넓게 그리고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해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법으로 요가를 나누고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수행 방법으로도 요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탈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인도인들은 요가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지혜의 길, 냐나 요가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둘러싼 이 우주, 궁극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성취함으로써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과 헌신, 신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박디 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신의 은총에 의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까르마 요가, 즉 행위의 요가인데요. 어떻게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무집착의 정신 속에서 행위에 대한 결과를 기대함 없이 초연하게 행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인들은 왜 요가를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인도 정신 사상사의 역사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립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립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 양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알메요가로 정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니야, 우리 이 한계가 많은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고. 그래서 전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에고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둘과 별개로 까르마 요가는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한 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든 신을 믿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추구하든 믿음을 추구하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동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바를 당당하게 행하는 행위의 요가. 그래서 까르마 요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 방법으로서 요가가 인도인들한테는 어떻게 구분되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다루는 수련을 주로 하게 되는 하타 요가이고, 다른 하나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밝히고자 했던 라저 요가로 구분이 되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마음의 집중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외우는 방식인 만트라 요가 등등의 방법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대에서는 크게 요가를 구분한다면 몸을 다루는 하타 요가와 마음을 다루는 라저 요가로 구분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타 요가의 어원적 뜻은 육체적인 힘을 나타내고 의지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하와 타를 달과 태양으로 나눠서 달과 태양으로 구분되는 음양 요가로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음양 요가라고 말할 때에는 몸에 일어나는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적용할 때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드러나겠지요. 교감신경은 흥분신경으로, 부교감신경은 안정신경으로 대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두 대표적인 에너지를 다룸으로써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명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하타 요가입니다. 반면에 라저 요가는 이미 말씀드렸던 마음을 집중해서 집중된 마음이 유지되는 상태를 거쳐 서마디, 모라의 상태까지 들어가는 명상을 권유하는 요가입니다. 이런 식을 통해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쌓여있던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많은 응어리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해탈되는 상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추구했던 요가입니다. 자, 이제 하타 요가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무드라이고, 다른 하나는 번다입니다. 둘다 의미는 무언가를 닫는다, 잠그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무드라는 수인 또는 결인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반드시 손가락으로만 하는 무드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하는 무드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상에서 많이 봤다시피 손가락으로 하는 수인이나 결인을 보셨을 겁니다. 이 손가락으로 하는 것만이 무드라가 아니고 몸 전체를 통해서도 전자기적 회로를 만드는 것을 무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반면에 번더 같은 경우에는 복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반 바닥근을 끌어올리거나 복부를 수축시키거나 아니면 공기의 분출구인 성대를 조절해서 공기를 아주 압축해서 내보내는 이런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번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골반 바닥근을 조여 올리는 물러반다가 있고, 복부를 등쪽 척추를 통해서 압축시켜 올리는 우디아나반다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이 성대 부분을 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여주는 잘란드라반다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동작하는 자세 속에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하타 요가에서 몸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드라 번더를 이해하시려면 코어 머슬, 핵심 근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어 머슬, 번역을 하자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져요. 하나는 심부 근육, 겉에 있는 표면 근육이 아니고 심부 근육이라는 의미가 있고, 영어 코어가 말하듯이 핵심 근육이 됩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핵심 근육인가요? 몸통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근육이란 얘기입니다. 몸통을 잡아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체 보면 내부 장기가 들어있는 건 상체 있지 하체 있지 않습니다. 상체 중에서도 흉곽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복부는 뼈대가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한 창자가 들어있죠. 그런데 힘을 쓸때이 창자를 잡아주는 복압, 복부의 압력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복압이 떨어진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어긋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척추를 잡아주고 있는 척추 기립근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척추 기립근만으로 허리를, 뼈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부 쪽에서 압력이 유지되어야만 허리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복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려면 그 압력은 앞뒤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부의 압력은 위로도 작용하고 아래로도 작용하게 되는데, 위로 작용할 때에는 받쳐주는 부분이 횡격막입니다. 아래로 작용할 때는 잡아주는 부분이 골반 바닥근입니다. 골반 밑에서 장기들이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복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근육이라는 의미에서 코어 머슬을 이해할 수 있고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심부 근육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 심부 근육이냐 하면 복부를 잡아주는 근육에는 복직근과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리고 가장 안에 있는 복행근으로 이네 가지 겹으로 복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어 머슬에서 중요한 것은 겉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속에 있는 심부 근육입니다. 척추 기립근 중에서도 바깥에 있는 근육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속근육, 허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혈근이라고 하는 심부 근육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부 근육으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코어 머슬이 복압 유지에 관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압 유지는 호흡을 통해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호흡 작용과 연동되는 근육을 말하게 되는데, 호흡이 불안정하는 사람들은 복압을 제대로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가 수련에 있어서는 몸다루기인 아사나, 즉 여러 가지 체법 수련을 할때 상체 하체를 연결하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 복압 유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허리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에너지 고른 분배가 되지 않아서 숨이 차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가의 종류를 삶의 방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방식과 수행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0: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바람
2: 빨개졌어요.
1: 기까지 빨개졌어. 땡.

0: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 던지고
1: 한국은 약간
2: 해외장에
3: 왜? 뭐가?
4: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3: 놀게 이거밖에 없을까?
5: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6: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7: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8: 엄마 하나 너무 힘들었어.
5: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0: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
9: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10: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11: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12: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구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3: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갑니까?
12: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 본.
13: 야, 공식이에요?
12: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3: 이걸 푼다고요?
12: 네.
13: 너무 무서워요. 아, 부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신.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12: 제가 소원입니다.
13: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펴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조커.
0: 조커. 네. 너무 매력적이죠.
2: 네.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학을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네.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2: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0: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 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 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 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네. 거기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중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멍청한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완성체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1: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네.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 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 미취어이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일부 이야기예요. 저는 이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 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짜게 시작했어요, 사실. 크레틴을 냅두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0: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누굴까요? 그레첸이 나타납니다.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1: 맞아요.
0: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
1: 시한행도
0: 데려다
1: 해주시고.
0: 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 줬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 것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레첸이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암튼 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 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내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외부에서 점점
1: 그렇죠.
0: 다가왔고,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의 악으로, 내 안에 빌런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1: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시즌 1, 1화에 조지프 콘래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이런 워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 근데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어,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애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3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맥베스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3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복비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두 번째 마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될 뿐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기분이 좀 좋은 거죠.
1: 왕이 된다고
0: 왕이 된다고
1: 하니까.
0: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욕망은 없었어요. 근데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고 들어봐. 나 오다가 이상한 여자들 만났는데, 나보고 왕이 될 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 되리라는 이유는 없지. 덩컨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 되라. 라고 부추기 주는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컨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득입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컨왕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시종들한테 그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컨왕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컨왕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컨왕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1: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 더프예요.
1: 맥더프. 네.

0: 안 돼요. 맥모닝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네. 맥더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죠. 원수인 거예요. 네.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뱅크호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되겠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의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멀리멀리. 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1: 근데 없으니까요.
0: 그렇죠. 버남의 큰 숲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아,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디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요.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죽냐면 몽유병에 걸려서 계속 밤에 일어나 손을 닦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손에 피가 남아있어. 피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입어보라. 내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피가 지워지질 않아. 이게 지워지려는 피가 뭘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럴 줄 몰랐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한탕주의에 그렇게 베팅을 크게 하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의 영지를 갖고 살았으면 네.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저는 죄와 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이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네.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장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벌어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0: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손님을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프로파일러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가족한테는 민폐만 끼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방발감으로 폭발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과시하려고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가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었던 악은 언제 깨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야 안 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일까?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네.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 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다른 것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0: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목적이 돈에 있어나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 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엄청 아껴주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리니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의 형량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주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를 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좋게 멋있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엽기였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이

0: 자, CCTV가 있습니다. 네. CCTV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1: 그렇죠.
0: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캠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네.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네.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1: 그럼 어떻게 지었어야 할까요?
0: 2154년 막 이렇게. 1984 말고 뭐 2584 이렇게 좀 더 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1: 맞아요.
0: 겨우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네. 경찰, 요즘 경찰들을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CCTV 따와라.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은 해놨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제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당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하게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봇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 라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거거든요. 빅브라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브라더가 항상 보고 있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너무 끔찍했는데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대요. 동시에 가능하다. 이 기계는 숨죽인 속삭임을 넘어서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가 요즘 문해력계 5인형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는데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죠?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2: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0: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1: 너무 놀랍지 않아요?
2: 네.
1: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2: 그렇죠.
1: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2: 네.
1: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2: 맞아요.
1: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네. 거야.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판옵티콘이에요.
2: 판옵티콘, 네. 어,
1: 들어보셨죠?
2: 네, 벤담이 고안했던.
1: 그렇죠. 판옵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로 시작을 해요.
2: 네.
1: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라이트먼트거든요.
2: 네.
1: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2: 네.
1: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2: 네.
1: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판옵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2: 네.
1: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2: 네.
1: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

0: 약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1: 네.
0: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2: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감시하는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나를 좀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상평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2: 네.
0: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한번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깜짝놀이.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비용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얜 집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0: 제이와 섬 친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아이고, 하나도 안 잡히네. 곧 잡히겠지. 어? 크다.
3: 축하해, 제이.
2: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4: 끼르고, 끼룩, 끼룩.
5: 갈매기잖아.
2: 안녕. 배고파.
4: 끼룩.
2: 자, 잘 가.
5: 겨우 잡은 걸 치면 어떡해.
2: 괜찮아.
5: 좀 아깝다.
2: 또 잡으면 돼.
3: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5: 길을 잃었나?
2: 저쪽으로 가보자.
3: 왜?
2: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아.
5: 여기도 안 잡히는데.
2: 잡았다.
3: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5: 그러게.
2: 갈매기 덕분이야.
5: 정말?
3: 신기하다.
2: 이제 우리 집 갈래?
5: 좋아.
2: 자. 섬 구경시켜줄까?
5: 응.
3: 그래.
2: 숲속에 멋진 폭포가 있거든.
3: 가보자. 와, 코코넛이네.
5: 와, 정말
2: 맛있겠다.
5: 내가 따볼게.
3: 응.

0: 어쩔 수 없지.
1: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0: 우와, 잘 올라가는데? 힘내!
1: 안 되겠어.
0: 그럼 내가 해볼게.
1: 그걸로 따려고?

0: 냥? 뭐지?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1: 오케이.
0: 다녀와.
1: 고마워.
0: 잘 가. 와.
2: 제이, 원숭이도 친구야?
0: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2: 그랬구나.
3: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2: 이 길 맞아?
0: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2: 왜? 눕히잖아.
0: 호피, 가만히 있어.
2: 가만히? 왜?
0: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2: 그렇구나.
3: 그럼 이제 어떡해?
0: 아!
3: 방법이 있어?
0: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2: 뭐?
3: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피라미드!
0: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늪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2: 고마워.
0: 잘 가.
2: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0: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3: 와, 멋지다. 제이, 걸들도 친구야?
0: 응.
3: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대답이 없네.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3: 빨리 먹고 싶다.
2: 나도.
0: 얘들아. 도망쳐. 빨리.
3: 주의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벌도 친구라면. 얘들아! 호비, 제이! 괜찮아.
0: 저게 내가 말했던 폭포야.
2: 멋지다.
3: 힘들게 온 보람 있네.
0: 그치?

0: 시원해.
1: 정말.
2: 제이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 와, 맛있겠다. 이제 먹을까? 아까 그 갈매기잖아. 너희도 왔구나. 다 같이 먹자.
0: 좋아. 맛있어.
3: 잘 먹었다.
1: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우와. 집으로 들어가자. 안녕.
0: 비가 많이 오네.
1: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0: 정말?

0: 우와, 정말 비가 그쳤어.
1: 이제 돌아갈까?
0: 그래,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1: 아쉽다.
0: 또 놀러 올게. 배가 없어.
2: 정말.
0: 바람에 휩쓸려갔나 봐.
2: 어떡하지.
1: 다른 거 타고 가면 되지.
0: 다른 거?
1: 잠깐만. 뭘 타라는 거지?
0: 그러게.
1: 자, 여기 있어.
2: 그걸 타고 언제 가?
1: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3: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1: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2: 죽은! 우리 배가!
1: 고래가 찾아줬나 봐.
0: 정말?
1: 응, 고래도 친구거든.
2: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1: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고래가 미안한가 봐.
0: 괜찮아.
1: 어쩔 수 없지.
4: 하,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1: 우와.
0: 고마워.
1: 고래야, 아주 아주 커다란 고래야.
3: 호비와 해리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기다리세요.

0: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말이 새.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놀면 못 써. 안 되지 그럼. 아빠한텐 유아용 접시가 딱이야. 이런 건 사?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내가 엄마가 되고 얘가 아가가 돼야 해. 오, 알겠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할게. 아주 공평하게 하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돼지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럼 난 아가가

이게 뭐야? 아가도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 엄마는 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봐, 저기 좀 뭐라니까.

0: 엄마가 완전 지쳤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자, 하나, 둘, 셋, 넷. 자세 바로 하고. 그렇지. 아! 좋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누가 엄마를 할 거야?

왜 음악이 안 나오지? 배터리가 다 다른 거

해발들아, 너희 초콜릿 먹으러 온 거야? 야호! 음악이 다시 나온다! 근데 초콜릿이 다 떨어졌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구급차를 부르는 게 좋겠다.

0: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곰마, 운동을 하려면 초콜릿이 필요해.
1: 자, 이제 라디오 운동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세 유지하면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친구들.
0: 이거 봐봐. 초콜릿 없이는 안 된다니까.
1: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까요? 옆구리 운동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굽혀서.
0: 안녕, 곰마.
1: 더 굽히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반대쪽으로.
0: 잘난 척만 하기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기 꼬마,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초콜릿 좀 달라니까. 누가 이 초콜릿 먹을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달콤한 초콜릿. 이보다 더 단 거.

더 좋은 게 생겼잖아. 너도 살 빼고 싶지 않아?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서워라. 제발.
2: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1: 아들아, 번개.
2: 기다려.
1: 안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즈.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김치 하우스에서 해마다 치즈를 따라다니네. 김치 하우스에서
4: 밥 먹자. 배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0: 어서 오세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가세요. 하지만 먼저 패턴 문제를 풀어야 해요. 용기를 갖고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패턴을 따라오세요.
1: 내가 먼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2: 블록색이 나처럼 빨간색이고 내가 먼저 가면 되려나?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전부 다 빨간색이야.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0: 패턴 문제 풀기 성공!
3: 점이 두 개. 내 차례. 주황색. 다음은 빨간색이네.
2: 빨강.
3: 주황.
2: 빨강.
3: 주황.
0: 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2: 빨강.
3: 주황.
2: 빨강.
3: 주황.
2: 빨강.
3: 주황.
2: 빨강.
3: 주황.
0: 패턴 문제 풀기 성공.
1: 난 나 내 차례야. 노란. 아니잖아.
2: 빨강.
3: 주황.
1: 노랑.
2: 빨강. 잠깐. 다음은 뭐지?
3: 보니까 빨강, 주황,

kid. All right, kid. You keep score.

0: Can I kick it?
1: Yes, you can!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신발 빨아서 햇볕을 잘 말렸더니 뽀송뽀송한 게 기분이 너무 좋아.
1: 우와, 너희 신발 빨기만 했는데도 새 신발이 다 됐냐?
2: 그치! 새 신발 신어서 기분 좋은데! 이 기분 그대로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자!

0: 여장들 안녕.
1: 어치야 안녕.
0: 유장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2: 달라진 거? 글쎄. 귀여운 얼굴은 그대로.
3: 귀여운 잠옷도 그대로.
4: 귀여운 신발. 아! 오, 신발이 다르네. 그거 장화 아니야?
0: 맞아. 이거 엄마가 사주셨다.
1: 우와, 좋겠다.
4: 근데 오늘 비 오는 줄은 몰랐네.
0: 어? 오늘 비 와?
4: 에? 아니, 오늘 비가 와서 그래서 그 장화 신은 거 아니었어?
3: 그러게, 장화는 비 올 때 신는 신발이잖아.
0: 근데 나 오늘 비 와서 장화 신은 거 아니야. 그냥 신은 거야. 그동안 이 노란 장화 엄청 신고 싶었거든.

0: 노란 장화 빨리 신고 싶은데.
1: 아, 그래서 못 참고 비 안 오는데도 장화 신고 온 거구나?
0: 응, 내 장화도 비 올 때까지 가만히 집에서 기다리기 싫었을걸? 우와!
1: 너는? 안녕! 난 지아의 노란 장화야. 지아 말대로 나도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었어. 나도 지아 발에 딱 신겨서 여기저기 막 신나게 돌아다니고 싶었다고.
2: 너도 그랬구나.
1: 응.

0: 걱정 마, 노란 장아야. 나 이제부터 비가 오든 안 오든 너 계속 신고 다닐 거니까.
1: 우와! 어? 정말? 나를 계속 신고 다니겠다고?
0: 응. 왜? 안 돼?
1: 그게...
2: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어? 불금 할 거야! 가자!
2: 지연은 방금 비가 오든 안 오든 장화를 계속 신고 다닐 거라고 했어. 그렇다면 장화를 계속 신고 다닐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뭘까? 보기가 있어. 1번, 좋아하는 장화를 계속 신으니 기분이 계속 좋다. 2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장화를 계속 신으면 신발 안에 땀이 차서 냄새가 나고 공기가 안 통해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다. 3번, 장화를 신고 친구들과 뛰어놀다간 움직임이 불편해 넘어질 수도 있다. 이 중에서 비가 오든 안 오든 장화를 계속 신으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뭘까?
0: 정답 1번. 장화를 계속 신으면 기분이 계속 좋다.
1: 날 그렇게 좋아해줘서 고마워.
0: 고맙긴.
2: 1번. 또 정답이야. 그리고 정답이 또 있는가?
4: 2번도 정답일 것 같은데?
5: 3번도 정답인 것 같고.
2: 맞아. 1번, 2번, 3번 모두 정답입니다.
3: 와!
2: 장화를 계속 신으면 기분은 계속 좋겠지만 장화는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꽉 막혀 있어. 그러다 보니 발에 땀이 나면 땀이 신발 속에 꽉 갇히게 됐지. 그래서 냄새가 나고 공기가 안 통해 피부가 가려워질 수도 있어. 게다가 친구들과 뛰어놀 때 운동화가 아닌 장화를 신으면 움직임이 둔해 넘어져 다칠 수도 있어. 어때 장화야? 내 말이 맞지?
1: 맞아. 그래서 지아가 나를 계속 신고 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좀 걱정한 거야.
4: 하긴 신발도 다 날씨와 상황에 맞게 신어야 하는 거잖아.
5: 그래, 그건 그렇지.
0: 나도 비 오는 날만 장화 신고 싶다고. 근데 비 언제 와?
4: 딩딩아, 우리가 도와주면 어때?
5: 그래, 우리 오랜만에 마법 한번 쓰자.
2: 좋아. 지아야, 우리 요정들이 원래 날씨 마법은 잘 안 쓰는가?
4: 이번엔 특별히
5: 지아와 노란 장화를 위해서 날씨 마법
4: 쏜다!
5: 쏜다!
4: 쏜다!
1: 우와! 날씨 마법?
2: 내려라 비!
4: 후두두!
5: 후두두!
2: 후두두!

0: 장화 신으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 요정들.
1: 지아가 좋아하니까
2: 우리도 좋아.

0: 함께하는 노란장화 찾기.
1: 신발장 안에서 노란장화를 찾아봐.
0: 준비 시작. 너무 빨라? 그럼 한 번 더. 노란 장화는 어디 있을까? 여기!
1: 이번엔 빨간 장화 찾기! 어디 있을까? 아직 못 찾았다고? 그럼 한 번 더! 빨간 장화는 어디 있을까? 여기!
2: 빨리 비 오면 좋겠다.

0: 아직도 밖에 비가 오네.
1: 하, 우리 마법이 좀 셌나? 비 잠깐만 오게 하려고 했는데.
2: 그러게, 오랜만에 하는 마법이라.

0: 조절이 잘 안 됐나 봐.
1: 그렇다면 잊지 마서 문자
2: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1: 다음 중 비 오는 날 밖에 나갈 때의 옷차림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
3: 비 오는 날에 옷차림?
1: 보기가 있어. 1번 까만 비옷에 까만 우산. 2번 분홍색 비옷 무지개 우산 그리고 선글라스. 3번 노란 비옷 투명 우산 그리고 창화. 이 중에서 비 오는 날 옷차림으로 가장 적당한 건 뭘까?
0: 정답!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비 오면 날씨도 어두컴컴한데 옷도 어두컴컴하게 입으면 눈에 잘 안 띄어서 위험할 것 같은데.
3: 맞아. 비 오는 날엔 옷도 우산도 다 밝은 색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 그래서 정답은 2번.
4: 난 정답 3번 같은데. 비 오는 날에 투명한 우산을 들어야 앞이 잘 보인다고 유치원에서 배웠거든.
1: 좋아. 그럼 정답을 발표할까? 비 오는 날 옷차림으로 가장 적당한 건 바로 3번!
3: 와! 근데 왜 3번이지?
0: 그러게.
1: 비 오는 날 어두운 색깔의 옷과 우산보다는 이렇게 밝은 색깔의 옷과 우산을 드는 게 좋아.
3: 그래야 눈에 잘 띄어서 자동차들이 나를 조심조심 피해갈 수 있거든. 근데 왜 난 정답이 아닌 거야?
1: 선글라스 때문에. 비 오는 날 선글라스를 끼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그러다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투명 우산을 쓰면 앞이 잘 보여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0: 와! 오늘 지하 장화 덕분에 여러 가지 많이 배웠다.
3: 그러게. 이제 밖에 비 그친 것 같다.
1: 응? 지아야, 너도 얼른 유치원 가야지.
4: 응. 비 그쳤으니까 유치원 갈 때는 장화 말고 다른 거 신어야겠네.
1: 그래, 신발장에서 운동화가 비 그쳤으니까 나 신어줘 하고 기다리고 있을걸.
4: 그러겠다. 유정들, 오늘도 즐거웠어. 나 갈게. 안녕.
2: 안녕.
3: 유치원 잘 다녀와.
0: 아, 나도 장화 있었으면 좋겠다.
5: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6: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7: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 행복했어요?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8: 아빠가 행복해지면
9: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10: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11: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10: 꼭 행복해져야 할까?
12: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13: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14: 덜 잘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 항상.
15: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태풍을 일으킨 천지.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바람이 엄청 커지는 걸 태풍이라고 하지. 태풍이 휘몰아치면 모두 벌벌 떨게 될 거야.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그럼 이제 태풍을 일으켜볼까? 이응, 이, 릴, 일, 이응, 으, 으, 히읗, 이, 히, 디귿, 아, 자, 일으키다. 태풍을 일으키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아유, 갑자기 웬 바람이? 버텨야 해! 잡을 거 없나? 개벽이 살려!
3: 대왕님!
4: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네. 대왕님.
4: 오늘 파괴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5: 바람이 엄청 심해.
6: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무서워.
7: 차마 모마, 괜찮니?
5: 네.
8: 그런데 창문은 닫은 거야?
5: 창문요? 아, 네.
8: 가서 확인해 볼게.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올 때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되도록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9: 맞아. 그래야 창문이 깨져도 다치지 않아.
5: 아, 그렇구나.
8: 태풍. 원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발생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올라오지.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태풍이 발생했어.
5: 설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7: 맞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 태풍이야.
5: 천지 정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태풍 글자를 찾아요.
9: 그래, 어서 출동하자.
5: 네. 자음, 모음, 변신!
7: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5: 네. 저기 티읕하고 피읕이 있어요. 투표함?
9: 아,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해봤지?
8: 선거할 때 후보 이름을 써서 표를 내는 걸 투표라고 해. 저건 투표야.
5: 어? 저기도 티읕피읕이 있어.
7: 어? 비바람이 태풍 모양으로 돌고 있어. 저기에 태풍 글자가 숨어있을 거야.
10: 딩동댕. 그치만 글자는 못 찾을걸.
1: 태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주마. 거세지다. 태풍이 거세지다.
5: 날아갈 것 같아.
9: 자음아, 내 손 잡아.
7: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8: 몸아.
9: 여긴 안전한 것 같아.
7: 아니야. 태풍이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이제 곧 한글 세계 전체가 태풍에 휩싸이게 될 거야.
5: 어떡해.
1: 이런 바람 속에서 절대 글자를 찾을 수 없지.
2: 천지대장님.
1: 개구역.
2: 내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발.
1: 걱정하지 마. 절대 놓지 않을 테니.

0: 천지대 장비.
1: 한글 세계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 이대로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
2: 안전한 곳이 있어.
1: 정말? 그게 어디지?
2: 태풍의 눈.
1: 어? 태풍의 눈?
2: 태풍 가운데는 오히려 바람이 약하고 고요해. 그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3: 어서 태풍의 눈으로 가요.
2: 그런데 태풍의 눈으로 바로 이동하려면 한글 마법을 써야 해.
1: 좋아.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여기가 태풍의 눈? 정말 바람이 안 불어.
1: 여기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돌아와, 한글!
1: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욕망치, 태극공,
4: 합쳐!
5: 아와, 니가 맞나?
4: 에?
5: 치어!
1: 우는 내가 쓸게. 끝! 샷! 욕망치로 우!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6: 네! 티읕이 애를 만나 태! 티읕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태풍!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태풍이 불면 첫째, 절대 외출하지 않기.
6: 외출하지 않는다.
8: 집안에 있는 창문은 꼭 닫고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0: 창문은 닫고
9: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8: 그리고 혹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손전등도 미리 꼭 준비해둬야 돼.
6: 아하! 손전등 준비하기!
8: 태풍이 올 때는 꼭 기억해도.
6: 네, 할아버지!
8: 아하!
0: 손전등 준비하기.
8: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트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트렉스, 고어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3: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4: 잠깐만.
2: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4: 아, 답답해.
3: 안 돼!
2: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3: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2: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3: 여기 재밌겠는데?
2: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4: 토끼야, 추워?
2: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콧물이 줄줄.
1: 모모아!
2: 어? 마스크 쓰고 왔네? 오늘 꽃가루가 심하대.
1: 맞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밖에서 놀지 말랬는데.
2: 난 꽃가루 알레르기 없어서 괜찮아.
1: 나도 그래.
3: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다 떨어뜨려주마. 바람!

0: 바람에 날려 다 떨어져라. 분위기 깨게 뭐 하는 거야?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날 나오면 안 되는데 대장님 때문에 괜히 나와서.
0: 그만 좀 훌쩍대지.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0: 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히어 우 릴 풀 쌍지 어 히어 쩍 훌쩍 훌쩍.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희욱과 미움이 들어간 글자가 파괴되었어.
4: 태양대님, 바로 출동해 파괴된 한글을 찾아오겠습니다.
3: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희욱과 미움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콧물이 계속 나. 나도 훌쩍훌쩍.
4: 모마 자마, 너희 코가 왜 그래?
5: 코를 하도 풀어서 훌쩍훌쩍. 아, 코 아파.
6: 너희 둘 다?
7: 설마 작은 꽃가루가 코에 들어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을 일으키는 꽃가루 알레르기?
6: 너희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
5: 아니요, 없었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콧물이 훌쩍훌쩍.
4: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 콧물이 난다는 건,
6: 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키읔과 미음이 들어간 콧물이야.
8: 속보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갑작스레 콧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 전기 때문에 콧물이 나는 거였다니.
7: 어서 콧물 글자를 찾으러 가자.
4: 잠깐, 내가 예전에 콧물 글자를 본 적 있어.
5: 어디서요?
4: 한글 세계에 있는 코바위라는 곳이야.
5: 코바위?
4: 응, 어서 거기로 가보자.
5: 네! 자음! 모은!

0: 모음아, 자음아, 휴지는 잘 챙겨왔지?
1: 가져왔죠.
2: 어? 저기 봐. 바위가 꼭 코같이 생겼어.
3: 어? 저게 코바위야. 저 바위 안에 콧물 글자가 숨어있지.
4: 어서 찾아요.
2: 모음아, 마법진을 열자.
5: 그래.
1: 천지?
6: 콧물 글자를 찾을 수 있을까? 줄줄 콧물이 줄줄.
7: 모두 피해.
8: 왜 콧물이 나까지?
0: 어, 이러다 한글 세계가 콧물바다가 되겠어.
7: 천지, 그만둬!

0: 부메랑! 야! 하! 하!
1: 태극봉! 바람 가르기!
2: 콧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1: 야용사와 이용사가 싸우는 동안 콧물을 멈추자. 너희들도 같이 할 수 있지?
3: 네, 아용사님.
2: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미음, 어, 미음, 멈.
2: 시읒, 우, 추. 이긋, 아, 바. 멈추다.
1: 콧물이 멈추다.
3: 우와, 콧물이 멈췄다.
1: 잘했어.
4: 어? 어? 우와, 나도 콧물이 멈췄다. 우와.
5: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지. 꽃가루, 꽃가루가 난리다.
1: 어? 이건 꽃가루?
2: 응? 어? 어? 저기 봐, 콧물 다시 나오고 있어.
4: 어? 아! 대장님,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 휴지 다 떨어졌다. 그럼 전 이만.
5: 개벽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군.
0: 이 꽃가루를 없애야 코바위의 콧물이 멈출 것 같아.
1: 꽃가루가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 헛! 어? 저기 있군. 시들다! 꽃이 시들다!

0: 다시 멈췄어.
1: 다행이야. 어서 한글을 찾자.
2: 응. 하! 돌아와 한글!
3: 나머지는 내가 쓸게. 헷! 쫙!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헷! 쫙!

0: 욕망치로 우!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네. 키우기, 우와, 시옷을 만나, 곧! 미음이, 우와, 미음을 만나, 물! 콩물!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콧물 나서 정말 힘들었어. 이제 안 나니까 진짜 좋다. 할아버지?
5: 할아버지!
6: 그래, 자미 무미. 오늘 꽃가루가 심한데 밖에서 논 거야?
4: 잠깐이야.
6: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날엔 웬만하면 집에서 놀고 밖에 나갈 때는
4: 마스크를 꼭 써야죠.
6: 그래, 그래, 맞았어. 마스크를 꼭!
4: 마스크를 꼭! 마스크를 꼭! 이렇게.
6: 마스크를 꼭 쓰세요.
4: 마스크를 꼭! 꼭!
6: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콧물!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이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네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힌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자꾸 제 엄마랑 아빠예요.
1: 페파 피그.
2: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노한과 함께 춤을.
1: 파파는 오늘 아빠랑 함께 코뿔소 친구 로한 집에 놀러 왔어요.
0: 어, 로한 집 초인종 제가 놀러도 돼요, 아빠?
2: 오, 물론이지. 어떤 건지 아니?
0: 바로 이거요.
3: 아, 어서 와요, 페파 아빠, 페파.
1: 이분은 로한 아빠예요.
3: 들어와요.
0: 오, 음악 뭐지? 좋다.
2: 그러게, 음악 좋네.
0: 안녕하세요.
3: 로한이랑 프레디가 한참 기다렸어. 가봐.
0: 빨리.
3: 페파 아빠는 이쪽이요. 저랑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2: 좋죠.
1: 페파는 로한이 추는 이런 춤은 처음 봅니다.
4: 안녕, 페파. 우리랑 같이 춤춰.
0: 오! 난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5: 나도.
4: 안녕, 얘들아.
1: 라지브와 벨린다, 사이먼은 학교 음악회에서 연주할 방그라 음악을 연습하러 갑니다.
4: 오, 비트 좋다. 우리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
6: 맞아.
4: 원, 투, 방그라 밴드 시작. 고마워. 우린 학교 음악회 때문에 모였어.
0: 맞아. 밴드 연습할 거야. 바로 저기.
6: 옥상에서.
0: 잠깐.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 오빠들 연주. 우린 춤. 이렇게 말이야.
4: 우리 밴드랑 같이 하려면 춤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7: 나도 방그라 밴드 들어가고 싶은데.
0: 진짜 잘 추잖아. 우리 좀 가르쳐줘.
7: 알았어. 예. 좋아. 나 따라해봐. 팔 위로 올려. 통, 통. 팔 옆에 붙여. 통, 통. 팔 위로 올려. 통, 통. 팔 옆에 붙여. 통, 통. 둘 다 아주 잘했어.
8: 이 춤 로한 네가 만든 거야?
7: 아니, 인도의 펀자브에서 온 춤이야.
8: 오!
7: 처음엔 농부들이 만들었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흉내내서 말이야. 한번 볼래? 씨를 뿌리는 것 같지?
0: 나도 씨 뿌리고 있어.
7: 이것 봐, 씨앗이 자라고 있어. 좋아, 신나는 소리도 곁들여 볼까? 이렇게 합, 합, 이걸 전부 다 합쳐서 해보자.
0: 팔 위로 뻗어. 통, 통. 팔 옆에 붙여. 통, 통.
7: 밭에 씨 뿌리는 것처럼.
0: 뿌려, 뿌려. 합, 합.
7: 바로 그거야.
0: 완세! 이 정도면 우리 밴드랑 춤춰도 돼?
7: 아직 안 돼. 중요한 게 하나 남았거든.
0: 우와, 무용복이다.
1: 라지보와 벨린다, 사이먼이 학교 음악회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우리 춤 연습 많이 했어. 이제 같이 해도 될까?
4: 오, 진짜?
7: 맞아.
4: 그럼 어디 해봐. 원, 투, 방그라 밴드 시작.
7: 모두 시작.
0: 팔 위로 뻗어. 통, 통. 팔 옆에 붙여. 통.
1: 와우, 팔팔한 친구들의 방그라 댄스팀 멋지네요.
0: 팝,
2: 팝, 정말 잘 추는데.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4: 와, 그러게. 너희들 진짜 잘 추는구나.
6: 맞아.
2: 한 번 더, 한 번 더.
4: 좋아, 얘들아. 관객들 보니까 멋지게 해보자. 원, 투, 방그라 밴드 시작.

0: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울타리 미로.
2: 오늘 팔팔 가족은 아주 크고 예쁜 정원에 놀러 왔어요.
3: 오, 저것 봐. 연못이 있네.
1: 예쁘다.
4: 여기 정말 예쁘다.
5: 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3: 그럼 난뜨개질 좀 할까?
6: 우리는 미로에 가볼까?
1: 이거 재미있어요?
6: 재밌지. 이건 전부 생울타리로 만든 미로야.
3: 페파, 할아버지랑 같이 미로 구경하고 올래? 우린 여기서 기다릴게.
1: 네, 할머니.
5: 미로 한복판까지 가봐.
3: 길 잃어버리지 말고.
6: 나 참 별 걱정을 다 하네.
1: 근데요, 미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6: 맞아, 그래서 미로인 거지.
1: 와, 이 울타린 펭귄이네요. 그리고 이건 물고기고요. 나비 모양 울타리도 있어요. 펭귄 울타리야, 안녕. 아까 봤는데 또 보네요.
6: 그러게.
1: 할아버지, 우리 길 잃었어요?
6: 아니야. 할아버지가 미로 빠져나가는 방법 아니까 아무 걱정 마. 이렇게 오른손을 울타리에 쭉 대고 가기만 하면 절대 길 안 잃어.
1: 아, 다행이다.
6: 잠깐, 왼손이었나?
5: 여보세요? 알았어요. 길을 잃었대요.
7: 내가 찾아올게요.
5: 당신도 길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7: 설마요. 난 미로 빠져나가는 방법 아니까 걱정 말아요. 바로 이거요.
5: 샌드위치요?
7: 맞아요. 빵 조각으로 길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다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 이걸 보고 쭉 나오면 되잖아요.
5: 우와, 머리 좋네요.
2: 아이, 저런. 새들이 팔퍼 엄마가 뿌려둔 빵 조각을 먹고 있어요.
7: 아우, 여기 있었구나.
1: 엄마!
7: 빵 조각을 뿌려뒀거든. 따라 나가면 돼.
5: 진짜요?
3: 내가 가서 찾아올게.
5: 그러다 길 잃으신 건 아니겠죠?
3: 걱정 마. 난 미로 빠져나가는 방법 잘 아니까. 이 털실 뭉치가 있잖아. 한쪽 실 끝을 여기 맨 다음 털실을 풀면서 쭉 가면 돼.
5: 우와, 머리 좋으시다.
3: 여기 있었구나.
1: 할머니!
3: 이 털실 내가 푼 거니까 따라 나가면 돼.
6: 저게 뭐지?
7: 저건!
8: 안녕하세요, 여러분.
2: 황소 아저씨였네요.
8: 혹시 이거 흘리신 분 제가 감아왔는데.
5: 여보세요? 아, 네. 가자, 조지. 우리도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자.
1: 이까!
5: 배낭에 타고 가고 싶니?
2: 조지가 아빠 배낭 꼭대기에 앉아서 가네요.
1: 어머니! 아버지!
5: 울타리 너머로 우리 가족이 보이는 거니, 조지?
1: 네!
5: 좋아, 그럼 길 안내해.
1: 보세요! 조지예요!
5: 아하, 여기다 있었네요.
3: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어?
5: 조지가 있잖아요.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은 조지였어요.
9: 조지 진짜 머리 좋다.
5: 조지, 다시 길 안내 해줄래? 이번에도 아내 메고 나가보자.
1: 대박. 우리 여기서 어디로 가, 조지? 여기.
7: 세상에, 우리 조지가 미로 한복판을 찾아냈네.
1: 네.
7: 근데 여길 어떻게 찾아냈지?
1: 공룡!
2: 조지가 공룡 울타리를 보고 미로 한복판을 찾아내었군요.
9: 조지 정말 머리 좋다!
2: 조지는 울타리 미로가 좋았어요. 울타리 미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1: 성공이다.
2: 착한 발생.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풀려라, 풀려!
5: 올해 우리의 크로켓 대회는 역대 최고의 대회가 될 거야. 좋았어! 어디 보자. 크로켓 세트 됐고, 현수막 됐고. 자, 이제 남은 건 지혜 장식품만 오면 돼. 아주 커다란 걸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6: 우와, 이 거대한 장식품 농부 맥맘이 보면 진짜 좋아하겠지?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럼 농장으로 출발해볼까? 몸 좀 풀고 하면 되겠지. 자, 이거 정말 큰일이네.

0: 안녕, 메카벨다.
1: 안녕하세요, 농구 맥밥.
2: 아이고.
0: 그렇게는 공을 발로 차는 게 아니야, 메카쿠키 몬스터.
2: 저도 알아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크로케가 뭐죠?
0: 공으로 하는 경기인데 이 공을 나무망치로 쳐서 후프를 통과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2: 오! 나도 해보고 싶어요.
0: 같이 해. 오늘 대회를 위해서 만든 지혜 장식품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 모두들 올 거야.
2: 지혜 소리 같은데? 나한테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굴러라, 눈동자! 오호! 지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1: 메카들, 출동하자! 제트리!
2: 스프링 부츠!
3: 효과 장치! 허하하! 이것들 정말 크네요. 근데 이게 뭐죠?
4: 이건 거대한 크로케 공이야. 농구 맥밤의 오늘 대회를 위해서 장식품으로 만들었어.
1: 우와, 이걸 직접 만든 거예요, 지?
4: 물론이지. 도움을 준 게 있긴 해. 바로 나의 뻥튀기 광산총. 아주 멋지지? 안 그래? 이건 일단 집어넣어야겠다. 맥범한테 약속한 대로 엄청 큰 장식품을 만든 건데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 동전까지 어떻게...

0: 걱정 마요지. 우리 메카들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1: 계획하고
0: 시험하고
2: 해결한다. 이야!
1: 이것들을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0: 메카엘모한테 좋은 생각 있어. 다 같이 한 번에 들어보자.
2: 안 되겠어. 들은 거 불가능해.
3: 그럼 모형을 보고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거든.
2: 오, 이건 아주 작네. 그래서 들기도 쉽고 그냥 이걸로 장식하면 되겠다. 좋아, 문제 해결.
1: 에이, 쿠키, 도로 가져와. 저기 봐, 그렇게 공이 굴러갔어.
0: 완전히 둥근 모양이라서 굴러간 거야. 구라고도 하지.
2: 오, 봐봐. 저 거대한 크로켓 공들도 다 둥근 모양이야. 참고해.
1: 그럼 저것들도 굴러가지 않을까?
0: 시험해보자.

0: 그래도 조금은 움직였어. 그래, 느려도 꾸준하게. 엄청 느리지만 끈기 있게 계속하고 있어.
1: 으악! 부르기 시작했어!
2: 아, 언덕을 굴러내려가고 있어. 언덕을 굴러내려가고 있잖아.
3: 어, 안녕, 농부 맥밤. 오늘 크로키 대회 준비는 다 됐어?
4: 물론이지.
3: 오, 우와!
4: 고마워. 그동안 연습 많이 했거든. 오, 이런.
1: 우와, 평평한 바닥에서는 조금 움직이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0: 언덕에선 아주 쉽게 굴러내려가래.
5: 중력 덕분에 아래쪽으로는 쉽게 굴러내려가는 건가 봐.
2: 맥카이머, 궁금한 게, 그럼 다른 공들도 언덕을 쉽게 굴러내려갈까요?
5: 시험해보지 뭐.
1: 좋아요.
0: 잘 굴러간다.
6: 너도 그렇게 좋아할 거야, 이지. 아주 재밌고 공도 네 맘에 드는 걸로 고를 수 있거든.
1: 전 저걸로 하고 싶어요.
5: 아, 두 개는 보냈고
2: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0: 평평한 바닥은 너무 힘들어. 하지만 언덕에선 아주 쉽게 내려갔지.
2: 다 내려보냈어.
0: 하하, 성공! 우리가 해냈어!
5: 거의 다 됐어. 농장까지 조금만 더 굴려보내면 돼.
0: 우리가 해낸 게 아니었네.
1: 하지만 우린 해낼 거야, 굿. 그럼 메카도에 가보자. 언덕에서 내려보내는 건 아주 쉬웠는데 바닥이 평평하니까.
0: 그래, 그래, 우리도 알겠어. 메카에비, 훨씬 힘들어. 아유,
5: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어. 이러면 오늘 크로켓 대회를 위해서 맥밤의 농장까지 옮길 방법이 없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대회라? 대회! 크로켓 경기를 하면 되겠다.
1: 아, 재밌긴 하겠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건 이 큰 공들을 농장까지 옮길 방법이야.
2: 그게 바로 맥칼모가 말한 방법이야. 이 공들로 크로켓 경기를 하자고.
1: 좋은 생각을 해낸 것 같네, 맥칼모. 공들이 언덕에선 쉽게 굴러내려갔어. 하지만 평지에선 훨씬 더 많은 힘을 들여도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힘을 써야만 해.
2: 이제 메카들이 저 커다란 공들로 크로켓를 하려면 커다란 망치가 필요해. 메카이머가 가서 가져올게.

0: 그럼
1: 금방 장식품들 가져올게요.
2: 경기를 해보자.
3: 훨씬 큰 나무망치가 있어야겠어.
4: 방금 누가 훨씬 큰 거 찾았어?
3: 예! 야호! 커졌어! 고마워야지. 네가 먼저 해, 메카 엘모.
2: 어,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1: 여러분, 잠시만 비켜주세요. 고맙습니다.
4: 서둘러 메카엘모.
2: 빨리 메카엘모.
1: 알았어. 그럼 간다.

0: 잘할 수 있어, 애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이제 하나 남았어.
2: 쿠키 빨리. 여기 망치.
3: 알았어. 빨리 갔다. 어여. 아이고, 조준을 잘했어야 했는데. 근데 걱정 마, 이번에 잘할 테니까. 이런. 망했다. 망치가 날아갔네. 하지만 이게 남아있지. 나와라, 망치손. 어, 아직 치지 못했는데. 스프링 구추. 엄청난 펀치 갑니다.
2: 엄청 큰 크로켓 공을 언덕으로 내려보냈지. 그 다음 엄청 큰 나무 망치를 이용해서 훨씬 큰 힘으로 크로켓 대회가 열릴 농장까지 다시 공들을 보냈어.
4: 도와줘서 고마워.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3: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1: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0: 커피.
1: 슝슝슝 잡아이지. 잡았다.
2: 아주 좋아. 이제 이 새 건물은 완성됐습니다.
1: 신난다. 근데 전부 다 됐는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하자. 초인종?
2: 됐어.
1: 벽시계?
2: 됐어.
1: 꼭대기에 커다란 구체?
2: 안 됐네. 그러니까
3: 건물이 완성!

0: 세상에 다행이야. 메카 빌더잖아. 우리 문제가 생겼거든. 혹시 구체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어?
1: 구체라? 구체? 구체 찾는 걸 도와달라고요?
2: 아직 안 보여?
1: 모르겠어. 구체가 뭔데?
0: 구체란 둥근 물체야, 공처럼. 모서리가 없이 둥근 물체. 새 건물을 위해서 아주 특별히 커다란 걸 준비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
3: 아하! 혹시 이 커다란 상자 안에 있을까요? 겉에 공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0: 맞아, 바로 그거야. 찾아냈네.
3: 우리가 해냈다.
1: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어.
2: 근데 벌써? 우와, 오늘의 문제는 평소보다 빨리 해결됐네.
0: 그럼 우리하고 인형밖에 놀이 할 수 있어?
3: 물론이지.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쵸, 빌리?
0: 그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구체를 이 건물의 꼭대기에 올려놔야 하거든.
3: 꼭대기라면 저 위요?
1: 엄청 높은데요?
0: 맞아. 그런데 이 건물이 완성된 걸 축하하기 위해서 모두들 와서 우리가 리본 커팅하는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서둘러줄 수 있겠니?
2: 오, 이런. 저 커다란 구체를 저 높은 꼭대기에 올리라고? 아, 내 생각보다 오늘 문제가 어렵네. 팀이 이지, 우리 같이 놀기로 한 건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해야겠다. 괜찮지?
3: 알았어, 메카 쿠키 몬스터.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3: 계획하고?
1: 시험하고?
2: 해결한다! 얍!
3: 자, 어떻게 하면 이 커다란 구체를 저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릴 수 있을까?
1: 메카이비가 들고 날아서 가져가면 어떨까?
3: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제트기!

0: 늘어지지가 않아. 이 커다란 부채 너무 무거워.
1: 우리가 밑에서 밀어주면 어떨까? 넌 또 위에서 들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좋아. 세 명의 메카빌더가 한 명보다 낫겠지.
2: 해볼까?
1: 모두 준비해.
3: 들어!
0: 셋이 해도 안 되네.
2: 세 명의 메카빌더가 힘을 합쳐도 들어서 위로 올릴 수 없다면 뭔가 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1: 어떤 도구가 있어야 저 큰 구체를 아래에서 위로 옮길까? 아, 생각을 해보자. 덤디덤덤덤. 아이고.
0: 잡았다. 아, 저 큰 구체를 투석기로 보내면 어떨까? 바로 이렇게.
1: 그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 아, 근데 이 투석기는 아니야. 우리가 쓰기엔 너무 작잖아.
0: 아하, 그럼 우리가 새로 만들면 되지. 훨씬 더 크게. 바브, 검을 세우고 남은 자재 좀 쓸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뭐든지 마음대로 써.
2: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쪽을 아주 세게 쳐서 이 구체가 공중으로 튀어오르게 하는 거야.
1: 시험해보자. 조심해요. 영웅 지나갑니다. 아이고, 좀 뻣뻣하네. 내가 지금 쓸 건. 나와라, 망치손!
5: 실망스럽네.
1: 나도 내가 얼마나 센지 몰랐네.
0: 아, 이것도 소용없네. 이 부채 정말 너무 무거워.
2: 걱정 마, 우린 해결할 수 있어.
6: 메카빌더!
4: 잠깐만, 해결에 조금만 속도를 내줄 수 있을까? 이제 저 리본을 커팅하기로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1: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거 금방이란 뜻 맞지?
2: 그래, 아주 금방이란 얘기야.
0: 어서 부채를 꼭대기에 올려놔야 해. 근데 어떡하지?

0: 팔 두 개를 늘릴 수 있어. 그래서 당기는 만큼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 장난감을 놓으면 이렇게 공중으로 튀어나가지.
1: 어허!
2: 티미, 이지, 빨리 가봐.
0: 알았어. 잡았다.
2: 와우.
1: 재밌고 쭉쭉 늘어나네.
0: 잘 봐. 뭔가 잘 늘어나는 끈을 당기면 그 끈은 튀어나갈 에너지를 잔뜩 품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 구체를 잡고 있을 늘어나는 끈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때까지 당겼다가 그걸 놓으면 그 모여있던 에너지가 구체를 아주 멀리 튀어나가게 할 거야.
2: 그런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크고 엄청 잘 늘어나는 게 있어야 이 구체를 저 위로 보낼 수 있을 거야.
1: 아, 그게 나한테 지금 보이는 거라곤 저기 있는 커다란 고무밧줄밖에 없는데. 잠깐만! 우와!
0: 우와!
2: 우와!
1: 이 길고 잘 늘어나는 고무밧줄을 쓰면 되겠다.
0: 그래, 그럼 되겠어. 근데 이걸 충분히 당길 수 있을 만큼 우리한테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
2: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메카 자이언트!
0: 고 메카 피!
2: 고 메카 파워!
1: 고 메카 자이언트! 자, 규칙 잊지 마.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작아진다는 거.
0: 알았어. 메카들, 발사 준비하자!
2: 멀리 떨어지세요, 여러분!
1: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 구체 너무 무겁네. 메카 자이언트에게도. 우와! 아, 힘들다. 자, 메카들, 이제 늘려보자!
0: 이 정도면 됐을까?
1: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2: 시험해보자!
1: 어쩌란!
0: 늘어나는 파이! 서둘러야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3: 메카 쿠키 몬스터! 좀 더 높이 조준해야 해! 이렇게!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좋아, 이번에는 줄을 더 높이 조준해보자. 아, 너희 조금 더 높이 들 수 있어?
4: 까치발!
1: 좋은 시도인데 그걸로 부족할 것 같아.
0: 잠깐! 내 늘어나는 팔로 들면 더 높이 들 수 있잖아.
2: 메카이머가 조준 잘 됐나 볼게. 더 높이.
1: 아, 빨리!
2: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0: 날려보내, 쿠키!
5: 어떡해?
1: 브리티 빅시티의 고층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예헤! 완성된 거 맞죠?
6: 그래,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완공을 기념할 곳은 바로
4: 브리티 빅시티의 고층 건물!
2: 색종이 조각 나와라!
1: 좋아, 티비. 이제 그 인형 나한테 던져봐.
3: 정말 멋졌어, 메카빌더.
0: 어떻게 했는지 말해줘.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2: 또 누군가가 우릴 부린다.
1: 출동할 시간이야! 예!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세상의 모든 사람이
2: 세상 모든 사람이
1: 모든 사람이
2: 행복해질
1: 수 있을까? 언제 행복했어요?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3: 아빠가 행복해지면
4: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5: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6: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5: 꼭 행복해져야 할까?
7: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8: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9: 덜 잘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 항상.
10: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하려고 보니
1: 어?

0: 아, 하필 이 타이밍에.
1: 왜 싸우고들 그래? 내가 꼭 붙어있게 만들어주지. 더 들어가. 아!

0: 목욕 후에 응격시 배를 든든하게 채워야지. 자, 어서 서로 앙하고 먹여줘.
1: 어?
0: 잠깐, 에미로의 반응을 찾았어. 마침 커플들이 많이 찾는다는 러브 스팟. 바로 얘기구로 유명한 카파도키아에서 말이지. 하늘에서 경치를 보면서 서로 꼭 안아주면 엄마 로맨틱해. 이곳이라면 엄마와 아빠도 다시 화해할 게 틀림없어.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모양이네.
1: 어?
0: 아, 에미르가 이곳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 어서 잡아야 하는데.

0: 정연석이 만들어내는 아이스크림. 동그루마에 휩쓸리면 엄마와 아빠처럼 빠져나올 수 없게 돼. 조심해야 해.
1: 반겨보시지. 남매끼리도 철썩 붙여줘. 마. 에이, 그럼 이건 어떠냐.
0: 좋아. 잘하고 있어. 얘들아, 뒤를 봐.
2: 개구르지.

0: 힘없습니다. 뭐시여 저게?
1: 빙글빙글 털죠.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걸려졌을 때
2: 만년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3: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4: 이런 거 여기서 많죠.
1: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5: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 보니까
6: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1: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17일 EBS 뉴스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반면 반세기 넘게 이어진 재정구조를 손질해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0: 교부금 개편을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교수님. 교육계의 반발과는 달리 교수님은 교부금 개편을 교육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일까요?
1: 교부금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위해서 법이 보장해주는 돈이지, 뭐 교육계가 맡겨놓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교육계, 특히 이제 초중등 교육계에서 이 돈을 이제 자신만들의 것인 것처럼 지금까지 여겨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정점에는 이제 교육감님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뭐 대학교육, 그다음에 보육 이런 데서는 이제 이 교부금 사용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특정 교육 분야에 예산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의 교육에 예산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예산 개혁에 손을 댄것 같아서 개혁의 시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완성되기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교수님은 교부금 도입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학생당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뭐 1000배 넘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늘었다고 하셨는데 재정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균형이 있다고 보십니까?
1: 72년도에 우리가 이제 교부금 제도 시작할 때 1000억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작년에 보면 한 70조 이상이 됐으니까 한 700배가 됐죠. 근데 학생 수는 한 40%가 줬으니까 그냥 러프하게만 1100배 정도인데, 학생 구성을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에서 다 다녔지만, 중학교는 한 57%, 고등학교 24%, 대학교는 10% 미만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당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집중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100%는 당연하고요. 중학교는 한 97%, 고등학교 95%, 대학도 76%가 다닙니다. 당시에 중학교 진학률보다 지금 대학교 진학률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대학생은 이 교부금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대학원생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헌법 제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 예산에서 평생교육에 쓰이는 돈의 1%가 최대로 채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왜 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초중등교육에만 써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저의 문제점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냐 불균형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면 OECD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초중등과 대학 교육 재정의 격차,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아주 어떤 OECD 국가도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만큼 쓰는 나라는 없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요. 제가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OECD 통계를 보면 1인당 초등 교육 공교육비가 우리나라는 약 2만 달러 정도 됩니다. 19,749달러. OECD 평균은 12,730달러로 우리나라의 평균의 155%를 사용합니다. 중등교육의 경우는 우리가 한 25,267달러를 쓰는데, OECD 평균은 14,096달러입니다. 평균에 우리가 거의 180%를 씁니다. 그런데 대학은 한국이 한617달러 정도밖에 쓰지 않고, OECD는 15,000달러 이상을 씁니다. 우리가 44%밖에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초중고 교육은 2등인데, 대학 교육은 34등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초중등학생은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고, 뭐 OECD 국가 중에서지만 대학생은 OECD 최하위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인 거 말고는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지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지원 대상이 되지만,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집에 있거든요, 보육기관에. 근데 여기는 누리과정 비용 일부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돈이 일부에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좀 써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0: 네, 교수님,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교육계를 취재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같은 기본
1: 그렇죠.
0: 비용은 줄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 주장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 그러니까 기본 비용이 한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그 교부금 좀 손댄다라고 해서 이 70%를 손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손대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돈이 제대로 쓰이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작은 학교들이 있어서 통폐합이 만약 예상이 되고 학부모들은 큰 학교 보내고 싶어 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것만 하더라도 뭐 인건비나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줄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좀 그런 거를 조정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교육계에 남는 예산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하나가 예산 규모뿐 아니라 교부금이 이렇게 교육청으로 바로 배분되고 집행되는 구조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 걸까요?
1: 그러니까 뭐 지방교육재정교육법이 일단 내국세가 의회 없이, 의회 승인 없이도 교육청으로 뭐 자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0.79%가 뭐 잘 쓰면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학생 수가 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남는 돈이 있고, 근데 이걸 이제 교육감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하나의 예만 이제 들어보자면 지금 1년에 교육 관련 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한 1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아직도 낡은 교실이나 낡은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거기에다가 돈을 쓰기보다는 교육감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예산에다가 돈을 써요. 그러니까 새 건물은 늘어나는데 낡은 교실과 낡은 학교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뭐 상당히 크고요. 거의 한 10조 원에 다다를 정도인데, 과거에는 이거를 중투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통제를 했는데, 그게 예전에는 100억이 넘어가면 통제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비용도 300억으로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복합화 시설이다 이러면 그냥 거의 교육감 자체 심사만 받고도 그냥 예산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돈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낡은 교실들은 안 없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폐해가 실제로 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0: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최근 칼럼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은 미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잘못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교육에 손을 안 대면 누가 손을 대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에 교육부가 있고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공립 교사는 모두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정부의 헌법에 부여된 정부의 일이고요. 우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들어온 이제 조항들인데요. 그게 과도한, 부당한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손을 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충분한 책임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 있고 그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국세 이런 연동을 없애면 교육 재정이 이렇게 정부 재량에 좌우될 것이다. 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처럼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지금 미국과 영국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두 나라 다 내국세하고 연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국가에서 교육 예산이 지역에서 각출되는 방식이고, 영국은 그냥 중앙정부가 매년 예산안으로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은 한 학교 예산에서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입니다. 8%에서 많이 올라간 건데요. 대부분 학교 예산은 지방의 부동산 보유세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게 모자라면 주에서 지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연방정부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형편 따라 다르지만 연방정부가 한 10, 주정부 45, 지역이 4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예산이 줄면 조금 사업비가 줄 수 있어요. 특히 연방정부의 돈은 급식에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형편이 좋은 학교는 연방정부 지원을 한 푼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어떤 레퍼런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교부금 개편을 교육개혁의 시작으로 만들려면 이런 뭐 내국세 연동과 같은 산식 조정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총 얼마를 확보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당 적절한 예산이 얼마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당 지원 예산으로 그 산식을 좀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명의 학생을 지원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가장 적정할 거지.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아지면 선생님들 사업 많아서 일하기도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반세기 동안 뭐 학생 수와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런 만큼 이번 논의가 어떤 교육개혁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1: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0: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AI를 활용한 수업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과외전은 줄이면서 AI는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요? 오늘 교실 밖 생존 교양에서는 학교 현장의 AI 활용법을 짚어봅니다.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조민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전 세계적으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는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더 활용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작 스마트 기기는 제한하는 이유 뭘까요?
1: 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국가 차원의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제한 정책을 둔 교육 체제는 114개로 전 세계 국가의 약 58%에 해당합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브라질, 잉글랜드 등에서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교육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건강, 장애 지원 등에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보다 학생의 집중, 건강, 사회적 상호작용과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0: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올해 3월부터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활용 수업은 확대되는데, 현재 학교 현장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1: 네, 우리나라도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법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교육 목적으로 교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 안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AI 교육자료 활용 선도학교 1,900개 교를 운영하고 AI 중점학교 1,141개 교를 선정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이라기보다 개인적이고 무분별한 사용은 줄이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활용은 확대하려는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0: 그렇다고는 해도 스마트 기기는 못 쓰게 하면서 또 AI 교육은 확대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상반된 정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혼란은 없나요?
1: 실제 학교에서도 조금 혼란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개인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정작 수업에서는 태블릿을 교실에서 꺼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사 입장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AI 교육의 필요성에는 정말 공감하지만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활용 방법이나 개인정보 보호, 적정한 기기 사용 시간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와 정책이 빠르게 들어온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책의 목적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업 중 학생의 개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교사가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인 기기 사용은 줄이되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0: 기술은 활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1: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0: 분명한 것은 교육용 기기라고 해서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학습자가 어릴수록 디지털을 통한 경험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손으로 쓰고 만들며 배우는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AI와 디지털이 배움에 분명한 도움이 될 때는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앞으로의 인공지능 교육은 이런 판단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AI가 답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는 인공지능을 수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꽃 보물지도 만들기 수업을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은 먼저 운동장과 화단을 직접 돌아다니며 학교에 피어있는 꽃을 관찰하고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서 그림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꽃의 이름을 확인하는 데만 활용했습니다. 이후에 학생들은 직접 꽃 보물지도를 만들었고 1, 2학년 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돌아다니며 꽃을 소개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중요했던 것은 AI가 꽃 이름을 알려줬던 그 순간보다 아이들이 직접 꽃을 보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동생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아이들의 직접 경험을 더 넓혀주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1: 네, 이렇게 꼭 필요한 순간만 사용한다라는 네, 교육 철학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학생의 어떤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수업이었던 바이브 코딩으로 기후 오락실 만들기 수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환경 문제를 정하고 어떤 게임으로 표현할지 먼저 친구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디어를 프롬프트로 작성해 바이브 코딩으로 게임을 만들고 직접 실행해 보면서 문제점을 계속 수정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의 장점은 학생들의 생각을 빠르게 구현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딩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도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를 실제로 작동하는 게임으로 만들어 보고 결과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또 고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뒤에는 4학년 동생들을 또 교실에 초대해서 환경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함께 게임을 체험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배움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생의 생각과 협력, 소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학습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1: 네, 중요한 건 AI를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이거겠죠. 네, 우리 학생들의 학교 현장 교육에서도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8월 17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해도 용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6: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산과 들, 바다를 고루 품고 있는 고장 전북 부안. 변산반도로 대표되는 부안의 안쪽에는 굽이굽이 숲길 너머로 비경들을 간직한 내변산이 있습니다.
2: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오고 싶은 곳입니다.
1: 울창한 숲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변산의 바깥쪽. 서쪽 바다에 갯내 가득한 해안가는 외변산으로 불리는데요. 이곳에서는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죠.
3: 너무 신기하고 애들하고 한번 여름 휴가로도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억겁의 세월이 빚어낸 보물을 간직한 곳, 전북 부안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의 서쪽 외변산으로 가봅니다. 부안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약 90km에 달하는 해안 지역을 외변산이라고 부릅니다. 백길로 부안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격포항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중 한 곳이기도 하죠. 격포항은 변산 반도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서해안의 섬들과 연계된 해상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서해에서 낚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의 집합소인데요.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찾아드는 관광객들로 붐빈답니다. 백합, 바지락 등 청정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는 물론 봄 쭈꾸미, 가을 꽃게까지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죠. 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것이 있는데요.
4: 네, 이거는 격포항에서 나오는 자연산 문어입니다. 한 2kg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사이즈 좀 큰 편에 속해요.

0: 서해에서 낚아올린 참문어입니다. 힘이 좋아 보이는 녀석, 바다로 돌아갈 기세인데요. 요즘 벽포항 주변에서는 제철 맞은 문어 잡이가 한창이랍니다.
1: 네, 요새 벽포항에서 낚시로도 많이들 문어를 잡으러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 그 다음 민어철이라 이제 많이들 잡으러 다니세요.
0: 한여름 짜릿한 손맛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벽포항.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들이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매일 오후 3시 무렵이면 항구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전날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루 꼬박 배에 몸을 싣고 바다에서 머물던 이들이 서둘러 뭍으로 돌아옵니다. 저마다 묵직한 것들을 들고 내리는데요.
2: 뭐 잡으셨어요?
3: 민어요? 민어, 문어철이에요. 민어하고 문어철.
0: 이게 바로 지난밤 낚아올린 문어랍니다.
4: 잠시만요. 이게 무슨 문어예요?
5: 야, 은민아. 무슨 문어냐, 이거?
6: 네네.
5: 문어 이름 뭐냐?
6: 돌문어.
5: 네.
4: 지금 이게 힘이 좋네요.
5: 네네. 아, 예, 빨판이 아주 그냥 보시죠.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힘이 좋습니다. 아, 거의 격방이 우후근에서는 성지라고 할 수 있죠.
4: 왜요?
5: 아, 뭐 지금 이제 한참 그 문어 철이기도 하고 그 그런 여러 가지 해산물이나 특히 지금은 문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격포항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전국적으로.
0: 낚시로 손맛 제대로 보고 싶은 이들은 배어를 목표로 한다는데요. 이맘때 큼직한 어종들이 제법 낚이기 때문이랍니다. 두 사람이 들어 올려야 할 만큼 묵직한 상자를 가지고 내리는데요. 어떤 녀석들이 들었나 했더니 대어네요, 대어입니다. 우와.
3: 손이 좀 무거워요.
4: 여기 엄청 크네요. 네.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3: 이거 민어, 민어.
4: 민어?
3: 예. 부안에 민어철이라 많이 잡혀요. 오늘 적게만 잡힌 적이야.
0: 여름 보양식하면 빠지지 않는 민어입니다. 헤어를 낚았으니 기념사진이 빠질 수 없죠.
7: 서해는 7월 1일부로 남해는 7월 9일부로 해자가 돼가지고 지금 문어가 철이기 때문에 문어 잡으러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여름고기인 민어 그리고 농어 그리고 개우럭까지 격포항에 많이들 오십니다. 낚시꾼들.
0: 네, 그야말로 격포항은 낚시의 성지랍니다. 보통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바다로 향하는 고깃배와 달리 늦은 오후 출항 준비를 하는 낚싯배. 한번 배에 오르면 하루 꼬박 배 안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챙길 것도 많습니다. 출항을 앞둔 배는 이미 만선입니다. 선상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 자리가 정해지면 낚싯대를 준비합니다.
8: 민어, 농어, 지금 문어 이제 7월 1일부터 문어가 터져가지고 와본 거예요.
4: 근데 지금 시간에 나가면은 밤?
8: 예, 한 3시까지. 새벽 3시.
9: 요즘 여름에는 그 전국에 있는 낚시꾼들이 격포항을 전부 다 목표로 하고 오고 있습니다.
10: 전국에 낚시꾼이 다 와요?
9: 네네.
10: 딴 데를 안 가고?
9: 제주도에서도 놉니다.
0: 여름 날씨만큼 격포항에 모인 강태공들의 열정도 뜨거운데요. 기대만큼 즐거운 낚시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

0: 해안선을 따라 절경이 펼쳐지는 외변산. 변산 반대 해안 지역은 국가지질 공원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인데요. 수천만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든 풍경이 장관을 이룹니다. 벽방 옆으로 치솟은 기암절벽. 전라북도 기념물지 28호로 지정된 채석강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명소 중의 명소죠.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지금의 지형을 만들어냈다는데요.
1: 1억 년 전에 여기가 호수였습니다. 그 격포 분지라고 하는 호수였는데요. 이 호수에 그 진흙이나 모래가 잔잔하게 물속에서 쌓여서 세월이 지나면서 굳어가면서 암석이 돼서 이렇게 층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절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0: 마치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 바닷물에 침식된 퇴적암이 절벽을 이룹니다. 억겁의 세월만큼 바위에는 나이테가 새겨져 있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움을 눈에 담기 위해 채석강은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채석강이란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1: 채석강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는요,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 놀던 바다와 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채석강이거든요.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라서 바다라는 이름을 그만두고 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0: 하하,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1: 퇴적암 층리다 보니까 약합니다, 지반이.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여기 해안 절벽이 만들어졌는데요. 점점 뒤로 후퇴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양한 아름다운 해식동굴이 곳곳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0: 채석강 절벽 아래로 바닷물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이 있는데요. 지금도 바닷물이 들고 나갈 때마다 해식 동굴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물이 빠지는 썰물 때면 동굴 탐사도 가능합니다.
1: 이쪽에서 보면 네. 이렇게 유니콘이 이렇게 앞발을 내밀면서 네, 하늘로 날아오는 형상입니다.
0: 입구의 독특한 모양 덕분에 해식 동굴은 사진 명소로도 불리는데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색다른 풍경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2: 신기해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 자체가 저도 지금 사지 평생 여기 변산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애들하고 한번 여름 휴가로도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절경을 자랑하는 외변산의 해안.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서해바다. 변산의 어부들은 이 바다에 기대 삶을 일구고 양식을 얻어왔습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에 맞서고 성난 파도를

0: 견뎌내야 하는 것이 바닷가 사람들의 삶. 바다를 바라보는 절벽 위에는 안녕을 바라던 어부들의 바람을 담은 작은 당집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깊숙이 파여있는 여울굴은 이곳 주민들에게 당굴이라고 불리던 곳이죠. 부안의 해안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을 공동 당집 수성당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1: 태양 할머니를 모시는 수성당입니다.
2: 어떤 분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1: 바다 수호신이에요.
0: 바다를 지켜보는 당집 수성당. 이곳에는 뱃사람들이 경배한 태양 할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1: 이분이 태양 할머니.
3: 아, 이분이 태양 할머니. 네.
0: 험한 바다로부터 뱃사람들을 지켜주던 수호신 태양 할머니.
1: 이제 딸들이 있잖아요. 딸을 이렇게 낳았어요. 아. 예, 팔도에다가 시집을 다 보냈어. 팔도에다가 여덟 개의 섬에다 다 그 시집을 보냈어요. 그 딸들을.
3: 왜 여덟 개의 섬으로 보냈대요?
1: 거기 가서 자기와 같이 그 어부들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보냈어요.
0: 전설에 따르면 풍랑이 거세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전날 어부들의 꿈에 나와 미리 위험을 알렸다는 태양 할머니. 꿈을 꾼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았다는데요. 너른 품으로 바다와 뱃사람들을 지켰다는 태양 할머니 신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도와 변산반도 격포 사이 황금 어장을 이루었던 칠산바다. 하지만 조류의 변화가 심해 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태양 할머니는 이 바다에서 어부를 보호하고 풍어를 관장하기도 했었답니다.
1: 이 태양 할머니한테 와서 손을 빌고 절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아팠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나서 마음의 병이 돼서 위안이 되어서 그러는 건 몰라도 나오니까 수호신이 된 거요. 이분이
0: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매년 음력 1월 14일이면 수성 당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마을 대표로 선정된 제관이 충문과 제사를 올리고.
4: 유세자 한기사 선매우시려
0: 마당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굿을 지내고 있습니다. 백길의 안정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죠. 언제부터 이곳에 당집이 있어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 할머니와 여덟 딸이 수호하는 칠산바다. 황금 어장의 옛 명성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바닷길을 지키고 있는 수성당. 안녕을 바라는

0: 햇사람들의 바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성당이 자리한 언덕 아래로 이어진 해안선. 또 다른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적벽강인데요. 약 2km의 층암 절벽과 암반으로 이어진 적벽강은 채석강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1: 여기는 부안군에 위치한 적벽강입니다. 이 적벽강은 붉은 암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놀던 강과 닮았다 해서 그만큼 아름다운 바다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0: 적벽강은 채석강과 달리 암벽이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마치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와, 와, 와, 와.
1: 보통 그 절리가 옆으로도 되고요. 누워서도 되고 비스듬히도 되는데 여기 주상절리는 수직으로 직각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마치 쏟아지듯이 연필을 깎아 세운 듯이 모양이 지금 보이는 게 적벽강의 또 특징입니다.
0: 백악기 후기, 호수 아래 퇴적된 층이 솟아올랐다가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적벽강. 절벽 위쪽은 붉은 빛을 띠는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로 이루어져 있죠. 적벽강은 여러 형태의 암석을 볼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용암으로 인해 생성된 암석이 독특한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적벽강에는 세계에서 희귀하고 아름다운 암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페퍼라이트인데요. 이 페퍼라이트는 마치 후추를 뿌려놓은 것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 페퍼라이트는 차가운 퇴적물 위에 뜨거운 산성지대 용암이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온도차로 인해 형성된 것인데요. 붉은 암석 위 후추를 뿌려놓은 듯한 무늬가 생겨난 것이죠. 파도로 인해 또 다른 지질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암석 중간중간 패여있는 부분을 돌기의 구멍이라고 부른답니다.
0: 돌개구멍이라는 것은요, 돌이 파도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돌이 돌면서 이 바닥을 갈게 되죠. 갈게 되면서 항아리 모양의 이렇게 돌개 모양으로 생기게 됩니다.
1: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진 풍경. 인구의 시간이 빚은 파도의 예술. 자연이 만든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변 산에서 꼭 만나봐야 할 보물 같은 곳입니다.
0: 우리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서 지질명소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채석강과 이 적벽강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질공원의 그 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부안에서 지질공원을 둘러보는 것도 색다른 묘미입니다.
1: 칠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해를 지켜온 땅 변산반도에는 파도와 바람에 부딪혀 만들어진 해안 절벽과 암석들. 오랜 세월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외변산이 있습니다.

계양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는 황금어장 칠산바다와 이곳에서 살아온 어부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해의 노을 속에 부안 외변산의 풍경도 붉게 물들어갑니다.

0: 좋아하는 문화예술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1: 소금이 나와가지고 젓갈이 유명해졌어요.
2: 한국 여행의 디스코스 관으로 오세요.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투자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2: 혼이 나가서 혼이 나갔어. 그 후에
3: 달빛에 얼굴을 봐서 예쁘냐 거냐자만 골라서 그렇게.
4: 서부 청년들 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제라고 했을 때.
5: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6: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임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

0: 있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경이로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죠.
2: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제 딸을 보는 것 같았어요.
1: 동영상들을 보고 감탄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극적인 순간들을 맞이했던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2: 큰일이다 싶었어요. 비행기 프로펠러 바람에 휘말릴까 봐 겁이 났죠.
1: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2: 일생일대의 경험이었죠.
1: 아슬아슬한 탈출극.
2: 겁이 났습니다. 죽는구나 싶었어요.
1: 생사를 걸은 구조작업.
2: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서 한참이나 몸이 떨렸어요.
3: 데니 모는 비행기는 처음 탔죠.
1: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3: 그리고는 청혼을 하는 거예요.
1: 대자연의 위력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15분 정도가 지나면 산소가 바닥날 것 같았어요.
1: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들이죠.

0: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악어의 출연에 아빠는 아이들을 구하러 나서고.
1: 백조 대낮에 웬 악어냐 싶었죠. 아이들 걱정부터 됐고요. 배고픈 악어 같았어요.
0: 엄마와 어린 딸이 얼어붙은 강에 갇혀 목숨이 위험해지자 경찰관은 빙판에서 영웅 같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2: 젊은 엄마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죠.
0: 그리고 한 남자의 패들보드 위에서는 물개박수 시범이 펼쳐집니다.
1: 전 곧바로 전화를 꺼냈고 제 인생 최고의 셀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진을 찍었어요.
0: 물개보다 먼저 만날 동물은 개를 탐내는 맹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이 남자는 자기 눈을 의심했죠. 반려견 3마리와 놀고 있는 현관으로 흑곰이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닥스훈트들은 무사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휴스턴으로 가보죠.
3: Yes, it is ostrich.
0: 사실은 에뮤랍니다.
3: Uh-oh, he's taking off one.
0: 혼자 도시를 배회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죠.
3: What? Oh, who in the world?
0: 키다리 새는 경찰과 주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죠. 도로에서는 난데없는 교통체증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화난 코뿔소가 차를 뒤집었죠. 안에는 녀석의 사육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30살 먹은 이 코뿔소는 한참이나 뿔로 자동차를 들이받았죠. 놀랍게도 사육사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폐차장으로 가야 했죠. 이번엔 플로리다입니다. 미 육군 출신 유진 보치는 사나운 야생동물을 만나 평생 못 잊을 경험을 했죠.
1: 전 19살에 입대를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선 무엇보다 상황 파악하는 법을 배웠죠. 긴장감에 대처하는 법,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법도요.
0: 2021년, 유진은 가족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플로리다로 왔습니다. 새로운

0: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죠.
1: 필라델피아는 콘크리트 정글이에요. 보이는 동물은 개, 라쿤 정도죠. 플로리다는 정반대예요. 진짜 정글 같죠.
0: 플로리다주 습지에 사는 악어는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심에 살던 때하고는 일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1: 악어 동네에 사는 기분이에요. 악어를 보는 게 일상이죠. 5억 년 전부터 여기 살았으니까요.
0: 그래도 큼직한 악어가 마당까지 찾아오는 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유진의 아이들도 놀고 있었죠.
1: 악어가 길을 건너오는 걸 아이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놀라고 화가 났어요. 백주대낮에 웬 악어냐 싶었죠. 아이들 걱정부터 됐고요. 배고픈 악어 같았어요.
0: 덩치 큰 포식자와 아이들은 가까이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유진은 악어의 앞을 가로막기로 합니다.
1: 등에 타고 싸울까도 했는데 녀석 힘을 몰라서 관뒀죠.
0: 럭비 태클은 지나치게 위험했습니다. 다른 전술을 생각해내야 했죠.
1: 그때 푸른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이 보여서 이리 끌고 왔어요. 악어한테 눈을 떼진 않았죠. 저한테 달려들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녀석 앞에 멈췄어요. 현관문 앞에서요. 뚜껑을 잡고 통을 돌렸죠. 안은 비어 있었어요. 이렇게 돌린 다음 기울였죠. 그때부터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방패처럼 썼어요.
0: 쓰레기통을 사이에 둔 채 인간과 악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탐색전부터 벌였죠.
1: 악어한테 다가가며 녀석을 처음 제대로 봤는데 덩치가 엄청나게 크더군요. 저도 체구가 큰 편이죠. 더 겁을 먹은 건 악어였을 겁니다.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물러서다가 차고 앞까지 갔고요. 전 물리지 않는 것만 생각했어요. 쓰레기통 밑으로 기어올까 봐 몇 번이나 들었다 놓으며 확인을 했죠.
0: 위협을 느낄 때 악어는 적을 향해 휙 소리를 냅니다. 이 악어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제일 위협적인 소리로 유진한테 경고를 날렸죠.
1: 씩씩 소리, 방울뱀 같은 소리를 냈어요. 방울뱀 소리가 먼저였죠. 씩씩 소리는 물러나라는 경고 같았어요. 다가오지 마 하는 말이었죠. 녀석은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저를 받고 저는 공격해올 걸 직감했어요. 꼬리를 휘두르더군요. 전 더 다가갔고 쓰레기통 뚜껑을 닫아서 녀석 뒤통수를 쳤어요. 녀석을 쓰레기통에 밀어넣었는데 꼬리를 휙휙 치더군요. 그걸 이겨내는 게 힘들었어요.
0: 무시무시한 쓰레기는 바퀴 달린 통에 갇힙니다. 하지만 악어는 끝까지 투지를 버리지 않았죠.
1: 쓰레기통 바닥을 물어뜯어서 부술까 봐 겁이 났어요. 전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말하면서 급히 쓰레기통을 밀고 내려갔죠. 근처 연못까지 통을 밀고 내려가서 뚜껑을 열고 넘어뜨린 다음 달렸어요. 쫓아올지 몰라서요. 생각보다 얌전하더군요. 물을 보더니 그냥 들어갔어요.
0: 구경꾼들은 그 모든 걸 화면에 담았습니다. 유진이 무시무시한 쓰레기통을 비우고 돌아오자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죠. 불청객은 연못으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통 전투로 부상을 입은 것 같지도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유진을 촬영한 동영상은 인터넷에 진출합니다.
1: 제 딸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많은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동영상 서비스 앱 같은 데서도 꽤 화제가 됐어요. 해외에서도 인기였죠. 전 동네 사람들만 볼 줄 알았거든요. 전 악어 사나이가 됐고 평생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고마운 일이죠.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어요. 뚜껑이 없었으면 악어는 아이들이 모여있던 풀밭으로 돌아갔겠죠. 운이 좋았어요. 몸만 돌리면 아이들이 보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어쨌든 저희는 이런 일을 겪었고 살아남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그래도 다시는 악어한테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보자마자 자리를 피할 거예요.
0: 산악지대 운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이 언제 힘을 과시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중국의 한 운전자는 낙석 사고 때문에 도로를 벗어나 급류가 흐르는 강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히 탈출했죠.

0: 카자흐스탄에서는 망아지 한 마리가 생사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늦지 않게 바위를 치우고 구해줬죠. 망아지는 무사한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낙석 사고를 당한 건 새끼 염소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이 부자는 낚시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목표로 한 물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이것도 월척이라면 월척이네요. 대자연의 위력을 보여줄 다음 목적지는 영국의 요크셔입니다. 밥 존슨은 다양한 모험을 즐기죠.
1: 저는 항상 야외 활동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숲에서 자랐고 늘 밖에서 뛰어놀았죠. 야외에 나가면 마음이 편해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취미도 상당히 위험하죠.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카약, 동굴 탐험 같은 거요.
0: 그날 밥은 동료들과 함께 고대하던 동굴 탐험에 도전했습니다. 랭크셔 카운티에 자리한 대규모 지하 동굴 로스트 존스 케이브로 들어갔죠.
1: 엄청나게 넓어요. 거대한 동굴이죠. 액션캠을 헬멧에 달고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갔죠. 앞서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려고요. 들어가자마자 동굴은 좁아졌어요. 저희는 갈라진 틈들을 이리저리 누볐죠. 재미있었어요. 전 로스트 존스 케이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신이 났죠.
0: 5시간에 걸쳐 동굴을 파고든 밥 일행은 지하 200m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마지막 난코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튜브라고 불리는 좁은 터널인데 출구로 나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1: 동굴에서 제일 낮은 곳이라서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세 명이 먼저 통과했죠. 전 중간에 서기로 했어요. 제일 컸으니까요. 제 뒤엔 두 명이 있었죠.
0: 밥은 좁은 통로로 들어갔고 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죠.
1: 몸이 낀 걸 깨닫는 순간 공포가 밀려왔어요. 비명도 질렀을 겁니다.
0: 비명을 듣고 친구들도 밥이 위기에 처한 걸 알게 됐죠.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밥이 동굴 안을 흐르던 물줄기를 막아서였죠.
1: 입으로 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방수복에도 물이 차올랐죠. 죽는구나 싶었어요.
0: 밥은 죽을 힘을 다해 터널 끝까지 기어갔지만 이번엔 진짜 제대로 끼고 말았습니다.
1: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덫에 걸린 것 같았죠. 겁을 먹어서 일이 더 커졌어요. 침착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0: 동료들이 도와줄 수 없으면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m 지하에서는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죠.
1: 제 뒤에 두 사람, 앞에 세 사람은 모두 저보다 베테랑이었어요. 제가 옴짝달싹 못하는 것도 앞에 계신 분은 금세 알아차렸죠.
0: 베테랑은 해결책도 생각해냅니다.
1: 제 뒤에 있던 두 사람은 인간고리를 만들고 튜브로 기어들어온 다음 제 발을 잡고 잡아당겼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전 캄캄한 터널 속을 걸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그땐 정말 피곤했어요. 피곤하지만 튜브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저희는 왔던 길로 돌아가야 했죠. 서너 시간을 다시 힘들게 기어야 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실제로는 4시간이었지만 나흘같이 느껴졌죠. 혼이 나갈 만큼 무서웠어요. 동굴 탐험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긴 걸 알게 된 건 집으로 돌아오고 이틀쯤 지난 뒤였어요. 액션캠이 있었지? 뭐가 찍혔나 하고 재생시켰다가 맙소사 이것 봐 했죠. 동굴 탐험은 계속할 겁니다. 전 제 취미들이 좋아요.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죠. 위험도 동굴 탐험의 일부예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0: 야생동물을 만나면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코스타리카 정글로 간 이 소년도 처음엔 그랬죠. 짚라인 와이어에 매달려 길을 막은 건 나문을 보였습니다. 소년은 경이로운 만남을 인터넷에 올렸죠. 문명 세계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 I'm going away.
0: 하지만 퓨마는 다른 데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죠.
2: I promise I'm not going to fight you. I'm going away.
0: 이 남자는 유타주의 한 하이킹 코스를 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자기를 따라오는 야생 동물을 봤습니다.
2: I promise I'm not going to bug you. I'm going away.
0: 퓨마는 위협하듯이 남자한테 달려왔죠.
2: I'm not going to bug you.
0: 오싹한 술래잡기는 5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2: I'm going away.
0: 결국 퓨마는 추격을 관뒀고 남자는 안전하게 산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2: I'm going away.
0: 호주의 한 패러글라이더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지는 못했죠. 도로 통한 얼굴에 캥거루는 기어이 펀치까지 날리고 돌아섭니다. 이제 필리핀으로 가보죠. 다양한 야생동물을 자랑하는 이 섬나라엔 여행 브이로거 레나테 발부에나가 살고 있습니다.
3: 동물을 정말 좋아해요. 야생동물을 특히 좋아하죠. 집에서 강아지를 20마리나 기르기도 했어요. 신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죠.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게 좋아요. 야생동물을 만나는 게 좋고요.
0: 2020년, 레나테는 일생일대의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하죠.
3: 여자친구인 크리스틴한테 청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낙도 받았죠? 정말 기뻤어요.
0: 약혼녀한테 반지를 끼워준 다음 레나테는 이 기쁜 소식을 유튜버 팔로워들한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운전을 하면서 액션캠을 켜고 녹화에 들어갔죠. 어떻게 청혼을 했고 승낙을 받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0: 그때 깜짝 놀랄 일이 터졌죠. 열려있던 창문으로 야생 독수리가 날아들어왔습니다.
3: 커다랗고 시커먼 게 보이더니 쿵 하더군요. 처음에는 누가 쓰레기 봉지 같은 걸 집어던진 줄 알았어요. 다시 보니 새였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0: 필리핀 뱀 독수리는 흔한 고유종 새입니다. 하지만 이 맹금이 히치하이킹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4: Oh my god. There's some bird in my car.
3: 섣불리 다가가는 건 위험해요.
4: I'm so lucky I'm filming right now.
3: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제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어요.
4: Dude, what are you doing? Oh, you're wounded.
3: 피가 나는 게 보였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날개가 찢어진 것 같았죠. 그때부터 새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피는 계속 흘리고 있었고요. 일단 저는 새를 잡아서 무릎에 올려놨죠. 마구 떨렸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0: 독수리는 다른 동물한테 공격을 당해 다친 것 같았습니다.
5: Serpent, Philippine serpent eagle. God damn it. I think of somebody.
3: 수의사인 사촌이 있어서 독수리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설명했죠. 제 차로 날아든 건 보통 새가 아니고 다친 독수리였어요. 사촌한테 어쩌면 좋을지 말해달라고 했죠.
0: 레나트는 부모님 댁으로 독수리를 데려갔고 사촌이 알려준 대로 항생제와 먹이,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3: 이틀째가 됐는데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생선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5: Oh God. It's a big one, buddy.
0: 하지만 줄곧 사흘을 돌봐주자 독수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 먹이 그릇이 비는 걸 보고 이제 먹는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엔 물도 마셨죠. 녀석은 점점 더 튼튼해졌어요. 먹이 그릇이 비는 걸 보니까 살아남을 것 같았죠.
0: 독수리가 날 수 있게 되자 레나트는 녀석과 작별을 고하기로 합니다.
3: 처음부터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야생동물이니까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죠. 전 녀석을 놓아주는 장면이 정말 좋아요. 액션캠 드론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멋진 장면이 나올 줄 알았어요.
5: Right, we're gonna set this guy free. Gonna miss you, baby. Are you ready? Oh my God, I'm so happy for you.
3: 독수리를 보내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온몸이 짜릿했죠. 녀석이 제 차로 날아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희귀한 일이잖아요. 제게 그 독수리는 행운의 상징이에요.
0: 진짜 행운도 찾아왔습니다. 레나테와 여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도 생겼죠.
3: 삶은 정말 아름다워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낳았고 헌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죠.
0: 영상을 게재하고 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조회수는 꾸준히 늘어났죠. 동물 사랑 덕분에 행운이 찾아왔네요.
3: 아주 많은 분이 제 영상을 봤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전 그냥 미약한 인간이지만 100만 명이 절 보며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하죠.
5: Dude, what are you doing? Oh, you're wounded.
3: 전 그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0: 카메라에 담긴 놀라운 순간들 중에는 자동차와 관계된 게 많습니다. 보스턴에 자동차 경주장에 있던 한 남자는 목숨을 걸고 불길에 휩싸인 차로 뛰어갑니다. 사고 차에 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캘리포니아의 한 가족은 차에서 내일 계획을 세웁니다.
6: I hope they wash my truck tomorrow. I just came. There's two more things I need to put on that list. Why am I?
0: 그러다가 옆에서 날아오는 차를 봤죠. 놀랍게도 사고차에 탔던 여자는 조금밖에 다치지 않아서 병원 치료 후 그날 퇴원했습니다. 사고를 신고한 이 부부는 이튿날 할 일을 계속해서 메모했다고 하네요. 나른한 오전 시간이 흘러가던 휴스턴의 도넛 가게.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아빠는 잽싸게 아들을 끌어냈고 다음 순간 자동차는 아들이 서 있던 곳으로 돌진해 들어왔죠. 이번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자동차 블랙박스입니다. 차가 교차로에 멈출 때까지도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로 일대의 차량 흐름은 완전히 중단됐죠. 놀랍게도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제일 운이 좋았던 건 이 보행자였죠. 이제 미국 서부의 애리조나로 가서 생일맞이 외출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가족을 만나봅니다.
7: 전 애리조나주 메사에 사는 미란다 프랭크스예요. 아이는 둘인데 딸은 이제 곧 7살이 되고 아들은 9살이에요. 남편도 있죠.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됐어요. 여긴 여름이 정말로 더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외출하지 않죠.
0: 그래도 한 장소는 예외입니다.

0: 대자연 속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비포장도로에서 신나게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곳이죠.
1: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특이한 돌멩이가 보이면 주워와서 수집을 하죠.
0: 2021년 7월은 여름치고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1: 비가 그쳤기 때문에 외출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진흙장난이라도 치게 해주려고요. 비가 그쳤으니 당분간은 다시 내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0: 하지만 비는 금세 다시 내렸습니다. 사륜구동 자동차를 타고 물가로 갔던 프랭크스 가족은 물이 불어나며 범람원에 갇히고 말았죠.
1: 갑자기 겁이 났어요. 저희가 빠져나가야 하는 출구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거든요. 그리로는 갈 수가 없게 됐죠. 저희가 있던 곳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0: 개울가에는 다른 사륜구동 마니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차량도 버린 채 물을 건너려고 안간힘을 쓰던 중이었죠.
1: 그분을 차에 태웠어요. 고지대로 가드릴 테니까 구조 요청을 하라고요.
0: 미란다의 남편은 차로 개울을 건너보겠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조금 전에 구조한 남자와 미란다의 아들 디건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죠.
1: 전 딸하고 남아서 차를 바라봤어요. 개울물은 금세 바퀴를 삼켰고 차는 둥둥 떴죠. 저는 무전기로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차에서 내려. 내 말 들려? 무전기에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엄마, 이리 와서 좀 구해줘요.
2: You're okay, baby. You're in the car with dad. He knows what he's doing.
1: 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물은 더 불어났고 물살도 더 세졌어요. 결국 차는 옆으로 전복됐죠. 그 순간 전화를 내려놨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죠. 머리가 새하얘졌고요. 더 이상 겁이 나지도 않았어요. 충격에 빠진 거죠.
0: 미란다와 딸은 멍하니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근처의 다른 사람들은 개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휴대전화로 계속 촬영했죠.
1: 잠시 후 남편은 뒷좌석 창문으로 아들을 내보냈어요. 저희가 좀 전에 구조했던 남자분은 더 뒤쪽 타이어 쪽으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그러느라 차는 균형을 잃고 말았죠. 세 사람은 물에 빠졌고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전 털썩 무릎을 꿇었죠. 그 순간 눈물이 터져나오더군요. 남편과 아들이 어떻게 된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0: 아들과 남편, 구조한 남자가 급류에 휩쓸려 들어가자 미란다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개울 하류 쪽에서 벌어진 구조 작업은 나중에 영상을 보고야 알았죠.
1: 모두가 물 앞으로 뛰어갔어요. 저희 남편과 아들을 물에서 꺼내주려고요. 로프를 던지며 물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로프를 잡아요, 어서요. 디건은 그 로프를 잡았어요. 단단히 잡은 덕분에 사람들이 끌어낼 수 있었죠. 당시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모퉁이 너머에 있어서 못 봤죠. 거기 한 시간쯤 서 있었어요. 아들하고 남편이 구조된 것도 모른 채로요. 나중에 두어 분이 다가와서는 저보고 물에 빠진 사람 아내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했더니 아들하고 남편 모두 무사하다고 알려주셨죠.
0: 가족이 구해준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1: 남편이 차에 태워준 남자는 운 좋게 물가 바로 앞까지 떠내려가서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오셨대요.
0: 급류에서 살아나왔지만 미란다의 남편과 아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1: 물에 떠다니던 가지, 선인장, 돌멩이 때문에 몇 군데가 찢어지고 멍든 게 다였어요.
0: 아들의 생일에 닥친 사고로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죠.
1: 사고 덕분에 제대로 깨달았어요. 폭우가 쏟아진 직후에는 비가 오든 오지 않든

0: 하던 대답도 들려줬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던 벨기에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낙하산을 달고 내려오고 있었죠. 공중에서 폭발음이 들려 올려다봤더니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네요. 비행기가 지상에 접근하자 구경꾼들은 겁에 질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합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에서는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죠. 문은 열리지 않고 물이 밀려듭니다. 친구 집에 놀러왔던 젊은이들은 폭풍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오수 탱크로 변하는 걸 체험했죠. 물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밖에서 문을 비틀어 열어준 덕분에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했죠. 캘리포니아에서 하이킹을 하던 이 여자는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며 등산로를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나무 뿌리를 붙잡고 버틴 끝에 구조대를 만났죠. 30m 아래로 추락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이번엔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은 뉴저지로 가보죠. 한파가 한동안 이어지는 기간엔 유속이 빠른 강도 종종 멋진 아이스링크로 변합니다. 2022년 1월, 한 경찰서에는 얼음 구멍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 엘무드 파크 경찰서장 마이크 폴리뇨입니다. 제 사무실엔 경찰 무전기가 있어서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무전기로 오가는 대화를 들을 수 있죠.
2: 911, where is your emergency?
3: Somebody is drowning in the river. River Drive.
1: 한 운전자가 신고를 했는데 두 사람이 강에 빠졌다고 했죠.
2: Where are they? They're in the water now.
3: In the river. In the river.
2: Are they by the edge or they're out in the middle?
3: In the middle.
2: In the middle, what do they look like? A man, a woman, who is it?
3: A woman and a child.
2: A woman and a child?
1: 딸이 먼저 강물에 빠졌어요. 엄마가 구하러 갔는데 두 사람의 무게 때문에 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얼음이 깨지면서 같이 빠진 겁니다.
4: What is she holding?
5: Just a child, but she will throw away.
0: 모녀는 얼어붙은 강 한가운데 고립됩니다. 얼음 밑에선 거센 물살이 두 사람을 잡아당기고 있었죠.
1: 젊은 엄마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다급한 마음이 절로 들었죠. 제 마음처럼 빨리 구조가 시작되고 있지 않아서 전 다른 방법이 없나 둘러봤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걸 잡았죠. 이상적인 장비는 아니었어요. 카약이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녀를 구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창 때문에 다가가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진창을 움켜쥐고 무릎으로 카누를 밀며 나아갔어요. 그렇게 모녀 쪽으로 갔죠.
0: 서장은 강 가운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경찰관들은 서장의 구조작업을 뒤에서 지원했죠. 구조작업을 도울 보트를 출발시키고 카약에 묶어둔 100m짜리 로프를 풀었습니다.
1: 곁에 다가가자 엄마가 카약을 당겨서 빠질 뻔했죠. 겁에 질린 데다 쇼크 상태였으니까요. 전 아이 옷의 등 부분을 잡고 끌어올린 다음 카약에 태웠어요. 아이는 제 무릎 위에서 축 늘어졌죠. 힘이 빠졌더군요. 동공은 넘어가고 반응이 없었어요.
0: 아이와 엄마가 얼음물에 빠진 지 40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였죠.
1: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신께 기도를 드렸죠.
0: 강가에서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지원팀 중 하나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카약에 묶어둔 로프를 끊어버린 것이었죠.
1: 강가로 돌아갈 방법이 사라졌죠.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줘야 했어요. 저는 아이 엄마.

0: 한테 발을 뻗어서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자꾸 카약을 잡아당겨서 카약이 기울어지려고 했거든요. 전 그분 등 쪽으로 발을 뻗어 물 밑에 있던 허리띠를 붙잡았죠. 그리고 천천히 엄마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신께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한 팔로 물에 젖은 성인 여성을 끌어당겼으니까요. 다른 팔은 카약을 잡았죠.
1: 구조장비를 실은 보트는 여전히 모녀 곁에 도착하지 못했죠. 강가에서는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됩니다.
0: 소방관 한 분이 구조복을 입고 다가왔어요. 얼음물에 들어가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보호복이죠. 그분은 몸에 로프를 묶은 다음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얼마 후에는 카약 옆에 도착하셨는데 강물이 턱에 닿더군요. 키가 190 가까운데도요. 그분은 로프를 카약에 묶었고 다 같이 당겼죠.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한 말은 아이를 데려가서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였죠. 구급 대원들은 가온 담요에 아이를 감싼 다음 대기하던 구급차로 뛰어갔어요. 엄마도 담요에 싸서 다른 구급차에 태웠고요. 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부축을 받았죠. 사람들이 제게 뭐라고 말을 걸었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 그냥 걸어갔어요. 소방관, 구급차, 다른 경찰관들을 지나서 계속 걸었죠. 그리고 제 차에 탔어요. 자리에 앉아서 차문을 닫자 몸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1: 부살배기 딸과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후 마이크 폴리뉴 서장은 얼음장 같은 물에서 시민들을 구한 공로로 상을 받았죠.
0: 모두가 크게 안도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전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구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고요. 경찰서장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이런 구조 작업에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주저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어요. 제가 하지 않을 일을 시키지 않죠. 제 부하들도 그날 확인했을 겁니다.
1: 이제 탁 트인 공중으로 올라가 보죠. 스페인의 패러글라이더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가다 옆에 내려앉은 독수리가 다른 점심거리를 찾아서 떠나줬기 때문이죠. 미국 콜로라도의 벤조 연주자는 버스킹 장소를 완전히 잘못 골랐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걸음을 멈춰준 관객은 여우 한 마리뿐이었죠. 그 관객마저 동전 하나 던져주지 않고 가버리네요. 호주에서 바다 수영을 하던 한 여자는 특별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범굴의 가족한테 함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자는 초대를 받았죠. 이 정도면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다음 행선지는 영국입니다. 런던 근교의 소도시 보그널 레지스에서 15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간 곳이죠. 보그널 레지스의 다런 포드와 그레이엄 포드는 친구들과 강에 물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0: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죠. 15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들이에요. 같이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죠. 자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요. 서로 활력도 없고 젊어지는 기분도 느끼죠.
2: 비슷하게 나이를 먹어가는 중년 친구들이에요. 자주 농담도 주고받고 맥주를 한두 병 마시기도 하죠.
0: 누가 재미있는 놀거리를 찾아내나 경쟁도 해요.
1: 다라는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다 같이 에런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패들보드를 타자는 것이었죠. 다라는 지원에 친구들도 적극 찬성합니다.
0: 강물을 떠다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평온한 휴일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패드보드 옆으로 물범머리 하나가 쏙 나오는 게 보였어요. 모두 얼어붙었죠. 노젓기도 멈추고 어떡하지란 말만 했어요.
2: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엄청 큰 동물이 물속을 돌아다녀.
0: 물범은 곧 패들보드를 밀기 시작했어요.

0: 신기했죠. 그리고 몇 초 뒤에는
1: 녀석이 제 보드에 올라타더군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전화기가 생각났어요. 전 곧바로 그걸 꺼냈고 제 인생 최고의 셀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진을 찍었어요. 좀 얼떨떨했죠.
0: 신기했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녀석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캐리의 패들보드에 올라탔죠. 캐리는 앞으로 가져왔고요.
2: Oh my god, it's sunbathing, Kelly.
3: Yeah, he's having a little sleep now.
2: Oh my god, it's sunbathing. He's laying on his side with his fins up in the air.
0: 물범은 패들보드에 눕더니 졸기 시작했어요.
2: Oh my god, Kelly, he's disgusting.
0: 물범이 패들보드에서 일광욕을 한 거예요. 다음에 또 뭘 할까 궁금하더군요. 녀석은 기분이 좋았어요.
4: Oh my god, I just don't want to go in the water.
0: 어이없는 상황은 한동안 계속됐죠. 물에 들어갔다가 다른 보드에 다시 올라탔어요.
1: 모두들 흥분했죠. 야생물범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보통 야생동물도 아니고 이빨이 잔뜩 난 포식자였죠.
0: 물범의 쇼는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호기심 많고 건강한 녀석이었어요. 저희는 동영상을 찍으며 지켜봤죠. 언제까지 우리하고 놀아줄지도 궁금했고요. 거기 사람들은 물범이 부근에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1: 하구라서 조수가 올라오는 건 알았지만 바닥까지는 15km도 넘게 떨어져 있어서 물범을 만날 줄은 몰랐죠.
0: 코앞에서 야생동물을 만났는데 녀석이 그저 태평스러워서 정말 신기했어요.
5: 집으로 돌아온 친구들은 동네 주점에서 물범을 만난 얘기를 들려줬죠.
0: 술집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연했다는 거예요. 패들보드를 타다가 물범을 만났다니까 이러더군요. 마음대로 떠들어봐.
5: 그날 밤 다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합니다.
0: 영국 패들보드 포럼에 영상을 올렸어요. 회원이 아주 많은 사이트죠. 엄청난 반응이 돌아왔고요. 친구들 모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1: 조회수가 5천만을 넘었을 겁니다. 정말이지 놀라웠죠.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한 경험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강에서 패들보드를 타도 그런 경험을 다시 하긴 힘들 겁니다.
0: 패들보드를 타러 가자고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1: 재미난 놀거리 찾아내기에선 다론이 차타공인 1등이 된 것 같아요. 그보다 재미있는 휴일은 다시는 없을 테니까요.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1차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0: 진단비도요?
1: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1차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변화의 시대, 당신의 삶은 안녕한가요? 격변의 한복판에서 다큐멘터리가 담아낸 시대의 얼굴. 시대의 초상,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EIGF.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 28개국 64편의 빛나는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울림으로 문을 여는 개막작 요.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페스티벌 초이스부터 일상 속 예술과 문화의 가치를 묻는 아트 앤 컬처. 세상 곳곳 타인의 삶을 비추는 월드포커스 시네마.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 커런츠.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짧지만 깊은 여운의 단편 하첩까지. 그리고 올해 EIDF가 던지는 특별한 질문.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물음. 다큐필.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총 9개의 다채로운 섹션에서 삶을 관통하는 깊은 시선들을 만나보세요. 스토리를 넘어 감동을 더할 다양한 만남의 장도 펼쳐집니다. 개막작 무료 상영부터 창작자, 평론가와 함께하는 포럼과 토크, 여름밤 옥상 상영회 썸머나이트 스크리닝과 호수공원 밤하늘 아래 펼쳐지는 야외 상영까지 올여름 EIDF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내가 떼돈 벌어서
1: 너무 좋은 조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일자리, 벗어날 수 없었던 밤중이었습니다. 계약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랐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 미뤄지는 임금, 불법 브로커, 약속과 달랐습니다.
2: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강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인신매매였습니다.
3: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레아 6살입니다.
1: 굉장히 차별적이고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2: 기쁠 때도 노래해요. 부끄러울 때, 신날 때 다요. 빛이 난 햇볕을 봐. 알록달록한 무늬.
3: 사랑의 모드마 예예예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4: Et c'est une enfant très intelligente qui aime beaucoup de choses.
0: 말해줄 게 있어요. 시간이 지금 사라졌어요. 지지! 시간이는 3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4: Elle suit sa grande sœur. Elle est plus chippie. Elle aimait faire des bêtises en étant mignon.

0: 이 남편이 너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최고의 한학이에요. 화가 나는 거 많이 있어서 한학이에요.
0: 그만 좀 합시다. 적당히 해, 적당히.

0: 우리 가족 다 좋아해.
1: 제가 사는 곳은 부르고뉴 남부에 있는 소넨루아 지역이고요. 역사적으로 소를 키워왔던 지역입니다.

0: 저희 집을 중심으로 새 집을 통틀어서 이 펑스몽이라고 불리는 새 가구 중에 하나예요. 조금 독립된 공간이고
1: notre maison c'est une ancienne ferme 17e siècle.
2: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3: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초대해 주세요.
4: 뭐야 이게? 여기 따라오세요.
5: 애기들 텐션 너무 높아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2: 안녕하세요. 우리 집 좀 소개해 줄게요. 따라오세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많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할머니 만나나 내일 이 할머니를 볼 거예요. 여기는 내 할아버지예요. 여기는 얼음방입니다. 신기한 의자예요. 보라색 있고 바퀴가 있는 의자예요. 신기하지요? 여기는 우리 방입니다. 어떤 침대가 우리 집 맞춰볼래요? 여기는 지안이 침대입니다. 아기 침대. 아직도 지안이는 아기 침대에 자요.
6: 아, 저 옆에 있는 바구니는 뭐예요?
2: 여기 옆에 있는 바구니예요. 여기 미미가 자는 침대예요.
7: 이건 짜하트. 짜하트.
2: 모든 인형을 좋아한대요. 이 한 가지만 있어. 이 인형들은 많이 안 써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아니라서요. 이모. 잠깐만. 아름다워. 삼촌. 아름다운데요?
6: 레아, 여기 책들이 굉장히 되게 많은데 책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2: 초피책이에요.
0: 저한테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말 교육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왔던 인생 있잖아요. 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0: 우리 뭐 할 거야 오늘?
1: 응? 왜 다와이?
0: 뭐겐?
1: 다와이 다와이. 레아. 레아. 이 fuori a l'école. Il y a les journalistes de la télé coréenne qui sont là.

지금 이제 폭염이죠, 폭염. 꾀니큘라. 지금 이제 폭염이고, 1년에 일주일 두 번, 보통. 딱 이런 폭염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의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더위가

저희가 여기 초원지대잖아요. 이렇게 초록빛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런 상징 같은 그런 곳인데 풀이 이렇게 말랐다는 거는 정말 더운 거거든요.

0: 이렇게 하는 거 맞지?
1: 야야.
0: 엄마가 마야 엄마가 엄마한테 얘기해줬어. 내가 못 와가지고. 어? 아빠 뭐하지?

0: 저도 팔레니나 꼬지 집이 있는 나라 알록달록한 나라 바닥이 무지개래 이불 못 맞춰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마음에 생장해 오르나
1: 저희 집 이웃이 멀리 떨어진 집이다 보니까 뛰어온다고 해서 옆에서 들리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그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목소리도 크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주변에 뭐가 많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심심하진 않나요?
0: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3: 니디 네네 이리 와봐 얘들아 엄마 물 주러 가자. 야 장화 신어 장화.
0: 모든 마음에 미솔라 시도사 사사사 시도랄랄랄라 마음에 미솔라.
3: 근데 이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양들이 물을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0: 나 동물 아주 좋아해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동물도 좋아해요. 벌레도 좋아해요.
1: 내가 이거 빌려주는 거지? 그치? 애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털이 벗겨지고 있어.
0: 네.
1: 야, 양들은 네. 있잖아. 더우면 추울 때는 괜찮은데 더울 때 엄청 양들이 힘들어한다. 양들은 죽어. 그래서
0: 엄마 봐봐.
1: 왜?
0: 엄마 봐봐.
1: 케이브. 케빈. 케이브.
2: 오이
1: 이발전시
2: 있어요.
1: 루 야온 언유 기스 수비.
0: 전기질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아기 양아. 아기 양아 살 수 있어. 빨리 장애질질에 뛰어가.
2: Faut déjà que je trouve lequel c'est. Lequel c'est sa mère?
1: Je pense que c'est Lou, parce que hein? C'est Lou qui fait.
2: C'est laquelle?
1: Lou.

잘라봐, 잘라봐.

0: 왔습니다. 우리 저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자. 가자.
1: 지지, 지지.
0: 가자. 고. 애들 이제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때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한국은 새벽이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때 저랑도 나랑도 전화하고 싶지만 애들이랑 같이 전화하고 싶은데. 아이고 많이 컸다 우리 딸.
1: 근데 엄마 말해줄 게 있어요.
0: 응, 뭔데요?
1: 언제 학교에 가요?
0: 이제 전화하고 가야 돼요.
1: 아주 더웠어요. 땀이 났어요. 빨리 끝나고 싶었었어요.
0: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할까? 야, 모자 쓰고 올걸, 엄마. 눈이 아프다. 어, 할머니!
1: 할머니!
0: 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 엄마! 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3: 이야! 기알이 많이 컸네. 응. 얼굴이 약간. 응.
0: 애기 티가 안 나지 이제.
4: 레아. 레아. 할머니 프랑스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1: 내가 말했잖아요. 내 나한테 따라 부르지요.
0: 근데 엄마 지금 더위 주의보가 떴어 이번 주에. 어 그래갖고 엄청 더울 것 같거든.
4: 어 진짜.
3: 어 지연이 말했지 않니? 이야,
4: 그래?
3: 안녕.
0: 사실 잘 엄마가 많이 안 심었지, 그치? 우리 집에 꽃이 많았으면 좋겠어, 엄마.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있어?
1: 네.
0: 할 수 있지?
1: 네.
0: 그리고 특히 학교 소개할 때 학교...
1: 엄마, 근데 언제 나 학교에 가고 싶어요?
0: 이제 학교를 갈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금방 학교 갈 거야. 7분 남았어. 학교 금방 들어갈 거야.
2: 학교 가야 돼.
0: 어,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2: 어, 몸 조심하고, 엄마.
4: 어, 시안을 보자. 레아. 내일 보자.
1: 안녕.
0: 내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1: 내일 봐요.
4: 끝났다. 내일 우리 레아 지연이 빨리 보고 싶다.

0: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는 신소재라고 생각해서 집에 시멘트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집을 상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시멘트를 꼭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시아버지가 또 그걸 하셨어요. 고택을 한번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자기는 이 시골에서 고택을 붙이며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언젠가는 도시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 우리 남편 착한 거 봐 그래도. 응? 너무 무거운 건 안 시키지 나한테.
2: La maison pour moi c'est un projet en commun avec Ené. C'est un objectif de finir de la restaurer pour qu'elle soit habitable confortablement pour la famille.

0: 수백 년 동안 증축되어 온 집이기 때문에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여기 공룡을 이렇게 판 흔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그러면 하나를 만들자 해가지고.
1: 나 아파트 싫어해요.
2: 자. Tu lèves la bouteille? Tu la lèves?
3: Je la lève, je verse l'eau dans ma bouche.
2: Oui.
3: Et je avale là.
2: C'est ça.
0: 제가 2010년에 1월 새해 때 호주에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다 같이 이제 몰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누워서 또 아, 이런 불꽃놀이가 있구나 하고 멋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인이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뭔가 이게 우리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사이인 건가? 지금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케빈이 그럼 내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프랑스인 셰프 분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연남동에서 이제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 일이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해줘야겠다. 프랑스에 왔는데 너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결혼부터 하자. 쭉 으쌰으쌰해서 이제 프랑스에 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4: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Me suivre, en fait, à chaque fois que je lui disais viens, on va faire quelque chose, à chaque fois elle venait avec moi, elle me suivait, et à chaque fois on s'entendait bien pour faire ce qu'on devait faire, pour faire ce qu'on avait à faire. Alors.
3: Oui, 위로 찍어주세요, 위로, 위로.
4: Tu veux présenter quoi?
0: Hein? 이리고요.

0: 지안이도 모자 쓰고 와야 돼. 나올 거면은 지안아. 이디 뭐 할래?
1: 이거.
0: 그래. 레아 이거 레아 모자 이거 쓰고 나와야 된다, 알겠지? 레아 거.
1: 나도 올 거야.
2: 좋은 세대?

0: 나뭇가지 모든 것을 모든 미워하는 것들만 이어 할 수 있어 빛난 얼굴처럼 예쁜 마음 마사
1: 좀 따져봐.

0: Là, on la pousse plus comme ça. Comme ça. Ah, c'est bon. Ah, c'est bien. Attends.
1: Là, c'est que tiens, Ania. Il y a trop de mal que tu as déjà. 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우리? 물 한 잔. 케빈, 우리 물 한 잔 마시고 하자. 네. 좀 디포즈.
0: 아, 네. 나이커.
1: 고마워, 리아. 아이고, 우리 딸. 한국에서는 캠핑 가면 낭만이라 그러는데 나한테는 캠핑은 생존이요, 생존. 아이고.

0: 할아버지예요?
1: 지금보다 한 10년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 전공이 토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년간을 걸쳐서 조금씩 꽃을 하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 안 하면은 그게 황폐가 돼요. 그러니까 어쩌라게 자꾸 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2: 엄마는 이제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 천막 설치하는 건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레아랑 지안이랑 엄마랑 같이 도와주면 돼. 알겠지?
0: 알았어.
2: 얘는 이거 좀 더 위험한 거라서 엄마랑 같이 하면 돼.
0: 아이야, 하고 있다는데. 이제 우리 차례네. 삼촌, 나 지금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라서요.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3: 뭐?
2: Oui, c'est bon.
3: Tu peux le pousser un peu avec les mains aussi.
0: 이 힘을 뚝뚝 달려. 어쩔 때 말이에요.
2: 양! 이제 소비 양. 아파. 양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 좀 자주 있어요. 이쪽으로 더 나오는 거는. 안돼, 얘들아. 아, mais mon, la monte.
3: Bah oui.
2: Allez, il faut y mettre. 엄마가 민트 심은 거 있잖아. 그 못 먹게 레아가 좀 지켜주고 있으면 좋겠다.
0: 알았어.
2: 알겠지?
0: 원하는. 나는 양들을 할게. 잘 다스리고, 잘 무섭게 하고, 다 해주세요, 양들한테요.
2: 야, 저기 토마토도 지켜야 돼, 알겠지, 레아가? 토마토도 지켜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뒤로 보내, 뒤로.
3: 아니, 맞지, 레아. 맞지, 꽃이 늘.

0: Qu'est-ce que... Elle a pas compris. Allez, c'est bon.
1: Papa, j'ai déjà fait très bien.
0: Ouais, super bien.
1: T'as vu, je sais faire toutes mes forces. J'ai chaud, moi, de les ramener.
0: Ouais.
1: J'ai eu très chaud.엄청 잘했지?
2: 엄청 잘했어, 우리 딸. 최고야, 최고.
3: 오봉서원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상업 내겠습니다. 상업. 병신.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4: 오봉서원은 시원당이
3: 그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사당으로 가서 알노를 갖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4: 이 묘저 서상설이 제 집사선 이 각지위
5: 알묘라고 사당에 계신 분한테 참배 인사하는 거지 쉽게 말해
4: 제배 배
5: 현재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유교 문화라는 이런 게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두 놈이서 막 뛰고 굴리고 막 배 안에 미끄럼틀 타고 막 굉장히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자주 오겠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내 혼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앉아 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이놈들 한 번 안 오나? 아, 이런 생각 들지.
6: 내아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누구한테 먼저 갈 거예요?
1: 할머니. 할머니 가져와야 돼요.
2: 얘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 네. 바로 할머니와 함께 바로 꽃 좀 키우다 가요.
7: 하단 꿈이 주고 싶더라, 나는 이렇게 가면.
1: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 할머니 같다.
7: 진짜 할머니 같네.
0: 응?
7: 우와, 마녀 할머니 같다.
1: 할머니는 못 잡는다.
0: 어?
7: 하늘아, 사랑해, 지하를 사랑해.
1: 사랑해. 다시 보자. 내일 보자.
5: 경상도 사람으로서 조금 겉으로 표현력이 내가 좀 부족하네. 많이 부족하니까.
8: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이 할아버지의 속정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만큼은 할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할머니 집은 아파트인데요.
7: 들고 와.
9: 으이씨! 우와, 묻는데?

0: 중에서 밥 해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1: 밥솥이 우리나라 밥솥이 좋잖아.
0: 안 들어갈 것 같은데.
1: 또 어디다 넣어야지.

0: 뭔가를 활용해야 돼.
1: 그리고 좀 최대한 해봅시다.
2: 담았다, 됐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가 머리를 많이 놨지?
0: 자기 도포는 여기 있나?
2: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다. 도포 여기 있나?
0: 잘했어.
2: 나는 최고야, 최고. 이게 최고, 애들 비싼 거 있는 거야. 300에서 500. 와, 이 비싸다, 이거. 도포는, 거기, 한국에 옛날 행사를 되게.
3: 단오축제라고 해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샵도에,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2: 잘 잡아야 된대.
0: 내가 잘 잡아볼게요. 진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네.
2: 외국인을 상대로 비교 문화는 정신적으로 좀 가르쳐주려고 해요. 이왕 못 합치는 건데. 싸나이들 스타일이 되네. 애들아 모르겠다 한번 해보지 뭐.
3: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바깥 야외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게 되게 운영팀으로서 이 단오제가 취소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저용 거는

0: 다 먹었어.
1: 더 먹을래? 어린이 학교에서 바로 생활한대요. 마이야 세이드의 음료수.
0: 잠자는 공주님, 일어나세요, 아침.
2: 붕 들리는데.
3: 저희 집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공간은 이 외양간이거든요. 일단 저희 집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거다. 우리 지안이 키운 유모차. 이불 깔아놓고 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키웠는데 옛날 유모차는 이 마차용이어가지고 이게 스프링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뻐서 막 데코레이션용이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여기 돌길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에 애 태워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산책하고.
4: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이번 전달부터?
5: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5: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16: 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성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7: 얼음 얼음 물
18: 얼음 빨개졌어요.
17: 기까지 빨개졌어.
19: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 던지고
20: 한국은 약간
21: 미국은
22: 왜? 뭐가?
23: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22: 볼게 이것도 없으니까.
24: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25: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26: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27: 엄마 하면서 힘들었어.
24: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19: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세상 모든 부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28: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29: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지, 이렇게.
30: 80만 평 정도.
28: 80만 평이요?

0: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2: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신났다!
1: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3: 숲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1: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 그래가지고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5: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쓱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6: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0: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코아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미니. 아이콘 미니. 아이콘 나이스. 초소형 사이즈로 작아졌다.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2: 오직 LG만이 가능한 청소. 끈적한 음식을 닦아도 남을 수 있는 굳은 얼룩까지. 청소 중 분사되는 100도씨 무빙 스팀으로 강력한 오염 걱정까지 증기처럼 사라지게. 청소 후 히든 스테이션에서 100도씨 살균 스팀으로 유해균까지 제거. 세계 최초 100도씨 2A 스팀으로 가능한 독보적 청결 로니.

0: 손으로 토굴을 파서 집을 지었습니다.
1: 갈대 이런 거 우리 여기 많죠.
2: 내 고래사님.
3: 동갤비요. 우리 동갤비 동미.
4: 세계에 새겨져 있는 그날의 기억.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의 기록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5: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공유하겠습니다. 틀, 성.
4: 홍범도 장군. 무장 독립을 이끈 압도적 존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주역. 영웅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 땅.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삶의 기록. 가슴에 새겨 있는 그 이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을 찾아 떠납니다. 한국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카자흐스탄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반도 밖으로 이어진 한국사의 현장인데요.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역사를 만나러 가는 여정. 오늘은 대자연의 웅장함과 세련된 도시를 품고 있는 알마티에서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원지대인데요. 다양한 유목민족이 이동하고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기까지 수많은 민족이 강제로 이주해온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 130개의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6: 카자흐스탄 역사와 문화의 심장 알마티에 도착했습니다. 도심을 거대하게 둘러싼 텐산의 압도적인 산세는 100여 년 전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여천 홍범도. 너 여의 일천천. 그의 존재만으로 능히 천명의 적과 맞싸울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4: 서울에서 약 4,200km 떨어진 알마티에 홍범도 장군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창립된 이후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지금의 장소에 왔는데요. 실제 홍범도 장군의 유품과 사진이 전시돼 있어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0: 없습니다.
1: 이혼 봄다, он как образчик, который из-за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н воевал и который воевал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шей эт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 это царских там солдатов и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ообще воплощал в себе силу корейского духа. Он тоже для нас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талисман, как вот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 как бы сторожит.
0: 원암은 이국 땅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홍범도 장군은 어떤 인물일까요? 호기심을 품고 도심을 떠나 대자연 속으로 향합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하면 이 잘 차려진 제복을 입은 엘리트 장교나 명문가 집안의 무관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분제 사회의 최하층민에 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함경도 북청에서 산포수가 되었고 뛰어난 사격술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1895년 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고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합니다. 산을 누비며 익힌 지형 감각과 사격술은 훗날 일본군을 상대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이고. 알마티 시내에서 한 시간만 달리면 펼쳐지는 웅장한 자연. 텐산 산맥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 불립니다. 만년설과 초원이 어우러져 있고 푸른 보석을 품고 있는데요. 빙하가 만든 빅 알마티 호수입니다. 텐산 산맥을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로 알마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양지입니다.
2: 하이. 안녕하세요. 헬로. 아. 안녕.
3: 하이.
2: 오. 안 무서웠어?
3: 네, 너무.
2: 오, 아니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4: 오케이. 보여줄게.
3: 오케이.
0: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3: 어?
2: 아.
0: 바위를 오. 거침없이 올라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2: 오, 날랜 호랑이 같습니다. 와.
0: 정말 대단한데요. 마진의 가족은 주말이면 빅 알마티 호수로. 나들이를 온답니다.
3: 이기는 솔로 뭐 차비래도 이름이 있다 그렇죠. 매우 뭐 무서워. 와시 이름이.
5: 뭐 마하바트 빌드레다.
6: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5: I love you. I love you. 아마 오스면 아마도 керемет қой. 아마도 오스면 керемет 투리스트로 오신 көп келет.
0: 텐산을 뒷산처럼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알마티 사람들이 부럽네요.
2: 으쌰.
0: 저도 알마티 방식으로 호수를 즐기려는데요. 마음보다 두 다리가 더 떨립니다.
2: 와,
7: 어때요?
2: 와, 지금
7: 하늘 가까워져서 그런지 경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2: 야,
0: 말을 잃고 보게 됩니다. 함경도 산악지대를 누비던 홍범도 장군에게도 낯설지 않았을 풍경입니다. 1919년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총사령관을 맡습니다.
8: 드디어 봉오동에서 일본 최정예 부대 월광 추격대와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이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봉오동 일대가 요 삿갓을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일본군이 월광 추격대가 우리 독립군을 쫓아온 것은 요 삿갓의 꼭지점 부분.
0: 홍범도 장군은 유인부대를 보내 독립군을 우습게 보는 일본군을 골짜기로 끌어들입니다.

0: 누가 나타났다? 바로 홍범도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정군 사격 개시!
1: 독립군을 집중사격해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도관에 든 시신세가 돼 전멸합니다. 홍오동 전투는 치밀한 유인과 매복 전술로 전력의 열세를 극복한 한국 독립운동사의 최고의 지략전으로 불립니다. 그해 가을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은 청산 위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입니다. 이후 항일 무장투쟁의 전성기를 연 전설적인 영웅으로 이름을 남깁니다. 알마티는 과거 실크로드에서 오늘날 유라시아를 잇는 길까지 오랫동안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와 유럽, 아시아를 오가는 교통망이 발달해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국토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큽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현지인들은 기차 여행을 더 좋아한답니다.
2: 이곳 알마티역에서 출발해서 사막의 도시 크질 오르다로 향하는 열차인데요. 1100km, 무려 25시간. 와우! 꼬박 하루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아득한 길입니다.
1: 봉오동의 영웅이 머나먼 카자흐스탄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22년 모스크바역에 아시아 전역의 민족운동가들이 모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세를 논의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투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잇따라 패한 일본군은 간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독립군을 추격하고 한인사회를 단합했습니다. 당시 독립군은 러시아 쪽으로 근거지를 옮겼는데요. 내부의 갈등과 소련의 무장 해제 요구, 무력 진압까지 겹치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독립운동 세력의 연대를 위해 모스크바에 모인 겁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길은 여전히 독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뜻밖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소련은 일본 첩자의 침투를 막는다는 이유로 강제 이주를 강행합니다. 고려인들은 살림살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향합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알마티에서 크줄오르다로 향하는 기차를 타러 갑니다.
2: 이런 명절 때처럼 가족들도 막 타고 있고 지금 노을도 탁 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저도 기대됩니다. 와우. 아, 여기구나. 방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침대가 4개가 있는 2번 방. 쿠페인데. 짜잔, 오늘의 제 침실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짠! 이렇게 내리면 우리 피디님이랑 감독님들 다 잘, 우리 팀이 잘 수 있는 2층 침대 탁 이렇게 됩니다. 와, 한번 좀 누워볼까요? 쿠션! 너무 좋아.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립니다.
1: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인데 그날을 생각하니 평범한 일상도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알마티에서 크줄오르다까지 25시간의 대장정입니다. 카자흐스탄 남부의 주요 도시들을 오가는 철길을 따라 달립니다.

0: 어디로 향하는지,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막막함 속에 그분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이 짙은 어둠처럼 내려옵니다. 제대로 된 창 하나 없는 화물 열차칸에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가 있었습니다.
1: 그날의 열차 안에서 홍범도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력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지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을까요?
2: 안녕하세요. 헬로.
1: 남부의 대표적인 노선답게 이용객도 많은데요.
2: 헬로. 아유, 반갑습니다.
3: 환영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잠시 들어가 봅니다.
2: 지금 이렇게 세 분이서 가족이신 거죠?
4: 저.
3: 아니요. 가족이 아닙니다.
1: 다정한 모습에 당연히 가족인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는 사이랍니다.
5: 함께 실화스탁다 손다이 음을 쓰름스.
6: 단습.
5: 쉬면서 기대 위리면서 아만득. 이엔 만즈드스 솔 아만득. 살림이츠비 디임즈데 수단게 나르가타 쉬면서 기대 위리면서 비즈.
6: 쉬었어? 가라샤이시마
2: 예, 예.
1: 카자흐스탄에선 예로부터 손님은 행운과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2: 정말? 예, 감사합니다.
3: 드셔보세요.
1: 빵도 챙겨 주시는데요.
2: 바우르삭. 감사합니다.
5: 나시 나셔널의 хлеб.
2: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1: 처음 보는 사이에도 사람 사는 정이 묻어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강제이주 당시 굶주린 고려인들에게 카자흐인들은 빵과 먹을 것을 던져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2: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글이 써 있어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1: 서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6: банка просто басха оно индийский чай. А оно не басха банк басхая. 김치 사슴 해.
5: 파이달라남스 비즈 이르니 와감스.
6: 아마 오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네나. 소
5: 카리스터는 타감다는 다사임스. 니네 다이터 투고소라 카리스는 센 디든.
2: 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모랑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좀 닮
1: 고려인이 아닌데도 희한하게 닮았네요.
6: 하나 둘이 소이 노이 타스 야스 야코야 도스파 원가딘 사나간 도스파 원.
2: 아버님 어릴 때 고려인 친구들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6: 저는 지금 시작했네. 막다가 그 소스나노 숨시장난 기즈인데 아노 폴레다 임백걸 배른 소 көрсөтүп кетти го кезинде бәрін жұмыс. Қазір соның бәрін біздегілер жақсы істеп жүр ғой.
1: 고려인들이 만들어 온 삶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식당 칸이 공사 중이라 잠시 내릴 계획입니다.
2: 다음 역에 한 10분 정도 기차가 서는데 매점에 가서 도시락이나 요깃거리를 좀 사려고 대기 중입니다.
1: 약 2시간마다 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10분. 그 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2: 매점이 어디 있지? 매점이? 도시락을 사고 싶은데 도시락을 사려면
7: 하나 10% 하나.
2: 저쪽으로. 네. 빨리 지금 가보겠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10분 내에 지금 먹을 거리를 사야 됩니다.
1: 낯선 장소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열차를 놓칠까 봐 걱정도 됩니다.
2: 찾았습니다. 찾았어.
1: 드디어 찾았습니다.
2: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줄을 서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서두르니까 카자흐스탄 분이 저한테 양보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0: 아, 생선도 있고 빵이 종류별로 너무 다 먹음직스럽습니다.
1: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0: 요거 하나랑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2: 저녁거리를 맛있는 빵을 샀습니다. 예. 와, 기대됩니다. 오! 와, 향기부터 벌써 끝이 너무 좋습니다.
3: 포도가 좋아요.
4: 사진 찍고 싶어요.
1: 한국 사람이 요즘 인기랍니다.
0: 4분 남았어요. 예.
1: 강제 이주 당시 고려인들은 열차가 멈추면 주변에 나뭇가지를 주워 급하게 밥을 지었습니다.
0: 늦지 않게 다 왔습니다. 이제 이 차에 올라탑니다.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호우.
1: 기적이 울리면 설 익은 밥을 들고 서둘러 열차에 올랐답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2: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1: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삶의 방향을 맡겨야 했던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들에게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까요? 그 밤을 헤아리며 잠을 청합니다.

0: 일출 하나만으로도 횡단열차를 탈 보람인 거예요.
1: 어김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던 홍범도 장군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크줄 오르다입니다. 카자흐어로 붉은 수도라는 뜻인데요. 홍범도 장군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도시입니다.
2: 혼벤도.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후 80년이 지났지만 크줄 오르다 거리 곳곳에는 여전히 장군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 도로 위에선 익숙한 세 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아, 너무 반갑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입니다.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써있는 우리의 영웅,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홈벤도.
1: 카자흐스탄 정부는 90년대에 위인의 이름을 거리에 붙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고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청원했고 정부 역시 홍범도 장군을 존중해 홍범도 거리가 탄생한 겁니다.
2: 이게 배달을 시킬 때도 격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기 홍범도 1번지인데요. 짜장면 네 그릇이랑 탕수육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군만두가 막 서비스로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리 곳곳마다 혼벤도라고 써여 있는데 저게 누군지 아세요?
3: 저 불미. 마마 블레스파? 혼벤도 되게 품이게 블레스파?
4: 혼벤도. 공식하네. 송구인데 프리미엄 나이트부터 몽고장아가 파트리오트 고감 카이렛 기레 카 무슨 엄마 쿠시나 소야?
5: біз бұрын енді сол бізге қызық болды ғой осы көше неге бізге жаңағы кәрістердің япония аттары неге олайынан деп сол кейіннен оның

0: ерлігін, оның кейін бізге қызылордаға жасаған жұмысын бәрін білгеннен кейін біз оның атына берілгеніне қарсы емеспіз, керісінше ризамыз.
1: 현지인들도 홍범도 장군을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의 영웅이자 카자흐스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 우리만의 영웅이 아닌 이 카자흐스탄 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홍범도 장군의 거리를 발견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됩니다.
1: 두 나라가 한 사람의 역사를 나누고 있다는 게 이 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크질 오르다 도심에 자리한 문화회관으로 향합니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공연과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인데요. 1940년대까지 고려 극장으로 사용하던 터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김일이나 씨는 홍범도 관련 기록을 수집하고 연구해온 고려인 사회활동가입니다. 극장과 홍범도 장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고려 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연예술단체인데요. 강제 이주 정책으로 옮겨온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인의 공연 문화도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낯선 땅에 자리 잡은 고려인들에게 고려 극장의 공연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3: Все спектакли бы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бсолютно. Все спектакли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тому что все зна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не понимали русский язык в тот период, когда были депортированы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1937 году.
1: 1939년에만 140회 공연이 열렸고 4만 5천 명의 관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말과 민요 가락을 담은 공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 그럼 막 고려인들한테 그런 고려인 공연은 굉장히 기다려진 일이었을 것 같아요.
3: Глоток воздуха. Я объясню,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по разговорам мамы, бабушки, то, как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они ездили по колхозам, по корейским колхозам, они выезжали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где проживали компактно, куда были переселены корейцы.
4: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1: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고려인들에게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준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려 극장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작품 가운데 반가운 이름도 있는데요.
3: 이 레지서 카이 첸둔 42년 가도 스펙타클 называлось Хон Бомдо.
1: 극작가 태장춘 씨가 직접 홍범도 장군에게 항일투쟁의 경험을 듣고 만든 연극입니다. 사실에 충실해 달라는 장군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3: 이건 восторг. Это был восторг. Успех самой труппы, потому что достоверное изложение тех событий, в которы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части принимал Хонбомдо.
1: 시대의 영웅이 자신의 삶을 담아낸 무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 через спектакль донести до зр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идят в зале и смотрят этот спектакль, я думаю, что он испытывал гордость. Он испытывал гордость, которую

0: Поэтому он посвятил это дело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это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Кореи.
1: 1920년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꿈은 이루지 못합니다. 머나먼 땅에서 자신을 그린 연극을 보며 일본군 총칼에 쓰러져간 동지들과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거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고려극장의 대표 공연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공연이 없어서 백스테이지를 보여주는데요. 초연 당시 많은 배우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했을 겁니다.
0: 프리카스 21 марта 1939 года о том, что с 25 марта товарищ Хон Бемдо принимается на работу театра в качестве временного сторожа с окладом в месяц 100 рублей.
1: 강제이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군을 돕기 위해 고려극장 관계자들이 수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자신들의 영웅을 향한 고려인 공동체의 배려였습니다.
0: Посмотрите, это личная подпись Хон Бемдо. И вообще никто не знал, что он генерал. Вот в самом театре это сотрудники театра, артисты театра, они не знали, что он генерал. Это вот сейчас мы знаем, да, а они не знали, что он генерал.
2: 장군님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셨는데도 이 크줄 오르다에 와서 연어 평범한 사람들처럼 노동자로 사셨다는 게 이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1: 1년이 넘은 나이에도 홍범도 장군은 다시 전장에 나서길 원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직접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의지를 보였답니다. 세월은 장군의 앞을 막았지만 총을 들던 기계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
0: который был поставлен в 42 году. Я думаю, для них это было открытие, что такой вот герой, национальный герой. Я думаю, что они были восхищены и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так.
1: 또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홍범도 장군의 모습입니다.
0: 포토그래피 홍범도. 7월 1936년 года.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무엇이 궁금한가요?
6: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5: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7: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6: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 Эта фотография Хум Бомдо из фондов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в городе Москва, Россия.
1: 1936년 홍범도 장군의 나이는 만 67세. 강제 이주 열차에 오르기 전 찍은 사진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를 호령했던 홍범도 장군이 눈빛만큼은 여전히 굳세고 또렷합니다.
0: Мне она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я смотрю на него, это мой родной дедушка. Оказался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героям Корея свободная страна.
1: 나라를 잃고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강제로 터전을 옮기고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려인들은 장군의 삶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크줄 오르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낸 크줄 오르다에 세워진 기념공원입니다. 유해가 한국에 봉환되기 전까지 이곳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0: 홍범도 장군의 옛 묘소와 흔적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쩌면 알마티에서 크줄오르다까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 그 사람 방문했습니까? 그 전에
2: 아 처음입니다 선생님.
1: 처음
2: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1: 다리.
2: 아 예.
1: 뭘요?
2: 안녕하세요. 예.
0: 멀리서 온 촬영팀을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올해 나이 81세 고려인 2세인 김래프 할아버지입니다. 1993년 크줄오르다의 고려인 동포들을 중심으로. 홍범도 기념재단이 만들어졌고 김래프 할아버지는 20년간 재단을 이끌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직계가족이 없어 묘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고려인들이 찾아왔을 땐 방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 이거 인포마시 там где-то не хватало там несколько моментов, ну, прошло 10 лет, запустение проходит, там колючка растет, в общем, каждый раз, иногда, если гости приезжали, то там, ну, кладбище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0: 전쟁이 끝난 뒤 처음 조성된 묘소에서 크줄오르다 공동묘지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이장을 거쳐 한국에 봉환되기 전까지 네 번째 묘역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1950년대 세워진 옛 묘비 일부를 김래프 할아버지가 보관하다 2024년 한국에 기증했습니다.
1: прошло 10 лет запустение проходит там колючка растет очень каждый раз иногда если гости приезжали то там ну кладбище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и вот исходя из такого положения в общем мы ну я мы мои друзья мы решили создать фонд Бомдо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нд Бомдо чтобы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начать проводить работу по содержанию, по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и, по сбору материал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и и увековечению его памяти, значит.
0: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잊게 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존재도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홍범도라는 이름의 무게만큼 책임감도 컸습니다.
1: Но меня шутку здесь друзья 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как его Лев Николаевич является внуком Хонбомдо. Ну и семья тоже, вот покойная супруга Эмма, вот, которая вот на фотографии.
2: Хонбомдо 장군님이 고국으로 돌아간 거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홍범도 장군의 유언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바람은 이루어드렸지만 할아버지에겐 가족을 떠나보낸 듯

0: 그리움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모두의 할아버지이자 버팀목이며 자부심입니다.
1: Пусть будет все хорошо.
2: Сонэнними, Хонгбомдо Жангун 님, 장군님 손자니까 더 오래오래 사셔서 이런 얘기 많이 들렸어요.
0: 이제 크줄오르다에 장군의 유해는 없습니다. 김네프 할아버지를 비롯해 고려인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덤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사람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2: 장군님 뵈러 얼마나 자주 가세요?
1: Сейчас вот, наверное, год раза два-три вот, когда вот ваши приезжают.
2: 오늘 또 손자가 와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1: Ну, я думаю, что уже останки и душа уже у него на родине. Поэтому только здесь у нас остается светлая память и тихая грусть.
0: 장군을 보내고 2023년 새롭게 단장한 기념공원입니다. 그 시대를 함께 보낸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리는 장소인데요.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자 민족의 장군. 절망 속에서도 고려인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1: 장군이 안녕하십니까?
0: 평생 장군을 잊지 않은 사람과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사람. 둘 사이에 말로 다하지 못할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1: Быть захороненным. И мы тоже, в общем-то, все эти годы ждали этого момента. Когда ваше тело и душа обретут покой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вам, за все то, что ваши труды не увенчались успехом. Мы рады за вас искренне.
0: 누군가 간절히 꿈꾸던 그날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던지고
2: 아, 한국은 약간 미국은
3: 이상해.
4: 왜? 뭐가?
5: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4: 놀게 이거밖에 없을까?
6: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7: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8: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9: 엄마, 하루 너무 힘들었어.
10: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1: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11: AI와 같이 지은 집?
12: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13: 나는 행복이 돼요.
14: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1: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4: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6: 어? 이거 실화야?
17: 에이, AI 같은데.
1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무더위에 우리가 간절한 건 단숨에 더위를 식혀줄 차가움. 얼음만한 게 있을까요? 차갑고 단단한 얼음을 무한 변신시키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들.
2: 한국여행에서 촬영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요.
1: 작품이 된 반가운 글자, 바로 그 한국기행이 무한변신 얼음의 세계로 갑니다. 어서 가시죠. 시원한 얼음 찾아 도착한 곳, 대전광역시. 30년 넘게 얼음을 조각해온 최민병 씨. 민병 씨의 손길 몇 번에 네모난 얼음이 금세 변신 중입니다.
2: 지금 한 35년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개수로 세면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됐겠죠.
3: 몇만 마리 독수리를. 네.
1: 그간 민병 씨의 손길로 탄생한 독수리만도 수없이 많다는데 용맹과 도전을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얼음 조각 중에서도 많이 찾는 작품이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이제는 기온이 높아도 얼음이 녹기 전에 똑딱 완성해낸답니다.
3: 벌써 다 되셨어요?
2: 예.
3: 지금 뭐 10분도 안 됐는데요?
2: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머리에 있어서 그냥 저절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
1: 공대를 나와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접한 얼음 조각. 작은 작품부터 커다란 구조물까지 얼음을 변신시키는 게 너무 즐거웠답니다.
2: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생은 또 즐겁게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즐거운 일을 계속 찾다 보니까. 가끔 놀러 와요. 자기도 이제 이 친구도 디자인 쪽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바쁘거나 하면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1: 아버지를 닮아 디자인에 소질이 있는 희승 씨. 아버지처럼 얼음 조각가의 꿈을 품기 시작했고 차근차근 기술을 배우는 중이랍니다.
2: 다음 주에 그 펭귄 조각을 하나 해야 되거든. 과천에 가서.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연습을 해봐. 연습해보고. 잘하면 거기 데려가고 못하면 안 데려가고.
1: 진지한 모습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0: 지켜보던 아버지의 눈에는 아직도 서툰 점이 먼저 보인다네요. 결국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세밀한 선들을 잡아줍니다. 그러자 손길 몇 번에 귀여운 펭귄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쉽지 않네요. 연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맞닥뜨리니까 당황스럽고.
2: 아, 그래요? 얼마나 더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연습?
1: 일주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3: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만들면 우리가 이거도 한 100개는 만들어 봐야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오죠. 처음 만드는 것 지금 뭐 잘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수는
3: 빵점.
0: 희승 씨가 점심을 준비하는 사이 아들을 위해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는 민병 씨.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미삼아 만들곤 했던 얼음 그릇입니다. 세상에 몇 안 되는 특별한 그릇을 선물하는 아버지네요.
2: 이거는 누구 그릇이에요?
3: 아들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트로 만들었습니다.
0: 특별한 고명 없이 면과 육수만으로도 시원함이 가득한 얼음 그릇 냉면. 몸도 마음도 절로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4: 그 양이 많다.
5: 와, 차가워. 소음이 더 차가.
3: 얼음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각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딸이 꼭 얼음 조각을 해달라는 거야. 얼음 조각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하나 해줬어요.
0: 말은 그렇게 해도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얼음 조각이네요.
6: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얼음 선물장.
7: 예, 알겠습니다.
6: 먼저 고생이 많습니다.
0: 오늘은 야외 작업이 있는 날. 날이 무더운 만큼 속도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기 전 채비를 마치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더운 여름에 야외 작업은 어떤 것일까요?
8: 어디 축제장이 있는데 거기서 뭘 좀 조각해달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도착한 곳은 축제 현장. 지금 한창 철을 맞은 여름 과일 복숭아 축제 현장입니다.
8: 그 화채를 담는 그릇을 얼음으로 만들려고요.
2: 아, 네. 크기가 어느 정도?
8: 길이 6m? 6m. 네.
0: 오늘의 작업명은 과일 화채를 위한 거대한 얼음 그릇을 완성하라. 2시간 안에 맞춰야 한답니다. 폭염에 금세 녹기 시작하는 얼음. 얼음이 녹기 전에 그릇 형태로 이어 붙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0: 그러기 위해선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메꾸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네요.
1: 아, 이 틈새가 있으면은 바람이 들어가면서 틈이 자꾸 벌어져요. 눈으로 떼어놓으면은 접착이 돼가지고 천천히 녹겠죠.
0: 더위에 얼음이라니 얼마나 반가울까요?
2: 옆에만 있어도 시원해요.
3: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2: 하체.
3: 아, 하체 만드는 중이에요?
4: 바로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5: 아, 저희 이제 음료수 좀 시원하게 하려고요.
0: 축제장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5: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0: 화채가 새지 않도록 비닐까지 씌워주면 대형 얼음 화채 그릇 완성. 오늘의 미션 완료.
1: 한 시간 땡겨졌네요. 네, 녹을까봐 지금 정신없이 했거든요.
0: 완성된 얼음 그릇 위로 달콤한 제철 과일을 듬뿍 넣어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줍니다.
7: 이거 몇 인분이에요?
8: 3,000인분이요.
7: 3,000인분이요?
8: 네. 복숭아가 지금 15상자, 나무 상자로. 수박이 13통. 거기다가 이제 다른 블루베리가 한 20kg 들어갔어요.
0: 얼음까지 더해 과일 화채 완성. 무더위에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줄이 금세 길어졌습니다.
9: 저렇게 쭉 줄 서서 얼음에서 막 뭘 하니까 본능적으로 오는 거죠.
10: 여기만 해도 몸이 꽉꽉 얼어요. 너무 시원해.
0: 한 그릇씩 받아든 얼굴에 시원함이 가득합니다.
9: 네. 또 오시면 드릴게요. 네. 네.
11: 완전 신기해요.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뭔가 했어요. 얼음이니까 너무 신기해.
12: 와. 쑤어보라. 와. 아, 나 저러고. 아, 밥그릇에 얼음 끓어. 아, 또 변하네.
1: 저는 이게 일을 하면서도 엄청 즐거워요. 제가 TV 받는 때까지 하고 싶어요.
0: 남한강을 품고 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전국에 소문난 아름다운 명소는 물론 그 땅에서 잘 자란 마늘이 특산품으로 유명한 고장이죠. 더운 여름에도 단양 마늘이 인기라는데요.
13: 여기 마늘 하나요.
14: 네. 사장님 마늘 두 개요.
0: 요즘 사람들이 찾는 마늘은 바로 이것. 이 특별한 마늘의 재료는 바로 얼음.
15: 문 열자마자 문 닫을 때까지 얼음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사용하는 얼음 양만큼이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질빙기. 곱게 간 얼음이 소복히 쌓이고 마늘 준비를 마치면 등장하는 틀입니다.
15: 이 모양이 이제 단양의 시그니처 마늘 모양이 나오는 틀입니다.
0: 간 얼음을 틀에 채워 마늘 모양을 만들고 각종 제철 과일을 사용해 마늘 속을 채워줍니다. 다시 한번 간 얼음을 덮어주면 단양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마늘이 완성됩니다.
15: 피디님, 이건 무슨 마늘인지 아세요?
16: 단양 마늘이요?

0: 사양만은 아니고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1: 보현 씨는 지역 특산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렇게 얼음을 변신시킨 것이 단양 마늘을 꼭 닮은 마늘 빙수입니다.
0: 아무래도 단양이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특별하게 새롭게 좀 차별화된 뭔가가 없을까 고민 끝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2: 그래서 가위랑 같이 먹으면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
1: 여름에 인기가 좋은 단양의 마늘입니다.
3: 향이 안 매워요.
1: 또 다른 틀을 보여주는 보현 씨.
0: 이거는 단양 8경 중에 제1경 도담삼봉을 표현한 틀입니다.
1: 단양의 명소 도담삼봉. 높이가 다른 세 개의 봉우리를 세밀하게 표현해낸 것은 물론 도담삼봉의 정자까지 직접 구현해냈습니다.
0: 포인트는 정자죠. 또 정자도 구현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고
1: 얼음을 이용한 단양 팔경의 새로운 변신 도담삼봉 빙수입니다.
4: 어떻게 모양이 비슷한가요?
5: 네, 예, 비슷하죠.
6: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 똑같아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7: 너무 아까운데.
6: 짠.
4: 와.
6: 이렇게. 이렇게 끌고.
7: 와, 시원하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네요. 여름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1: 차디찬 얼음, 그 변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8: 네, 오늘 저희가 약탕수 온 거예요. 지금. 바다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고 재밌어요.
9: 그래요?
10: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2: 아이고 잘하네.
11: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 완료 시

0: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갱도 입구가 열렸습니다.
1: 야, 나비다 내려오네. 야, 야, 하지연이네.
2: 何もやってないですよ、あなたたちは。机上のことですよ。こういうことで判断をされたら、この命の尊厳はどうなるんですか。
0: 183명을삼킨비극의바다그진실을쫓는사람들이있습니다바다밑으로가는길은오직여기뿐무너진탐방속으로목숨을걸고들어갑니다
3: 이미
4: 다시무너진다해도
3: 이상하지않을정도로불안정한구조이기때문에
0: 1942년숨을댄조세이탐광이제그진실이드러납니다
5: 나갔다내탑사너이것도못해나갔다내안갔다
6: 나야더구나했다
0: 바다속에서발견된검은유골
7: 교대連合교대로の象徴であったこの骸骨をきちんと
0: 살아서는갈수없었던그리운고향죽어서도잊지못할보고픈얼굴이있습니다애타는염원으로바다속에서외치는간절한목소리우리를기억해주일본혼슈섬남단의야마구치현삼면이바다로둘러싸여있어수산업으로유명한곳입니다태평양전쟁당시해저탐광이개발되면서군수산업이발전한곳이기도한데요조상대대로고기잡이를해온야마구치현의어부들그들은조세이탐광을어떻게기억하고있을까요
8: 예와와와와타시라노세대였다라아소코니아노난가에네탐광의바락크가있다가라아노동기생とかが아노 2,3 인와오타자아소코から기어るもんが調整から来よるもんがねだけどあのその事故がどねえたらこねえたらっていうのは分からないの私らへ聞いてもね
9: 私らもあれ調整炭鉱のことはあれね話さんもん人が
10: 話さないっていうのは何でですかねその事故
9: 何でか知らんけどね調整炭鉱のことはあんまり言わない
10: この辺りのみんなですか
9: ああみんな
0: 모두알고있지만차마입밖으로낼수없는말84년전이곳에서183명이죽었습니다바다밑에묻혀있는수많은축원유가족들이탄광의환기구피아를묘비처럼끌어안고있습니다
11: 잘계시죠
0: 이들에게바다는무덤입니다하루빨리유해를수습해고향으로모셔갔으며유가족도일본시민단체대표도같은마음입니다
12: 딱여기와사고장소라고생각하고그때생각이떠오르는게아이건아니다싶은게마음이막벅차네요제발유골수습해갖고고국에모시도록해줬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우리가할도리라고생각합니다
13: 지난1942년일본우베시조세이탐광에서183명의한국인과일본인이숨을사망한사고가있었고82여년이지난작년8월에서야유해가처음으로발굴된바가있습니다
14: そして山口県宇部市の調整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0: 큰진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유해가 수습되고 한일 양국의 DNA 확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유가족들이 일본에서 오는 이노우에 대표를 마중 나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일 양국을 넘나들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진 사이.
6: 아리가또. 아, 요가다. 아, 요가다.
15: 骨を私たちが出会うまでにこの1年間かかっていましたし、ご遺族は何回も何回もですね日本に来られて、その瞬間を待ちわびていましたので、やっとその時が来たということで、お互いに喜び合い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16: 아이고
17: 진짜 아이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유해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15: 今日はですね本当に長い間お待たせしたご遺骨を見つけた報告を皆さんにしに来ました。
0: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정부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일본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입니다. 처음엔 그저 추모비만 세우려고 했는데 누군가 세상을 떠나고 또 아이가 자라고 34년을 함께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15: 제지온さんはやっぱり自分がもう物心ついた頃から働くね食べるために学校にも行かないでだから字も書けないそしてリアカーを引いて物を
18: 이분이 최정수라는 청수예요. 근데 누나도 계시거든요. 최금 아마 조금 아프신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투절이 됐어요.
0: 1942년 수몰사고로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동생이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글을 배우지 못해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소식이 끊긴 두 사람,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유족회에 남아있는 주소를 바탕으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19: 아세요? 제가 누군 아세요?
20: 최 씨요?
19: 네.
20: 최 씨는 누가 최 씨고요?
0: 대구의 한 주택가.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옛집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21: 무엇이 궁금한가요?
22: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1: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3: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22: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4: 네, 계세요.

0: 아, 안녕하세요. 저 사람 찾아서 왔는데요.
1: 누굴 찾아요?
0: 최자, 금자, 석자.
1: 와예.
0: 어머님이세요?
1: 예.
0: 아, 그래요? 저희 그 장생탄광 아시죠?
1: 예.
0: 거기 그 취재하고 있는 방송국이에요.
1: 아이고, 뭐 올게가지고 뭐 모르겠다.
0: 그냥 아시는 것만. 왜냐면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1: 우리 하나에 그 했는지가요. 네 살 안 돼가지고. 들었어.
2: 올해 나이 90에 최금석 씨. 늘 동생과 함께 추모제에 참석했는데 동생이 아파 발길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1: 우리 동생이 석발 유복자가, 석발 유복자. 속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2: 막내까지 자식이 넷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엄마가 불쌍해 배가 고파도 학교에 가고 싶어도 투정 한번 못 부려봤다는데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1: 천원도 받고 뭐 1,000원도 받고 돈 안 된다 이것도. 엄마 하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엄마라도 오래 살았으면 좀 나을 텐데 뭐 그 가다 보니 막한 뭐 화 요새 내가 힘들어 보이 막한 화 때문에 돌아가시는가 싶어. 우리 엄마도 그 일본 사람들이 삐 안에 그뭐 이제 막삐 따요 같은 거 건진다고 막 했는데 뭐했지 싶어.
0: 뭔가 건졌어요. 보여드릴까요?
1: 건졌어요.
2: 바다에서 유해를 발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1: 세월이거든요.
2: 왜 나만 아버지가 없을까? 서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1: 공학. 우리 아버지 제사가 섣달 17일 날이다. 음력으로 막 가. 여태 갔는 사람들 막 가. 돌아가시는 사람들 막 가. 섣달 10일인 날.
2: 엄마랑 아버지는 그곳에서 만나셨겠죠? 늦지 않게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살아생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에 남겨진 사람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潜水の目的は今見つかっている遺骨を収容することです。
4: And since last time he mentioned about this project, and I tell him that this is something we should do.
2: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중 탐사 전문 다이버들 덕분에 희망이 커졌습니다. 그 시각 최금석 씨도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시 그 바다를 마주하려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조세이 탄광이 있던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오늘은 동생이 아닌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바다로 가는 길.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5: 한국から遺族の皆さん来られました。

0: 아이고야, 이렇게 오랜만에 가서
1: 오래간만이에요. 아리가토. 겐키 데이테 쿠레테 아리가토. 아리가토.
2: 이렇게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0: 엄마 잘 부탁해요. 네네.
2: 일본인이라 늘 미안했습니다.
0: 아이고, 뭐 만날 해야지 하신다.
2: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이노우의 대표가 고마워 늘 함께하는 유족들입니다.
0: 그러네, 혼자 나설라카이 옛날 그 짜내가지고 못 나서겠어.
3: 아흔이 되세요?
0: 예, 친정 아버지라.
3: 아, 친정 아버지. 아,
0: 예, 삐아가 친정 아버지라.
3: 아, 그러시구나.
2: 어렴풋하게 생각나는 아버진 저 콘크리트 기둥처럼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그날의 비극. 이제 모두가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선 세계 각국의 다이버들.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1942년 2월 3일 탄광 입구에서 1.1km 지점 바다 밑 갱도가 무너지면서 1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탄광 입구는 진입이 어려워 환기구였던 피아를 통해 갱도로 들어갑니다.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갱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데요. 바닥에 신발이 보입니다. 옆으로 쓰러져 있는 시신, 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사람의 두개골이 보입니다. 다이버가 움직일 때마다 물속이 혼탁해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수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데요. 무사히 물 밖으로 나온 다이버들이 유해를 안고 돌아갑니다. 84년 만에 귀환. 그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새벽에 일하러 갔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가족들이 이제야 마중을 나왔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유해 발굴. 또다시 희생자의 두개골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만난 가족, 서럽고 슬픈 죄입니다. 차디찬 죽음을 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킵니다. 이 깊은 회한과 슬픔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4: 참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유족의 대표로서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Thank you.
6: 世界のダイバーの皆さんと、そして、イサイさんが、一緒になってですね、このように私たちの本当に待っていたご遺骨の、

0: 감사합니다.
1: 좋다. 아, 답답이 좋다. 그 설백이 뭐 하지 뭐 어쩌겠노.
2: 전문가의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3: 구비노군에는 있고.
4: 거기가 구비노군에.
3: 그 하와 기본적인 주간 것들이 함락되는 거예요. 사소해 놨대.
5: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 내내와 난살부랑이 비해봤을까요?
3: 와, 이마 얘네. これだけでは 얘네. 무시로 두갈코츠の方が. 그러니까 それからすると, そんなに若い人ではない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な. 아또 긴바 긴오.
7: 저온에다가 고염, 거기다가 여러 가지 구성 성분 때문에 저알칼리성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뻘 같은 게 우리가 진흙 이런 것들이. 투수성이 되게 떨어져요.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기에서 보이는 어떤 부패와는 달리 굉장히 부패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고요. 혹시나 가슴이나 배, 다리, 특히 허벅지 부위에 일정 부분 뭔가가 뼈가 아닌 뭔가 형태를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화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그때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바다.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달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는 진혼굿을 준비합니다. 매년 천도제를 드렸지만 올해는 더 특별하게 지낼 예정인데요.
8: 조세이탄강 수몰지구에서 그 희생자분들을 위한 대접이지만 저는 이제 간토대학살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뭐 그 수많은 영혼들, 한배친 영혼들이 다 오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위령제에서는. 누굴 더 위하고 누굴 차별하고 이런 게 없이 누구랄 거 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오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2: 혹여라도 좋은 일에 탈이 날까?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붉은 파시루 떡을 올립니다.
8: 김이 모락모락 잘
2: 드디어 추모제가 열리는 날. 아침 일찍부터 다이버들이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따라 날이 많이 춥습니다. 태국과 대만에서 활동하는 다이버들이라 겨울 날씨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만에서 온 베테랑 다이버 빅터. 이번 다국적 다이버들 가운데 가장 열심인 멤버입니다. 물이 차서 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다들 밝은 표정인데요. 그렇게 2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 일본 시민단체가 모금을 해서 건립한 추모광장. 매년 이곳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9: 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待ちに待った 歴史的瞬間が訪れました。あの痛ましい事故から 83年の時を経て 浜辺で待つ私たちのもとに韓国人ダイバーの 2人の手によって 海の底深く眠っていたご遺骨が運ばれてきました。
2: 고생하고 애쓴 다이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10: 지금 한일 청소년국께서 애들이 종이학을 만들어서 꽃다발을 만들었거든요. 목걸이를 만들었거든요. 증전식이 있겠습니다.

0: 김희씨요. 김희씨.
1: 아, 미친이 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
2: 구급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황급히 피아로 향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에 바다로 갔던 다이버들 가운데 한 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요. 응급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다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애같합니다. 모두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노우의 대표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점점 흐르는 시간. 바다 위에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투가 벌어집니다.
3: 私たちはこの朝鮮炭鉱でその活動の先頭にいたダイバーのビクターさんが 事故で 亡くなられました.
2: 이럴 수가. 생각지도 못한 피보에 주모제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비극. 죽음을 찾으러 바닷속으로 들어갔던 이가 차디찬 죽음이 되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얼어붙고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노우의 대표. 병원과 경찰서에서 들은 다이버의 사망 원인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4: 하이퍼 オキシャであるということ、その高酸素、高分圧の酸素によるものだ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 11時56分 時点で ダイバー1が ダイバー2を 発見した。 だからずっと待っていても来ないから戻ったわけですね、少し。 水中ですので呼吸が加えられ口から外れることが一般的で、それによって溺水すると。だからその、なんだろう、これを、まあ例えばだから井上さんのせいではないし、じゃあそのご遺族の方のせいでもない、それは韓国のご遺族の方でも日本のご遺族の方のせいでもないし、
2: 이 모든 것이 선의로 시작한 일입니다. 목숨을 잃은 다이버 빅터 역시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5: Actually, this particular mission require a very high level of skills and acknowledgement of the professional diving. So I think we can support this, especially because this is what a diver can do. So we want to do our best to support the project.
2: 비극을 잉태한 바다. 84년 전 136명의 조선인을 삼키고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0: 그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한 맺힌 넋을 위로하는 진원굿이 시작됐습니다.
1: 건곤이롤동락 사바세계는 남선보조
0: 갑자기 제상에 올린 음식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숨죽여 지켜보는데요. 저 멀리서 영혼이 실려오듯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마치 바닷속에 쓰러진 희생자처럼 죽은 듯이 누워있습니다.
2: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단
3: 말이야.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고파서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도 동료들 다 와서 받아. 얘들아 다 와서 받아. 다 와서 받아. 진짜.
0: 이 원통하고 절통한 마음을 어찌다 풀 수 있을까요?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린 수많은 영혼. 그 원망과 고통을 모두 태우고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다이버 사망 사고. 결국 유해 발굴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할 수 없기에 고민은 깊어집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우베시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 거리에 나가노현.
4: 네.
0: 일본 시민단체 대표 이노웨 씨가 딸과 함께 고향을 찾았습니다.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으로 건설된 히라오카 댐이 있는 곳입니다.
5: 꼬가 미나미 아르프스 남대로네.
6: 미나미 아르프스.
7: 2月7日は母の笑顔がもう消えた日で、なんか私の中では母の葬儀だったんですよ。あ、母が一回死んだ日だなってすごく思ったので、またこのように母が。
0: 그날 이후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엄마를 위로하고 싶어 떠난 여행입니다.
8: 갈 때 기다요.
0: 고향 집 뒷산에 부모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9: 이노웨상이 여기는 누구의 묘예요?
10: 오지이짱, 오바아짱, 소시테 오토상, 오카상, 소시테 아토 오토오토. 2년만에 오토오토가 낙났다는데. 5인가.
0: 이곳에 끌려왔던 조선인들의 사연을 듣고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노우의 대표. 지금의 그녀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5: 난도 뭐 소유 유명을 미마시다. 의미의 유명이 됐네. 네. 내물에 나갔다 됐네. 그러니까 普段は飲まないんですけど、睡眠薬を飲んで眠る日々が続いたです。
0: 수없이자신에게묻고또물었습니다。나는과연옳은길을가고있는가。포기해야겠다고생각하는순간자신을일으켜세운것

0: 것은 한국의 유족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활동을 함께해온 유가족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한국을 찾았습니다.
1: 조사.
2: 오가사.
1: 오가사 아니에요. 요코상. 요코상. 요코상.
2: 오가.
1: 와카루?
0: 6개월 전 만났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1: 알아요, 조사.
0: 30년 넘게 활동을 같이 해온 유족계 회장도 찾아왔습니다.
1: 아, 이거 봤다, 이거 봤다.
3: 아, 왜 이래? 빨리 일어나 갖고 집에 가야지. 진짜 오래간만인데.
0: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분입니다.
1: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오래.
4: 예? 1년 반 사이.
1: 잘 부탁합니다.
5: 이분 누구시냐고. 누구라 누구.
1: 누구라. 맞아. 이렇게.
5: 그러시구나. 그러면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하셔. 그죠?
0: 전석호 씨는 유가족들 중 탄광이 수몰된 그날 현장을 목격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친구이자 동지였던 전석호 씨. 그의 치열했던 인생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 후 불과 보름 만에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93세를 일기로 눈을 감은 고인은 어린 시절 탄광에서 보고 들은 기억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썼던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3: 처음에는 많았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자꾸 가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지금 남아신 분이 직계 가족은 네 분 남았어요. 착잡하죠. 이렇고 끝나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못 보고 가셨잖아요. 그분들도 한대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더 한스럽죠. 가슴 아프죠.
0: 30년 넘게 힘겨운 싸움을 해온 유족회. 이제 그날의 비극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84주기를 맞는 조세희 탄광 수몰 사건. 고령의 유가족들이 많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6: 皆さんが今一番心を痛めておられる台湾ダイバーの事故が2月の7日にありました。その中で私たちはじゃあ遺骨収容をここで諦めるのか、これは決してありません。私たちが遺骨収容をどう、もう一回立て直してやっていくのか、それについて論議を、含めて、してきたところです。パク・サンドルさんのところに昨日、会いに行きましたけども、パク・サンドルさんは事故が起きた後中に入った方だっていうふうに、聞きました。パク・サンドル외
0: 에사고당시탄광환기구에서바닷물이분수처럼솟구치고시신이떠내려왔다는증언이있습니다. 그들을 매장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상에 유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탄광회사가 직접 작성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 4월 14일 마이소료 시규 개대 수치 박상골 호가 20명 건강보험과 야마구치현의 건강보험과나 と思ったんですが 회사가 야마구치현의 오약소에 請求して 遺体をこう土に埋めるために必要なお金が山口県から出ることになりましたと。
0: 1938년 일본에서 제정된 국민건강보호법을 근거로 매장료가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탄광이 있던 자리 어딘가에 유해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유가족들과 협의한 끝에 땅에 매장된 유해를 찾기로 했습니다.
4: 물이 이제 보여 있잖아요. 물이 보여 있으니까 최대한 물을 빼낸 배수작업을 하고 비가 멈춰서 물이 다 빠지면은 약간 이제 청탄하사고 살살 해주고 그때 탐사를 진행할 겁니다.
0: 지질 탐사가 예정된 기간에 태풍이 상륙해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노우에 대표의 올해 나이는 76. 고령에도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질 탐사를 하기 전 나무를 베어내고 레이더 장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땅을 고르게 펴는 작업을 합니다. 지질 탐사 당일, 다행히 날이 개었습니다.
7: 준비됐고요. 천천히 한번 가봐, 진짜. 준비. 스타트. 앞에 내지는 말고.
0: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에 묻혀 있는 매설물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일일이 땅을 파지 않고도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 문화재나 유해 발굴에 많이 쓰이는데요.
7: 2D 단면상으로 지금 이렇게 뭐가 신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저 끝에하고 이렇게.
0: 40년 경력의 장묘 전문가도 함께 했습니다. 혹시나 유해가 손상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살펴보는데요. 막상 땅을 파보니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과거 수로가 있던 자리인데요. 계속 파내려가자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탄광회사 관리자의 사택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데요.
7: 이런 수로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길인 줄 알았는데 수로가 이렇게 요방향으로 신호도 이 영향 있고 또 뭐 원장님은 이런 게 있으면은 옆에 바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0: 갱도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입니다. 역시 땅 속에 매설물이 있는 곳으로 확인돼 발굴에 나서는데요.
8: 여기가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원단을 보면 팠다가 다시 메우면 이런 흙들이 섞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섞이면 이렇게 깨끗한 이 원단만 보일 수가 없어요. 네, 섞이면 이렇게 섞여야지. 이렇게 섞이는 게 나와야지 된다고.
9: 여기도 일단 아니에요.
0: 결국 1차 유해 발굴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10: この周りにはちょっと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たというだけでも炭鉱として使っていなかったあちらの方力を貸して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ああ、ちょっと応援助手から見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7: 적용성은 좀 확인했으니까 가능성도 확인하고요.
8: 그때 당시에 도면만 잠깐 도면만 준다면 어느 입지에 모실까 저도 가늠해 볼게요.
0: 아쉽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10: 다음에 또 이 후에 考えていません。まあ、運が良ければご意

0: 응, 날카롭다.
1: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2: 는 패셔니스타다.
3: 이건 브랜드다.
4: 내 신이다.
5: 은희경은
6: 이 자매가
7: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숙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8: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E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문화예술 다큐로 배우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5: 첫
6: 성교육!
4: 그동안 수많은 사연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 못할 고민과 배움의 성장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7: 네, 너무 아쉽죠. 이제 배우러 왔는데.
4: 네, 그러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8: 근데 네. 저 빈자리 뭐죠?
4: 아, 여기 빈자리요.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자 오늘은요.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자 먼저 성스러운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줄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11살 딸과 8살, 4살 아들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딸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시원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9: 뭐지?
4: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 던지고 거의 자연인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억지로 입게 하자니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 좀 사연을 듣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요. 뭔가 네. 좀 이성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데 또 집에서 꼭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혹시 집에도 계시잖아요.
4: 네네 하고 네. 있어요.
9: 저희 집에도 사계절 내내 반스보이로 활동하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4: 어느 집에 한 분씩 있어요. 저는 네. 이제 아빠랑 살 때 저희 또 아빠랑 아빠 실력 걸어놨어요. 아, 죄송합니다.
10: 이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은 얼만다고.
4: 어머, 그 속담 어쩔 아니야, 진짜? 네, 속담 어쩔 한국 사람이지.
10: 대한민국 산 지 25년 됐는데, 그거 부르면 내가 그 사연 딱 듣자마자, 저는 그 경계 교육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4: 경계 교육. 쌤 씨가 부모의 첫 성교육 마지막 회차되니까 경계 교육을 이미 거의 뭐 파악하신 사람처럼 말씀을 하신데 진짜 뿌듯하네요. 아, 우리 다 경계 교육 이제 알잖아요.
9: 맞아요, 맞아요.
10: 이 정도 뭐 기본이죠. 저도 뭐 공부 많이 한 아빠예요.
9: 맞아요, 맞아요.
4: 정말 맞아요. 이게 진짜 성교육은 부모가 준비가 되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이죠. 방하연 양의 어머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안녕하세요.
4: 아, 어머니 맞아요?
11: 언니 아니에요.
4: 언니 아니에요. 동생 같은데. 예. 자,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따님이 집에서 네.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지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하연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11: 12살, 만으로 11살이에요.
4: 만으로 11살.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11: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
4: 5학년.
11: 네. 아직은 좀 애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최근은 이제 조금씩 가슴이 발달하기 그쵸.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렇게 어릴 때처럼 아빠가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하긴.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빠는 그래도 이제 남자니까 네, 이제는 좀 그만해야
4: 좀
11: 되지 않을까.
4: 네.
11: 근데 아직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이 아빠랑 애착관계가 끊어질까봐 좀 조심스러운.
12: 근데 저는 진짜 완전 판박이에요. 저희 막내딸이 저랑만 샤워하려고 하고.
4: 아직도?
12: 네. 지금 초3인데. 근데 엄마랑 또 안 씻으려고 그래. 저랑만 씻으려고, 저랑만 잘라 그러고.
4: 아빠랑 관계가 훨씬 좋군요.
12: 네. 근데 저도 빤스보이라서.
9: 빤스보이시구나.
12: 네. 그래서 애한테 뭐라고 하기가 뭐한 거예요. 아빠는 안 그러는데.
4: 집집마다 한 명씩 있다니까.
9: 빤스보이들.
4: 아유, 정말.
9: 찢어버릴 수도 없고. 네.
4: 아, 근데 진짜 우리 인규 씨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과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0: 줄타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저희 제작팀이 하연이네 집을 직접 찾아가서 일상을 관찰을 해봤거든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1: 10년 보령에서 방씨 3남매를 기르고 있는 엄마 김유나입니다.
2: 아빠 강용환입니다.
3: 첫째 방아연입니다.
4: 둘째
0: 방아연. 다 예쁘다.
5: 아이고, 아름다운 가족이네.
0: 이제 마당에 서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아이들 뛰어놀 수가 있어서. 아유, 잘해.
5: 동생이랑 잘 놀아줘. 엄청 착하네요.
0: 너무 좋아하는
6: 아,
0: 거예요.
6: 진짜
1: 좋아해요. 여보 왔어?
5: 사이가 아주.
1: 아연아 샤워하러 가 얼른.
3: 괜찮아.
1: 땀 흘리고 왔으니까 빨리 씻어.
3: 아빠를 씻겨줘.
2: 알았어. 씻으러 가자.
1: 아, 창피하지도 않냐? 몇 살인데?
3: 안 창피하거든?
1: 이제 엄마 일어나진 않아. 나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
0: 엄마 좀 할 수 있잖아요.
7: 이제 동생들은 아무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씻을 때가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아이들 씻을 때 같이 씻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 하연이도 어렸을 때 계속 저희랑 같이 씻기도 했고.
8: 5학년쯤 되니까 왠지 모르게 이제 같이 씻기는 씻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어색함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들어가면
9: 하루아침에 뚝 하실 수 있으니까
8: 어렵지 않을까요? 남도 아니고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
0: 하연아 하연이 옷을 안 입었구나
1: 하연아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몸 전체 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기 때랑은 다른 몸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는 얘기하는데 그 이상 저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엄마 마음이.
7: 아기가 아니야.
0: 아기가 이제 아니니까.
9: 어떤 생각이죠?
3: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생각 들어요. 오빠 앞에서는 괜찮지 않을까요?
9: 부끄럽거나 뭐 이런 건 아직 없어?
3: 네.
1: 아니야, 이거 디카페인이란 말이야. 잠 못 자.
7: 하엘이도 이제 2학년, 3학년, 금방 이제 고학년 되고 아무래도 집에 남자가 셋이나 있는데 계속 그러고 다녀도 되는지 좀 걱정은 돼.
8: 뭐, 중학생 되면은 그래도 지금처럼 안 하겠지. 바뀌겠지, 지도.
7: 너무 창피한 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
8: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샤워도 같이 하고 같이 자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7: 아직 이렇게 하연이를 품에 끼고 살고 싶은 그런 거 아니야?
8: 중학교 나이쯤 되면은 그때 따로 잠도 따로 분가해서 자고 조금 더 있다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해도 안 늦을 것 같아.
7: 네, 멀어지는 것 같아. 딸이랑 멀어지기 싫어? 보내주기 싫어?
8: 그치.
7: 너무 편한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다른 데 가서도 다른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지난번에 제 남동생이 놀러 왔을 때도 밖에 외삼촌이 있으니까 엄마 화장실에 옷 좀 가져다 줘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외삼촌은 가족이잖아요. 우리 외삼촌은 다 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랬더니 그럼 할아버지랑도 안 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아이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없구나.
8: 제가 너무 성교육을 잘 못 시켰나 아니면은 너무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나.
0: 아 근데 진짜 가족이 굉장히 또 친밀함이 사이도 너무 좋고
1: 나와요 화면에서.
0: 아버지가 뭐 그 딸을 너무 막 그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10: 따님이 아빠의 스킨십을 평소에도 그렇게 좋아해요?
7: 네, 잘 때도 아빠 이렇게 만지면서 자는 거 좋아하고요.
0: 아빠랑 같이 자는 거 좋구나.
7: 그리고 이제 머리

0: 숱이 많아서 머리 감을 때 이제 너무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막 머리 감아달라고 어리광도 부리고 남편도 아직은 해주는 걸 좋아하고, 네,
1: 네, 그럼 하연이가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다닐 때 아빠랑 엄마 반응은 어떤 편이에요?
0: 저나 남편도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가리고 다니질 않기
2: 때문에. 아이고야, 찾았네. 범인을 찾았어.
3: 찾았어.
2: 밤낮네, 밤낮어.
0: 그래서 하연이한테만 이렇게 너 입어라, 이렇게 하기도
2: 하고. 그렇구나.
1: 하연이는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몸의 변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해 보여요. 가슴이 나오면 고추경 한다는 신호인데, 그게 이제 다 컸으니까 뭐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예.
2: 아, 근데 약간 저는 바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답답하면.
3: 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창피한 줄 알아. 바로 나.
2: 나이가 몇인데. 네.
3: 근데 왜안 좋은 거예요?
1: 네, 이 몸을 가리는 이유를 이제 수치심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왜 몸이 좀 부끄러운 것이다, 숨겨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네 몸의 주인이 이제는 너니까 누구한테 보여줄 때라든지 누가 만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거를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끼리도 이 각자의 공간, 몸과 공간은 존중을 좀 해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즉,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 나의 독립, 나의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가족과 아이가 굉장히 긴밀하고 애착 관계가 좋은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래된 습관을 좀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너 이제부터 아빠랑 목욕하지 마. 동생이나 가족들과 같이 목욕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상실감도 사실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터파크 가면은 옷 입고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한다라는 식으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 것
2: 이
4: 같아요.
2: 질문 제가 볼때 상실감은 아빠가 제일 클것 같은데. 사실 뭐 하연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빠가 지금 막 충격받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0: 지금까지의 육아에 있어서 그 확실한 남편의 영역이 목욕과 재우는 거. 그거를 이제 하지 마라 하면은 이제 조금 아빠와의 거리감을 좀
2: 아빠가 제일 충격받을까 봐 아빠 오히려 아빠 상담을 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빠가 제일 걱정이 솔직히 그렇죠? 예. 네.
1: 아빠 나 이제 내가 할래 그럼 또 아빠가 뭐 아빠 싫어졌어? 뭐 아빠 서운해
2: 대부분
1: 이렇게
2: 그래요.
1: 얘기를 하면
2: 그러잖아요.
1: 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불편해도 또 계속 할수 있어요.
2: 아, 그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성적 동의에 있어서 불편해도 좋은 사람이면 해야 돼라는 것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성경험 같은 걸할 때도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면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 동의는 가정에서 가장 안전하게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지금은 이제 분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5: 갑자기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2: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5: 저희 쪽에서는
2: 본인 상황으로 몰입했어.
5: 이걸 하기 위해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딸과
2: 목욕하려고. 네, 맞아. 그것도 인정.
5: 예. 근데 이제 목욕물을 닦고 이제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다른 대안, 다른 대안.
1: 근데 그 하연이가 이제 귀찮아서 아빠한테 머리를 감겨달라고 할 때도 이거는 혼자서 해야 될 일. 어차피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돌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자꾸 미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잡으셔서 딸하고 좀 샤워를 하세요. 목욕을 좀 하시면서 어떻게 닦는 건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2: 부모 역시 아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연이네 3남매 가족의 앞날에 더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네,
5: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3: 화이팅!
5: 다음 살게요. 네.
2: 자,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다음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엄마와 대화도 많이 하고 언제나 해맑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벌써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3: 아, 예.
2: 그리고 얼마 전엔 SNS에서 영상을 봤다면서 엄마 우리나라 키스는 이렇고 외국 키스는 이래 하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3: 세상에.
2: 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순간 몸이 굳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벌써 인터넷에서 19금 컨텐츠를 접한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아유 세상에. 아니 근데 요즘에 그렇게나 그런 영상이 쑥쑥 뜨더라고요.
2: 어.
3: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볼 때는 괜찮은데.
2: 아, 우린 괜찮아요.
3: 너무 좋은데? 이제
2: 아니 너무 좋은데 하지 말고. 얘기하시잖아요.
3: 아, 괜찮은데. 애기들이랑 같이 볼 때 떴으면 진짜
2: 당황했을 것 같아요.
6: 진짜 당황하죠.
5: 어, 저는 남자친구가 초4에 생겼다고 하면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2: 아,
5: 지금 벌써, 아, 이제 샤워도 못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뺏기면 진짜 저.
2: 네네네.
5: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2: 아니, 그 5일 고3 우리 첫째, 둘째는 야. 여자친구 좀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5: 지금 둘째가, 네,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2: 있고.
5: 새벽 3시까지 여자친구를 통화하고.
2: 아이고.
5: 아,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라 못하겠어요.
3: 아빠 닮아 사랑
2: 네. 사랑꾼이네 진짜. 네. 근데 뭐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 인기 아빠도.
5: 너무 많습니다. 네.
7: 아니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키스하고 한국인 키스는 잘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2: 아 그래요?
7: 뭐가 달라요?
2: 아 모르겠어요. 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7: 아 조금 달라요?
2: 아, 조금 달라요.
5: 많이 다르죠.
7: 네. 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워낙 많은 정보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2: 접하죠. 예.
7: 호기심 당연히 생기는데 숨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2: 맞아요.
7: 오히려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2: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를 아주 편한 상대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행동일 것 같은데 자 과연 4학년 딸내미 가윤 양과 엄마에게는 어떤 고민들이 숨어 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8: 안녕하세요. 저는 가윤이 엄마 김현정입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성으로 좋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동경? 좀 이상? 이런 것 때문에 호감을 갖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9: 어, 좋은 생각이야.
8: 어, 알겠어. 아윤이 지금 남자친구랑 얼마나 됐지? 많이 했지?
9: 63일 정도.
8: 63일 정도.
9: 어머, 날짜 세서.
8: 친구들하고 비밀인 거야? 학교에서 몰라?
9: 아는 애들은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걸 몰라.
8: 오, 전 남자친구가 알까 봐? 좀 미안해서?
9: 근데 미안하진 않아.
8: 왜?
9: 걔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잖아.
8: 한번 이제 가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헤어졌는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예뻐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약간 나를 너무 편하고 짓궂게 대해. 너는 이제부터 나랑 그냥 친구하면 되겠다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너무 똑순해.
6: 그죠?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8: 난 좀 궁금한 것도 있거든?
9: 아니 뭔데?
8: 너희들 손 잡고 다녀? 한 번도 안
9: 좋았어. 진짜 한번.
8: 지금 손잡고 싶은 거야? 그 윤희, 그 친구랑은 허그하거나 이런 적은 없네? 지금 남자친구랑은? 손도 안 잡은 거 있어?
9: 하고 싶지.
8: 왜 하고 싶은데?
9: 그냥 좀 더 친해진 느낌이고 야 진짜 내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잖아.
8: 특별한
9: 특별한 느낌. 어 맞아 딱 그거야.
2: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싶어.
6: 좀 되지 우리 엄마 마음이 싫어요.
8: 가인이는 저 드라마 본 적 있어?
9: 응 나 저거 그 노래 알아. 어 너무 가까운데?
4: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2: 아,
4: 다 먹고
2: 먹는 거, 아, 먹는 거, 아, 그거.
9: 먹는.
8: 같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키스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 채널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제가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가위 눈치를 한번 살피고 그대로 봤었죠.
9: 엄마 나 그 미국 부부랑 한국 부부랑 차이점을 좀 알아.
8: 미국 부부랑 한국 부부의 차이가 있어?
9: 어 있지. 너무 크지.
8: 어떻게 큰데?
9: 약간 한국은 약간 뭔가 약간 아련하게 약간 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러고 이해를 해 그냥.
8: 아까 먹는다고 한 게 그거야?
9: 응.
8: 입술?
9: 입술을 먹고 미국은 약간 미국 아 상상인데
8: 상상인데? 어디서 봤는데?
9: 릴스
8: 아 릴스에 나와?
9: 릴스 약간 쩝쩝해 쩝쩝 쩝쩝 약간 뽀송뽀송하게 호시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쫙쫙 약간 이런 느낌.
3: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8: 엄마 내가 우리나라 키스랑 외국 키스를

0: 보여줄게 하면서 저한테 입에다가 뽀뽀를 해준 하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다고? 그냥 그걸 잠깐의 영상을 보고 계속 그런 장면을 보고 또 보다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스킨십 자체가 너무 편해질까봐?
1: 뉴스에 떠가지고 봤는데 엄마한테 한번 말해주면 예뻐서 그냥. 근데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는 약간 그런 거 됐어요. 너무 유행하는 거면 계속 보고 싶어서.
2: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백번천번 공감을 하실 그런 사연 같습니다. 아이는 뭐 벌써 커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스킨십 문화에 대해서도 조잘조잘 막 궁금해서 떠드는데 사실 우리 마음 막 타들어가죠. 엄마가 막 조근조근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 얼마나 애가 탈까? 나는 이제 나도 따로 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0: 스킨십에 대해서 약간의 무게가 있다는 거를 알고
2: 물어보는 것이
0: 네,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진 않을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2: 어렵죠.
0: 네.
2: 알잖아요.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0: 네,
2: 그쵸?
0: 맞지.
2: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성적 호기심은 없애야 될 문제는 아니죠. 그 없으면
2: 이상한
3: 오히려 더
2: 거지. 오히려
3: 걱정이에요.
2: 본능이니까.
3: 예,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 요걸 이제 잘 다뤄주면 되죠. 아까 왜, 외국식 키스와
2: 미국 뽀뽀,
3: 한국식
2: 한국
3: 키스,
2: 뽀뽀.
3: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표현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스킨십은 두 사람이 동의를 하고 정말 좋아야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툭 던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집 근처에 학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스킨십이 생각보다 진한 거예요.
2: 맞아요.
0: 이거는 정말 부부여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안고 있는다거나 이제 가인이가 다니는 학교도 주변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계속 목격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면 모르게 네,
2: 스며드니까.
0: 스며드니까.
4: 어머니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상물, 컨텐츠 이런 것들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런 스킨십에 영향을 받는다고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긴 단언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걱정되시는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가윤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영상에서도 봤지만 전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짓궂은 장난을 하니까 나도 소중히 대하지 않네 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2: 나보다
4: 이별을 하는
2: 나아요.
4: 거예요.
2: 난 소중하게 안 돼도 난 내가 좀 끝까지 따라갔어. 나
4: 심지어
2: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가윤이가.
4: 1년을 사귀었는데도 그걸 선을 긋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걔가 뭐 속상하지 않을까 했을 때, 아, 뭐, 그거는 뭐걔 일이지. 이렇게 이제, I don't care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아이가 단호하구나. 마음이 단단하구나. 경계가 잘 지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어머니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교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가윤이를 믿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2: 진짜
4: 들더라고요.
2: 무서워. 그럼 진짜 이제 딸둘 맘으로서 궁금한 게, 구체적인 좀 스킨십의 기준은 아이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건지. 아까 보니까 가윤이도 막 손잡고 싶다고
0: 네.
2: 그랬잖아요.
5: 손은 괜찮지 않나요?
2: 손까지 괜찮아요? 가능해요?
0: 손 괜찮아요.
2: 나는 조금 그런데 아직은.
3: 엄마가 그렇게 정해주면 넘어가고 싶어요. 자기가 정해야지, 자기가. 그래서
2: 스스로.
3: 대신 이제 스킨십의 세 가지 기준을 좀 알려주는
2: 세
3: 게
2: 가지
3: 좋죠.
2: 기준.
3: 내가 정말 원하나. 근데 이거는 가윤이 잘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다 한다니까, 그리고 혹은 또 아까 상대가 서운할까봐 가윤이는 안할것 같아요. 네. 둘째는 내가 원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몸을 뺀다거나 이런 신호 알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동 한 뒤에도 내 마음이 계속 편할 건가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불안하거나 숨겨야 될것 같다면 좀더 기다려야 되겠네라는 걸 알게 해주면 되죠. 아이한테 지금 뭐 스킨십 완전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도 할것 같고, 또 그냥 넘어가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우게, 너는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키스를 한다면 네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게 아이가 도움이 될것 같아요.

0: 것 같아요.
1: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2: 저 네. 지금 아주 많이 후회가 되고 있는데요.
3: 왜요?
2: 가윤이가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렇죠. 감성을 폭발해주세요.
2: 네. 네. 그게 지금 너무 아쉽고 좀 혼자 온 게 후회되는 것 같아요. 네.
1: 아유, 너무너무 진짜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입니다. 가윤이의 건강하고 예쁜 사랑을 저희 부모의 첫 성교육도 한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는 사춘기 전 단계였다면 이제 진짜 사춘기 아들을 둔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아, 게임을 하는군요.
5: 네.
1: 요즘 아이들 게임 더 좋아하니까.
6: 행복한 시간.
1: 콧노래까지.
7: 저게 너무 행복한데?
1: 너무 행복한데?
8: 왜?
9: 뭐야?
8: 게임하지 뭐라긴 뭐래.
9: 게임 지금 몇 시간째니?
8: 3시간.
9: 3시간이 할 일도 많은데 저 그렇게 하면 돼? 적당히 해.
8: 알겠어, 들어가.
9: 내가 방문 닫고 있지 말라 그랬지. 문 닫지 마.
8: 왜?
9: 닫지 마.
8: 알겠어.
9: 문 열어놓고 있어.
8: 알겠어, 들어가.
1: 사실 이거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화를 낼 수가 없거든요.
9: 저는 문이 닫혀있어서 본능적으로 가요. 저도 혜원이한테 좋게 그냥 해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면 화부터 나서 뭐 하냐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야 문을 닫으면 걱정 불안보다는 더 화가 나요. 굳이 나한테 뭐 말 못할 게 뭐 있을까?
10: 방문에 관해서도 조율을 하실 여지는
9: 없어요.
1: 매번 쌓여가지고 이제 엄마도
10: 이유는 뭐야?
11: 그냥 방은 제 공간이니까 저만의 공간 약간 그런 걸로 하고 싶은데 문이 열려 있으면은. 다 들리고 다 보이고 하니까 좀 그렇죠.
10: 잔소리로 들리고 좀 짜증나고 이러기도 해?
11: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1: 어머, 아, 이제 아들도 쌓인 게 있네. 어머니 아들도 쌓인 게 있어요.
9: 이제 어느 정도 저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인디는 자꾸 이 테두리를 깨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는 깨려고 하고 나는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충돌이 지금 조금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1: 야야야,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7: 저 웃는 거 처음 보는데요? 엄마한테 있어서 안 나오잖아요.
10: 우리하고
11: 먹을 거. 아, 전 조금 이따.
8: 아, 왜?
9: 누구랑 통화했어?
8: 뭐긴 누구야, 친구지.
9: 언니, 말소리가 들려서.
8: 아, 왜 들어?
9: 안 들었어, 들린 거지.
8: 아, 가. 나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12: 우리 집이다.
13: 저의 사춘기를 보는 거 아니죠?
10: 현이가 키스해봤다 했는데 어머니는
9: 오다 깜짝 놀랐어요.
10: 저는 일단은
1: 그래
7: 맞아 네. 이렇게 생글생글했는데
12: 그 얘기할 때
14: 소리도 잘라주셨는데
9: 이모들은 야 주변에 예쁜 여자친구 있어 나가 이러면 뭐 있어 그 저는 이제 옆에서 놀래죠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이모가 얘는 엄마가 내가 지금 이런 것도 모르냐고 정확한 그거를 확립을 시켜주고 싶은데 지네들끼리 떠들면 어느 정도까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할까 봐 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또 하기에는 또 좀...
10: 제 여자친구랑 있을 때 어떤 게 좋아?
11: 그냥 좋아요. 딱히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걔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은 뭐가 좋지? 그냥 좋은데?
8: 이렇지. 야야 이렇지. 이렇지랑 이렇지.
9: 그만 해라 이제 다른 거.
8: 알겠어.
1: 팔이 보고. 지금 닫혀 있는 거야?
9: 이번에 닫혔어요. 발로 찼는데 맞아가지고.
8: 이 나를
9: 믿을 수 없어. 다친다 또. 몸으로 좀 놀자.
15: 왼손은 아직 팔 타잖아.
8: 그래 야. 왼손으로 놀자.
15: 왼손은 안.
9: 세 살쯤에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데 이제 놀러 갔다가 근데 동생이 누워있는데 그 주변을 돌다가 여기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철심을 받고 수술을 해놓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어요. 이제 어릴 때는 단순 장난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사춘기 들어오고 몸집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는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공격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싫기는 한데 근데 이게 동생한테 하는 테스트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없잖아, 살짝 들기는 해요. 야, 그만! 너네들 좀 와봐.
8: 왜? 뭐가?
9: 내가 몸으로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2: 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9: 아니, 이거 봐봐. 어?
2: 아, 그 솔직히
9: 노는 거는 좋은데 다치잖아.
2: 근데 솔직히 이거 놀러서 다친 게 아니라 지금 혼자 슈퍼 올라가다가 내 자빠져가지고 내 다리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9: 니는 형 막 때렸다 그랬잖아.
15: 나는 때린갈라 해.
2: 아니 얘가 자꾸 슈퍼 저기까지 올라가려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와 이러면서
13: 억울하고
1: 형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13: 네, 억울하고
1: 하죠.
13: 아, 그러려고
1: 한 게 아니었는데.
2: 내 말을 좀 좋아. 얘가
9: 우리 말도 듣고 얘 말도 듣잖아.
1: 근데 또 엄마는 또 이제 동생이 안쓰러우니까
2: 그렇지.
1: 자꾸 다치고 어떻게 또 혜원이 기분 나빠졌네. 저는 이번 영상 보면서 정말 심장이 아주 그냥 막 쫄깃해졌습니다. 혜원이 어머니 마음이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되거든요. 방문이 일단 닫혀있다 그러면 솔직히 막 저 안에서 애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혹시 이상한 건 보지 않을까? 뭐 온갖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잖아요. 뭐 저라도 막 쿵쾅쿵 문 열려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너무 이해가 갔어요.
0: 근데 저는 그 혜원이 마음이 또 너무 이해가요. 그 남자 아이들은 사춘기 되면 자기만 동굴이 필요하거든요.
3: 맞아.
0: 이 문 열려 있으면 온 우주가 뭐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기분이 들어요.
2: 진짜 온 우주가?
3: 또 그리고 항상 또 통화할 때 엄마가 쓱 나타나면 우리 또 비밀을 또 지키고 싶고 또 엄마한테 또 얘기하면 혼나고 맨날 둘이 아웅다웅해요. 저희는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둘째 방은 바람이 불었대요. 또 문을 확 닫아요.
1: 그치. 바람이 불어요.
3: 창문도 맞아, 작은데 맞아. 그렇게 큰 맞아, 바람이 불어요.
1: 폭풍이 불어.
3: 네.
1: 어느 집이나 난립니다, 여러분. 네.
5: 그 사춘기 남자아이들, 여자애들도 그렇지만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들이 이 아이의 성장 속도가 똑같지 않아요. 팔도 길어지고 다리도 네. 길어지고 이게 얼굴 봐도 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여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팔다리 쓰는 게 자기 생각과 달리 뭐 뭘 찬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성장에서 속도가 달라서 얘가 미처 그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0: 그럼 때리려고 네. 때리는 거 아니었다.
1: 그러니까 갓 태어난 기린처럼. 엄마 나도 모르게 그만.
0: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난 지금 내 팔 내 탈이 하지 않아서
1: 교수님이 말한 거
0: 때리는 척 하려다가 맞았다.
1: 그렇지 그렇지.
5: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안 돼요.
1: 완전 장난꾸러기들.
13: 네, 아이가 하는 행동 정말 사춘기 들어와 있는 남자애구나. 확연히 정말 보이고 뭐 얼굴 표정에서 또 눈빛까지 엄마를 아주 잡아먹을 것 같은.
1: 진짜 정우 전화했을 때랑 표정 너무 달라요.
2: 아,
1: 진짜
2: 맞아. 완전 섭섭했어.
13: 그래서 저도 뭐 저의 사춘기도 한번 다시 또 생각이 나고 그랬었는데 어머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혜훈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9: 저가 보는 혜훈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죠. 학원이든 학교든.
1: 선생님들한테.
9: 그쵸. 그러면 그렇게 세상 착한 아이가 없어.
1: 근데 얼굴이
9: 반전이다. 반전이다. 네.
13: 얘가 밖에서 그렇다고? 근데 집에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나 때를 쓰거나 그건 내 부모가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단 많이 아이가 참고 있다예요. 엄마 그냥 딱 한번 째려보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면 사춘기 남자의 양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 양반 타이틀 받았습니다.
13: 그 정도면
1: 양반이에요. 축하드려요. 축하받아야 되는 건가요?
13: 다만 현재는 사춘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비하면 전두엽에서의 어떤 통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에게서부터가 먼저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옆에 있는 부모와 가족에게서부터 먼저 분리가 일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닫고 비밀이 생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있거든요. 자기의 맞아요. 핵심이. 근데 그걸 자꾸 알려고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협받아요. 자기 정말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 부분을 어머니께서 너 떳떳하면 닦아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정말로. 부모도 우리 닦을 수 있나요? 아이한테?
1: 없습니다.
13: 닦을 수 없죠?
0: 닦을 수 없어요.
13: 우리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1: 난 닦을 수 있어요.
2: 아니에요, 언니.
13: 사람은 이제 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를 사춘기 때 시작하는 거라서 저렇게 방문 꽝!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동생하고 관계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렸을 때 회유지하고 동생 관계 어땠는지

0: 이제 뭐 말을 잘 들었던 딸이 아니다 보니까는.
1: 어, 저기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2: 세훈아, 엄마가 들어가지.
1: 세훈아. 뭐 말을 안 듣는 걸로 말씀을 안 하고 하신데. 아, 진짜 어머님부터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어머님 모시고 오세요.
1: 많이 당황스럽네요. 바꿔주세요.
0: 예. 어, 저희 엄마도 이제 말로써 이렇게 막 여러 말을 해서 저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몇 번을 보셨겠죠?
1: 네.
0: 빵 터지면 이제
1: 무서웠구나.
0: 네. 이제 길에서 길에서도 맞고 아이고. 뭐 이제 치마가 찢긴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혼이 많이 났었어요.
1: 그랬구나. 저는, 네. 좀 엄격하게 네. 좀 무섭게.
3: 네. 저는 또 엄하게 자랐는데 또 저는 안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주는 성격이거든요. 또 부모마다 다른 건가요?
1: 그럼요.
4: 원가족에서 배웠던 것들이 위기 상황에선 거의 그대로 나와요. 정말로 심각한 갈등이나 힘들었을 땐 내가 가장 익숙했던 방식으로 가게 되고 편안한 상황에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또 너무 심해서는 안 되긴 해요. 그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돌고 돌면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심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1: 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사춘기를 겪어보셨잖아요.
3: 네.
1: 통제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5: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 항상 기회를 주세요. 전 누워서 수박을 먹었어요. 누워서 씨도.
1: 하지 않아요. 누가 네. 씨를 누가 받아요?
5: 씨도 누워서 뱉었어요. 네. 방바닥에.
1: 안 혼났어요?
5: 아빠가 은지야, 앉아서 먹어. 소된다. 맨손 옆에 그래서
1: 진짜 말 안 들었고
5: 은지야 앉아서 먹어 계속 넣어서 씨 뱉었어요 아빠가 먹기 편하게 얼굴에 수박 주워주시더라고요 네 저거 편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계속 삐뚤어졌죠 이제 누운 채로 방에 막 계속 누워서 가고
1: 야, 아 인규 씨는 어떠셨어요?
3: 저는 제가 하루 10시간씩 게임하고 거의 가출도 많이 하고 부모님 말 잘 안 듣고 그 공부도 아예 안 했거든요
5: 아, 예.
3: 근데 내가 게임하지 마. 공부해. 이렇게 못하겠는데, 저는.
1: 내가 안 했습니다.
3: 어,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항상 걱정이니까.
1: 양심이 찔려요?
3: 어, 말을 못하고 엄마한테 좀, 엄마는 그래도 좀 오히려. 했으니까. 엄마한테 자꾸 돌리는 편이에요. 찔려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1: 그때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좀 상상이 되세요?
3: 예, 그건 이해돼서 효도 네. 잘해야 되겠다.
5: 죄송하다고. 네. 네. 영상 편지 한번 드리세요, 엄마.
3: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속 맞이세게였고.
1: 너무 힘들겠구나.
3: 네, 너무 힘들겠죠. 네. 할머니.
1: 진짜.
3: 잘 찾아뵙고 잘하겠습니다. 사랑해, 할머니. 네.
1: 뭐 사실은 각자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진짜 소통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5: 맞아요.
1: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소통을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겠죠. 중요한 건 우리 혜은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6: 너무 궁금하다.
7: 솔직히 다친 직후에는 그냥 손가락 살짝 삐인 줄 알아가지고 무언 감정이 없었는데 그 손 다쳤다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8: 끌어나갈 여지도 있어? 마음이 있어?
7: 저는 그러고 싶죠. 근데 엄마가 그냥 그 말할 의지 없어. 엄마는 그냥 저를 혼내는 거에만.
8: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말들도 있어?
7: 많죠. 아주 많죠. 매우 많죠. 셀 수 없죠. 생각나는 것들 하면은 전부 다 엄청난 말들이 들어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1: 저는 혜은이가 눈시울 붉어진 거 보고 저도 막 같이 울컥했는데 속마음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엄마랑 싸우고 나면 그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4: 맞아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잘못된 일은 크게 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부가적으로 안 좋은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영향도 있어요. 칭찬은 받지 않고 안 좋은 일일 때만 계속적으로 한 소리씩 들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로 관심 받는 게 아주 익숙해지죠. 아이는 지금 잘해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속도 깊은 아이예요.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사춘기라고 해서 부모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변하는 건 절대 아니다.
0: 저게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 항상 혜은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지적은 되게 잘해요, 제가. 세게. 근데 칭찬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매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만 그래? 다른데 다 그렇게
1: 잘해줘요.
3: 어머님.
1: 잘해야지.
0: 다 그냥 그렇게 준다고 이제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혜은이가 항상 저한테 너가 최고야. 네가 제일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이 차마 이런 게 안 나왔어요.

0: 안 해봤구나.
1: 안 해봤어요.
0: 혹시 어렸을 때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1: 아니요, 저도 잘안 들어본 것 같아요.
0: 그래서
1: 그냥 몸으로써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지 말로 이렇게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그래.
2: 조언하고 평가 같은 거좀 줄이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좀 하지 말고 아이가 한 말을 또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혜원이가 뭐 학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네할 일인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1: 말고.
0: 딸 애들 나가잖아. 야, 딸 애들 나가면 네가 뭐가 힘들어 이러잖아.
1: 맞아.
2: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래 힘들어 너 많이 힘들구나. 근데 뭐가 어떤 게 힘들어? 어떤 걸 좀 고쳐볼까? 이렇게 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감정을 좀 이렇게 인정한 뒤에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보세요. 혜훈아 힘들었니? 한번
3: 엄마
0: 해봐.
3: 학원 너무 힘들었어. 엄마 너 너무 학원 힘들어.
1: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0: 어딜 보고 얘기하세요? 이 바닥에 있어요.
4: 처음에 바닥 보고 해도 돼요. 근데 계속 하시면 하루에 10번씩만 하시면 정말 나아지실 거예요.
1: 이게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쳐서
0: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네. 10번씩.
2: 일단 규칙을 좀 적게 정하시고 분명하게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통제하면 중요한 규칙하고 사소한 요구 혹은 잔소리가 섞여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거든요. 부모가 없을 때 얘가 판단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선택권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곁에 없을 때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4: 사춘기의 터널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초기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딱 벽 쌓고 부모를 좀 멀리하고 자기 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아이는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너무 치열하게 싸우거나 독하게 싸우면 돌아올 다리가 불타서 없어진다.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따뜻한 가정의 소통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어떻게 오늘 혜훈이 어머님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1: 도움 되게 많이 돼서 아까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불안이 제가 통제로 나왔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사실 우리 문제죠.
1: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한 칭찬.
0: 과한 칭찬. 네. 계속.
1: 좀 한 번.
0: 칭찬.
1: 네. 한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0: 다행입니다.
1: 네. 눈물이.
0: 아, 진짜 우리 혜훈이 엄마, 진짜 혜훈이랑 잘 이렇게 관계가 회복돼서 진짜 행복하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솔직하게 고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 가득하길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성장을 위한 보석 같은 솔루션들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교육은요, 아쉽게도 이번 21회를 끝으로 아쉬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진행자이기 전에 이제 한 부모로서 매주 우리 전문가님들의 해답을 들으면서 참 깨닫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제 육아 가치관을 바꿔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회에 더 깊어진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길 희망을 해봅니다. 자, 우리 패널 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5: 저는 너무 좋았던 말이 성교육은 생활교육이다. 전 날 잡고 이렇게 하루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다가 같이 TV 보다가 같이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생활교육처럼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오늘 잘 배우고 우리 아이 세 명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0: 진짜?
5: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5: 네,
0: 네, 은지 씨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6: 네, 진짜 여러 회차 배우면서 그냥 다른 것들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잔뜩 들어주고 정말 잔뜩 사랑 표현해주는 게 정말 아이와 나를 위한 성교육의 첫 발걸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진짜 잘 배워갔어요, 우리 은지 씨도. 네, 우리 샘 씨는 어떠셨어요?
7: 부모란 자격증은 없잖아요.
6: 맞아요.
7: 우리도 실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아이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병수행도 공부할 것 같아요.
0: 네.
7: 좋았어요.
0: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2: 저는 일단 교육방송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로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육아가 거의 다 끝난 사람이지만 아, 이런 얘기를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지금도 키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선생님 어떠셨나요?
4: 네,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는 사람은 평생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 또한 이 방송을 하면서 여기 있는 패널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모의 첫 성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존중하는 문화가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AI와 같이 지은 집?
2: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3: 나는 행복이 되세요.
4: 햇볕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5: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에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4: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6: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산이?
7: 앞에 산 이렇게 가니까 있지, 이렇게. 8, 90만평 정도.
6: 8, 90만평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8: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원이거든요.
9: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신났다!
8: 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숲 자체가 나눔이거든요.
10: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8: 그냥 좋은 일 하면 하루 더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산들, 식재료, 역사적, 환경적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나게 발굴해내고 지자체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이 곧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국제적인 셰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0: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1: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2: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그래. 모셨습니다.
3: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구름,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4: 그것도 유체 역학이 들어가는 거죠?
3: 그렇죠.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봐. 예?
4: 야, 공식이에요?
3: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4: 이걸 푼다고요?
3: 네.
4: 너무 무서워요. 부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3: 제가 소원입니다.
4: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구용지역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선. 그 시선을 만들어가는 신진 창작자들. EBS 국제다큐 영화제와 코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46편의 작품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가 올해도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제작 지원에서는 기획 제작 단계의 55분 미만 중단편 다큐멘터리 세 작품에 총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8월 25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리는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 다큐 창작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EIDF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날카롭다.
2: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
3: 는 패셔니스타다.
4: 은 브랜드다.
5: 내 신이다.
6: 은희경은.
7: 이 자매가
8: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9: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오늘은 전자산업 이야기입니다. 매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기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뉴욕 한 복판에 거대한 전광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만든 기업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혹시 아이폰이라면 그 안에 화면 역시 한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폰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이자 한국 갤럭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사의 얼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화면조차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시작해 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까지 전자라는 이름 아래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라디오였죠. 1958년 부산에 금성사가 세워집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자제품을 만들 기술도 설비도 전문 인력도 부족했죠. 국산 1호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A-501. 여기서 01은 국산 1호라는 의미입니다. 등장했지만 경쟁력은 높지 않았습니다. 밀반입된 외국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죠. 정부의 보호 아래 내수 시장을 확보하며 산업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혁신보다 학습과 추격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 1960년대 중반 금성사는 냉장고와 TV 생산에 나섭니다. 특히 1966년 흑백 TV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TV는 라디오하고 다르게 이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완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요한 부품 산업과 공급망 전체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깔려있죠. 한국 전자산업이 단순 조립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도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추격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라디오 부품 국산화율은 1967년 27.5%에서 1971년 90%를 넘어섭니다.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생산체계를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굉장히 분명했죠. 1969년 전자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출로 향했지만 생산액의 41.9%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나왔으니까요. 핵심 부품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설계와 기술, 자본의 중심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독자적인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단계였죠.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은 1970년대 국가 차원의 전자산업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한 보고서가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주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전자공학 교수 김환희 박사는 1967년 한국 산업 현장을 둘러본 뒤에 전자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자산업은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합니다. 1969년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과 전자공업진흥 8개년 계획이 그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국가가 전자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한 것이죠. 하지만 정책만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산과 기술 축적은 기업의 몫이죠. 시장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받아들이되 국내 시장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합작

주역이 되죠. 성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8개년 계획은 1976년 수출 4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수출은 10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 전자산업의 강점은 생산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제품을 빠르게 배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원가가 뛰었고 미국과 유럽은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값싸게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전략을 바꿉니다. 저가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컬러 TV였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은 단순히 색이 추가된 정도가 아니었죠. 화질과 디자인, 기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1982년 LG전자는 미국 엘라바마주 헌츠빌에 생산 법인을 세웁니다. 한국 전자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였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등 생산 거점을 세계적으로 막 확대해 나가죠. 오늘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이 시기였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죠. 1970년 5,500만 달러였던 전자산업 수출은 1987년 1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듬해 1988년에는 전자제품이 섬유를 제치고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가전생산국으로 올라섰고요. 흑백 TV는 세계 1위, VTR과 전자레인지는 세계 2위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삼성, 금성, 대우 세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이 한국 가전의 품질을 빠르게 끌어올렸죠. 그 축적은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제품으로 돌아옵니다. LG전자의 에어컨 휘센은 2000년 세계 판매 1위에 오른 뒤 2004년 한 해에만 1000만 대 넘게 팔립니다. 그해 전 세계에서 팔린 가정용 에어컨 5대 중에 한 대가 LG 휘센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TV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2년 흑백 TV로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34년 동안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와인색 테두리를 입힌 보르도 TV를 내놓으며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화질에 디자인을 더한 이 제품은 차기작까지 1000만 대 넘게 팔렸고요. 그해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소니를 제치고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1위는 매출 기준으로 지금까지 19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이 한국 전자산업의 몸집을 키웠다면 통신산업은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갔죠. 출발점은 전화 교환기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교환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교환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를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애트리는 전전자 교환기, 이른바 TDX 개발에 도전을 해서 1986년 국산 교환기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전화 회선이 빠르게 늘면서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 역량은 곧 이동통신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이동통신 주류는 유럽의 GSM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CDMA는 미국 퀄컴이 개발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한국은 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1996년 1월 한국 이동통신은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통신망에 적용해 전국 서비스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CDMA의 의미는 휴대폰 보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CDMA 상용화 이후 한국 기업들은 장비와 휴대폰을 직접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LG 초콜릿폰은 한국 휴대폰 최초로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2007년 LG 프라다폰은 세계 최초로 정전식 풀터치 스크린을 상용화합니다.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1998년 모토로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에 14년간 정상을 지켰고요. 한때 핀란드 GDP의 4분의 1을 혼자 책임질 만큼 거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버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세계 2위까지 올라섭니다. 판을 뒤집은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고요. 피처폰의 강자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격변을 견딘 거의 유일한 승자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옴니아의 실패를 딛고 내놓은 갤럭시가 성공하면서 삼성은 애플과 정면으로 맞서는 유일한 제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분기 출하량에서 노키아를 넘어섭니다. 14년 독주가 끝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이 한국을 제조 강국으로 알렸다면 휴대폰은 한국을 첨단 기술을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나라로 각인시킨 제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디스플레이의 주인공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브라운관 TV 생산국이었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LCD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LCD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TV와 컴퓨터, 노트북 시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LCD 전환에 실패하면 한국 전자산업 전체가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큰 공장을 빨리 짓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LCD의 수익성을 두고 투자를 주저했었습니다. 반면에 삼성과 LG는 차세대 시장이 열린다면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한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투자 이후 불과 5년 만에 1998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LCD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한국은 더 이상 TV를 조립해 파는 나라가 아니라 화면 자체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LCD가 성숙 산업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얻고 대규모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을 늘리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은 LCD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OLED입니다. LCD가 일본을 추격해서 얻은 성과였다면 OLED는 한국이 먼저 시장을 연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OLED는 화질과 크기에서 LCD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12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어려운 화면일수록 여전히 한국이 만듭니다. 전자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다음 무대는 로봇과 자동차, 전장,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이 화면 속의 정보를 처리하던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피지컬 AI 경쟁은 AI 모델만의 경쟁은 아닙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의 경쟁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전자 부품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과 전동화 기술은 자동차와 기계 물류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죠. 물론 1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LCD 정상을 중국에 내준 일은 추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는 추격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일본을 따라잡은 뒤에는 OLED로, 통신 장비를 국산화한 뒤에는 CDMA로, 현재 성공에 머무르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와 더 어려운 기술을 향해 먼저 움직였죠. 한국 전자산업

산업을 성장시킨 힘은 추격 그 자체가 아니라 추격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던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축적된 역량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이 라디오 조립국에서 어떻게 제3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는지 그 7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혼자 걷고 있을 때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2: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3: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4: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4: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3: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5: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딱 빨리 해봐요.
6: 이렇게 그냥 앞으로 흐트러지려고 그러죠.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학의 주제는 생태입니다. 생태주의, 환경보호운동 할 때의 그 생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무엇을 봐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라고 이렇게 상담해온 학생들한테는 고전으로 돌아가라. 고전 맨 처음에 가장 기념비적이었던 작품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거든요. 생태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처음에 읽어야 될 책은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보험이라는 책이에요. 명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당대를 풍미했던 작품, 그 당대를 변화시켰던 그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화석처럼 살아남은 게 고전 명작이거든요. 그러면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은 그런 명작이 맞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이 나온 게 1962년도예요. 62년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모르면 이거는 조금 간첩이다. 지식인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이 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냈어요. 환경운동의 고전인데 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무방비로 쓰이던 살충제인 DDT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새롭게 아, DDT 그거 그렇게 막 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살충제 DDT는 곤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충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DDT를 뿌렸더니 해충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익충도 죽었고요. 거기에 접한 모든 생명체, 작은 곤충류들은 다 죽었고, 그 곤충을 먹은 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갔을 때 상위 포식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으면 새들이 막 찍찍찍찍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 뭔가 아, 봄이 왔구나. 자연이 깨어나는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 있어요. 지금 이런 시골의 풍경은 아주 흔하다라면서 레이첼 카슨이 써놨어요. 봄이 왔는데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1: 살충제 만드는
0: 그렇죠.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1: 사람들.
0: 하고 그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로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 단위에서도 조금 껄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막 레이첼 카슨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좀안 좋은 저항도 있었는데 결국은 10년 정도 지나서 미국 정부가 DDT를 아예 금지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2년도에 나왔는데, 72년도에 미국 정부가 DDT를 금지했단 말이죠. 아, 이렇게 대단한 책도 10년이 걸리는 일이었구나.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첼 카슨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름 없는 수많은 레이첼 카슨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몇 가지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요. DDT는 살충제로 정의하면 안 돼. 그거는 살생제야. 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다른 시야를 갖게 해줬고요. 이거를 앞장서서 지식인이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식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읽다 보면 DDT를 이제 몸에 DDT가 들어가면 뇌 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DDT를 섭취를 한것 같거든요. 혹시 방구차라고 알아요?
1: 네, 어릴 때 소독차 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약간 파란 포토차에 뒤에 달고 가스, 이렇게 흰 가스 뿜으면서 이렇게 다니던 소독차.
0: 방구차를 안단
1: 알죠? 엄마가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0: 그걸 쫓아다니던 무지몽매한 인간이 저예요. 저는 79년생인데, 사실 너무 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79년도부터 내가 마셨던 그 방구차. 사실 방구차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 정식 명칭은 가열 연무기. 아. 가열 연막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방구 차러 가지 말도록 해요. 근데 우리 때도 방구 차러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 먹을 시간 해질녘쯤에 항상 그 차가 부릉부릉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냅다 숟가락 내던지고 쫓아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독려하셨어요.
1: 독려하셨다고요? 어.
0: 많이 마셔라. 네 폐를 소독시켜라.
1: 아, 몸에 있는 게
0: 없어. 가서 많이 마시고 와라. 네. 라고 해서

0: 애들은 다 나왔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것 따라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뿌옇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1: 영화 주인공
0: 되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길이를 보는 애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희 때는. 인식의 차이인데, 다행히도 제가 그 79년도에 그 연막차에 가열 연막기에 DDT가 금지됐대요. 제가 태어나는 걸 기념해서 금지한 것 같기도 해요. 79년생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약제가 대체돼갖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모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충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방역 작업 해 주십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네. 다만 그걸 우리가 꿀꺽꿀꺽 받아가시거나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들이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는 쉽게 말하면 건강이에요. 생태주의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살리자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나를 좀 살려보자. 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 이제 1962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50년, 반세기가 넘게 흘렀죠.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그랬었지로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역사 왜 배워야 돼? 과거를 왜 생각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1: 바다에 버려진 거나.
0: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 DDT의 이 누적, 생태계 상위 그 포식자로 갈수록 누적된 현상이 해양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DDT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어 구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참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이거를 미래 세대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맛있는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이첼 카슨이 우리한테 주었던 저는 가장 큰 공적은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오염의 모티브가 대중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저는 할리우드가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이 상반된 거를 가지고 할리우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무서워. 그럴 때는 꼭 자연재해가 나오는 뭐 댐이 터진다든가 막 홍수가 온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런 영화가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핵전쟁을 두려워할 때는 터미네이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염 정말 무섭지 않니? 오염된 미래 무섭지 않니? 이렇게 또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한 줄기가 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있는데 대형 글로벌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이 물에다가 그냥 독한 약품을 다 풀 거예요. 그냥 하고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완전히 다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 이때 그 무대포 아줌마인 에린 브로코비치가 나타나서 이 원인이 저 회사에서 뿌린 오염물질에 있어. 그다음에 너희들 아픈 것은 원인이 저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 싸우자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태웠던 90년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침묵의 봄은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 농작물에 대한 얘기고 곤충과 새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옛날 고전 명작을 보면 저는 대중적으로 이미 좀 인정을 받은 영화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짝꿍을 만들어서 이해하면은 훨씬 기억이 잘 되고 효과적으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 관련해서는 소설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생태는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윤리교과서적인 그런 느낌.

0: 힘이 들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의 문제야. 너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야. 라고 침묵의 봄을 소화를 시키면 좋아요. 사실은 생태는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의 건강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어서 정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생태를 가까이 해라. 그 중에서도 잔잔한 에세이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월든이라고 한 작품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작품인 월든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1: 네.
0: 이거는 에세이일지 수기일지 기록물일지. 근데 사실 에세이로 분류는 돼요. 근데 저는 에세이지만 어떤 수기 같은 본인이 직접 한 거를 적은 거예요.
1: 네.
0: 수기와 닮아 있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되게 두툼하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월든?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 기게 들었었어요. 월든을 저는 싫어했어요. 월든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계셔갖고 아버지가 월든을 되게 종교처럼 좀 신봉하시는 분이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권하시니까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1: 그렇죠.
0: 생겨갖고 난 절대 월든 따위는 읽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요. 근데 현우 학생도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월든을 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1854년도에 나온 거예요. 벌써 몇
1: 오래된
0: 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에 나온 거죠. 2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에세이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이거는 지금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든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맨첫 문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를 집필할 당시 나는 이웃들과 1.6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 주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의식주를 해결했다. 지금은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 체류하고 있다.
0: 1845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혼자 집을 지어서 자급자족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신화 같아요.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선 초반부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두막 집을 짓는 이야기가 몹시 흥미진진해요. 왜냐?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든요. 부동산 민중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 얼마나 관심
1: 맞아요.
0: 있어요? 그런데 와, 집을 짓는다고? 이거 굉장히 관심 있어요. 첫 번째 스텝, 도끼를 빌립니다. 혼자 소나무를 찍어요. 그 소나무를 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요. 기초공사 해야 되잖아요. 혼자 땅을 팝니다. 땅 파기 힘들잖아요. 자, 주변 사람들을 불러요. 근처 사는 사람들을. 월등 숙가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땅안 파봤지? 집안 줘봤지? 나랑 집 짓는 거 같이 하면서 집 짓는 거 너는 배울 수 있어. 얼마나 좋니? 같이 땅좀 파자. 그래서 땅을 같이 팝니다. 돈안 줬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요. 주인이 이사 가려고 어떤 곳에 낡은 오두막집을 하나 내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헐값을 주고 널판지를 삽니다. 그래서 널판지를 본인이 가서 다 뜯어와요. 뜯어와서 이곳저곳 싸서 갖고 와서 자기 오두막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지? 찍어낸 소나무하고 헐값에 산 널빤지하고를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하나, 의자 세 개를 자기가 만듭니다. 근데 의자가 왜세 개냐? 하나는 본인의 고독을 위해. 멋있어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해. 친구 따라 또 다른 사람이 올수 있으니까. 그 집은 3인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는
1: 못
0: 집이에요.
1: 들어가네요.
0: 네. 이래서 들었던 오두막집의 제작 비용, 이총 28달러, 12.5센트래요.
1: 28달러.
0: 28달러. 당시 환율을 생각을 해야겠죠?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그 기숙사의 1년 월세가 30달러. 기숙사 1년 월세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한 채.

0: 그 안에 있는 굴뚝과 가재 도구를 완성하는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이 사람이 과연 이런 2년 2개월간의 목가적이고 독립적인 자급자족 생활을 왜 했는가인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수 있는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월든은 실컷 읽어볼 수 있어요.
2: 네.
0: 네.
2: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온몸이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며 인생의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그마한 육신을 경작하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행은 그릇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땅에 묻혀 한 줌의 거름으로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0: 이 구절, 이 문단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1: 네.
0: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구절, 이 회자되는 구절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첫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단어만 좀 바꿔볼게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1: 네.
0: 카드빚과 은행 대출금을 죽어라 갚아가면서 그 무게에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살아보지 않은 1800년대 중반에 대해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생태주의가 실현이 됐겠지. 자연 친화적이겠지.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겠지. 막 빚과 돈 때문에 고달프지 않았겠지. 근데 그 로망이, 상상이 바삭 깨지는 거예요. 저 때도 똑같았구나.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이 사람은 집에 대한 이런 어떤 구축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자급자족을 실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빌려요. 그래서 되게 행운의 사나이예요. 우리 지금 땅 빌려서 내가 자급자족하고 싶어도 땅
1: 그렇죠.
0: 빌리기 쉽지
1: 네.
0: 않거든요. 땅에 빌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소나무를 베어냈던 그 산의 주인도 요즘 같으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2: 잡혀갈
0: 거예요.
2: 수도 있어요. 잡혀갈
0: 예,
2: 수도 있어요.
0: 구치소 행위다,
2: 네.
0: 솔직히 말해서. 너네 산에 가서 그렇게 막 채취하고
2: 그렇죠.
0: 그러면 안 되는
2: 네.
0: 거거든요. 근데 경작지를 빌립니다. 또 누가 흔쾌히 빌려줘요. 너무 많이 빌려줘갖고 본인 좀만 써요. 거기다가 감자며 콩이며 옥수수를 심습니다. 또 농산물이 또잘 나왔어요. 본인이 먹고 일부는 팔아요. 판 돈으로는 우유도 사고 버터도 사고 나름 괜찮은
2: 괜찮네요.
0: 생활을
2: 네.
0: 게다가 옷도 맞춰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데 이 사람은 뭔가 하늘이 좀 도와주는데
1: 네.
0: 이때 막 흉작이고 가뭄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근데 본인은 2년 2개월을 그
1: 그렇게.
0: 행복 속에서 살은 거죠.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여행도 떠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서로는 그냥 일상이 그 행복이었던 거예요. 2년 2개월 내내. 이거는 현대인의 로망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워너비. 이상적인 어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지만 이 월든의 삶은 무릉도 같기도 해요. 그런
1: 네.
0: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든하고 되게 비슷한 영상물을 발견했거든요.
1: 네.
0: 그 제가 이제 구독해 놓은 것 중에 EBS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일 즐겨 보는 게 건축탐구 집이라는 거하고 한국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1: 네.
0: 있어요. 이두 개를 합쳐 놓은 듯한 게 바로
1: 월든.
0: 월든이에요. 건축탐구 집은 약간 이런 거예요. 평생 일만 하던 남편, 산속에 집 하나 지어줬더니,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뭐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1: 네.
0: 이런 거고요. 한국 기행은 이런 겁니다. 첩첩산 중에 혼자 살고 있는 경순 씨. 이번에 폭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면 경순 씨네 또 집에 가서 막 고방을 살펴봤더니 본인이 가은에 추수해 놓은 막 먹거리가
1: 맞아요.
0: 쌓여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분들이 현대판 월든이다. 나도.

0: 저기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근데 월든이 조금 이상향에 가깝다면 2년 2개월짜리라면 이거를 평생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학자이자 활동가인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인 헬렌 니어링이 이런 삶을 20년 동안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20년을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참 특이한 게 원래 도시에서 대학 나와갖고 경제학 공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염증을 느낀 거죠. 1930년대에 이분들이 도시에 살 때 미국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생활비를 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 두 사람이 도시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기보다 우리 떠나자, 시골로 가자. 그래서 버몬트라고 하는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역시 천운이 좀 도왔어요. 거기에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놀린 게 단풍나무인 거예요. 그 캐나다 아시죠? 캐나다에서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그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사탕과 그런 시럽이거든요. 메이플 시럽. 여기 미국인데 뉴욕에서 버몬트라는 시골로 왔더니 산에 단풍나무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한두 해는 조금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 수액을 채취를 해서 드럼통에 받아서 집에서 가공을 해서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골의 삶을 되게 잘 즐기거든요. 근데 제가 니어링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문명사회를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만 쫓는 욕망의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가자. 우린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역시 자연 친화적인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거죠. 도시에 있는 거는 이런 거래요. 복잡함이 있대요. 있죠?
1: 네.
0: 긴장감이 있대요.
1: 있죠?
0: 있죠?
1: 네.
0: 압박이 있대요.
1: 당연하죠.
0: 있죠. 많은 생활비가
1: 들죠.
0: 이거를 이 속에서는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없고 정신의 건강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느끼는 바를 1930년대, 40년대에 이미 느끼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건전한 사회를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모르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32년부터 52년 동안 이 버몬트에 잘 살아요. 잘 살고 여기가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좀 나갔고 왜 우리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하러 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 자연주의 체험 생활을 해보려고 템플스테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 방문객도 들어와 해갖고서는 같이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필 20년 살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스키장이 생겨요. 스키장 생기려면 또 나무 베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서 평생 같은 방식의 삶을 유지해요. 이분들은 끝까지 장수를 하셔갖고 천수를 다 누리다가 정말로 자연에서 자연주의식으로 건강한 삶을 삶을 본인들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돈 버는데 많이 쓰지 않고 살았더니 오래 살더라. 일본에 장수 많아 갖고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조화로운 삶 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첫 번째, 채식주의를 지킵니다. 저는 이거 못할 짓이에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되는데 우선 채식주의를 지켜요. 자, 두 번째,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만 일을 합니다. 내가 밥을 위한 일은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더 이상 밥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의 절반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일하다가도요. 올해 먹을 식량이 다 찼는데 곳간이 이제 든든한데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0: 시간에는 뭐 하나? 남는 시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몸을 해요. 왜?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그런데 계속 일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떠올랐어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게 세팅을 해준다면 하시겠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1: 채식주의만 하면 되니까.
0: 저는 채식주의 때문에 못 살아요. 저 고기 먹어야 돼서. 근데 그거 하나만 빼면요. 지금
1: 다,
0: 저는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죠. 너무 좋죠.
1: 맞아요.
0: 이거 안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삶인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떠나라. 너 놓고 너 진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그걸 떠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럴 용기가 없네요. 저는 이런 자연의 삶 역시 어떤 용기와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또 소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생태는요, 건강이고 삶인데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그 자체가 저는 생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태에도 작은 생태가 있고 큰 생태가 있어요. 작은 생태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생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너무 사회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한 폐교 학교에 가서 살아요. 폐교를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1: 네.
0: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 후추 있죠. 통후추를 물에 불려서 발화시켜서 나무로 만들고요. 마트에서 사온 망고를 네. 씨 이렇게 과육은 발라먹고 남은 씨를 심어갖고 망고 나무를 키우시고요. 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잖아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는 걸 보면서 삶을 보채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디론가 떠날 순 없지만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다. 식물한테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아는 시인들은 식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엄청 많아요. 저 사람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이런 게 작은 생태예요. 나 자신의 삶의 리듬감을 회복시켜주는 작은 생태. 큰 생태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지구를 위한 지구의 건강을 위한 한 태도 한 스텝이 바로 큰 생태예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1: 네.
0: 그분이 쓴 사피엔스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아, 너는 호모 사피엔스지. 근데 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대형 포유류가 멸종이 됐어. 너는 그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인간아, 너도 포유류잖아. 너는 멸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 소름이 끼쳤거든요. 맞네.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면 그 다음 대형은 우리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같이 살리자라는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생태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살아야 사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지금 우리 지금 생태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학생이 여기서 잘 이렇게 해줘야 나도 같이 살고 선생님이 또 잘 해줘야 또 현우 학생도 살고 네, 이런 게 윈윈하는 생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때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 단순하게 그냥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생태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내 자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0: 맞아요.
1: 사회를 결성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스텝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 큰 생태까지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생태와 함께 할 거니까요.
1: 네.
0: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걸 준비해 볼게요.
1: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미용지역 파괴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네. 제목이 정말 무섭습니다.
1: 왜요?
0: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Part 1. 되겠습니다.
1: 맞아요. Uh-huh. 한창 그 다래끼 있을 때 제가 옆에서
0: You know.
1: 에이, 얼른 병원 가보세요.
0: 맞아요.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슬기 씨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예. 제가 놔뒀다가 이게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큰 작업이 됐습니다.
1: 나름 그 다래끼도 골든타임이 있나
0: 맞아요.
1: 보더라고요.
0: 아, 이게 예. 너무 아팠던 고통이 있어서 네. 실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써봤고요.
1: 재밌겠는데요.
0: 아, 오늘하고 또 내일 연결돼서 또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눈에 다래끼가 난 situation.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와. 자, 일단 눈꺼풀 알아야 되죠.
1: 네.
0: 다래끼 알아야 되죠. 아마 지금 머릿속이 좀 하얄 수도 있습니다.
1: 눈은 단어. 그냥 아이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오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1: 야.
0: 두 번째 미션은요.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저 진심 기절할 뻔했거든요.
1: 어, 그래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이 다래끼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직접 가서 영어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Yeah,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Swollen?
2: Swollen. You know, like big.
3: Bigger.
2: What happened?
3: 아, 보지 마. 아니, 여기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아.
2: What?
3: 어?
2: Sorry? Do you know English?
3: No. Okay. I explain.
2: Yes, please.
3: Do you know 다래끼?
2: 다래끼?
3: 다래끼.
2: Who's that? Your friend?
3: A little problem in my eyes.
2: Oh, that's called 다래끼.
3: Oh, that. Oh, 너무 아파.
2: Ouch.
3: I'm so sick.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See doctor?
2: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아, 봤지. 의사,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요. 의사가 이걸 꾹 짜잖아. 이거 튀어나와가지고. 짜. doctor?
2: Doctor.
3: Touch this, 이거, dimple? 이거, 다래끼?
2: Oh, yeah?
3: Yes, so.
2: He touched it.
3: So, I said.
2: Oh, it was painful?
3: Yeah.
2: Oh, it looks really painful.
3: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So, 그래서 big. 그래서 big이에요. Oh.
2: Wow.
3: Don't look at me.
2: I don't want to.
3: Yes, 얼마요, 얼마.
0: 아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픕니다. 아, 또 아파요.
1: 예.
0: 자, 오늘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휘를 정말 중요한 생활 영어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1: 네.
0: 뭐, 부었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래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눈꺼풀이라든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려운 시험 영어가 아니죠.
1: 네.
0: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생활.
1: 일상 속에서.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어휘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5: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4: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5: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봤더니 오, 눈이 완전 부어있는 거예요.
1: 저런.
0: 네, 눈 어떻게 된 거야? 완전 부었네.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What happened to your eye?
0: 어순대로 끌어볼까요? 가능할까요?

0: What happened? 우리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1: 뭐가 벌어졌니?
0: 너의 눈에
1: 그렇죠.
0: It's all 부었다.
1: 예.
0: 응.
1: 부은 거를 드디어 쓸 차례가 왔습니다.
0: 아,
1: 여러분들,
0: 부었다.
1: 예, 교재에 꼭 한번
0: 네.
1: 써보시고, 뭐, 틀리면 지우면 되니까요, 그죠?
0: 그쵸, 그쵸. 근데 뭐, 부었다라는 말이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잖아요.
1: 오케이.
0: 예.
1: 그럼.
0: 그럼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잖아요.
1: 네.
0: It's all like a balloon.
1: 오!
0: 풍선처럼. 그죠? Like a
1: 근데 여기서 볼륨 틀리면 안 됩니다, 대신에.
0: 오, 두 개일 것 같아요.
1: 와,
0: 와.
1: 와, 오케이. 자, 물론 아실 겁니다.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
0: 네.
1: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0: 아유,
1: 싶어요. 제가
0: 감사합니다.
1: 말했지만 어휘를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 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0: 의미만이라도.
1: 그럼요. 알수 있는 걸로 최대한 동원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웃음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0: 네.
1: 풍선 같아. 가능하죠, right? 하지만 오늘 부어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0: 어?
1: swollen.
0: Swollen.
1: 들어본 적 있나요?
0: 좀
1: swollen?
0: 익숙한데요?
1: 오케이.
0: 네.
1: swollen이라고 하는 게 부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래 붓다라고 하는 동사 swe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0: 네.
1: swollen. 자,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드릴 게 뭐냐면요. puffy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0: Puffy?
1: puffy.
0: Puffy 강아지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1: 걔는 퍼피고요.
0: 아, 예.
1: PPY입니다, 퍼피.
0: 그렇군요.
1: So, 퍼피 하다는 거는 얼굴이 붓거나 푸석푸석한 거 있죠? 보통
0: 아.
1: 아침에 자다가 깼는데, 그죠? 이렇게 뭐 새벽에 물을 많이 마셨든, 뭐 전날 밤에 라면을 먹었든, 그런
0: 예.
1: 모습을 보통 퍼피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swollen 같은 경우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벌에 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디가
0: 그쵸.
1: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 그런데 팔이 이렇게 무슨 뭐 다쳐서 팔이 이렇게 부었을 때 퍼피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얘는 보통
0: 네.
1: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부은으로
0: 부었을 때.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t's all swollen이라고 돼 있잖아요.
0: 네.
1: 보통 여러분들, 이 all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 갖고 있죠?
0: 올은 모두 다.
1: 모두,
0: 네.
1: 다, right?
0: 네.
1: 물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요, 회화체에서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요.
0: 아,
1: That's
0: 완전히.
1: right.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He's happy 대신에
0: 네.
1: He's all happy. Look at him. He's all happy.
0: 아, 완전
1: 이러면
0: 행복해.
1: 예,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는 완전 행복해.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0: 네.
1: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이라는 느낌으로 쓰는 게더 맞겠죠, 그렇죠? Alright, swollen이라고 했고요. 자, 앞부분에 이거는 사실 질문형으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0: 그쵸.
1: What happened? 여기까지만 해서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0: 무슨 일이야?
1: Right, 뭐, what happened?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무슨
0: 오.
1: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0: 네.
1: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what happened? 뒤에다가 to 뭐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body part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하지만 그거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예를 들어 사람을 써볼 수 있고 정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날 왜 연락도 안 되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니? 그거는 결국에는 너에게 무엇이 벌어졌냐가
0: 네.
1: 되겠죠.
0: What happened to you?
1: 그래서 Hey,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머리를 좀 스타일을 바꿔본다고
0: 네.
1: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탄 거예요. 딱
0: 아.
1: 나타났을 때 여러분과 슬기 씨가
0: 네.
1: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어떻게 할까요?
0: What happened to your
1: Hey,
0: hair?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Right?
0: 어.
1: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찬으로는 절대 쓰진 않아요. 네,
0: 그쵸.
1: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때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
0: What happened to you?
1: What happened to your hair?
0: What happened to your
1: 네.
0: hair?
1: 자, happened는 근데
0: 예,
1: 과거형이죠?
0: 과거요.
1: 뭐가 벌어졌니?
0: 네.
1: 근데 이거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갑자기 초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진행형도 돼요.
0: 예.
1: So, 비동사랑 섞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0: 왠지
1: 뭐가 벌어지고 있지, 나에게? 어떨까요?
0: What is happening to me?
1: What is happening to me? 좋아요. Very
0: Oh,
1: nice.
0: yes.
1: 이거는 특히나 뭔가 그 슈퍼히어로에 관련되어
0: 그쵸?
1: 있는 얘기.
0: Oh, what happening? What's happening
1: happening
0: to
1: to me?
0: me? Yeah.
1: Righ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Just like this.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0: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1: Alright. 자, 여기에서 일단은 부은이라는 형용사를 알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아,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0: 아.
1: 네, 제가 두 개 다 비워두기는 양심에 찔려서.
0: 네네네.
1: 제가 다래끼는 여기 이렇게 살짝 넣어놨어요.
0: 아, 이거 근데 예전에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왜, 오케이. 뭐, 본 것 같죠?
1: Alright.
0: 네. 이게 bad sty가 그 아주 심한 다래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On my 눈꺼풀인데 눈꺼풀,
1: 네.
0: 눈꺼풀. 그러면은 그 이게 어쨌든 눈을 덮는 거잖아요.
1: 여기죠 여기 여기.
0: 그러면은
1: 여기.
0: 저는 뚜껑 eyelid로 가볼까요?
1: 오,
0: 뚜껑이 lid예요. 맞죠?
1: 지금 뚜껑이라 그래서 막 다른 거 쓸 줄 알았거든요.
0: 아유.
1: 들어보셨어요 eyelid?
0: Lead. 아이 yes. 리드는 처음이에요.
1: 처음? 오케이.
0: 리드는 그냥 뚜껑이라서
1: 자, 눈을 아이랑... 덮는 거니까 뚜껑이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네.
1: 보도록 할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정답?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 eyelid 맞아요.
0: 전 진짜 그냥 생각한 거예요.
1: Yes. 리드가 진짜 뚜껑 맞잖아요.
0: 맞 뚜껑이에요. 아이,
1: 그런데 네. 눈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one word인 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Yes.
0: 우와.
1: 그리고 양쪽을 다 얘기할 때는 물론 눈처럼 eyelids라고 해서 s를 포함을 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eyelid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래끼는 여기 제가 아예 대놓고 써놨는데요. 이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STYE, STY, 그리고 E를 제거해서 STY, 이렇게 STY라고도 씁니다.
0: 네.
1: Okay? So STY, 뭐 STYE, STY 있다라고 하면 다래끼가 되겠는데
0: 네.
1: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또 강조하지만
0: 예.
1: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좋아요. Right? 그렇지만 이 친구들을 동사랑 묶을 줄 모르면 문장에 못 넣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나 단어만 많이 알아. 이게 되니까 다래끼가 나다라고 하는 거 엄청 간단하게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0: 네.
1: Right?
0: 네.
1: 저 동사 못 썼어요.
0: Had.
1: Exactly. So have a sty. 얘를 알아야 돼요. 이왕 알 거 여기까지만 하면 아깝잖아요.
0: 그렇죠.
1: 조금만 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아 스타이가 셀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0: 네.
1: So have a sty라고 하면 다래끼가 나다. 특히나 다래끼가 아주 심하게 났으면 이런 거 뭐죠?
0: Bad
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Right, so 그녀는 아주 심한 다래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0: She had a bad sty.
1: 그렇죠? 현재형으로 쓰면 she has a bad sty. 이러면 지금 나 있는 거예요.
0: 그쵸,
1: She
0: 그쵸.
1: has a bad sty. 자, how about this? 나는 다래끼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나는 다래끼 하나가 있어요.
0: I have a sty.
1: sty. 그리고 양쪽 눈꺼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Both eyelids.
1: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써주면 됩니다.
0: On.
1: 왜냐하면 그 eyelids 안쪽에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0: 네.
1: 거기 피부에 이렇게 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올라오잖아요.
1: That's
0: 다래끼는.
1: right. On
0: 아.
1: both eyelids. 여기까지 하면 좀 많이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have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0: Alright.
1: 자,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0: She has a bad sty.
2: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0: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0: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어 트레이닝 할게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의사는 만나봤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0: 네. 아이,
1: 너무 크게 났으니까.
0: 그쵸, 그쵸.
1: 슬기 씨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0: 예, 예, 예. 어이쿠.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요.
1: 네. 네. 나눌 수 있을까요?
0: Go. Did you go?
1: 너는 갔니? 그리고 뭐 했니?
0: 봤니?
1: 아하.
0: 그리고 의사를.
1: Yes.
0: 네. 어이쿠, 또 이거 5만 가지 있잖아요, 우리.
1: 5만 가지.
0: 예, 5만 가지 근데 있는데.
1: 뭔가 아플 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남이 아픈 걸 볼 때도 이거 많이 쓴단 말이야. 아이고, 아야, 아야, 이런 거.
0: 그래요?
1: 네. 만약에 그래요? 제가 꼬집었어요.
0: 예.
1: 그러면은.
0: 아치.
1: 오, 아치.
0: 예. 아치.
1: 제 책이는 아니죠?
0: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거 아추잖아요.
1: 그거 뭐라고 쓸까요?
0: 아우치. 아, 아치. 어. 이렇게 가, 이렇게 어. 갈까요?
1: 오케이. 오케이.
0: 아이치.
1: 오케이. 그건 에이끼라고 원래는 사실 할 수가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자, 스펠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이겁니다.
0: 아.
1: 네. 여기서 오우가, 오우가 아니라고요. 아우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우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쿠 아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아하.
1: 만약에 내가 다쳤다
0: 네.
1: 그러면 이제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우치 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남이 다친 거를 보거나 남이 굉장히 좀 고통을 겪을 만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우치 오히려 얘기를 하는
0: 끔찍해.
1: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밤에 길을 그 거실에서 발가락을 어디 찧었다 이 얘기를 아우.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일이 아닌데도 아우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0: 아. Right.
1: 하지만 얘는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아우치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0: 어쩌면은 약간 조롱하는 걸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1: 너무 진지한 상황에서는 쓰는 게 아닙니다. 아하.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아우치 귀엽게. 이렇게 쓰는 거죠,
0: 네,
1: right?
0: 네,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o 하고 뭐가 같이 섞였죠?
0: And see.
1: See, alright. So go and see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같이 많이 씁니다.
0: 세트.
1: 전에도 yes. 한번 세트로 간다 했었죠.
0: 맞아요.
1: So go and see someone 이러면은 누군가를 정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담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0: 그렇죠.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명령어로 해 보세요. 이거 그냥 거의 똑같아요. 명령어로 가서 의사를 만나 봐. 그럼 어떻게요? 그냥
0: Go and see a doctor.
1: Go and see a doctor. Right?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0: 네.
1: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면 툭 하면 던질 수 있는 말이니까. Go and see a doctor.
0: 예.
1: Yes.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할 건데 하려면 go하고 see 둘 다 과거형으로 바꿔 줘야겠죠.
0: 네.
1: 자, 나는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 봤어. 그러면 나는 갔다니까 I go가 아니라
0: I went.
1: I went. 그 다음에 and
0: saw,
1: saw the
0: doctor.
1: 선생님.
0: Teacher.
1: There you
0: yes.
1: go.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Mm-hmm.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좀 생각보다 빈도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가서 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나 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쓸 때가
0: 네,
1: 많습니다.
0: 네, 네.
1: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Go and see a doctor.
0: Go and see a doctor.
1: I went and saw the teacher.
0: I went and saw the teacher.
1: 자, 본문으로 갈게요.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0: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1: All right.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짜려고 할 때는 사실 짠 것도 아닌데
1: 네.
0: 예, 그때 벌써 기절을 할 뻔했다라는 게
1: 그 공포심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거기에 빛을 쫙 비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공포심이 엄청나지고
0: 앞도 잘 안 보이고
1: 그리고
0: 그러니까.
1: 보통 원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0: 네.
1: 따끔해요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0: 그쵸.
1: 근데 저는 이렇게 하셨어요. 아플 겁니다.
0: 오.
1: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0: 경고가 제대로 들어왔네요.
1: Right.
0: Yeah, when he tried to eat.
1: 나눠 보세요.
0: 그가 여기서 끊어야겠는데요.
1: 오케이.
0: 예, 그거를 저기 짜려고 할 때.
1: 노력할 때.
0: 예.
1: 그렇죠. 아니 직역을 하면.
0: 그렇죠. I almost passed out. 나 거의 갈 뻔했어.
1: 갈 뻔했어.
0: 그 기절할 뻔했어.
1: 뻔했어.
0: 예, 이건데 이게. 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짜다. 짜다.
1: 자, 이거는 제가 많이 짜다.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오케이. 원래는 쥐어 짜는 거는 스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0: 아.
1: 근데 단순하게 그 스퀴즈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다르기는 아시겠지만, 터트려서 나와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자, 그래서 저는 사실 터뜨리다. 라는 동사를 터뜨리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0: 터뜨리다.
1: 근데 이제 보통 의사가 터뜨리라고 할 때라고는 안 하니까.
0: 그쵸, 그쵸.
1: 네.
0: 네. 터트리다가 이거 아닌가요? 범.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지? 범, 범푼가?
1: 오케이, 오케이.
0: 범분가 뭐.
1: 제 생각에는 예. 그 B-O-M-B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건가요?
1: 폭탄.
0: 아, 그 폭...
1: 폭탄 할 때, 자, 그게 아니고요.
0: 폭탄 터지잖아요.
1: Right, right.
0: 예.
1: 자, 보겠습니다. Yeah, when he tried, 노력했죠.
0: 네.
1: To, 그걸 터뜨려. 나는 거의 기절했다. 기절할 뻔했다. 정답은요?
0: 아, pop it.
1: Pop. Pop, pop, pop. Right?
0: 아,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1: 네, 이 pop이라고 하는 게 터뜨리다라는 동사예요.
0: 네.
1: 근데 이게 사실 그거 말고도 갑작스럽게 뭔가 팍 벌어지는 일, 네, 관련된 거는 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팝업 스토어이라든가
0: 맞아요. 뭔가
1: 튀어나온다.
0: 익숙하죠.
1: Right?
0: 네.
1: Okay, so 팝은 여기서 터뜨리다 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pass out 썼는데
0: 네.
1: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0: 완전히
1: 이렇게?
0: 그쵸, 그쵸. 해롱해롱,
1: 해롱해롱
0: 넉다운.
1: 기절, 기절하다라는 네. 뜻입니다. 진짜 pass에서 뒤로 넘어간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so pass out은 기절하다. 가 되겠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덜렁 동사 하나예요.
0: 네.
1: 동사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기절했다. 이거는 기절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피곤했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도 피곤하면 나 완전 기절했잖아 라고 하죠.
0: 그죠.
1: 그래서 모두가 기절했다. 어떻게 할까요?
0: Everybody passed out.
1: Yes. Everybody or everyone passed ou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지도 몰라 라고 할 때 우리 조동사 뭐 쓰죠?
0: Might.
1: 그러면 나 기절할지도 몰라.
0: I might passed out.
1: Passed out, right? Might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0: 아, 그렇죠.
1: I might pass out. 이거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수도 있다가 되겠지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화 보다가 I might pass out.
0: 그렇죠.
1: 이렇게도 쓸 수
0: 무서운
1: 있겠죠.
0: 영화 볼 때.
1: That's right. So pass out은 뭐 피곤해서든 아니면은 뭐 you know 진짜로 뭐 실신하는 게 될 수도 있고
0: 네.
1: 이렇게 pass out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Everyone passed out.
0: Everyone passed out.
1: I might pass out.
0: Oh, I might pass out.
1: 자, 그리고요. 여기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단어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0: Faint.
1: Faint라고 하는 것도 기절을 하는 건데요. 얘는 거의 실신하다라는 뜻입니다.
0: 아.
1: Faint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 현기증이 나든가 이런
0: 예?
1: 식으로 할 때 보통 faint를 쓰고요. 피곤해서 faint한다고는 쓰지는 않아요.
0: 네.
1: Okay?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라 볼 수 있죠.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패턴이 여기 almost 뒤에 과거 동사를 쓴 겁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뭐 했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진 않은 거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뭐뭐 할 뻔했다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almost forgot. 나 거의 잊었어. 그러면 아직 잊은 건 아니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잊을 뻔했다가 되는 거죠.
0: 나 완전 까먹을 뻔했다. 약간 이런 느낌.
1: 맞아요. She almost got an A라고 하면 A를 받을 뻔은 했지만
0: 못 받은 거죠.
1: 못 받은 거예요.
0: B 받았네, 딱
1: That's
0: 보니까.
1: That's right. 에이. Okay. 자, 읽어볼게요.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0: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미션 정리할게요.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0: I had the best eye on my eyelid.
1: Right. 자, 두 번째.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0: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Okay,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3: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2: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3: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0: Almost passed out.
1: Yeah,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덩어리 표현이죠. 네. Have a sty. 가봅니다. 걔는, 그녀는 심한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2: She has a bad sty.
1: 그렇죠. Has. 이게 중요한 겁니다.
2: Yes.
1: 눈꺼풀에 심한 다래끼가 났었어. 나는, 과거형으로 예. 나는 심한 다래끼가 눈꺼풀에 났다.
2: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1: There you go. 세 번째, 난 두 눈꺼풀에 다래끼가 났어.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래끼가 있다.
2: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1: 그렇죠. 아. 아직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2: 그렇죠, 그렇죠.
1: It's okay, it's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has a bad sty.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I have a sty on both eyelids. Very nice. 자, 다음은요. Pass out.
2: 아하.
1: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2: 네.
1: 자, 다들 기절했어. 모두가 기절했어.
2: Everyone passed out.
1: 그죠? Everyone passed out.
2: Mm-hmm.
1: 나 기절할지도 몰라. 나 무서운 거 못 보거든, 이러면서.
2: I might pass out.
1: 그쵸? I might pass out.
2: Mm-hmm.
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좀 깁니다. 의사가 짜려고 할 때 기절할 뻔했어. 제가 직역 버전 드릴게요. 그가 그걸 터뜨리려고 할 때.
2: When he tried to pop it.
1: 오케이, 난 거의 기절했어.
2: I almost passed out.
1: There you go. 자, 그래서 뭐 할 뻔했다라고 할 땐 almost를 쓰고 과거동사 쓰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2: 네.
1: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2: 한번 읽어볼까요?
1: 그럴까요?
2: 네.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passed out. I might pass out.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2: Oh, 읽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왔어요.
1: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4: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3: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4: Yeah. When he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5: What happened to your eye? It's all swollen.
2: Yeah. I had a bad sty on my eyelid.
5: Ouch. Did you go and see a doctor?
2: Yeah. When I tried to pop it, I almost passed out. Oh.
5: Oh, oh. No.
1: Ye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2: 네.
1: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웬디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ndy ate without washing her hands.
1: 그렇죠. Without ing.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거의 덩어리 표현에 가까운데요.
2: 네.
1: Have a sty. 이걸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내 아들이 다래끼가 났어.
2: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중동의 전쟁은 길어졌고 유가는 치솟았죠. 사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진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 산업이죠. 한국은 원유가 나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들여온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 되팔죠. 그래서 한국 정유 산업을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유와 뿌리가 같은 산업이 석유화학이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프타라는 물질이 함께 나오는데 석유화학은 이 나프타를 원료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터리와 반도체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성장의 숨은 주역, 화학산업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출발점은 석유화학도 아니었고 정유도 아니었습니다. 비료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비료 생산 시절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비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1961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충주 비료 공장은 광복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대규모 화학 공장 가운데 하나로 한국 화학공업의 시작이자 산업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비료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형 화학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기술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같은 제조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수입 대체 그리고 국산화였습니다. 그 중심에 석유화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플랜트, 긴 건설기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엔 당시에는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먼저 정유 산업부터 키웁니다. 정유 공장이 돌아가야 석유화학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1962년 대한석유공사를 세우고 1964년 미국 걸프사와 손잡아서 울산 정유공장을 가동합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하루 3만 5천 배럴이라는 대규모 원유 정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에너지 지형이 달라집니다. 1962년 10%도 안 되던 석유의 비중이 1971년에는 절반을 넘어섭니다. 한국 경제의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곧 두 번째 정유 공장을 민간에게 맡깁니다. 그 주인공이 라키 화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LG의 뿌리입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를

만들며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다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기 위해 석유화학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려면 직접 생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미국 칼텍스와 손잡고 호남 정유를 세웁니다. 정부는 울산과 여수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정부가 라키화학에 정유 사업을 맡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키는 이미 플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회사 중 석유화학 부분이 훗날 LG화학이 되고요. 정유 부분은 GS칼텍스가 되죠. 클러스터는 비료 분야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1977년 여수에 세워진 남해화학은 대규모 비료 공장으로 1950년대 전량 수입하던 비료를 이제는 자급하고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1979년에는 여수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됩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 연간 35만 톤, 울산 제1단지 10만 톤을 3배 넘게 웃도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울산과 여수 단지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울산과 여수 두 단지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유화는 폴리프로필렌을, 한양화학과 한남화학은 폴리에틸렌을, 럭키화학은 PVC를 생산했습니다. 여수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에틸렌 생산을 맡았고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것은 공장만은 아닙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1976년 한국화학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는 정밀화학 기술의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70년대 말 한국 화학 산업은 첫 번째 거대한 위기를 맞는데 79년에 2차 오일 쇼크죠.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요. 중화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1979년 6.5%였던 경제 성장률은 1980년 -5.2%로 주저앉았습니다. 산업화 이후 처음 겪는 깊은 침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여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세계 경제가 멈춰버린 것이죠. 수요는 줄고 공장은 놀고 기업은 적자를 봅니다. 정부는 충남 대산을 추진하던 제3석유화학단지 계획까지 유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화학의 미래를 의심했죠. 전환점은 1980년대 중반에 찾아옵니다. 이른바 3저 호황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되살아났고 자동차, 전자, 섬유 같은 제조업이 빠르게 컸습니다. 그 원료를 대는 석유화학 수요도 함께 늘었죠. 특히 당시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었던 섬유가 컸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원료가 모두 석유화학 제품이었으니 섬유의 수출 성장은 곧 석유화학의 대규모 수요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와 반도체가 하는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섬유가 했던 셈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석유화학은 다른 단계에 들어섭니다.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1990년 투자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정해준 1품목 1회사 자리를 지키는 산업에서 기업이 경쟁하는 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산 단지입니다. 유보됐던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새로 들어왔고 기존 기업도 대규모 증설에 나섰습니다. 1991년 대산 단지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국은 울산, 여수, 대산이라는 세 개의 거점을 갖춥니다. 정유산업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정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정유사들은 고도화 설비에 경쟁적으로 수조원을 투자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같은 고부가 제품뿐만 아니라 벙커 CU, 아스팔트 같은 값싼 중질유도 함께 나옵니다.

하는데요. 고도화 설비는 이 중질유를 다시 분해해서 더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같은 원유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게 된 것이죠. 한국 정유산업이 단순 정제를 넘어서 지상유전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입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한국 화학산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죠.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석유 제품 소비가 감소했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같은 시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진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각종 화학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화학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제조업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7에서 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동차, 화학, 정유를 묶어 차화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화학산업의 위상도 높았죠. 그러나 바로 그 성공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직접 생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최대 고객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죠. 이 변화는 한국이 과거 섬유산업에서 경험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섬유산업은 이후 중국과 동남아의 저임금 생산 체제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석유화학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화학기업들은 고민을 하죠. 기업들이 찾은 돌파구는 첨단 소재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 국산화가 눈에 들어왔죠. 먼저 반도체 소재입니다. 1995년 삼성 정밀화학은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해 한덕화학을 세우고 반도체 현상에 TMAH를 생산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동진세미켄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그리는 감광액입니다. 1990년대 D램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했고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는 첨단 제품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둘 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소재입니다. LG화학은 1990년대 중반 전량 일본에 의존하던 리튬 이온 전지 연구에 뛰어듭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 축적은 훗날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도 이어집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CNT, 즉 탄소 나노튜브를 국산화합니다. 이 CNT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식품 포장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특수 접착 소재를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소재였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소재 개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 섬유입니다. 효성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섬유 개발에 도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가볍고 강해서 수소 저장 용기와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드디어 2011년 독자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요. 2013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이렇게 소재 하나하나를 국산화하는 동안 산업 전체의 지형도 다시 짜였습니다. 삼성은 화학 방산을 한화와 롯데에 넘기는 빅딜을 단행했고요. 이를 받은 한화는 에틸렌에서 폴리에스터까지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웠습니다. 롯데는 삼성 정밀화학을 인수해서 첨단 소재로 영역을 넓혔죠.
이 과정에서 한국화학산업은 범용 석유화학에서 첨단 소재 중심 산업으로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요즘 한국화학산업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범용 석유화학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응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유는 중동 리스크와 정제 설비 축소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화학산업은 늘 이런 전환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시작된 공장 운영 능력은 석유화학으로 이어졌고요. 석유화학의 소재 기술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결국 화학산업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축적된 역량 그리고 변화의 순간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온 한국형 전진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건설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2: 만년설이 쫙 녹아 내려가지고
3: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4: 이런 거 여기서 많죠.
1: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5: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 보인다.
6: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1: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꿀꿀 길을 여시오. 오늘은 흑돼지 이사가는 날. 아기 돼지가 자라 청년 돼지가 됐으니 더 넓은 평수의 새 집으로 모신답니다. 그냥 돼지가 아니거든요. 남다른 혈통에 족보까지 있는 토종 돼지.
1: 항상 뭐 얻을 때가 따로 할 것 없이 뭐 볼 때마다 이뻐요.
2: 타지에서 공부하고.

0: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도시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타일 성향이.
1: 전 약간 시골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풀 보고, 개 돌아다니는 거 보고, 돼지들 보고. 그래서 형은 약간 도시형이고, 저는 농촌이에요. 약간 촌놈. 완전 극과 극이죠. 잘 맞는 것 같아요.
2: 평범함을 거부하는 개성 만점 토종 패밀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0: 경북 경산시의 한 농장. 이른 아침부터 토종 패밀리가 떴습니다. 혹시 모를 전염병 차단을 위해 방역은 필수. 돼지들이 살고 있는 돈사에 들어가려면 소독제에 발을 담가 2차 소독까지 해줘야 합니다.
1: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조용히 해야 됩니다.
2: 여기는 저도 다른 데 갔다 오면 잘 안 들어옵니다.
0: 행여 발소리라도 날까 숨 죽이는 이유는 바로 요 녀석들 때문이랍니다. 돈사 중에서도 가장 방역에 신경 쓰고 출입을 삼가야 하는 분만실.
1: 얘네들이 어제 갓 태어난 돼지들이고요.
0: 생후 2일 차 신생자 돈이라 불리는 새끼 돼지입니다.
1: 진짜 애기 냄새나. 진짜 신생아 애기 냄새가 나가지고.
0: 세상에 온 걸 환영해. 탄생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출산의 고통까지 공존하는 분만실.
3: 좀 이래 나타가 쉬었다가 일이 나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0: 어미 돼지는 분만시 8~9마리의 새끼를 순차적으로 낳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신문지랍니다.
3: 아, 이거 새끼가 금방 나오면은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차원 바닥에 닿지 말았고, 그럼 아무래도 이 종이가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0: 모유 수유를 하는 동시에 분만까지 해야 하는 상황. 진통을 겪는 어미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4: 가슴 마사지를 하면은 저렇게 눕거든요. 그래야 새끼도 잘 넣고 이제 새끼들도 초유를 빨리 섭취해가지고 건강해지거든요.
0: 아직 뱃속에 새끼가 남아있건만 많이 지쳤는지 어미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럴 땐 그저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4: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제 분말이 다 끝나면 태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5: 왜요?
4: 아니면은 얘가 너무 사람도 똑같이 분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돼지도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돼지도 너무 힘들고 안에 새끼들도 죽을 경우가 있어서
0: 걱정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던 그때 가슴 마사지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4: 나온다.
0: 어미가 젖 먹던 힘을 다해 새끼를 밀어냈습니다.
4: 안녕. 태가 계속 묻어있으면 수분 때문에 춥거든요. 그래서 태를 빨리빨리 닦아줘서 말려줘야 돼요.
0: 출생 직후엔 체온 조절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온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녀석까지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3: 새끼 예뻐요. 이보자.
0: 걱정했는데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3: 너무 예뻐요.
4: 예뻐요?
3: 예, 예뻐요.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0: 그제? 너무 이쁘잖아. 크다. 그죠? 아유, 예뻐라. 이쯤 걸어 가자. 이쯤 가서 여기 누워있어 봐. 전 냄새 맡아봐. 얘들은 보면은 처음에 차지한 젖꼭지를 계속 저 뛸 때까지 물고 있어요. 젖꼭지 전쟁이 아주 치열해요.
1: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젖 먹는 새끼들만 보아도 절로 배가 부르고 웃음이 난답니다. 돼지 키우는 농부의 보람이 이런 거겠죠.
2: 내 어릴 때 여섯 키우고 있다며.
0: 어?
2: 어? 어떻게 키웠는데?
0: 이 엄마 여기 새끼 맞고 수산 놓을 때.
2: 어.
0: 어. 이 애기니까 혼자 두면은 예? 울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불하고 다 깔아놓고.
2: 아, 이불도 깔았어?
0: 어. 그래야지 애기를 그러면 그냥 채워.
2: 그치. 어. 아, 그래?
0: 어.
3: 어느 장소에서 졌어요?
0: 여기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누워 자는데 깨끗한데. 옛날에 여기가 이제 따뜻하게 열선이 있었어. 따뜻했어. 그러면 거기다 깔아 눕혀놓으면
2: 그래?
0: 잘 자요. 엄마 일하라.
2: 너 돼지였어?
0: 아니지, 우리 아들이게 돼지.
2: 돼지가 지키는데.
1: 돈사 바닥에 갓난쟁이를 뉘어놓고 얼마나 소구름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 방도가 그뿐이라 돼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한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0: 내 농장에서 먹고 자고 그게 일이었어. 그러다 보니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돼지하고 같이 거의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마음이 아파. 그때 생각하면
2: 그래 내가 이래 돼지 키우는 조기 교육으로 확실히 시켜놔가지고 엄마 사랑해.
0: 그래,
2: 아빠도 사랑해.
3: 뭐야.
2: 아빠 사랑해.
1: 1987년 돼지 10마리로 시작한 농장은 이제 3,000두를 사육하는 전문 농가로 성장했는데요. 10년 전부터는 흑돼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육 흑돼지는 대부분 외래종이지만 이 녀석들은 토종이랍니다.
4: 저희가 돼지 중지 키우는 그런 흑돼지입니다. 우리 흑도는 진짜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1호로 만들어낸 옛날 그 재래돼지 토종인데 일반 돼지에 비해 가지고 좀 이 질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골격이 강건하다. 폐사가 잘 안 난다. 아프지를 잘 않는다. 색깔이라든가 이 모발이 아주 윤택이 나잖아요. 이거는 아주 건강하다는 것이죠.
1: 사라져가던 토종 돼지의 혈통을 복원해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낸 품종이 바로 우리 흑돈입니다.
5: 양님은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일하게 됐어요. 해외에서 요리 공부하고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그걸 접고 다시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삶 자체가 돼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얘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토종 돼지를 아버지가 이렇게 이끈 거를 물론 내가 이제 2세지만 그거에서 더 부응을 시켜서 더 잘 키우고 더욱더 이제 우리 토종 흑돼지가 전 세계나 뭐 전국에 다 알려지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됩니다.
1: 평생 돼지를 키운 아버지의 삶이 돼지와 함께 자란 아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가훈처럼 토종 돼지를 잘 키우려면 한 마리 한 마리 혈통을 증명하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4: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종축 그 개량 협회가 있어요. 거기하고 있어서 똑같아야 돼요. 그냥 그런 작업을 모든 게 이제 아들이 도맡아갖고 다 하는 게 된 거죠.
6: 우리 흑돈이라는 이 품종이 토종 흑돼지로 인정을 해준다.

0: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듣자마자 아버지한테, 우리 이거 토종 흑돼지, 우리 받을 수 있다. 우리 아빠가 이제 이때까지 전산기록 해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취합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하겠다. 그럼 우리 받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전산 기록을 다잘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받기도 쉬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취합을 잘 해서 이제 제출했을 때, 되게 뜻깊었죠. 엄청 뜻깊었죠.
1: 덕분에 국내 최초로 토종 돼지 인정서를 거머쥐었습니다.
2: 이 보이시죠? 통장 바뀔 때마다 착착 쌓아놓은 겁니다. 이걸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그때 그 구제역이라든가 그랬고 이랬을 때 그때 사료값 많이 올라오고 농장 경영에 마이너스 날때 그때 되새기고 빼앗군 기억이 남아있죠.
3: 1199원이다. 1199원. 2099원.
4: 이거 통장 정리했을 때 아버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2: 눈물 나죠, 진짜로. 맛있는 것도 사 먹게 되잖아요. 한정된 금액이 돈이 있다 보니까, 그 애들, 뭐, 애들이니까 먹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사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가서, 뭐, 지금도 진짜 생각하면은, 내가 눈물이 쏟아져요.
1: 기쁜 날보다 아프지만 견뎌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할 것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생쥐 같은 녀석들을 한순간에 잃기도 했고, 15년 전엔 구제역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박복용 씨를 다시 농장으로 이끈 건 본디 이 땅에서 나고 자라 대를 이어온 생명의 힘. 작지만 강인한 우리 흑돈처럼 그의 삶도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2: 이 농업 자체는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노력하면 한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고, 손에 간 만큼의 그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 돼지들도 내가 노력한 만큼 애지중지 여기면은 쟤네도 잘 큰다는 거죠.
1: 농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육가공 센터. 토종 돼지 흑돈의 가공과 판매를 담당하는 곳. 박보경 씨와 막내아들 성범 씨가 정성 들여 키운 돼지를 큰아들 장범 씨가 직접 수매해 운영합니다. 축산업을 전공하고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까지 갖춘 장범 씨. 그는 발골을 하면서 돼지라고 다 같은 돼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토종 돼지는 지방이 많아서 풍미는 독보적이고 탄력 있는 육질에 쫄깃한 식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5: 아버지가 이제 키우시는 것만 했지, 이제 돼지를 판매하거나 이제 유통하는 걸안 하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가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삼겹살이랑 돼지 등심이 이제 같이 붙어 있거든요. 등심이랑 삼겹살을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는 사항은, 이제 토시살.
1: 이제는 대형 백화점에서 찾는 고급 식재료가 된 토종 돼지. 입소문이 퍼지자 가공센터 옆에 마련한 식육 식당은 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삼복더위 날려줄 복다림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몸보신을 해볼 참입니다.
2: 이쪽은 우리의 딸이고,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가족은 다 모였죠. 그럼 여기는 우리 이제 손자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6: 안녕하세요.
1: 토종 돼지는 구울 때 버터 향이 난다죠. 그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라서 팝콘 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답니다.
7: 시방콕이랑 달라.
2: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0: 배가 부릅니다. 근데 그 맛있는 거 먹으니까 배가 더 부르죠.
1: 제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0: 이제 노년에 와서는 이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랑스럽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예요, 가족이. 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위하여!
2: 가족이란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서 토종 패밀리의 돈거 돈락은 배를 이어 계속될 겁니다.
3: 예안향교에는 특별한 토종이 있다고 하는데
4: 안동무궁화 갖고 있습니다.
3: 아, 그건 정말 특별한 무궁화네요.
5: 여기는 64시인의 청포도시 때문에 만들어진 와이너리니까 끝까지 청포도로만 와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3: 퇴계 이양 선생님이 아주 즐겨 걸으셨던 그 길입니다. 진정한 토종길입니다.
6: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7: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0: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어? 이거 실화야?
13: 에이, AI 같은데.
1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우와, 이게 진짜 급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급이다.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부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1: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2: 엄청 작은 코다니인데요. 정말 신기하네요.
3: 우즈베키스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도시. 활기 넘치는 수도 타슈켄트부터
0: 너무 맛있어요.
3: 실크로드의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사마르칸트까지. 지금 출발합니다.
0: 오, 엄청 아름다워요.
3: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정은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어갑니다. 제가 처음 타슈켄트를 찾은 건 2016년입니다. 10년 사이 타슈켄트는 빠르게 발전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거닐다 보면 자주 들려오는 옛 이름이 있습니다. 건물에도, 거리에도, 심지어 도심의 광장에서도 이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0: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고대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들인데요. 사실 이와 함께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바로 14호세기에 번영했던 티무르 제국입니다.
3: 힘은 정의에서 나온다. 이 좌우명 아래 티무르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티무르는 위대한 군주이자 영웅이죠.
4: 아빠는 내가 간체 kitoblari bo'lgan, qancha nimalari bo'lgan, ana o'shalardan ilm olib, shularni o'qib mashinaqa O'zbekistonda shu Amir Temur bobomizni degan nimalari ko'p, kitoblari ko'p.
3: 티무르는 강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건 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주이자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티무르. 그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슬람 문화입니다. 무슬림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면 이슬람 경전 쿠란일 텐데요. 여기 아주 특별한 쿠란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2: 오, 정말 신기하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작은 쿠란이 있을 수 있을까?
3: 19세기에 제작된 초소형 쿠란입니다.
2: 와,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3: 옛날 상인이나 순례자처럼 오랜 여행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쿠란을 지니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보물은 약 12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필사한 대형 쿠란입니다.
0: 아, 여기에 보니까 1905년 러시아 상페테르크에서 갖고 온 카피본 사본이라고 합니다.
3: 이 귀한 쿠란은 여러 시대와 나라를 거쳐 긴 여정 끝에 타슈켄트에 안착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유산을 뒤로하고 이제 타슈켄트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0: 타슈켄트에 오는 관광객이면 한 번쯤 반드시 들린다는 곳인데요. 오시, 즉 뿔럿 맛집이라고 합니다. 우와, 어마어마해요.
3: 낯선 도시를 제대로 알려면 그곳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부터 봐야 하죠. 식당에 진동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 바로 우즈베키스탄 전통 쌀 요리 오시의 향기입니다. 이 식당의 이름은 다섯 개의 가마솥인데 이름처럼 대형 가마솥 다섯 개를 중심으로 대량의 오시가 만들어집니다.
5: 150 kilo arzim, 100 kilo. 1 kilo 50kg.
3: 오실을 먹어본 한국인들이 이 음식에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바로 기름밥입니다. 그런 별명 붙을만 하죠. 기름만 이만큼 들어가는데 다른 재료는 어떨까요? 기대가 됩니다. 가마솥에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오시에 주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0: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3: 먼저 양고기와 소고기, 양파와 당근을 볶아 지르박을 만드는데요. 오시의 맛을 좌우하는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멀리서 보면 감자 튀김을 넣는 것 같아요. 와, 또 들어가요. 아, 이제 빨간 당근이 들어가네요.
3: 여기에 쿠민까지 넣어야 지르박이 완성됩니다. 쿠민은 고기 잡내를 잡고 당근과 병아리콩 등 채소의 단맛을 살려 오시만의 깊은 향을 만들어줍니다.
6: 돌솥, 맥시멈 돌솥 드셔야 돼. 맛있었다, 잉글스와는.
3: 오시를 사먹는 건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조리 과정을 처음부터 보려면 이른 아침에 찾아와야 합니다. 워낙 오래 걸리니까 말이죠. 거의 2시간 만에야 쌀이 들어갑니다.
0: 꼭 우리나라 저 떡방앗간에 온 것 같아요. 쌀이 어마어마합니다.
6: 유젤리기라. 벌미키스테.
0: 아, 와, 1200.
3: 한 시간 동안 불린 쌀은 가마솥 안의 맛과 향을 머금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둠밥, 지방 꼬리향의 통통한 꼬리와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을 마치 버터처럼 사용합니다.
6: 둠밥은 그릇에 맛을
0: 둠밥, 아,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약간 감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3: 먹기만 할 땐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걸. 그 특별한 때문이겠죠. 오시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국민 음식으로 뽑힙니다.
0: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뿔럽이 주식은 아닌데 결혼식이나 그런 연례 대행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언뜻 보면 볶음밥 같아 보이는데요. 저기 보시면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기름에 섞어서 찌는 것 같아요.
3: 거대한 솥에서 수천 인분의 오시가 완성되는 장관. 어느새 타슈켄트의 진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 который знает все нюансы. И получается очень вкусно. Еще, знаете, есть руками тоже очень вкусно.
3: 오시 만드는 요리사를 오시 파지라고 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오시의 맛이 결정됩니다.
6: 컴플렉트게 1대 베드나 토. 비트 폴 컴플렉트 1대 베드나 토 비트 돌로 비트 카즈 볼래.
3: 오시 한 접시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맛이 담깁니다.
0: 와, 드디어 주문한 오시가 나왔습니다. 오.
3: 힘든 조리 과정을 봐서 그런지 평소 먹던 오시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0: 보기만 해도 와,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재료를 하나도 안 아낀 티가 팍팍 납니다. 오. 예, 우즈베키스탄에는 양대 오시 산맥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타슈켄트 오시, 그리고 하나는 사마르칸트 오시라고 하는데요. 그 오시의 아주 가장 그 다른 차이점은 이렇게 섞어서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재료들이 고명처럼 우리의 비빔밥처럼 이렇게 위에 올려져 나온
3: 그 차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소울푸드, 이 한 접시를 풍성하게 채운 재료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갑니다. 페르시아어로 네 갈래 길, 사거리를 초르스라고 하는데요. 실크로드 시대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던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8: 어느 도시를 가든 현지인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재래시장인데요. 이곳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초르스 과자래입니다.
3: 오아시스 도시에 있는 푸른 돔에 콘크리트 구조를 결합한 건물은 1980년대 소련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타시켄트를 상징합니다.
8: 이렇게 돔 형태의 높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들어와도 공기순환이 잘 돼서 조금 시원한 느낌을 들어요.
3: 초르스 바자르는 오랜 세월 타시켄트의 풍요로운 부엌이 돼준 곳인데요. 낯익은 음식들도 꽤 많습니다.
8: 여기 그 유명한 당근 김치가 있네요. 거기 오이 김치도 있어요. 오이 소백이.
9: 어디 머드린 샐러드?
8: 오이 샐러드. 물김치도 있고요.
9: 김치.
8: 예, 이건 김치. 김치?
9: 김치.
8: 김치.
9: 아니. 채.
10: 김치라고.
8: 김치.
9: 가르사다?
8: 여기 고려인 분들이 많이 사시죠.
9: 이탈리.
3: 정말 집 근처 반찬 가게에 온 것 같은 친근한 풍경입니다.
8: 라우마 많이 파세요.
3: 익숙한 것 같아도 또 금방 낯선 모습이 눈길을 끄는 게 여행지 시장 구경의 재미죠.
8: 클레버 블로츠니 이젤리아. 이 논 빵에 관련된 식품들이라고 쓰여 있네요. 와, 이곳에서 지금 논을 직접 굽고 있어요.
3: 여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8: 빵 냄새가 엄청 좋아요. 와, 지금 먼저 반죽을 여기 하시고 모양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11: 치키라.
8: 치키. 채치키. 채치키. 채치키. 지금 찍은 게 바로 이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12: 근줄.
3: 아무리 좋은 오븐이 있다고 해도 우즈베키스탄 논은 전통 화덕에 구워야 제맛이 납니다.
8: 와, 지금 빵이 꺼내서 나왔는데요. 와, 아주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3: 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의 밥과 같은 주식입니다. 시장 안에 이렇게 빵만 굽고 파는 구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소비량이 많은 음식이죠.
8: 아살람 알라이쿰. 원래 이 논을 그 지역마다 크기와 모양, 두께 이런 게 다 달라서 멀리서 봐도 이게 어느 지방의 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대요.
3: 손님을 맞을 때도 가장 먼저 내놓는 음식이 이 논입니다. 축복과 환대, 생명을 상징하는 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겐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빵이죠. 우즈베키스탄에서 누가 논을 건넨다면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국에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많이들 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여행하다 보면 저절로 빵지순례가 됩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지역색이 살아있는 논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는 14세기 티모르가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선택한 도시 사마르칸트. 찬란한 유산으로 가득한 도시지만 오늘은 유적도 식후경입니다. 사마르칸트 논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8: 오, 이거 빵 사갖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 읽으신 것 같아요.
10: 우리 아마 이거.
8: 아, 아살람 알라이쿰.
10: 아, 논?
8: 논?
10: 자카디트
8: 탐. 아, 우리 예시 젤레이트 보다 논. 아.
3: 사마르칸트를 대표하는 논 공방입니다.
8: 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3: 뜨거운 열기와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공방 안. 남자들 여럿이 달궈진 화덕 안을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8: 요기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3: 반죽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공방에서는 반죽팀과 화덕팀 분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8: 아, 화덕에다가 빵을 굽는 분을 논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논보이는 그냥 일반 뭐 제빵사가 아니라 거의 장인 수준에 이르러야 할 수 있는 거네.
3: 논보이가 되려면 힘도 좋아야 하고 참을성까지 있어야겠더라고요. 전통 화덕 탄디르는 내부 온도가 40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숙련된 논보이만 이 화덕 앞에 설 수 있죠.
8: 어? 근데 거기 반죽에다 이렇게 물을 묻히는 건 왜 묻히는 거예요?
10: 방그릇이 없으시기래.
8: 아, 이 벽에 잘 붙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3: 반죽을 붙이고 나면 화덕 입구와 벽면에 물을 뿌리는데요. 열기에 수증기를 더해 논이 더 촉촉하고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8: 와, 여기가 반죽실인 것 같은데요. 이 밀가루 포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 화덕 하나마다 반죽실도 하나씩 딸려 있습니다. 뜨거운 화덕 앞이나 좁은 반죽실이나 구슬땀 흘리면서 일하는 건 매한가지네요. 사마르칸트 논은 다른 지역보다 반죽의 수분 함량을 낮춰서 단단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만큼 반죽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논이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요소들이 재밌는데요. 마지막에 체키치로 딱 인장을 박아주는 것만큼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8: 이거를 찍는 이유가 단순히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찍음으로 인해서 빵이 가운데 부푸는 거를 좀 방지한다고 합니다.
3: 식용 색소로 염색한 씨앗 토핑까지 콕콕 올려주면 반죽 완료.

0: 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사랑해드립니다.
2: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빵을 굽는 논보이들. 덕분에 이 공방에서는 하루에 1만 개 이상의 사마르칸트 논이 생산됩니다.
3: 여기가 대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곳을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으로 배달을 가신다고 합니다.
2: 하루에 만 개라니 이게 다 팔릴까 싶었지만 괜한 걱정입니다. 최고의 논으로 불리는 사마르칸트 논은 뜨거운 김이 식을 새도 없이 팔려나갑니다. 굽자마자 사라지는 사마르칸트 논. 다른 논하고 뭐가 다를까요?
0: 오, 뜨거워. 워딱?
2: 확실히 다른 논들보다 단단하고요. 그래서 오래 보관해도 쉽게 푸석해지거나 맛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두꺼운 반죽이 주는 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0: 베이글 느낌이 딱 나거든요.
2: 사마르칸트 논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 부하라의 왕이 화덕과 밀가루, 논보이까지 데려가 사마르칸트 논을 굽게 했는데 끝내 그 맛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는 왕에게 논보이는 이렇게 말했다네요. 사마르칸트의 공기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마르칸트는 언제나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그 특별함은 14세기 이 도시를 선택한 군주 티무르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와,
0: 이곳은 사마르칸트의 상징인 레기스탄 광장입니다. 레기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모래가 깔린 광장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에는 세 개의 아름다운 마드라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마드라사가 만들어내는 대칭미가 압도적입니다.
2: 일생 강한 나라를 꿈꿨던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를 티무르 제국의 수도로 삼고 실크로드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영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여기 레기스탄 광장입니다. 레기스탄 광장을 둘러싼 세 개의 마드라사는 건설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대마다 다른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쉐르드르 마드라사는 이슬람 건축물에서도 약간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저 위에 보시면 사자가 사슴을 쫓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2: 종교적 금기마저 통치자의 권위를 위해 활용했던 17세기. 쉐르드르 마드라사는 당시 사마르칸트의 위상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추구했던 화려함은 이곳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황금으로 장식된 곳이란 뜻의 틸랴코리. 이름 그대로 금박으로 수놓은 마드라사입니다.
0: 이곳의 벽과 천장에 있는 그런 황금 빛깔들이 당시 쿠달 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2: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마드라사. 이렇게 화려한 공간이 한때 신학생들의 배움터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랐습니다. 광장 한편엔 화려함보다 절제미를 간직한 마드라사도 있습니다. 레기스탄 광장에서 가장 오래된 울르벡 마

0: 들어서 티무르의 손자 울루베크가 세운 곳입니다.
1: 아, 마드라사는 원래 이슬람의 학교, 즉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 기념품 가게로 변모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로도 이용을 했다고 해요.
0: 학생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어?
2: 아살라무 알라이쿰.
1: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2: 오친 라드.
1: 아, 오친 라드. 브리노 콩이차.
2: 예, 칼리그라프. 아하. 아랍스키 칼리그라피에 занимаюсь уже 50 лет. Вот таких надписи я пишу для гостей разные пожелания. Имя и пожелания пишу.
0: 마드라사의 타일 장식 사이에는 학문의 가치를 일깨우는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마치 그림처럼 보이지만 아랍어 문자입니다.
2: 어크라니 술스 쿠피 테파다 아라지스 알아인 무이즈 두니야 와 샤라필 아키라 يعني 일은 dünyada izzet ahirette şereftir. Yani Hudayi Teala ilimli kişilerde yakış görürdü degen.
0: 이런 서체들은 모스크 장식과 쿠란을 필사하는데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2: 1924년까지 Özbekistan'ın yazıları 1000 yıl boyunca mana şunaqa yazıldı işletişken. 9-10 asırda qolgan yazılar hammasiga Samarqandda yozilgan payda bo'lgan bular. Rayhoniy bilan Divoniy xatida mana bu yozuvlarni yozuvlar bilan masalan hayvonlarni har xil narsani shakllarini keltirish mumkin. Inna baytan yakhlu min kitabin huwa baytun bila ruhin. Ya'ni kitobsiz uy ruhsiz badan kabidir deb.
1: A home without books is a body without soul.
0: 서예 장인의 손길이 닿으니 단순한 문자들이 멋진 작품이 됩니다. 저도 하나 부탁해봤는데요.
2: 갖고 가시면.
1: 아, 저 병용.
2: 병용.
1: 예. Yeah. 오케이. Okay.
0: 평생 써온 제 이름이 아랍 서체로는 어떤 모양일지 궁금합니다.
2: 병용.
0: 생각보다 훨씬 근사하더라고요. 특별히 한마디 덧붙여 주십니다.
2: 병영 병영 맨 우즈베키스탄의 세와만
1: 맨 우즈베키스탄의 세바만
2: 나 그따가
1: 오 아 뭐지 바꿨다
2: 뭐야 높은 업겐 과라 높은
1: 이게 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도 материал
2: из материал это из бамбука, бамбук, да, бамбук. Специальный бамбук. Это кожа баранина.
1: А, янг
2: это тутовник.
0: Самарканд 여행의 추억으로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How 유서 깊은 마드라사 구경에 마음에 드는 기념품도 하나 챙기고 저는 다시 레기스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이면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하루 중 광장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간, 어둠이 내릴수록 레기스탄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밤에는 빛으로 채워지는 광장. 레기스탄은 오늘도 찬란한 모습으로 사라진 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레기스탄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시아바자르에 왔습니다.
1: 네, 이곳은 시아바자르인데요. 아, 사마르칸트에서도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0: 이 시장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상인들이 오가던 사마르칸트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1: 여기 이곳이 고려인들 영향 때문인지 이곳에서도 저 당근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하. 까끝나지 말자.
2: 카레스키만 커프카.
1: 왜 주셨다 거에?
2: 마클라자.
1: 아, 요거는 가지.
0: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입맛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이 전수한 반찬들은 처음 먹어도 입에 착착 감기죠.
1: 지금 세 종류 먹었는데요. 다 거부감이 없어요. 거의 그냥 한국에서 반찬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완전히 현지화된 우즈벡 스타일 김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음식이나 입맛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의 80-90년대 시장 같은 정겨운 분위기에 우즈베키스탄 바자르 구경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1: 까케 프룩트 뭐트 시즌 하로셰 프로다이트.
3: 까케 프룩트 하로셰 프로다이트.
1: 나 시즌에 это сливада?
3: Нет, это не слива. Нектарин. Персик это.
0: 우즈베키스탄의 여름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과일들인데요.
1: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 나 천도복숭아네요. 근데 꼭 생긴 게 자두 같아가지고.
0: 제철 과일들은 아주 달고 또 저렴합니다.
1: 1kg만 샀는데요. 1kg에 4만 숨이니까 한 4,000원? 4,000원. 소록 드셔지다? 아, 4만 숨이니까 한 4,800원? 어?
3: За 50 сделать еще?
1: А, не-не-не. Иманкомия. Иманкомия. Сачан они, да?
3: Наш сядутся. Мы так говорим. Олен Калон, жир, кукула.
1: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0: 시장에서 뭘 많이 파는지만 봐도 지금 이 도시가 지나가고 있는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조한 견과류와 말린 과일들로 계절의 맛을 오래도록 즐기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1: 아살라알라이콤. 여기가 과일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견과류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거 쓰십니다. 슈토에타
4: 마카데미.
1: 마카데미.
4: 마네. 아프리코트 인사이드 몰라. 프롬 사마르칸.
1: 이게 아프리코트 이게 이게 살구인데요. 살구 안에 이렇게 호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젤레 이제 못 때 분유들이 아래.
4: 남아시니. 도나기는 오븐 양고 호건이 지금.
1: 마카다미아. 피스토그램.
5: 자, 수수도비.
4: 자, 수도비, 쭈쭈, 보르시.
1: 스파시바. 스파니.
0: 실크로드는 오래전 끊어진 옛 길입니다. 하지만 오아시스 도시 사마르칸트에는 여전히 곳곳에 실크로드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실크 명가로 이름난 곳에 찾아왔습니다.
1: 아살람 알라이쿰.
6: 랭클 야드베 차막데이 푸오스데이 차막데이 양아드 푸오스데이 마라 칸테가 아들 마라 칸타나 알스무드 케렉 아라빌 소는 마라 비집레르 멍게 타이더임.
0: 여기서는 화학염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의 생만으로 실을 물들이는데요.

0: 거의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합니다.
1: 아니, 저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2: 럭슨!
3: 아니야, 아니야. 왜 하나 풀지? 아니, 바스카랭 클사, 말은 손을 보셔도 시켜라. 다들 수석할 사람이에요.
0: 색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황금빛은 석류와 양파껍질, 붉은빛은 덩굴풀, 꼭두선이 뿌리로 만듭니다. 자연의 색은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깊고 은은해집니다. 그 세월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장인이라 불립니다.
3: 한 며칠은 망각하라. 마술 바닥에 있만.
1: 내게 아이는 쓰스.
0: 염색을 마친 실은 잘 말려야 하는데요. 이 실도 그냥 흔한 실이 아닙니다.
3: 유팍 필라든, 쇼하이 필라, 불멍태 필라든 말이지, 라이 볼겐.
0: 실크는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무엇보다 카펫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공방 옆에 자리한 전시실에 왔습니다.
1: 우와, 이 안에 엄청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3: 이렇게 시는 머리가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시는
0: 사마르칸트 카펫은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문양으로 유명합니다.
1: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혹시
3: 샤브라쿠라는
1: 아, 푸른 눈의 아프가니스탄 소녀라고 해서
3: 푸시돈 아프가니스탄 푸시돈 타지역 이란 이맛 푸시돈.
0: 이 강렬한 눈빛 좀 보세요. 이게 카펫이라니 믿어지시나요? 실크 섬유는 프리즘처럼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롱한 광택이 돌고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요. 그 색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3: 서바브시 무려 카레스가 브린지 자이 카레스가 이킨지 자이 우신지 자이 카레스가
0: 이들에게 카펫 제작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죠.
1: 어, 여기는 일단 사이즈가 일단 크네요.
4: Вот этот большой ковёр делался за 6 лет.
0: 실크 카펫은 시간을 들인 만큼 품격이 생기고 손길을 더한 만큼 가치가 높아집니다.
4: И он стоит сейчас 96 тысяч долларов.
1: 아니, 이게 9만 6천 달러면 아, 거의 뭐 10만 달러.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보다도 비싼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억소리 나게 비싼 가격은 공방을 둘러보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카펫을 배틀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 매듭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5: 거울
1: 뒤에
5: хато болса шундан тоглаймиз да. Ана шуни көрәмиз.
0: 카펫의 뒷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수시로 앞면 문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이 한 줄을 지금 이렇게 쭉 끝까지 하는데 몇 번 이렇게 매듭을 하시나요?
5: 우리 도쿄에서 얼마시대? 애식이 요즘에만
1: 여기 한 줄에 960번의 이런 매듭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0: 도안에 맞는 색의 실을 한 올씩 골라 매듭을 묶고 잘라내고 또 다음 매듭을 묶고 잘라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1: 이렇게 잘랐더니 화끈하게 됐어요, 정리가.
0: 그런데 이 속도로 해서 언제 다 완성하죠?
1: 지금이 6월 3일이니까 거의 20일이 넘었는데 요것밖에 작업을 안 하신 거예요. 설마 노시진 않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오랜 작업에 걸쳐서 탄생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 장의 카펫에 인생을 함께 짜놓는 사람들. 사마르칸트 실크 카펫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화려한 문양보다 그 뒤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르칸트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도시의 북동쪽 언덕에 푸른빛 돔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사이진다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사이진다는 페르시아어로 살아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티무르 시대의 왕족과 귀족이 묻혀있는 묘역인데요. 그래서 사마르칸트에서는 가장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곳이랍니다. 스라스비체. 스파시보. 가리.
0: 항상 혼자 왔는데 오늘은 안내자와 동행합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것 같은 36개의 계단을 밟아 오릅니다. 그 계단 끝에서 만난 영혼들의 도시 샤이진다.
2: Feruzarangdan foydalanishning sababi shuki, Feruzarang islom dinida soflik, tinchlik, tiniqlik ramzi va osmonning ramzi. Payg'ambarimiz sollallohu alayhi vasallamni ham yoqtirgan ranglari Amir Temurning o'zlari, ya'ni 15-asrda hukmdorlik qilgan uning bayrog'i ham, ya'ni Amir Temurning bayrog'i ham ko'k, ya'ni biruzoviy rangda hisoblanadi.
0: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세워진 묘역. 영묘들은 크진 않지만 신비롭습니다.
1: 규모는 작지만 엄청 아름다워요.
0: 내부는 쿠란을 낭송하기 좋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여기 есть вот такие сталактити. Сталактити для акустики. Это стиль исламский. Здесь есть акустика. Смотрите. Бисмиллях. Это Слово арабский означает от имени Аллаха. Бисмиллях.
1: 약간 울림이 있네요.
4: 에코가. 아.
0: 서로 다른 시대에 지어진 영묘들은 저마다 분위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1: 아, 이곳은 완전히 내부 실내 그 디자인이 다른 곳하고 많이 다른데요. 이란식 스타일로 꾸며 놨다고 합니다.
2: Amir Temurning davrida, ya'niki Amir Temur hukmronlik qilgan davr bu 14-asrning oxiri, 15-asrning boshlariga to'g'ri keladi. Va aynan mana shu davrda Amir Temur o'zlari borgan joylardan eng mashhur ustalarni Samarqand shahri bo'lgan, ya'niki poytaxtga olib keladilar. Olib kelgan vaqtlarida har bir usta o'zini, ya'niki eng mashhur ustalar o'zlarining stillarini bu yerda ko'rsatib beradi.
0: Qosrani nama innin sevore hunjokjocha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1: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 15세기에 그 당시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직 그 복원이 안 된 상태고요.
0: 죽은 자들이 머문 곳에서도 역사는 살아 흐르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티무르가 꽃피운 유산은 여전히 사람들 곁에 남아 있습니다.

0: 아니?
1: 자. 오, 스파츠! 아우, 희한하네요.
2: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9: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9: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4: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1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안녕. 우리 왔어.
2: 크롱.
3: 크롱, 괜찮아?
2: 크롱.
4: 어, 이거 너 주려고 만들었어.
2: 크롱.
4: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2: 크롱.
5: 버튼도 눌러봐.
2: 크롱.
6: 최고야.
2: 크랑크랑.
1: 나도 선물이야.
2: 크랑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스프야.
2: 크랑크랑.
1: 어,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2: 크랑.
3: 크랑,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어때?
1: 크롱을 위해 만든 돌이야. 크롱, 이제 자자. 잘 자, 푹쉬어. 크롱.
2: 다음 날이 됐어요.
3: 깼어.
1: 크롱.
3: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1: 크롱.
4: 크롱.
5: 다 나은 거야?
1: 크롱.
5: 다행이다.
0: 걱정했어.
5: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6: 좋아.
5: 숨바꼭질 할까?
0: 그래.
1: 크롱.
5: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2: 크롱, 뭘 그린 거예요?
7: 재밌었다.
3: 안녕.
7: 무슨 일이야?
3: 크롱 힘내.
1: 크롱.
7: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롱 드라이버. 됐다. 한번 해볼까?
3: 좋아. 애들은 천재야.

0: 고쳐줄게. 자,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1: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0: 크랑크랑. 왜 저러지?
1: 몰라.
2: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0: 크랑크랑. 자, 여기 있어. 크랑. 크랑. 크랑크랑.
3: 그 색깔밖에 없는데.
0: 크랑. 크랑. 크랑.
3: 뭘 만들려고?
0: 크랑크랑. 크랑크랑.
3: 잘 가.
2: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4: 잘 자, 크롱.
0: 크롱.
4: 꼬댄가.
0: 무슨 소리지?
3: 크롱.
0: 크롱. 크롱.
3: 뭐 하고 있었어?
0: 크롱.
3: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0: 크롱.
3: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0: 응가 크랑크랑. 응가 크랑크랑.
3: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응?
0: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5: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3: 난 털씨.
6: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0: 뭐 하려는 거지?
6: 얘들아.
0: 크롱아.
3: 왜 그래?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0: 그게 뭐야?
6: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3: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5: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3: 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0: 그래. 크롱.

0: 어? 그럼? 또 뭘 하러 가는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1: 맞아요!
0: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2: 응,
0: 어서 가자.
3: 크롱이 기다리겠어.
0: 재밌겠다.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0: 크롱은 괜찮을까? 서두르자. 크롱!
4: 어, 저기. 어?
3: 크롱! 괜찮아?
4: 맞지, 크롱, 크롱.

0: 부른다고?
1: 저건... 그롱, 여기 찾았어.
2: 그짠!
1: 이거야.
2: 그롱, 그롱.
0: 누구 선물인데?
2: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0: 이건...
1: 우와!
2: 귀엽다! 정말!
0: 그랑, 그랑.
3: 그롱이 만든 거야?
2: 그랑, 그랑.
0: 나랑 똑같이 생겼네.
2: 근데 색이 다른데?
0: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2: 그랑, 그랑.
4: 그랬구나.
0: 그래도 멋져.
2: 고마워, 그랑.
3: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2: 그랑, 그랑, 그랑.
3: 어, 여기 있다고?
1: 어?
2: 어? 그랑, 그랑.
3: 이게 왜 이러지? 했지.
2: 그럼 그럼
3: 아니구나.
2: 걱정 마, 그럼.
0: 으쨔,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5: 맞아.
0: 그럼 노래하게.
2: 그럼 그럼
3: 그랑, 그랑.

0: 로디 크랑크랑 보비 해리 크랑크랑 크랑 크랑
1: 멋지다
0: 제법인걸 증거 대체가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0: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0: 크랑크랑 크랑.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신기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

0: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1: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2: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1: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3: 그래?
4: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5: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4: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5: 야, 더럽게.
4: 어쩔래, 어쩔래.
6: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7: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4: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걸이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7: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케인이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0: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인은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1: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8: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7: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1: 케인,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8: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5: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6: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4: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5: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저리 가.
2: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
1: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그는 K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7: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0: 마그마 X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바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X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3: 그러면 그 뒤로 K는 어떻게 됐죠?
4: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겁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4: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0: 이카루스 액션!

0: 파이어 로보!
1: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 캐런!
2: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3: 알았어요, 테디 오빠.
4: 내 다리.
3: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2: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바깥에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5: 잠깐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3: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0: 조사!
1: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2: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1: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2: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3: 오랜만입니다, 정박사님. 그리고 마리.
2: 케이!
3: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로브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2: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3: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4: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0: 파이어 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1: 이럴 수가.
2: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지진이야! 사람 살려!
4: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5: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3: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스냅의 신기한 카메라.
4: 에펠탑을 같이 찍으면 최고로 멋진 조합이 되겠지?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5: 얘들아, 스냅이 방금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
6: 우와, 빵 진짜 맛있겠다. 스냅은 벌써 파리에 도착했나 봐.
2: 11시에 스냅이랑 니코네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지각하는 거 아니겠지?
5: 걱정 마, 금방 도착할 거야. 꽉 잡아.
4: 에펠탑 모양 빵이랑 같이

0: 하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나올 텐데.
1: 11시에 에펠탑 모양 빵 나올 거야.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0: 알았어, 고마워. 위스티티. 좋은데? 마음에 쏙 들어. 역시 난 사진을 잘 찍는다니까. 어? 이게 뭐지?
2: 골든 주먹! 카메라를 가져와!
0: 골든 보이? 이게 무슨 일이야?
2: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본전을 보여줘!
0: 이봐 골든보이, 여기 좀 봐. 어우 이런, 미안해 새들아. 금방 꺼내줄게.
2: 이리와 골든주먹. 가자. 원피둘기야, 저리 비켜. 어? 뭐야? 어디로 간 거야? 에이, 절대 놓칠 수 없어. 골든 주먹 스냅을 찾아와. 어디 숨었니?
0: 자, 조금만 더.
2: 찾았다, 잡아.
0: 뭐야?
2: 숨바꼭질은 끝났어, 스냅. 이제 이 카메라는 내 거야. 사진 찍게 웃어봐.
0: 안 돼! 골든보이, 곧 슈퍼윙스가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널 가만두지 않을 텐데.
2: 바로 그게 내가 딱 바라던 바거든. 오, 마침 오네.
3: 갖고 온 빵 냄새.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근데 스냅은 어딨지?
4: 아마 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있나 본데.
5: 그럼 일단 빵부터 고르자. 메뉴판 좀 볼까? 신난다!
0: 얘들아, 도와줘!
6: 어? 스냅!
0: 조심해! 뒤를 봐!
6: 어? 맥스!
5: 사라졌잖아!
6: 아니, 저기 좀 봐! 골든보이야!
2: 좋았어! 네 차례야, 호기! 도망쳐도 소용없어, 슈퍼윙스. 사진이나 찍자고!
1: 스냅, 네 에펠탑 빵 가져왔어.
0: 니코, 여기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6: 뭐야, 스냅?
2: 포기해! 언제까지 도망칠 생각인 거야?
6: 에펠탑이 눈앞에서 사라졌어!
2: 안녕, 이쪽이야, 얘들아!
1: 야, 나와! 어서 나와, 스냅!
0: 고마워, 니코.
6: 저기!
0: 에펠탑이 사라졌잖아! 니코, 난 이만 호기랑 아리를 도와주러 갈게!
1: 기다려, 스냅! 나도 같이 갈래! 다녀와도 되죠, 엄마? 저도 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7: 물론이지. 대신 위험할 일 없게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니렴.
1: 네, 엄마. 어서 가자, 스냅.
0: 꽉 잡아.
6: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2: 좀 지켜라. 너 진짜 성가시구나.
0: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2: 너도 사진 한 장 찍히고 싶어? 나한테 맡겨. 자, 치즈.
6: 조심해, 아리.
0: 골든보이, 이제 그만 좀 해.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2: 내가 해냈어. 성공이야. 드디어 슈퍼윙스를 없앴어. 영원히. 우후. 좋았어. 이제 다음 슈퍼윙스 멤버를 수집해야지.
0: 골든보이, 내 친구들을 놔줘! 당장!
8: 에펠탑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
2: 스냅! 그새 운 좋게 빠져나왔나 보네. 뭐 상관없어. 더 멋진 사진으로 남겨줄게.
0: 모션캡 발사!
2: 어?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0: 이제 사진을 찾으러 가자!
2: 내 사진이?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크 골든 타이탄 가라!
8: 어, 조심해 스냅! 아, 스냅!
3: 일렉트릭 스피드!
0: 거기! 드디어 사진에서 빠져나왔구나. 휴.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2: 왜 돌아온 거야? 말도 안 돼. 골든 주먹 다시 공격해.
0: 아!
2: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에이차!

0: 고마워 슈퍼윙스.
1: 제법인데. 그럼 이건 어때?
2: 와, 도와줘 얘들아.
3: 구조용 루프 흡착합 액션.
1: 고마워 아리. 예, 인정. 꽤하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응? 어? 사진을 다 써버렸잖아.
3: 이제 카메라를 찾으러 가자.
1: 안돼.
3: 스냅 받아. 여기야 골든보이 미스티틱.
1: 이 골든보이님을 사진에 가둬. 꺼내줘 지금 당장.
2: 우와, 골든보이. 미안하지만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나은데.
3: 나도 같은 생각이야.
4: 얘들아, 이제 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2: 에펠탑은 샹드마르스 공원 앞으로. 보트는 다시 센강으로. 개선문은 샹젤리제 거리로.
3: 야호! 우리가 해냈어!
2: 파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3: 천만의 니코, 우리가 더 고맙지.
5: 그래 맞아. 날 사진에서 꺼내줬고 도시를 되돌리는 것도 도와줬잖아.
2: 니코, 네 용기가 이 도시를 지켜낸 거야. 오늘 정말 최고로 멋있었어. 그래서 보답으로 선물을 주려고. 맥스, 부탁해.
1: 알았어.

0: 받아!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우와! 이건 에펠탑 피규어잖아? 멋지다!
0: 너만 믿을게, 니코! 앞으로도 파리를 잘 부탁해!
2: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응?
1: 슈퍼윙스! 어, 슬램! 네 에펠탑 빵 준비해놨어.

0: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1: 진짜 최고다! 빨리 먹고 싶어.
2: 나 계속 여기 놔둘 거야. 꺼내줘. 지금 당장.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2: 경계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1: 얘들아, 경계.
2: 기다려.
1: 안돼, 황금 보석검이. 아버지?
3: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4: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3: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4: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5: 영혼 좀 담아줄래?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6: 아닐 수도 있어.
5: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6: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7: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8: 의자가 둥글둥글해.
4: 신기한데?
8: 뭐지? 여기 앉은
4: 거 같은데?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1: 성공이다.
2: 잠깐만 쌩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도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3: 인하공주 미니
4: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3: 마리색이 변해.
4: 와, 꼬리색도 핑크.
3: 인하공주 미니
4: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3: 인어공주 미미.
4: 오늘은 홍지레빗
5: 키즈펜션 가는 날.
6: 나도 탈래.
5: 조심조심. 내가 먼저야.
4: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3: 나이스 먹자.
4: 홍지레빗 키즈캠핑.
5: 와, 재밌었다.
4: 홍지레빗 행복한 오리집 원앤원.
7: 바닥에서 물이 새? 업체 부른 거 맞지?
8: 응, 아까 불렀어. 금방 올 거야.
9: 여기구나! 완벽 시공 서비스! 전화하신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 대표 홍다리입니다.
8: 홍다리면
7: 홍다리 조롱박걸?
9: 자, 보자. 여기 바닥에서 물이 쓴다는 것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저 벽속에 있는 파이프가 문제라는 건데, 그럼 여기 바닥도 뚫고 벽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7: 잠깐! 아니, 무슨 여기가 새는데 벽까지 뚫어요?
9: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못 믿으시면 다른 업체 부르시던가요?
7: 아니요.
8: 공사해주세요.
9: 맡겨만 주시면 완벽한 시공으로 보답해드릴게요.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두. 뚜두두두.
7: 아니, 무슨! 구멍을 한 시간째 뚫어요!
9: 뭐라고요? 한 끼 더 먹자고요?
7: 아니, 구멍을 한 시간째 뚫냐고요! 아, 한 시간째 뚫냐고! 한 시간째!
9: 아니,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지금이라도 딴 업체 부르세요. 작업하는데 진짜 너무 거슬리거든요. 저쪽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 아, 나 정말 몇 번을 얘기...
7: 괜찮으세요?
9: 가스! 가스!
8: 오늘의 간장, 홍다리 조롱박걸 암컷. 병원 공사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조금.
9: 아 따가워.
7: 주사 놓기 전에 확인 좀 할게요. 홍다리 조롱박벌 암컷 맞으시죠?
9: 아, 네, 맞습니다.
7: 감염 예방 파상풍 주사예요. 따끔.
9: 정말 나 진짜 이런 실수 안 하는 벌인데 누가 하도 옆에서 그냥 정신 사납게 하는 바람에
10: 동동 간호사, 전문가를 불렀으면 믿고 맡겨야지.
7: 아니, 무슨 구멍을 한 시간째 파고 있었다니까?
10: 아니, 구멍을 한 시간째...
9: 저기요! 아, 저요? 그렇고 그런 날림 건축업자 아니거든요? 땅골방 시공만 무려 100번을 넘게 한 구멍 건축에 자부심과 철학이 있는 그런 위... 벌이라고요.
10: 우와! 동동 좀. 근데 그 땅골방이 뭔가요?
9: 내가 원래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제 작품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땅굴 보이시죠? 요거 지렁이님이 의뢰한 건데 물이 많이 샜어. 그래가지고. 저인 잔풀이 덮인 평지에 사는데 다리가 붉은색이라 붉을 홍자를 써서 홍다리 조롱박벌이라고 하죠. 홍다리 조롱박벌 암컷은 붉은 다리로 맨 땅에 구멍을 뚫으며 땅굴을 파죠.
10: 우와, 진짜 야무지게 잘 파시네요.
9: 우린 땅굴 파기의 달인이니까요.
2: 우와, 엄청 잘 파시네요. 그런데 땅굴은 왜 파는 거예요?
9: 그건 문제를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왜 땅굴방을 만드는 걸까요? 1번, 알을 낳아 키우려고. 2번, 애벌레의 먹이를 저장하려고.
2: 왠지 알을 낳을 것 같은데?
10: 알이 애벌레 되고 애벌레 되면 먹이를 먹겠지?
2: 그럼 혹시 둘 다?
9: 둘 다 정답! 네가 좋아. 땅굴방에 알을 낳고 또 먹이도 저장하죠. 제가 없어도 애벌레가 혼자 깨어나 시원한 굴 속에서 신선하게 보관된 먹이를 맛있다. 먹으며 자라나는 거죠.
11: 땅속이라 시원해서 너무 좋다.
10: 아, 아기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땅굴을 파시는구나.
2: 어? 개미다. 개미굴인 줄 알고 왔나?
9: 어머, 저 개미 녀석 저 때부터 있었네.
10: 어? 파리도 보고 있어요.
9: 어머나 세상에, 저 파리.
2: 왜요? 아는 파리예요?
9: 아, 아니요. 제가 구멍을 파고 있을 때 제 땅굴방에 관심이 많은지 구경하고 갔거든요.

0: 누구시죠?
1: 아니에요. 근데 이걸 혼자 다 파신 건가?
0: 당연하죠. 혼자서도 척척 혼자서 다 시공하죠.
1: 이거 몇 평이나 돼요? 좁지 않나?
0: 아니요. 배짱이 7마리는 들어갈 정도로 아주 충분히 넓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이거 더울 것 같은데 확인 좀 잘 돼요?
0: 어머나 세상에. 덥다뇨. 땅속 자연냉각 시스템으로 한 드럼에도 아주 시원하답니다.
1: 애벌레 키우시려는 거죠?
0: 네네네. 저기 혹시 집 지을 생각 있으시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완벽 시공 서비스 저희 홍다리 수리 전문 업체에서 완벽하게 시공해드립니다.
1: 예, 뭐 집 지을 일은 없는데 연락드릴게요.
0: 연락 꼭 주세요. 예. 홍다리 시공 전문 업체예요. 개미, 배짱이 놓고 가라. 개미, 배짱이 놓고 가라!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땅굴을 팠죠. 바쁘다 바빠. 땅굴집 만들고 있을 때 신기한지 구경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 다들 제 잠재적 고객분들이시니까요.
2: 그렇구나. 근데 아까 작업하는 속도 보니까 땅굴집 작업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0: 그럼 뭐 빨리 날림으로 부실 공사를 원하시는 건가요?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이야말로 제 건축 철학이라고요.
3: 그렇죠.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죠.
0: 보자. 땅굴방 하나에 한나절 정도 걸리니까 여기 공사도 뭐 한나절 정도면 끝나겠네요.
2: 네, 오늘 안엔 끝나서 다행이네요.
3: 동동 간호사 좀. 그럼 한나절 공사하면 땅굴집은 완성인가요?
0: 어머, 아니죠. 일단 땅굴 시공이 끝나고 나면 먹이를 잡아다가 채워 넣어야죠. 다른 동물들이 못 보게 입구를 막고 사냥을 나서죠. 우리가 주로 사냥하는 먹이는 배짱이. 우린 배짱이를 죽이지 않고 침으로 마비만 시키죠. 살아있어야 우리 애벌레가 더 신선한 먹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0: 어? 어? 케미가 배짱이 끌고 간다.
1: 아까부터 얼쩡거리더니 노리는 게 있었네.
2: 그러니까요. 배짱이가 사라져 당황했는데 다행히 바로 훔쳐가는 걸 발견했죠. 케미나?
0: 다행이다. 힘들게 잡은 먹이를 놓칠 뻔했네요.
2: 놓치다뇨. 건축이든 육아든 뭐든지 완벽한 벌. 그런 실수는 절대로 안 하죠.
1: 와, 그러시겠죠. 워낙 철저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배짱이는 땅골방에 몇 마리나 조정해요?
2: 한 6마리에서 7마리 정도요.
0: 그렇게나 많이요? 알을 많이 낳으시나 봐요.
2: 그건 문제로 내죠. 홍다리 조롱박벌은 땅굴 하나에 몇 개의 알을 낳을까요?
1: 복이 없어요?
2: 주간식.
1: 배짱이 7마리니까 알도 7개?
0: 에이, 모기는 수백 개도 났는데 겨우 7개? 한 100개?
2: 정답은 한 개!
0: 한 개요?
2: 우린 땅굴방 하나에 딱 하나만 낳죠.
1: 애벌레 하나가 배짱이 7마리나 먹어요?
2: 그 정도는 먹어줘야 건강하고 튼튼한 홍다리 조롱박벌로 자랄 수 있으니까.
0: 하나만 다 잘 키우는 것도 좋죠.
1: 개미한테서 먹이도 지키고 이제 잡은 배짱이를 굴에 넣고 알만 낳으면 땅굴방 완성인가요?
2: 빙고! 네, 거의 완성이죠.
0: 거의 완성. 거의
1: 완성?
2: 마지막 배짱이 먹이 땅굴방에 저장. 어? 첫파리 또 와 있었네. 뭐야? 진짜 지휘를 붙일 건가?
0: 근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뭐지?
2: 알도 낳고 먹이도 많이 저장. 이제 다른 동물들이 우리 알을 해치지 못하게 입구 구멍만 꽁꽁이 막으면 아기를 위한 땅굴방 완벽하게 완성.
1: 우와, 입구까지 철저하게 막고 진짜 완벽은 하시네요.
2: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의심은 착착착착 접어두시고 전문가인 저 홍다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세요.
1: 네, 땅굴집 짓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네요. 이제 방해 안 할게요. 공사 잘 부탁드려요.
2: 네, 그럼 전 다시 작업하러 갈게요.
0: 잠깐만요, 잠깐만요.
2: 왜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세요?
0: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비디오에서 파리요. 입구에서 계속 따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파리님이요? 파리님. 아까 이 장면이요? 여기?
0: 여기다.
2: 아닌데, 파리님 되게 착하시던데.
1: 이상할 거 없는데?
0: 홍다리 사장님이 배짱이 끌고 들어가고 파리가 따라와서 잠깐, 다시 천천히 볼게요. 구멍에 알을 넣었어.
2: 이럴 수가.
1: 또 나왔어.
0: 툭툭툭 세 개나 나왔어.
2: 으악, 또? 그것도 모르고 난 입구를 막았어. 내 땅굴방 안에 파리알 세 개도 같이 있다는 거잖아.
0: 설마 저게 기생파리야?
1: 아! 기생파리?
0: 다른 애벌레 사는데 막 알라는 그런 파리가 있다던데.
2: 뭐든지 완벽한 내가 기생파리한테 따가다니.
1: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2: 파리 안에서 파리 애벌레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가 먹을 배짱이도 다 먹고 우리 아기까지 잡아먹고 땅굴방엔 파리 애벌레만 남게 될 거예요. 뭐든지 완벽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우리 아기들이 위험해. 파리 애벌레들이 깨기 전에 어서 가서 파리 알들을 없애야 돼.
0: 홍다리 사장님, 아기를 꼭 지키세요.
2: 아가!
1: 정말?
3: 무슨 일이야? 홍다리 사장님은? 공사 안 해?
1: 아, 맞다! 공사! 아, 구멍도 파다 말고! 아니, 엄청 완벽한 척 안전이 제일이니 건축 철학이 어쩌니 하더니 어떻게 저런 실수를...
0: 기생파리가 작정하고 몰래 닿는데 당할 수밖에 없지. 무사히 할 텐데.
1: 병원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하간호사 좀 치우자. 금방 오시겠지 뭐.
3: 무슨 일인데?
1: 아 몰라. 오면 직접 물어봐.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1: 아버지.
0: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2: 네, 조그마님.
0: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3: 희망아,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4: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5: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 거 더 필요해.
4: 동사랑이 이게 진짜.
6: 11화 암흑보석검과 슈퍼크다마왕.
4: 목소리 같은데?
7: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8: 이제 암흑보석은
9: 우리까지.
4: 안 돼. 제발.

0: 저기요.
1: 뭐해? 방금 고양이 소리 맞게 났어.
0: 내 눈살이 났고 이리로 온 게 분명했지. 그러니 당장 고양이부터.
2: 네? 저거 막내.
3: 그건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던 고양이 쫓아내.
4: 알았지?

0: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거지?
1: 시아나 너 괜찮아?
0: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2: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3: 암호 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0: 이제 좀 괜찮아?
4: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

전부 탔지. 다음.

0: 보석보석 반쪽.
1: 어머, 보석, 어떡해. 말도 안 돼. 내 아무 보석.
2: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0: 보내줘!
1: 네, 번개 대장님.
2: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1: 예? 둘 다요?
2: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1: 이런데...

0: 희망아! 노희망! 아니, 대체 어딜 간 거야?
1: 여보세요?
2: 어,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뭐?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바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이 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3: 드디어 암흑보석이 모든 모양군.
1: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4: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3: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준. 저그마에게 바칩니다.
5: 최고십니다.
6: 네.
3: 자, 이제 암흑보석을 띄우지.

0: 나머지 반쪽도
1: 안 나! 어? 절대 안 나!
0: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어,
2: 멈춰!
3: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1: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3: 하이!
4: 조그마왕님! 정신 차리시지요!
3: 가졌다! 나 풀고 있어. 노사랑!
1: 언니 최고!
0: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판!
2: 너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
1: 언니. 자, 어서 암흑 보석을 맞아 띄우지.

0: 슈퍼 키드마와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동계매?
0: 왔군.
2: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3: 멍게네, 나 아무 부서워.
4: 그만 울어, 노 사람.
5: 시끄러워.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6: 나도지.
2: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대되거든.
0: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7: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8: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9: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암흑보석을 찾아 지구에 온 악당들. 그에 맞서 사랑이와 친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암흑보석을 뺏기고 말았어. 이젠 남은 건 나 번개맨과 슈퍼 크다마옹의 대결뿐. 친구들, 끝까지 지켜봐줘. 12화 번개 보석 검대 암흑 보석.
2: 나는야 조금만 아니 슈퍼 크다마왕.
3: 슈퍼 크다.
4: 슈퍼 크다마왕.
5: 번개.
1: 친구들, 정말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2: 이 가소로운 번개매 응원단 전부 다 지구 밖으로 날려버려 주지. 암흑!
6: 어, 안 돼! 쏴!
2: 여긴 어디지?
1: 번개 보석권과 암흑 보석권.

0: 힘을 겨루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지.
1: 아무 꼼수만 있으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네 강하구나.
2: 이 녀석 만만치 않아. 강력한 암흑 에너지가 느껴져.
1: 뭐야?
0: 얘들아, 예?

0: 어디 갔지? 이봐, 조그마왕.
1: 나 이제 자꾸심 없는 조그마왕 아니야! 슈퍼 크대마왕이야!
0: 예, 슈퍼 조그마왕. 아몽퍼틀에 숨어 살면서 많이 힘들었니?
1: 그래, 왜?
0: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1: 잘난 척하지마, 판기맹! 아몽퍼틀에서 괴물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온 우리 생쥐 종족의 마음, 네가 알아! 늘 사랑만 받던 판기맹이!
0: 아니, 난 내가 원했던 사랑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1: 뭐? 네 아버지?
0: 그래, 내 아버지 번개 박사.
1: 헐. 어쩐지 그 뾰족 머리가 비슷하다 했지. 박사가 번개맨 아빠라니 대박.
0: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지?
1: 뭐야, 아직 못 찾았어? 아빠 보여줄까? 이야!
0: 어?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야? 대답해! 어서!
1: 네 아빠 그림 속에 갇혀 있어. 내 초상화 속에.
0: 이럴 수가. 그걸 왜, 왜 못 봤지?
2: 쟤네야. 아빠를 잘 지내지 못한다니.
0: 아, 아버지.
2: 7만.
1: 울지마, 번개맨. 잘 지내 끝내야지.

0: 드디어 나 슈퍼크다 마왕이 우주의 주인이 되겠군. 잘 가라 번개맨.
1: 내 아들 건드리지 마.

0: 아버지!
1: 개메라! 개메라 이거!
0: 아버지!

0: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1: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0: 아버지.
2: 예, 일단 도망가자. 안 오면 제가 못 봐라.

0: 많이 아팠을걸? 언니, 태권도 연습하다 그 발차기도 부신 게 몇 개야?
1: 나도 번개맨처럼 사랑받고 싶었는데.
2: 너 사랑 너? 그런 일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너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걸 갖고 다녀. 너 때문에 언니 태권도 대회도 못 나가고.
0: 난 괜찮은데? 태권도 대회보다 악당 물리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2: 아이고, 희망이 너까지.
0: 아빠,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2: 사랑아. 너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사랑이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아빠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0: 아빠,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3: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해도 분명 가족들의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2: 앞으로는 아빠 이렇게 놀라게 하면 안 돼, 알았지?
4: 네.
2: 이거 무슨 소리니? 야! 저거 쥐 아니야?
5: 그냥 쥐 아니고 특별한 쥐예요. 암호 포털에서 온 생쥐. 좀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주려고요.
2: 어쨌든 그 암은 거기에서 오내면 얘도 악당 아니야? 또 나쁜 일 저지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5: 이제부터 우리가 많이 사랑해주면 착한 쥐가 될지도 몰라요.
2: 아휴, 아빠는 모르겠다. 아픈 것만 다 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야, 강아지를 못 키우게 했더니만 이제 쥐를 키우네. 그 다음은 뭘 키울까?
1: 장난. 나도 곧 여기서 나갈 거야. 어두컴컴 쥐아본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치만.

0: 근데 언니, 조그마왕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1: 우리랑 같이? 뭐 가까이서 보니까 좀 귀엽긴 한데.
2: 이상하지? 조그마왕님 왠지 편안해 보이지?
3: 어? 그럴 리가. 꼬맹이들한테 붙잡혔는데 어떡해.

0: 행복해 보여.
1: 조그마왕님이 저 집에 살면 지하본부는 우리께 되는 거지.
2: 알지?
3: 모르지? 신나지? 요! 땅땅땅땅땅
4: 땅땅땅땅 도둑 두 명 드디어 잡았습니다.
0: 나 훔쳤지.
5: 신발도 안 훔쳤지.
6: 형님 신발도 훔쳤어?
0: 나 자전거 때문에 그러지.
5: 보석이지. 보석은 알지 거지.
7: 아, 이야, 우리 아들 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어?
8: 아, 그거 이거. 아.
9: 근데 박사님, 네. 암흑보석 박사님이 지구로 보내신 거 맞죠?
7: 정확히 말하면 개매니한테 보낸 거지. 암흑보석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걸 사랑이 그 꼬마가 갖게 될 줄은 몰랐지.
8: 그러게요. 근데 어쩌면 암흑보석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걸지도 몰라요. 사랑이가 암흑보석으로 모두를 잘 지켜낸 걸 보면요. 이 소리 그리웠다.
10: 우리 같이 놀러가도 돼?
8: 난 항상 궁금했다.
10: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8: 지구 사람들은 특별한 힘도 초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10: 나도 좋아해.
11: 우와, 등 좀 크다. 고마워, 사랑아.
8: 이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다. 평범한 지구 사람들의 특별한 초능력.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
10: 한번개쌤.
12: 어? 나 이거 아직도 못 먹어봤는데.
10: 이번엔 어린이가 양보할게요.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분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아지파이트! 이 위치에서 동서쪽 근처를 찾아봐!
1: 알겠어! 응? 찾았다!
2: 솔레이오, 이거!
3: 응, 그때와 같다.
4: 이 에너지 파형은?
2: 게리슨, 떠날 준비. 얘들아, 철수해!
3: 네.
2: 모두, 테이크백! 역시 안 돼!
1: 사제야, 루카블 나한테 업혀! 잠깐! 세프라, 나한테 맡겨! 너희 변신은 할 수 있겠어?
5: 해볼게!
6: 다 태웠어, 출발해!
7: 메탈 브레스의 주인들, 내가 자포자 있을 때 왜 기다려준 거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0: 그거 날 믿었으니까.
7: 고맙다.
8: 현재 도시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와 시청, 그리고 메탈 카드봇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9: 결국 메가 엠블러가 말한 대로 됐어.
0: 어쩔 수 없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10: 환자를 돌봐야 할 몸이 이래서 면목없네.
11: 이상 없어. 너희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야, 쟤네 화해한 거 맞지?
10: 시간이 필요할 걸세.
12: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3: 에너지를 정제 중인 것 같아.
12: 정제?
13: 타키한테서 흡수한 뭔가 불길한 걸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14: 그릇을 채울 불신의 문이 저 요술량 탄자랑 관련 있나?
13: 눈썰미 좋은데? 이걸 봐.
2: 고속열차!
0: 제우야.
2: 드레스트레인이랑 사촌인가?
13: 본체 뒤에 세 개의 객차가 그릇인 거지. 요술 양탄자는 그중 하나고.
12: 연료가 모두 채워지면 힘이 완전해진다는 건가?
13: 그럴 가능성이 높아.
0: 앞으로 두 그릇 남은 거네요.
9: 그럼 다키한테서 얻어간 연료는 대체 뭘까?
15: 증오일 거야.
0: 증오라고?
15: 다그신이 말했어. 아이가 태우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녀석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먹이 삼고 있는 거다.
0: 그럼 또 누군가의 증오를 노릴 거란 거야?
16: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제로가 달에서 나타날 때 세 가지 패턴의 파형이 감지됐거든. 지금 제로가 발산 중인 에너지 파형은?
2: 어? 저 두 번째 거랑 같아?
16: 응. 각 객차별로 다른 성질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12: 다른 먹잇감을 노릴 거란 얘기군.
2: 잠깐! 그럼 다음은 헤비 아이언 아니야?
14: 역시 그 양반인가? 근데 뭘 얻어가겠다는 거지?
9: 무뚝뚝
0: 고집불통?
17: 집착이다! 어? 타겟이니 용가리 아시한테 극하더라. 그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냐.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냥! 피컵스!
2: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18: 힘이 지게! 최강이 아니고선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하기신 눈엔 자리금 먹잇감인 셈이지.
12: 녀석은 어디 있지?
16: 제로가 대기권으로 보낸 것 같아.
9: 굳이 왜 그랬을까?
15: 일부러 놔둔 거야. 더 살찌우기 위해. 넌 뭘 하고 있지? 나에겐 이 땅을 지켜야 하는 대의가.
19: 대의? 곡해는군. 넌 언제나 혼자였다. 종족도 공존도 평화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 너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압도적인 힘! 주먹과 날붙이를 휘두르고 파멸의 빛을 뿜어낼 때만이 네가 존재한다고 느꼈잖아. 닥쳐라! 힘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뭘 원하는 거지? 네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리면 우주는 네가 최강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2: 그럼 헤비 아이언이랑 타이런트 제로를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
16: 다음 그릇이 채워지지 않게 막아야 해.
0: 타겟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2: 뭐라고?
0: 아무것도 아니야.
16: 시간이 없어. 서둘러 대책을 세우자.
17: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나카피 봉인되기로 결단.
2: 뭐? 그래도 되겠어?
17: 내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겉도는 것 같다. 용가리 아저씨도 구해줘야지. 야!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일단 지켜볼게. 니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엄마 얘기 좀 많이 해도 보고 싶다. 오! 기 운나! 운나! 운나! 운나!
0: 처음 본던 타키로 돌아간 것 같네.
14: 그러게. 요즘 애들은 속이 깊구만.
17: 근데 가끔 달리기는 시켜주겠지?
2: 물론이지.
0: 마음껏 달리게 해줄게.
17: 야호! 자, 그러면 누구에게 봉인될까요? 양동, 땡동, 방향, 콩!
2: 뭐? 이렇게 정한다고?
13: 와일드 카드볼 체인지 업!
17: 이게 메탈 브레스! 희한하네!
20: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21: 이렇게 메탈 카드봇과 와이...

0: 카드봇의 미래는 또 한 발 나아갔어. 쌓아왔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져.
1: 그래도 그 뿌리를 모른다면 정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0: 그래, 그렇게 방치해온 결과가 타이런트 제로겠지.
2: 너 뭔가 알고 있지?
3: 고에너지 반응이 대기권에서 급강화!
4: 이 반응은... 저기 봐! 타이런트 제로가!
1: 움직이기 시작했군.
5: 헤비아이언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제로를 향하고 있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지.
0: 여기선 너무 멀어. 바다 위인 것도 문제고.
6: 정신! 네가 가운데 건데!
7: 따라잡는다 해도 저 둘 사이에 끼는 건 사양이야.
5: 단독 출격은 너무 위험해.
8: 어떡하지? 페로라! 지금 타이런트 제로가! 뭐, 문 열어달라고? 쭉?
9: 놀란 얼굴더라군. 이거 너무 갑작스러웠나?
10: 쭉! 잃어버렸던 오그나이저 찾았어!
11: 과연 충분히 태웠구나. 자, 내기로 와라.
7: 응? 목표물 시향 확보. 서핑을 즐기고 계셔.
12: 나이트 편대는 들어라. 우린 하그신의 기동력 저하를 목표로 한다.
10: 준팀이 헤비아이언을 붙잡을 때까지 최대한 발을 묶는 거야.
12: 맡겨둬.
13: 이렇게 여러분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12: 진지하게 입해라, 성야의 사냥꾼.
8: 부탁할게, 페로로.
10: 응, 나중에 보자.
7: 걔는 위안으로 용사냥 시간이다.
10: 스카이갤러.
12: 나이트 편대 작전 개시.
14: 나이트 투 내발 발사.
12: 나이트 쓰리 포 출격하라.
7: 좋게 좋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우신가?
0: 그냥 우리 자유롭게 드는 건 어때?
10: 다녀와 킥파이터.
7: 나이트 파이트 강하. 저 녀석 기아이! 저 모습은 야! 목지게! 한번 사이 살이 반짝 뜨는데 포기하지 마!
14: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루카 플레이 제로!
7: 오메가 히트! 알파볼트! 개오이! 원주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 화계 신나니!
11: 그대도 짐승과 강철이 뒤섞인 자라고.
0: 한번더 보여드리죠!
11: 역시 너의 분리실은 쓸모가 없구나.
14: 페로로! 뭔가 날아오고 있는데?
10: 설마?
11: 두 번째 그릇에 걸맞는 분리실가 뭔지 지켜보건!
12: 직접 아이언 공행에 갈 심사군.
10: 전 제로가 가고 있어! 서둘러!
2: 알겠어. 실패하진 않겠지?
5: 준, 난 그랑블루레온을 불러낼 이론에만 의지했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친구를 위한 강한 마음이 뭔지 알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난 네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믿어줄 거지? 친구.
14: 블루 칸 블레이! 슈퍼리얼 유나이트!

0: 녀석의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해주세요.
1: 슈가리
2: 아저씨, 스카이갤러 대단!
3: 이 순백의 날개가 더 이상은 허락 못한다.
4: 가면 안 돼, 헤비 아이언. 모르겠어.
5: 이대로 가면 녀석이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야.
0: 저 녀석이 너의 먹잇감이다. 이겨라.
4: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기로 했잖아, 헤비 아이언.
0: 그래, 그랬지. 그 생각이 나지. 나약하게 만들었다.
4: 우리와 함께 쓰러뜨리면 돼.
5: 메탈 카드봇과 와이드 카드봇.
4: 그리고 이 땅 인간들과 말이야.
0: 내가 마귀신을 쓰러뜨려버려.
4: 친구인 우리의 믿음을 주는 실망시킬 거냐?
0: 친구를 큰 힘을 위해서 친구 따위 필요.
2: 헤비아이언!
4: 준!
2: 그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힘만을 믿고 살아온 너에게 공존을 위해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방치했어. 너 많이 불안했다며.
3: 준도령,
2: 나도 하루 종일 자전거도 못하고 수학과지만 하면 진짜 짜증나. 네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친구는 무슨 친구.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함께할 기회를 줘!
0: 시끄럽다, 애석이야! 흰머리 난 전부다!
6: 고결한 불리시들이여, 보아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